0: 자, 그러면 이번 뉴스 커버지 다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1969년 유명한 옥상 공연을 펼쳤던 비틀스가 그 옥상이 있던 건물을 공식 비틀스 박물관으로 만들 예정이라는 뉴스를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들어볼까요? 브레이?
1: McCartney said in the news release that he had recently returned.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Well, it's time to have a look at today's idiom. And I know this one, not the idiom itself, but today's dialogue made Ray very nervous. What is today's idiom, Ray?
1: Today's idiom is to step out of your comfort zone.
0: 네, 이번 idiom은 to step out of your comfort zone인데요. 익숙하고 안전한 곳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라는 뜻이죠. 오늘 실제로 평소에 잘 안 하는 새로운 도전을 레이 선생님이 할 거라서 많이 긴장했다고 하십니다. No need to be nervous, Ray, though. I'm sure you'll do perfectly. 자, 오늘 어떤 상황이냐면은 레이쌤의 가장 친한 친구와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축가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Let's have a listen. Idiom package, step out of one's comfort zone.
2: And now, a very special performance for the newlyweds by none other than the maid of honor Sue and the best man Ray.
0: Well, hello. First of all, thank you, Jason, for that introduction.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그 후는 세상을 떠나기 불과 한 달 전에 파리 북서쪽의 작은 마을 오베르에 머물렀는데요. 그때 그 유명한 오베르의 우아지 강가를 남깁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고흐 작품과는 붓터치부터가 다릅니다. 평온한 느낌의 그림이죠. 2017년 개봉된 유화 애니메이션 영화 러빙 빈센트에서 보면 우아즈 강변은 고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곳으로 묘사되는데요. 그래서인지 거칠게 느껴지던 고흐 특유의 붓터치가 이 그림, 오베르의 우아즈 강가에서만큼은 확실히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대상을 바라보는 화가의 감정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 풍경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차분하되 삭막하지 않고 한과하되 쓸쓸하지 않은 마음 편안한 풍경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6월 5일 금요일 정경의 클래식 첫 곡은 BJ 하르레의 문곡 2번 중 미뉴엣 샤를 티토와가 지휘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고흐가 오베르에서 그린 대부분의 풍경화에는 사람이 빠져 있는데요. 하지만 오베르의 우아지 강가 이 그림에선 뱃놀이를 즐기려는 듯한 여성들과 남성이 등장합니다. 오베르에서 그린 그림 중에 사람이 중심이 된 풍경화는 이 그림이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고흐 자신이 그 풍경 가운데 들어가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지금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선 디트로이트 미술관 걸작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그림 포함해서 고흐의 작품도 두 점이 전시되고요. 드가, 마티스, 피카소까지 미술계 거장들의 작품을 가까이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미술관 나들이는 어떨까 싶은데 오늘은 주말 계획 좀 공유해 볼까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 방송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곡은 영화 세상의 모든 아침 OST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이 곡은 조금은 생소한 바로크 악기들로 연주되어 있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커다란 기타처럼 생겼지만 현이 14개에서 19개나 되는 바렌 악기, 테오르보. 첼로처럼 다리 사이에 세워 연주하는 비올라다 감바. 바로크 시대의 상징과 같은 건반 악기, 하프시코드로 연주된 곡입니다. 마랭마레의 라헤브지, 꿈꾸는 소녀. 롤프 리슬레반의 테오르보. 조르디 사발의 비올라다 감바, 피에르 앙타이의 하프시코드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마랭마레의 라헤브스, 꿈꾸는 소녀. 롤프 리슬레반의 테오르보, 조르디 사발의 비올라다 감바, 피에랑타의 하프시코드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제목은 정확히 모르지만 어디선가 들어본 그 곡,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팀파니와 오케스트라의 짧고 강렬한 도입, 피아노의 화려한 하강 음영으로 협주곡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인트로로 꼽히는 곡입니다. 이 곡의 제목 뭘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슈만 피아노 협주곡, 2번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1악장.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풀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은 더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새싹 청취 여러분,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19세기에는 유명 오페라 선율을 이용한 변주곡이 꽤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파가니니도 그런 곡을 한 곡 썼습니다. 로시니 오페라 이집트 모세 주제에 의한 변주곡, 야노스 슈타코의 첼로, 네리키 시교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청취자 강인숙님의 사연이네요. 어지럼증이 좀 있어서 병원도 다니고 이른 더위 속에 여름을 또 어찌나 할지 걱정도 하지만 요즘 초록잎에 붉은 장미가 만발한 걸 보면 참 좋기도 합니다. 어제는 길 가는데 어느 노신사분이 학교 담장에 휘늘어진 장미 가까이에 다가가 향을 맡는 모습도 봤는데 그 모습이 살짝 낯설고도 좋아 보여 저도 따라했습니다. 장미 관련된 곡을 청해볼까요? 슈만의 레나우시에 붙인 노래 나의 장미, 또 베를리오즈의 장미의 정령도 생각이 나는데 어느 곡이든 좋은 연주로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신사가 장미의 향을 맡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정말 근사한데요.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꽃의 아름다움에 감탄할 줄 알고 꽃의 향기에 취할 줄 아는 그런 노신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그늘이 있지 않으면 정말 한여름 같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봄이 점점 짧아지는 건 너무나도 아쉽지만 또 장미의 계절이 온 건 반갑고 좋습니다. 로맨틱한 강인숙님 덕분에 장미에 대한 곡을 들을 수 있게 돼 감사한 마음입니다. 신청해 주신 두 곡 중에 이 곡을 골라봤어요. 들어볼까요? 슈만의 레나우시에 의한 6개의 노래와 레퀴엠, 작품호 90중 제2곡 나의 장미, 소프라노 엘리아 멜링, 웨르크 데무스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슈만의 레나우시에 의한 6개의 노래와 레퀴엠, 작품으로 90중 제2곡 나의 장미, 소프라노 헬리아 멜링, 웨르크 데무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희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놓치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웅장한 자연과 북유럽의 기상을 떠오르게 하는 곡인데요. 노르웨이 전통 이미지를 음악으로 표현한 작곡가의 곡입니다. 이 곡의 제목은 뭘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슈만 피아노 협주곡, 2번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1악장.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앱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평생 핀란드의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작곡가가 있습니다. 숲과 호수, 긴 겨울의 풍경이 그의 음악의 중요한 원천이었는데요. 11유스의 피아노를 위한 5개의 소품, 작품으로 75중 제5곡 가뭄비나무, 레이프 오베 한스네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11 뉴스의 피아노를 위한 5개의 소품, 작품으로 75종 제5곡 가문비나무, 레이프 오브의 한스네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정답은 2번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1악장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는 당첨자 주소방에 꼭 남겨주세요. 그럼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으로 16종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데라토.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헤르베르트 폰 카레니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헤이단초, 작품은 16종 1악장 알레그로 몰터 모데라토.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부산 콘서트홀이 국내 클래식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지휘자들을 초청하고 있고, 또 다음 달 7월엔 지휘자 정명훈과 지역 음악가가 협연하는 개관 1주년 페스티벌도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울 중심이던 공연 지형이 점차 지역 거점으로 확장되는 흐름은 참으로 반갑고 주목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부 끝곡은 말로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중 4악장 아다지에토,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립 교향단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년이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책방에서 파는 것 당연히 책이죠. 그런데 우리 책방은 책 말고 다른 것도 팔아요. 바로 새로운 기회입니다. 얼마 전 여행책 만들기 클래스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엄마랑 공동 작업을 하겠거니 했는데 웬걸 오롯이 자기만의 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 정말 멋진 샘플 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책은 정식 출판돼서 지금 우리 책방 1열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접 쓰고 그린 책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한 어린이. 과연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벌써 궁금해집니다. 책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 동네 책방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첫 곡은 모차르트의 바순협주곡 B플랫 장조 쾌외 번호 191종 2악장 안단테마 하다지오. 데이비드 맥길의 바순, 크리스토프 폰 도후나이가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모차르트가 완전한 형태를 남긴 유일한 바순 협주곡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바순은 오케스트라의 저음을 담당하는 반주악기로 여겨졌지만 모차르트는 이 바순 안에 숨겨진 매력을 이끌어냈죠. 인간의 목소리처럼 노래하는 바순 연주가 마치 오페라의 아리아와 같다.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성악가로서 바순의 목소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바순은 저음 가수 목소리를 닮은 것 같아서 더욱더 반갑고 신기한 게 들립니다. 자, 그럼 금요일 2부 코너 시작해볼까요? 스토리를 더해서 더욱 선명히 기억될 음악,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의 주제 아래 클래식 음악들을 모아봤습니다.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고육과 여파로 해외여행이 조금 망설여진다는 분들 아무래도 많으시죠. 이럴 때 음악여행만한 게 또 없죠. 6월엔 경비 걱정 없는 음악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나라별 음악여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첫 시간 함께 떠나볼 나라는요. 몇 가지 키워드를 드리겠습니다. 홍차, 축구, 해리포터, 안개, 빅벤, 템스강. 맞습니다. 바로 영국입니다. 오늘은 영국 하면 떠오르는 클래식 음악 준비했습니다. 첫 곡은 영국 바로크 오페라의 대표 작곡자이자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의 오르가니스트였던 헨리 퍼셀의 작품인데요. 퍼셀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으로 곡을 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곡가입니다. 퍼셀은 음악뿐만 아니라 영국에도 관심이 깊어서 오페라 연구에 몰두했는데요. 영국 최초의 본격 오페라로 여겨지는 디도와 에네아스를 포함해서 36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모두 37편의 오페라와 극음악을 남겼습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오페라 아서왕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아리아, 아름다운 섬인데요. 여기서 아름다운 섬은 영국을 가리킵니다. 극 중에서 사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비너스가 등장해 영국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 찬양하며 부르는 노래인데요. 그래서 영국에서 비공식 찬가로도 불리곤 합니다. 헨리 퍼셀 오페라 아서왕 중 Fairest Isle, 아름다운 섬. 카운터 테너 다니엘 테일러와 다 소나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해리퍼스 오페라 아소왕 중 페어리스트 아일 아름다운 섬 카운터 테너 다니엘 테일러와 다소나르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이번 달엔 나라별 음악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국 편입니다. 헨델은 바우와 같은 해인 1685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20대 후반부터 영국에서 더 많은 활동을 했고 또 40대 초반이던 1727년엔 아예 영국으로 귀화했습니다. 1759년 74세로 사망할 때까지 영국에 살았기 때문에 영국의 작곡가로 추앙받고 있죠. 그렇다면 왜 헨델은 영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됐을까요? 메디치 가문의 초청을 받아 이탈리아로 떠난 헨델은 그곳에서 4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탈리아 음악계의 주요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하는데요. 마침내 베네치아에서 초연한 오페라 아그리피나가 큰 성공을 거두고 헨델을 궁정악장으로 데려가려는 귀족들이 줄을 섰습니다. 최종적으로 헨델을 고용한 인물은 훗날 영국왕 조지 1세가 되는 하노버의 선제 후 게오르고 레오폴트였는데요. 하노버 궁정은 헨델을 잡아두기 위해서 언제라도 휴가를 쓸수 있는 특혜도 주었죠. 헨델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당시 자본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했던 도시 런던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런던의 음악가 헨델의 삶이 시작된 거죠. 헨델이 영국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1710년대부터 1730년대 말까지 런던 청중을 사로잡은 건 이탈리아 오페라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헨델이 있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독일인 헨델이 이탈리아 오페라로 영국 음악 한 시대를 이끈 셈이죠. 이제 들려드릴 곡은 일설

말에 의하면 헨델이 왕 조지 에이스의 밴노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곡인데요. 무리에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자 조지 에이스는 저기 멀리 배 위에서 연주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고, 누군가 헨델이라고 답하자 조지 에이스는 헨델의 쥐기를 높여주었다고 합니다. 헨델의 쥐기를 상승시켜준 곡 들어볼까요? 헨델의 수상음악 모음곡 2번, 헨델 작품 번호 349, 톤 코프만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핸델의 수상음악 모음곡 2번 핸델 작품으로 349. 톤 쿠프만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바르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6월에는 나라별 음악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국을 주제로 한 곡들을 모아보고 있습니다. 본 윌리엄스는 20세기 영국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영국 민요를 수집하고 연구했던 교육자로 유명합니다. 독일 후기 낭만주의 영향에서 벗어나 영국 교육의 음악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물로 평가받는데요. 프랑스에서 라벨에게 배운 관현악법도 자신만의 스타일로 새롭게 만들어냈죠. 그의 업적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영국 지방을 다니며 민요를 체보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영국 음악 붐 운동으로 발전시켰다는 건데요. 본 윌리엄스는 영국 민요를 바탕으로 곡을 썼는데요. 이제 들려드릴 곡은 16세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영국 민요가 베이스인 곡으로 가장 영국적인 음악을 떠올렸을 때 빠질 수 없는 곡입니다. 본 윌리엄스의 그린슬리버스 환상곡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본 윌리엄스의 그린슬리브스 환상곡 오르페우스 체임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6월에는 나라별 음악여행, 이번 주엔 영국으로 떠나고 있는데요. 로저 퀼터는 영국 예술 가곡을 대표하는 20세기 초 영국 작곡가입니다. 영국의 수많은 작곡가들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곡을 많이 붙여왔는데요. 안 그래도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음악성이 뛰어난 언어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퀼터의 가곡은 영국 특유의 우아함과 서정성을 잘 살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는 마치 한 편의 시를 읊조리는 듯한 느낌을 주죠. 영어 가곡, 입문곡으로 자주 추천되는 곡입니다. 준비했습니다. 로저 퀼터의 세계의 셰익스피어 노래 작품으로 6번, 제1곡 죽음이여 오라, 제2곡 오 나의 여인, 제3곡 불어라 불어라 겨울바람이여. 바리톤 브린터펠, 말콤 마르티노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로저 퀼터의 세계의 셰익스피어 노래 작품으로 6번 제1곡 죽음이여 오라 제2곡 오 나의 여인 제3곡 불어라 불어라 겨울바람이여 바리톤 브린터펠 말콤 마리트노의 편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6월에는 나라별 음악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여행지는 영국입니다. 아직 왜이 작곡가가 안 나왔지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엘가입니다. 낭만주의 시대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엘가는 당시 영국의 음악적 자존심을 세워준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땅에 대한 짙은 향수 같은 것들이 배어나오죠. 엘가는 위풍당당 행진곡을 작곡하는데요. 이 제목은 셰익스피어 희곡 오셀로의 대사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국왕 에드워드 7세는 자신의 대관식에 이 위풍당당 행진곡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가사를 붙여서 말이죠. 그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엘가는 국왕의 요청에 영국 시인 벤세시를 토대로 가사를 붙이고 몇몇 선율은 새로 만들면서 희망과 영광의 땅이라는 새로운 제목도 붙입니다. 원래 기악곡의 트리오 멜로디에 가사가 붙은 형태인데요. 영국에서 애국적 상징으로 널리 불리는 곡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최대 클래식 음악 축제 BBC 프롬스의 마지막 날엔 언제나 같은 곡이 연주됩니다. 클래식 페스티벌에서 흔치 않은 장면인데요. 관객들이 떼창을 하는 순간 바로 이 음악이 나왔을 때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참 많이 나오는 곡인데요. 영국인도 아닌데 괜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바로 음악의 힘이겠죠.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중 1번 희망과 영광의 땅 로저 로링턴이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러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먼저 함신익과 심포니송의 마스터즈 시리즈 베르디의 캠 6월 16일 화요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공연에 초대합니다. 역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릴 임선혜와 이동규 러브 듀엣 6월 24일 수요일 공연입니다. 6월 19일 금요일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있을 국립오페라단 정기 공연 피터 그라임스, 1945년에 초연된 벤자민 브리튼의 오페라로 스릴러 오페라의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7월 4일 토요일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올려질 M&M 시리즈 군호의 정원미사, 지휘자 지중배의 치밀한 큐레이션과 KBS 교향악단의 깊이 있는 해석으로 군호의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6월 9일 화요일 금화토홀 연세에서 열릴 앙상블 S 제10회 정규연주에 초대합니다. 파이널리스트 김혜란을 필두로 고전부터 낭만, 그리고 근대에 이르는 현악 앙상블의 정수를 선보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영국을 주제로 한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오늘 끝곡은요, 런던 왕립음악대학에서 공부하고 여러 극장음악을 쓴 작곡가이자 트롬본 연주자였던 홀스트의 곡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권현악 모음곡 행성인데요. 7악장으로 구성된 7개의 곡에 태양계 행성들의 이름과 부제를 붙였습니다. 화성, 전쟁을 가져오는 자, 금성, 평화를 가져오는 자, 이런 식으로요. 그 중에서 준비한 곡은 목성입니다. 7개의 악장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악장이고요. 즐거움을 가져오는 자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야기로 만난 클래식, 오늘은 나라별 음악여행 영국으로 떠나봤는데요. 다음 시간엔 어디로 떠날지도 기대해 주시고요. 홀스트의 관현악 모음곡 행성 중 목성,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금요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세상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또 어른이 되어 아이를 낳는다는 건요? 아마도 그건 가족을 만들고 든든한 사회 울타리 안에서 한 대 어울려 살아간다는 걸 텐데요. 충청남도 천안시에선 이런 삶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인구 교육 교사들을 양성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총 40개 학교 5천 명의 학생을 만나 다양한 가족 형태와 양성 평등,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꿈꾸게 되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Let's get it on.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 5:20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2: 만나요.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한 감각을 주체할 수 없는 작곡가였습니다. 비발디가 만든 선율은 바로 즐길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리듬은 당장이라도 춤을 출 수 있을 만큼 활기차죠. 비발디 곡들은 마치 구름을 뚫고 나오는 빗줄기처럼 한순간에 강렬한 대비로 터져나옵니다. 특히 4개는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바로크 양식을 보여주면서 강렬하고 드라마틱한 전개로 이어져 클래식 연주자뿐만 아니라 대중음악가들의 귀도 사로잡았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페카쿠시스토 연주로 비발디 사계 2번 G단조 작품 8번 여름 3악장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는 링크북스에서 펴낸 송현석 작가의 책, 이토록 흥미로운 클래식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 클래식 관련 책들은 참 많은데요. 이 책이 갖고 있는 또 재미난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과 사람,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 사람이라 함은 우리의 클래식 음악가들입니다. 거장들이죠. 짝을 맺어서 비교하듯이 그들의 개성을 다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고른 그 지점은 비발디와 하이든을 같이 나란히 늘어놓으면서 소개한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비발디는 너무나 자유분방한 사람이어서 왜 그런 사람 있죠? 그냥 어디에 놔도 확 튀고 이게 남일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구설수에도 좀잘 휘말리는 그런 사람? 비발디는 좀 그런 셀럽이었고요. 하이든은 그에 비하면 이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김부장처럼 근면성실하고 묵직하고 충직한 공무원 같은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제가 음악으로 조금 더 선호하는 것은 비발디이기 때문에 비발디의 그 특히 이제 또 여름이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도 여름 한번 들어줘야죠. 그래서 비발디의 사계를 다루고 있는 그 부분을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고요. 이 비발디라고 해서 내내 늘 주목받고 사랑받았던 것은 아니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어느 시기에는 한 200년 가까이 거의 음악사에서 잊히듯이 사라진 적도 있고요. 그러다가 비발디가 다시 또 클래식 음악계뿐만 아니라 대중음악가들의 사랑을 받게 된그 기점이 뭐냐면 20세기 초에 이 비발디의 대규모 필사본이 발견이 되면서 그 이슈가 이제 터지면서 다시 또 비발디가 너무나 이렇게 화려하게 부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덕분에 오늘은 비발디의 사계 여름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2시까지 북카페와 함께 흘러가 주시죠.

북카페만의 이야기 큐레이션이죠. 일간 카페인 만날 시간입니다. 이번 주 일카 주제는 나만의 보폭이었습니다. 오늘은 악보 위에 그 리듬, 그 박자, 보폭을 신경 쓸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메트로놈입니다. 그 메트로놈을 따라가면서 이야기 전달해 볼게요. 바로 만나보시죠.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는 피아노 위에 작은 메트로놈을 올려두는 것입니다. 똑딱똑딱 기계가 뱉어내는 그 일정한 박자에 맞춰 손가락을 움직이는 훈련을 하죠. 정해진 속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손가락이 머뭇거리면 묘하게 박자가 어그러지고 연주는 금세 엉망이 되고 맙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 역시 우리 머리맡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메트로놈 한 대를 켜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살에는 어느 대학에 가야 하고 30살 무렵에는 번듯한 직장을 구해야 하며 마흔이 되면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자산을 모아야 한다는 식의 견고한 사회적 시간표 말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그 차갑고 일률적인 박자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느라 우리는 행여나 남들보다 한 박자라도 늦어질까 늘 숨을 헐떡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음악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연주는 그 기계적인 박자를 기꺼이 벗어 던질 때 탄생하곤 했습니다. 클래식 음악, 특히 쇼팽이나 리스트로 대표되는 낭만주의 시대의 악보에는 템포 루바토라는 아주 매력적인 연주 기호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탈리아어로 도둑맞은 시간 혹은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뜻을 가진 이 말은 연주자가 곡의 흐름과 자신의 감정에 맞춰 의도적으로 연주의 속도를 자유롭게 느리거나 당길 수 있도록 허락하는 마법 같은 기법입니다. 애절하고 서정적인 구간에서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한없이 느리고 부드럽게 건반을 누르고

감정이 폭발할 때는 거침없이 템포를 끌어올려 뜨거운 열정을 쏟아냅니다. 메트로놈의 억압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연주자 스스로가 음악의 주인이 되어 곡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가장 아름답고 다정한 일탈의 순간인 셈이죠. 우리의 인생 역시 수많은 악장으로 이루어진 한 곡의 기나긴 교향곡이라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을 연주하는 세상에 단 한 명뿐인 지휘자입니다. 타인이 정해놓은 메트로놈 박자에 맞춰 기계처럼 건반을 두드리는 삶은 결코 나 자신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맑은 하늘의 위로를 받는 순간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앉아 온기를 나누는 시간 앞에서는 템포를 한껏 늦추어 그 행복을 오래오래 음미해 보십시오. 반대로 내 심장을 거세게 뛰게 하는 무언가를 마주했다면 세상의 속도와 무관하게 거침없이 속도를 높여 열정적으로 달려나가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템포가 조금 늦춰지거나 빨라진다고 해서 내 인생의 연주가 실패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예측할 수 없는 나만의 호흡과 템포 루바토가 더해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름답고 울림있는 명곡으로 완성될 테니까요.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세상이 재촉하는 시끄러운 메트로놈 소리를 과감하게 꺼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간 카페인 한편한편 모두 오늘까지 다섯 편 이렇게 펼쳐봤는데요. 어떠세요? 예, 따라오시는 동안에 혹시 그동안 좀 조급했던 내 마음이 약간 생동감 있게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런 자유로운 거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준비한 주제이기도 했고요. 이 템포 루바토, 이 클래식 음악 세계에도 오래전부터 이런 자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 오래된 고전적인 자유. 우리 마음에 품고 인생을 내가 내 인생이니까 지금 내 마음에 맞게 나에게 필요한 것대로 이렇게 좀 조정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올리비아 딘의 So Easy 그리고 바우터 하멜의 브리지까지 두곡 듣고 이제 더 클래식 열어볼게요.

0: 유튜브 카페 좋아요.
1: 얼마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만약 세상이 멸망하고 나와 도서관만 남는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꺼내게 될까? 이 질문의 답이 될 오늘의 책도 꺼내보겠습니다.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1951년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참혹한 폐허 속의 서울. 포탄에 무너져 내린 건물들 사이로 유일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명동의 미군 PX입니다. 초콜릿 냄새와 싸구려 향수 냄새, 그리고 두꺼운 미군용 모포의 매캐한 먼지 냄새가 뒤엉킨 이 거대한 실내 시장은 살아남은 자들이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벌이는 처절하고도 소란스러운 생존의 투기장입니다. 20살의 앳된 처녀 이경은 이 북새통 한가운데 자리한 초상화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경이 맡은 일은 미군들이 내미는 낡은 흑백 사진 속 애인이나 가족의 얼굴을 화가들에게 그려달라고 주문하고 흥정하는 것입니다. 번쩍이는 미제 비단 위에 싸구려 물감으로 그린 조잡한 초상화들. 그 사이에 서 있는 이경의 두 눈에는 그 어떤 생기도 삶에 대한 의지도 깃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밖의 풍경보다 더 끔찍하게 무너져 내린 폐허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끔찍한 폭격으로 두 오빠가 눈앞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영혼이 부서져 버린 어머니는 스스로를 차가운 냉골 방에 가둬버렸죠. 집에도 이 소란스러운 일터에도 이경이 숨을 쉴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끄럽고 경박한 초상화부 한 구석에 세상의 모든 소음과 완벽하게 단절된 듯한 한 중년의 화가가 앉아 있습니다. 진짜 캔버스 대신 싸구려 미제 스카프 위에 시시한 초상화를 그리면서도 그의 굽은 등에는 어떤 거룩하고도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키도. 먼 훗날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불리게 될 화가 박수근을 모델로 한 인물입니다. 이경은 잿빛 물감을 뒤집어 쓴 듯 우울하고 조용한 이 남자에게서 폭격으로 무너진 자신의 텅 빈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기이하고도 거대한 위안을 발견합니다. 전쟁이라는 무자비한 괴물이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있는 이 참혹한 미도파 백화점 건물 안에서 오직 예술이라는 조용한 불씨를 품고 묵묵히 붓을 쥐고 있는 오키도, 그리고 전쟁의 트라우마로 하얗게 질려버린 20살의 연약한 이경. 두 사람은 서로의 시린 어깨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강하솔의 섬 듣고 왔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 폐허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화려한 봄꽃이 아니라 어쩌면 잎을 모두 떨구고도 끝내 겨울을 버텨내는 그 앙상한 나뭇가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더 클래식에서 펼친 작품, 한국 문학의 거목이시죠. 박완서 작가의 데뷔작입니다. 나목. 으로 펼쳐봤어요. 이 소설 줄거리 살짝 더 읊어드릴게요. 이 주인공 이경은 전쟁 중 폭격으로 두 오빠를 잃고 상실감에 휘말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잃고 넋이 나가버린 어머니는 집에서 이경을 유령처럼 대하고요. 이 집과 미군 PX라는 이 서글픈 일터를 오가면서 이경 역시 완전히 질식할 것 같은 기분을 자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시끄럽고 경박한 화가부 한 구석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는 중년 화가 오키도가 이경의 눈에 들어오죠. 그는 이경의 유일한 숨구멍이자 동경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오키도에게 기대고 싶었던 이경은 오키도의 집까지 찾아가는데요. 거기서 마주한 것은 가난하고 팍팍한 예술가의 현실, 그리고 그가 캔버스에 그려둔 어느 앙상한 나무 그림이었습니다. 이경은 그 시커먼 나무를 보면서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죽어버린 고목이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죠.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이

잔인했던 전쟁이 끝나고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 사이 오키도는 세상을 떠났고 이경은 평범한 가정을 꾸려 무던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경은 우연히 오키도 화백의 유작전에 가게 됩니다. 화려하고 번듯한 갤러리의 따뜻한 조명 아래 전쟁의 끔찍한 가난 속에서 오키도가 그토록 묵묵히 그려냈던 그림들이 고요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들을 조용히 둘러보던 이경은 갤러리의 가장 깊은 곳에 걸린 한 그림 앞에 멈춰 섭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이경이 오키도의 춥고 어두운 방에서 보았던 바로 그 나무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가난한 여인들이 추위 속에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고 있고 그 한가운데에 잎사귀 하나 없이 앙상하고 시커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스무 살의 이경은 이 나무를 보고 모든 생명력을 잃고 완벽하게 죽어버린 고목이라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중년의 이경이 다시 마주한 나무는 결코 죽어버린 고목이 아니었습니다. 굵고 굳센 뿌리는 꽁꽁 얼어붙은 차가운 대지를 맹렬하게 움켜쥐고 있었고 잎을 모두 떨구어버린 시커먼 가지들은 마치 봄의 햇살을 갈망하듯 하늘을 향해 당당하고 꿋꿋하게 뻗어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경의 두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립니다. 아, 그것은 고목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목이었다. 잎사귀를 모두 잃고 헐벗었을지언정 그 시커먼 껍질 속에는 기어이 돌아올 찬란한 봄을 위해 뜨거운 수액을 맹렬히 뿜어올리는 살아있는 나무, 나목이었던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잔인한 겨울이 그녀의 두 오빠를 빼앗고 청춘의 꿈을 부수고 오키도라는 예술가를 초상화부로 내몰았을 때 그들은 완전히 죽어버린 고목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 참혹한 폐허 속에서도 기어이 살아남아 차가운 슬픔을 견뎌내며 조용히 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이 번진 이경의 시야 너머로 춥고 시린 1951년의 명동 거리를 묵묵히 걸어가던 오키도의 굽은 등과 차가운 캔버스 앞에 앉아 끝내 붓을 놓지 않았던 그 거룩한 침묵이 선명하게 환생합니다. 세상이 무너진 끝의 시간에서도 우리 안의 생명은 결코 죽지 않고 언땅 깊숙이 뿌리를 내린 채 버티고 있었다는 그 찬란한 진실. 이경은 한겨울에 모진 비바람을 맨몸으로 견뎌내고 서 있는 그림 속 나목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오랫동안 이경의 영혼을 옥죄고 있던 전쟁의 깊은 트라우마가 비로소 봄눈 녹듯 조용히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오늘은 무너진 폐허 속에서도 끝내 봄을 기다리는 생명력. 박완서 작가의 나목 꺼내봤습니다. 이어서 이영훈이 부른 오늘의 안녕 띄워드렸어요. 죽은 듯 보이는 시커먼 나무 껍질 속에도 뜨거운 봄을 향한 수액이 맹렬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 절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삶도 그렇게 보여도 다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잠시 잎을 떨구고 버텨내는 시간, 그 나목의 시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 소설이 전달을 해줍니다. 애틋하면서도 단단한 위로죠. 이게 바로 우리가 폐허가 된 세상의 끝에서도 이 작품 꼭 챙겨가고 싶은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카페인님들 어떤 시간 보내고 계실까요? 혹시 그 세상의 매서운 바람 앞에 잠시 헐벗고 서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당신의 굳센 뿌리가 이 차가운 대지를 뚫고 봄을 맞이하는

지할 거라는 것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늘 책장 조용히 덮겠습니다.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제철 사문 가지고 김신지 작가 와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오늘 어떤 책 펼쳐보게 될지 기대하시면서 입으로 건너가시죠. 1부 끝곡으로 박효신, 박성현이 함께 부른 곡 바람이 부네요. 띄워드릴게요. 금방 다시 만나요.

0: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계절 가장 알맞게 잘 익은 산문을 찾으세요.
1: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제철 산문. 오늘도 제철 산문 가지고 김신지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작가님, 작가님만의 어떤 좀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끌어올리는 주문이라든지 어떤 태도 이런 거 있어요? 의식 같은 거?
1: 뭐 주문이나 의식까지는 아니지만 그 항상 휴대폰 메모장에 윗부분에 써있는 말이 있어요. 네. 오늘 대충이라도 한다.
0: 오늘 대충이라도 한다. 오늘이 중요한 거네요?
1: 네. 대충도 중요하죠.
0: 대충이라도.
1: 왜냐하면 제가 진짜 잘 미루거든요. 아. 제가 그 불편한 마음으로 노는 걸 정말 잘해요.
0: 네.
1: 뭔가 원고 마감을 미리 하면 되는데 네. 꼭 그 하루 전날 막 스스로를 과거의 나를 원망하면서 막 하거나 막 네. 이걸 너무 여러 번 겪고 나서 오늘 대충이라도 한다. 이 말이 정말 명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원고도 첫 문단 첫 문장이라도 파일 열고 손을 든다든지 그러면 다음날 실제로 일을 착수해야 될 때 조금은 마음이 시작해둔 게 있어서
0: 그렇죠.
1: 근데 그게 아예 제로 베이스에 시작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스스로의 약간 성격과 그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네. 오늘 대충이라도 한다. 요거를 좀 신조처럼. 잘 안 돼요, 근데.
0: 그러니까 휴대폰 메모장에 그렇게 맨 위에다가 보이게끔 한 다음에 좀 많이 삶이 좀 바뀌었는지 여쭙고 싶었거든요.
1: 근데 실제로 그래도 진짜 조금이라도 시작해 놓는 것을 해놓고 나면은 의외로 오늘이라는 하루 안에서도 진짜 대충 했는데 마음이 네. 약간 뿌듯하고 다음 날은 조금 더 가푸나기 시작하고 이거를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경험하니까 아 그래 진짜 오늘 대충이라도 해놔야지라고 생각은 하게 됐어요. 근데 단지 단점은
0: 네, 그 단점?
1: 메모장에 맨 위에 적어놓잖아요. 네. 매일 있는 표어 같은 거니까 거기를 안 읽고 그 뭔지 아시죠?
0: 처음에야 눈에 들어오지만 네. 나중에는
1: 그렇게 됐어요.
0: 그렇죠.
1: 와닿는다고 지금 해주셨잖아요.
0: 네, 저 그 최근에 이제 헬스장 막 이제 다니고 있는데 24시간 막 열려 있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원래 저 같으면 아유 오늘은 가봤자 뭐 지금 한 20분 하고 금방 또 나와야 되는데 뭐 이게 30분 미만이면 내일 제대로 가자 이런 타입이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무조건 간다. 가서 정말 15분 하고 나와요. 근데 이거 괜찮더라고요.
1: 느낌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0: 예. 네,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15분이라도 간단 말이죠.
1: 맞아요. 근데 0과 1은 완전 다르잖아요. 안 한 게 0이고 뭐라도 한 게 1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진짜 하는 게 낫죠.
0: 그러니까 이게 한 5 정도를 해야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기준에서 보면 사실 1 하려면은 그냥 뭐 다른 날 좀 몰아서 하지 뭐 싶을 수도 있는데
1: 맞아요.
0: 그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1: 맞아요. 내일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0: 맞아요.
1: 그냥 오늘 안 제대로 해보는 거. 그런 게 여러 우리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겪은 일 아닐까요?
0: 네. 이게 일상을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이렇게도 노력을 해보고 저렇게도 노력을 해보고 신희 작가님 거의 표어처럼 만들어서 휴대폰 네. 안에다가 넣어놓고 가끔 눈이 그것을 안 보고 지나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맞아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누군가의 삶의 태도 같은 걸 네. SNS든 프로그램에서 보게 되면은 아 정말 되게 좋다라고 따라해 볼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0: 최근에 좀 그렇게 따라해 보고 싶다,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하는 말이 있었나요?
1: 최근에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게 그 네. 나 혼자 산다에 김신영님이 나오셔서 아픈데 그날 하루를 이제 집안일을 혼자 사니까 이것저것 되게 부지런하게
0: 네.
1: 진짜 부지런하게 해놓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아프고 피곤하지만 양말 누가 대신 빨아주냐고 슬픈 신영이가 내일 빨아야 돼요.
0: 그래서 슬픈 신영이가
1: 근데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은 그 일을 대신해줄 사람이 없는데 그럼 아프면 아프다고 너무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면 그냥 더 아프고 힘들어져 버린다. 그러면서 이 지금 해야 될 일 하고 그게 사실 내일의 나를 위해서 오늘의 내가 해놓는 거잖아요. 네, 또 이 맥락도 그렇죠.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됐다. 아프더라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맞아요. 오늘 해야 될 일 이걸 해놓고 사는 게 어른으로서 자기가 자기를 챙기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했는데 저도 그 한 장에 양말 누가 빨아줘요? 슬픈 신여이가 빨아야 돼요. 아, 갑자기 네. 가슴이 쿡 박히면서 아 그렇지. 아픈 건 아픈 거고 아프니까 더 잘 먹고
0: 그쵸.
1: 따뜻하게 푹 자고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집안일을 해놓고 그걸 이렇게 밀어버리거나 쌓아놓지 않는 거 그게 어른스러운 하루를 보내는 일이겠구나 생각하기도 했어요.
0: 내가 나를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쵸?
1: 맞아요.
0: 아마 한 살 한 살 더 나이 먹고 어른이 되어 갈수록 더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랜만에 좀 질문 던져볼까요? 지금 수뇌부는 내가 나를 챙기는 방식으로 좀 더 어른스럽게 이렇게 돌본다 하는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예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니면 뭐 주문도 좋고요. 아까 저의 마감을 미루지 않으려고 만든 오늘 대충이라도 한다나 작가님의 그 헬스장 15분이라도, 15분이라도 갔다 온다 이것처럼 네. 요즘에 어떤 그런 한 단계 더 어른스러워진 그쵸. 삶의 태도 같은 거를 뭐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도 아 이런 거 생각나요. 전 요즘 뭐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런 그쵸. 거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시도인 거죠. 그러니까.
1: 맞아요.
0: 뭐 완성하지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좀 시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1: 맞아요. 네. 뭐 완성이란 게 있어요. 있을까요? 그런 생각하면 또 그래요. 우린 늘 그렇게 헬스장 15분처럼만 살아가도 충분하다.
0: 그 자연스럽게 제가 이동한 거 느껴지세요? 저 뭐 800m 뛰네, 뭐

0: 올 연초에 500으로
1: 맞아요,
0: 줄여가지고
1: 맞아요.
0: 신입 작가님 어떻게 목표 줄수 있느냐, 막 이렇게 했던 거 자연스럽게 물론 일상에서의 이제 러닝머신이 있긴 하지만 이게 그쪽으로 이제 집착하지 않으려 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시간으로
1: 그리고
0: 옮겨갔어요.
1: 뭐 운동이든 저는 뭐 기록 같은 것이든 어떤 습관을 들일 때는
0: 네.
1: 지금의 자기한테 맞는 방식이 또 있는 것 같아요.
0: 그쵸.
1: 그게 연구하지도 않고 작년에 나한테는 뭐 요가가 잘 맞았지만 올해 나한테는 러닝이 잘 맞는 사람도 있어. 그 시도가 좀 활기를 줘서
0: 네.
1: 올해 나한테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이 그렇게 스리슬쩍 옮겨간 것은
0: 스리슬쩍.
1: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맞아요.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신지 작가님 아침 잘 챙겨 드세요? 아침 식사?
1: 아, 저도 그것도 바뀌었네요. 저는 아침을 아예 안 먹는.
0: 원래 안 드시는 분들도
1: 네,
0: 많잖아요.
1: 20, 30대에는 진짜 그랬어요.
0: 네.
1: 아침이 그렇게 원치도 않았고요. 근데 좀 기력이 없어진다는 것이
0: 이제 나를 챙기기 위해서.
1: 느껴지고, 빈속에 커피는 정말 안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는 아침에 이제 삶은 달걀 하나를 먹고, 혹은 집에 뭐 야채나 과일 있으면
0: 네.
1: 그거 한 조각 먹고 커피를 마시게 되었죠.
0: 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시도하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아침에 진수성찬 먹는단 말이에요. 뭐 그냥 아무튼 양으로
1: 맞아.
0: 되게 많이. 이거 다 저를 챙기는 그런
1: 진짜
0: 행위거든요.
1: 그런 게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진짜 입맛이 없거든요. 진수성찬으로 활기를 갖고
0: 네.
1: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게
0: 일단
1: 사람마다 다른 거죠.
0: 일어나기 싫은데 그냥 맞다, 그거 먹어야지? 이런 느낌으로 일어나고 싶고, 입맛이 돌아요. 이게 습관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1: 맞아요.
0: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예. 좀 밤에 좀 굶고자는 편이라, 빨리 음식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1: 그렇네요.
0: 저에게.
1: 그런 또 차이도 있겠네요. 약간 카페인 여러분들도 궁금하네요. 이렇게 옛날에는 뭐뭐 했는데 지금은 나를 위해서 뭐를 좀 하게 되었어요. 챙기게
0: 그렇죠.
1: 되었어요. 뭐.
0: 변화가 있죠?
1: 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영역에 해당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사연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음악을 듣고 와서 오늘의 책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내가 챙기는 행위들을 좀 얘기를 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 듣고 가시죠. 자우림의 홀라 띄워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철 산문 오늘의 책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은 황국영 작가의 태태태라는 산문집 가지고 왔습니다.
0: 오늘 만날 책 제목이 도발적입니다.
1: 제목 아주 과감하지 않나요?
0: 네, 읽어보고 싶어요, 자꾸만. 황국영 작가의 퇴퇴퇴. 오. 이 황국영 작가님, 이 루이치 사카모토의 그 작품. 나는
1: 맞아요.
0: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수 있을까? 이거 우리말로 또 옮긴
1: 네,
0: 번역가시군요.
1: 번역가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과 글을 짓거나 옮기는 일을 하고요. 이 퇴퇴퇴가 이 작가님의 첫 번째 산문집이에요.
0: 네.
1: 그래서 제목 보고, 오, 무슨 내용이길래? 하고 궁금해지시기도 할것
0: 그
1: 같은데,
0: 표지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1: 맞아요. 이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다, 기분이 가라앉고 생각이 자꾸 엉킨다, 이런 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심오한 해답이 아니라 어쩌면 작은 주문 하나일지도 모른다. 하면서 작가에게 그것이 그런 주문이 바로 퇴퇴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퇴퇴퇴 하는 순간 생각해 보면
0: 네.
1: 뭔가를 무르고 싶을
0: 그쵸,
1: 때,
0: 취소하고 싶을 때.
1: 네, 아니면 리셋하고 싶을 때,
0: 맞아요.
1: 의자에서 아니면 저는 누가 약간 불길한 소리 하면 아, 야 빨리 퇴퇴퇴해라.
0: 진짜 우리 그런 거 누가 맨 처음 정해서 퍼뜨린
1: 그런데요.
0: 걸까요? 너무 궁금한데 왜 모두 알고 있죠? 우리 세대는 다 알아요.
1: 너무 궁금하다. 최초의 한국인이 궁금하네요.
0: 그 퇴퇴퇴.
1: 퇴퇴퇴에 대해서 그래서 작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퇴퇴퇴는 불경한 침뱉기나 비겁한 무말하기보다 하루의 안전운전을 위한 브레이크이자 엑셀이다. 가래떡 마냥 줄줄이 뽑혀 나오는 못난 생각과 말을 싹둑 끊어내는 가위질이자 사소한 일에 너무 허우적대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건네는 응원. 손이 많이 가는 나를 데리고 살기 위한 비밀스러운 부적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0: 네.
1: 방금 우리가 리셋이나 모르고 싶은 그런 순간처럼 이 부정적으로 내달리는 생각을 끊어내야 할 때도 퇴퇴퇴라는 주문인 거고, 혹은 뭐에 너무 빠져 있을 때
0: 네.
1: 엑셀을 밟아서 이 상황, 생각에서 나와야 될 때도 이 퇴퇴퇴를 쓴다. 그러니까 오늘의 나를 위한 부적이기도 하고 브레이크도 되어주면서 어떤 상황에 악셀도 되는 그런
0: 네.
1: 주문으로서 이 퇴퇴퇴를 평소에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제목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0: 와, 이 가래떡 비유하셨잖아요, 지금 작가님이.
1: 네.
0: 이거 머릿속으로 상상하니까, 시각적으로 그려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멈춰 살고 싶은데 지금 가래떡이 계속 나온다면.
1: 가래떡 마냥 줄줄이 뽑혀 나오는 못난 생각과 말.
0: 어떡해. 그럴 때 이제 딱 멈춰 세울 수 있는
1: 싹둑, 네.
0: 싹둑 가위. 아, 브레이크, 이런 거. 아, 퇴퇴퇴 필요할 때가 있네요. 사실, 누가 어떤 말 하면, 퇴퇴퇴 이런 식으로 취소하는 어떤 의식을 갖긴 했지만, 내 개인적으로 그것을 막 주문화해서 생각해 본 적은 또 없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음악 나가기 전에 막 여러분 주문이 있으신가요?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거창한 어떤 표어 같은
0: 네,
1: 것을 떠올리셨을
0: 맞아요.
1: 것 같은데, 황국영 작가님의 퇴퇴퇴처럼 나도 약간 자주 쓰는 말 습관이 나의 주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브레이크일 수도 있는 뭔가를 하겠죠.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좋아한다 하는
0: 네.
1: 분들도 있고요. 왜그 양희연 선생님의 뭐 그러라 그래 이게 책 제목으로도 나왔잖아요. 그것도
0: 그렇죠.
1: 어쩌면 그 사람만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말이기도 한것 같고, 장원영님의 럭키비키도 비슷한 거 아닐까요?
0: 그러네요.
1: 그쵸? 나만의 주문인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어쩌면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0: 네.
1: 작가님의 예시처럼.
0: 그래서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퇴퇴퇴라고 하는 이 책을, 이 표지도 너무 재밌고
1: 네.
0: 이래가지고 이 수박 이미지가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너무 재밌어서 어떤 얘기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까 좀 기대가 되기도 했는데 그중에 어떤 부분부터 만나볼까요?
1: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작가님 특유의 위트와 해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0: 네.
1: 그런 것에 피식피식 웃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촌들이여, 부디 땅을 사세요.
0: 사세요?
1: 우리가 왜 산문집 보면 처음에 목차를 훑어볼 때
0: 네.
1: 여기서 무슨 얘기할까 이러면서 궁금해지고 있는 재밌는
0: 맞아요.
1: 목차가 있잖아요. 사촌들이여 부디 땅을 사세요. 어떤 글인지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0: 네, 듣고 가시죠.

예전부터 참 신기한 속담이라고 생각했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내 배가 아프지? 상상해봤는데 아무래도 속담을 만든 사람이 땅을 산 사촌이랑 안 친해서 그랬던 것 같다. 만약 친했다면 기뻐했어야지. 나한테 텃밭 한마지기라도 떼어줄지 모르는데 도리어 설렐 일 아닌가? 사촌의 토지 매매 소식에 몸이 아플 정도로 입속에 예민한 인간이라면 더더욱 어깨춤을 춰야 맞는 것 같은데 희한하다니까. 꼭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내 땅을 뺏어간 게 아닌 다음에야 손해볼 일도 딱히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사촌, 친구, 이웃들이 너도 나도 땅을 사면 좋겠다. 그 땅에 건물을 올리고 새를 놓고 무대를 깔아 풍악을 울리면서 더 잘 살아주기를 바란다. 나는 그저 어쩌다 그 땅에 초대받으면 간간이 구경이나 하면서 내 걱정만 하고 살면 되는 극강의 호화를 누리고 싶다. 도둑놈 심보로 비는 모두의 안녕이랄까? 사촌의 부귀영화를 향한 나의 탐욕은 물질적인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 가족과 친구, 지인 모두가 광활한 마음의 땅을 사서 취향대로 꽃과 나무를 심고 좋아하는 소동물을 돌보며 원하는 크기의 연못을 꾸려 자기만의 정원을 가꾸길 바란다. 안팎으로 풍요롭도록, 주머니도 마음도 빈곤하지 않도록. 가까운 이가 새로운 취미나 운동, 공부, 덕질에 빠졌다고 하면 손을 꼭 잡고 아이고 축하해요, 경사가 났네 정말 이라는 말부터 줄줄 쏟아내는 것도 같은 연유이다. 아, 이걸로 내 사촌이 가진 마음의 땅이 더 비옥해지겠구나. 그의 생활이 더 신나질 테니 나도 조금 더 신나지겠네. 참 잘됐다. 주변에 웃는 사람이 많으면 반드시 나도 웃을 일이 많아지는데. 성미가 착하지 못한 나는 이렇듯 지독한 이기심으로 내 주변의 행복을 기원한다. 주변인들이 마음의 땅에 심어놓은 좋아하는 것들의 정원에 대해 말할 때면 나는 안도한다. 무언가를 즐기거나 어떤 대상에 심취하고 누군가를 응원한다는 건 활기가 있음을 의미하고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놀이터와 지칠 때 도망갈 수 있는 임시 피난소를 가졌다는 말이기도 하니까. 책이든 영화든 춤이든 게임이든 동물이든 신발이든 사람이든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현실에 치이고 쫓기다가도 그 대상과 관련된 것을 보면 반사적, 즉각적으로 기분이 나아지는 무기를 지녔다는 뜻이다. 그런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에너지를 채워줄 급속 충전 보조 배터리를 추가적으로 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덕분에 쉽게 꺼지지 않고 오랫동안 생생하여 상대적으로 강해진다. 주변에 강한 사람이 많다는 건 든든한 일이다. 그렇다고 사촌의 땅과 남의 집 담장만 기웃거릴 수는 없으니 나도 나만의 정원을 살뜰히 가꾼다. 덕질의 화원 옆에는 취미의 숲과 배움의 개울이 있어서 여행, 운동, 레저, 수집, 외국어 등 이런저런 풀을 심었다. 만족의 역치가 놀라울 정도로 낮은 인간이 이렇게 수많은 보조 배터리를 달랑달랑 달고 다니니 쉽게 즐거울 수밖에 없었다. 부정적인 생각과 침잠하는 감정이 나의 전력을 무섭게 잡아먹는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급속 방전을 막을 방도를 찾지 못한 나는 여러 곳에서 수시로 충전하며 나의 전원을 유지한다. 물론 사촌들도 나도 항상 좋을 수만은 없을 테고 고통과 슬픔을 나눠야 하는 일 역시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 해도 그 지난한 시간들을 함께 버틴 후 또다시 땅을 보러 다닐 것이다. 손바닥만한 노지 위에도 텐트를 치고 둘레에 촘촘히 꽃을 심어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맛있는 술 한 잔을 홀짝이며 어린 시절 아스팔트 위에서 땅 따먹기 하듯 한 칸씩 영토를 넓혀 나가며 그렇게 살고 싶다.

떠올려 보니 내가 어릴 적 살던 동네에서는 분필로 선을 긋고 1번부터 한 칸씩 땅을 차지하다 마지막에 얻을 수 있는 땅을 천국이라고 불렀다.

0: 황국영 작가의 책 퇴퇴퇴 읽어봤고요. 이어서 악뮤의 소문의 낙원 띄워드렸습니다.
1: 아니, 글과 음악이 너무 또잘 붙는데요. 그쵸?
0: 맞아요. 우리 두부 PD님이
1: 네.
0: 너무너무 지금 고심하면서 이렇게 또 연결을 다 짓고 계십니다.
1: 어우, 아주 그, 이 황국영 작가님의 쓰신 글의 의도와
0: 네.
1: 악뮤의 그 소문의 낙원에
0: 찰떡처럼.
1: 찰떡처럼 붙었어요.
0: 그쵸. 이 황국영 작가님 실제로 뵌적 있으세요?
1: 없어요.
0: 오프라인. 아, 저는 직접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여기 보면, 새로운 취미나 운동, 공부, 덕질에 빠졌다고 하면 손을 꽉 잡고, 아이고,
1: 아이고,
0: 축하해요. 경사가
1: 축하해요.
0: 났네, 정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걸 한번 느껴보고 싶은
1: 저 지금
0: 거예요.
1: 이 부분 읽으면서 요즘 작가님 이제 15분
0: 오,
1: 헬스.
0: 네.
1: 이것에 제가 이렇게 답해드렸어야 되네 하는 생각에서, 아유, 축하해요. 경사가 났네, 정말.
0: 그건 좀
1: 이렇게.
0: 어리둥절하겠지만, 지금 그것을 지독한 이기심으로서 이제 출발한 내 주변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1: 맞아요.
0: 재밌어요.
1: 그의 생활이 신나지면 나도 더 신날 일이 늘어나겠지. 주변에 웃는 사람이 많으면 나도 웃을 일이 많아진다는데 나는
0: 네.
1: 이런 이기심으로 주변 사람들의 뭐 덕질이든 새로운 취미든 운동이든 공부든 응원한다라는
0: 네.
1: 거잖아요.
0: 투자죠, 투자.
1: 네.
0: 나의 행복을 위한 투자.
1: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0: 네.
1: 이 글의 그 제목이 아까 사촌들이여 부디 땅을 사세요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관점의 전환이죠. 내 땅을
0: 그렇죠.
1: 뺏어간 것도 아닌데 사촌이 넉넉하고 넉넉해지면은 보다 여유로운

0: 마음과 태도로 나를 대할 테고, 그러면
1: 맞아요.
0: 그 사람의 여유에서 나오는 어떤 나에 대한 바뀌는 변화 같은 것들이
1: 네.
0: 나의 콩고물일 수도 있다.
1: 그쵸.
0: 뭐, 못 사는 것보다야 소중히 잘 사는 게 좋지 않은가? 에서 이제 실제 땅에서 또 마음의 그 영토를 넓혀가는
1: 네.
0: 일까지 이어지면서 글이 전개가 돼서 뭐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과도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1: 이 생각도 발상의 전환이어서 재밌기도 하지만, 그 말의 표현들, 말맛들이 너무 살아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사촌의 부귀영화를 향한 나의 탐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탐욕까지나? 그리고 사촌의 부귀영화, 이런 표현도 너무 재밌고. 근데
0: 맞아요.
1: 귀엽잖아요.
0: 그것도 귀엽지 않나요? 덕질의 화원 옆에는 취미의 숲과 배움의 개울이 있어서 여행, 운동, 레저, 수집, 외국어 등 이런저런 풀을 심었다. 이것도
1: 와.
0: 각자와의 정원을 떠올리게 돼요, 머릿속으로.
1: 맞아요. 이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은 그런, 그쵸?
0: 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나를 급속 충전할 수 있는 작은 보조 배터리들을 여러 개 달고 사는 것이 유리한 삶일 수 있다라는 것도 은연중에 전해주고 있고요.
1: 진짜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니까 정말 급속 충전 가능한 보조 배터리 달고 사나?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0: 15분 헬스.
1: 헬스가 급속 충전 배터리는 아닌 것 같고요.
0: 방전되나요?
1: 그것은 뭐랄까,
0: 하지만
1: 고행에
0: 그
1: 가까운.
0: 15분을 통해 내가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어떤 뿌듯함, 자기 효능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루에 분명한 활력이 알게 모르게 돼주고 있을 거예요.
1: 알게 모르게 살짝
0: 그럼,
1: 넣어서
0: 알게
1: 이제.
0: 모르게. 왜냐면 그거
1: 네.
0: 가지 않았을 때는 역시 나는 의지가 없어. 이렇게 되면서 조금 자기 비하를 하잖아요.
1: 아우, 전 비하하지도
0: 아, 그래?
1: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죠. 근데 어쨌거나 미니 효능감 좀 있긴
0: 미니
1: 하더라고요.
0: 효능감 있죠?
1: 괜찮던데요? 15분으로도 이렇게? 뭐 이런
0: 맞아요.
1: 느낌?
0: 맞아요.
1: 그런 건 있었고.
0: 그것도 여기 해당할 것 같아요. 보조 배터리에.
1: 보조 배터리에.
0: 네.
1: 이 카페인님들 보조 배터리 어떤 거 달고 계시는지. 물론 북카페인 거 알아요. 아는데 북카페 말고도 또 어떤 거 있는지
0: 네.
1: 궁금합니다.
0: 그니까요. 그리고 이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픈지 안 아프신지도 한번 관점의 전환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그의 여유가 나에게도 전해지는
1: 네.
0: 내 주변에 웃는 사람이 많아지면 나도 웃을 일이 늘어난다. 이렇게
1: 맞아요.
0: 생각할 수 있다면 더 훨씬 마음도, 내 마음도 같이 여유로워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렇죠. 이 수뇌부 혹시 보조 배터리 어떤 거 갖고 계신지.
0: 지금
1: 네.
0: 되게 보조 배터리 빌려달라는 말
1: 아니요.
0: 들어도 지금.
1: 아, 저 있어요. 저 오래 갑니다. 괜찮아요. 오래 가고 괜찮고. 아무튼 내 몸을 휴대폰에 비유를 해버리면, 진짜 나 방전됐어. 우리 이런 말들 하기도 하지만, 그게 진짜로 시각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0: 맞아요.
1: 돌보게 되지 않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이책 속에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데리고 그럭저럭 잘 살아볼 수 있는 노하우들이 촘촘한데요.
1: 네.
0: 예를 들어 방금 이 보조 배터리 이야기한 것처럼 나한테 얼마만큼의 일을 시키고 얼마만큼의 휴가를 줘야 될지 사실 막막하잖아요. 잘 알기도 어렵고. 그래서
1: 그렇죠.
0: 그냥 나를 핸드폰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딱 핸드폰에게 해주는 만큼만 나한테 해주는 거다. 계속 돌리다가도 꺼지기 전에 충전하고, 긴 시간 버텨야 될 때는 저전력 모드를 유지하고, 열이 나면 식히고, 용량이 꽉 차면 비운다.
1: 네.
0: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생각하니까 조금 더 나를 운용하기가 쉬워진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작가님의 이 구체적인 팁들이 좀 재밌어요. 집에서 이제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채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잠옷을 벗고 이제 환복을 하는 거죠.
1: 네.
0: 평상복을 입고 이거는 많이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되게 저는 표현이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출근지는 거실이니까 잠시 눕고 싶을 때도 침실로 가면 경로 이탈이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거실 빈백을 갓길 삼아 잠시 졸음쉼터로 쓴다.
1: 졸음쉼터.
0: 그렇죠. 거실에 빈백이 하나 있는데
1: 네.
0: 방에 가서 침대에 누우면 경로 이탈이고
1: 그렇죠.
0: 빈백을 졸음쉼터로
1: 그 정도만
0: 쓴다.
1: 우리가 할수 있죠.
0: 네, 그런
1: 졸음쉼터.
0: 식으로 이런 자기를 어떻게 하면 뭐 책상을 일도 하는데 쓰고 밥을 먹을 때도 쓰는데 그럴 때 다른 의자에 앉으신대요. 이런 식으로
1: 이런
0: 네,
1: 디테일이 정말 많은 변화를
0: 맞아요.
1: 가져오죠.
0: 자신을 위한 이런 작은 디테일들을 챙기면서 시스템을 좀 만드는 거죠. 내가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책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읽다가도 가만히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들,
1: 네.
0: 나에게 필요한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1: 이 밥도 그냥 안 드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냥 이게 습관적으로 에휴, 먹여 먹어야지 이런 느낌 아닐 것 같아요.

0: 뭔가 나를 돌보는 느낌으로 잘 챙기실 것 같은 느낌?
1: 우리 작가님의 아침처럼.
0: 그렇죠. 네, 그렇게 잘 드실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진짜로 그 새참을 차리듯이 나에게 이렇게 밥을 차려준다? 이런 것들?
1: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자신을 좀 관찰하면서 발견하게 된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변화들이 아닐까 싶어서요. 한번 이 스스로의 삶을 잘 돌보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저처럼 그 나혼산에서 우리 김신영님의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어른은 자신을 어떻게든 챙기면서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0: 네.
1: 거지라고 생각하신 적 있다면 이 책도 분명히 빠져서 읽으실 것 같습니다.
0: 한번더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읽어주실 건가요?
1: 네, 다음 부분은 글 제목이 계속 이렇게 살면 그것도 창피하니까.
0: 갑자기 왜 우리를 그렇게 굉장히 지금 많이 얼러주고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았는데 갑자기 계속 그렇게 살면 창피하니까라고 하시니까
1: 네.
0: 자세를 바로 잡게
1: 자,
0: 되는데요.
1: 어떤 창피함과 계속
0: 네.
1: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또 무엇인지 한번 이 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낭독 듣고 가시죠.
1: 하루 5분이면 오케이. 홈트 루틴. 출근길에 배우는 10분 상식. 귀차니스트도 할 수 있다. 정리의 습관. 유튜브 썸네일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주치는 문구들이다. 먹고 살기 바쁘고 신경 쓸게 넘쳐 누구나 쉽게 부담 없이 무리하지 않고 같은 말로 안심시켜주지 않으면 그 무엇도 시작하기 어려운 우리를 증명하는 단어들. 옳은 줄 알고 멋진 줄 알면서도 막상 내가 하려니 막막한 실천들. 운동과 정리만 해도 이런데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언감생심, 엄두도 나지 않는다. 그래서 치명적인 나쁜 점을 지우는데 급급하게 산다. 더 좋은 사람은 고사하고 하자보수하기만도 버거워 급한 땜질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남들은 당연히 지키는 상식이 몸에 익지 않아 아차 싶은 순간들도 많았다. 부끄럽지만 10대 후반까지는 전화를 하면 상대방이 끊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충분히 시간을 두고 끊는다라는 의식이 없었다. 뒤에 사람이 오는데 문을 잡지 않고 닫아버린 일도, 옆자리에 물병이 있는데 내가 목이 안 마르다고 물을 따르지 않은 일도, 누구의 발을 밟고 나서 얼른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한 일도 수두룩할 것이다. 많은 사람과 함께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제일 편한 자리에 앉아버리거나 누군가는 고기를 굽고 있는데 딸려 나온 반찬들을 집어먹느라 정신이 없거나 하는 그런 내 행동을 인식조차 못하다 아이쿠 하고 뒤늦게 반성했던 순간들을 더듬어 보면 이보다 더 무신경하고 무례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해왔을지 스스로도 감을 못 잡겠다. 사실 진짜들을 말하기엔 너무 부끄러워서 그나마 귀여운 수준의 이야기들만 꼽고 있는데도 끝없이 꼬리를 문다. 모른다고 용서되지 않는 일들도 있지만 어쨌든 알면서 안 고치는 것이 더 나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루에도 몇 번씩 아차차 하면서 습관이 안 된 상식들을 입력시키려 애쓴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능하면 누구나 하는 게 좋은 보수 작업이니까. 거기에 가끔 욕심을 내서 부담 없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만만한 선의들을 찾는다. 처음부터 다 잘하려고 하면 중간에 포기하게 될 테니 최대한 사소하고 품이 덜 드는 일부터 해나가는 것이 첫걸음으로는 적당하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지금 내가 현재 신경 쓰고 있는 사소한 실천들을 고백하자면 예컨대 의자를 잘 넣는 일 같은 것이다. 은행이나 도서관에서 일어나면서 빙 돌아간 혹은 뒤로 빠진 의자를 제자리에 얌전히 되돌려 놓는 것. 다음은 기사님에게 들리도록 인사하는 일이다. 누군가가 스스로 기꺼이 인사를 할 때는 적어도 그분들이 냈던 성량만큼 소리 내서 같이 인사를 하려고 한다.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하면 고맙습니다. 개인의 선택이지만 나는 하는 쪽이 더 멋져 보였고, 그래서 꼬박꼬박 하기로 했다. 업그레이드 버전은 맛있었을 때는 맛있었다.

좋았다고, 친절했을 때는 덕분에 기분이 좋았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서비스의 제공은 의무지만 서비스의 질과 태도는 개인의 역량이며 거기에 감동받았을 때는 전달하는 것이 생각보다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루에도 몇 번씩 퇴퇴퇴로 긴급 처방을 하는 나의 어설픔과 비겁함을 이런 시도들이 조금씩 메꿔가 주기를 기대하며 체크박스가 칠해진 지속가능한 인성개발 리스트를 1년에 딱 하나씩만 늘려가는 것부터. 우선은 일단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금요일 김신지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는 책은 황국영 작가의 책 퇴퇴퇴고요. 지금 허회경이 부른 나와 내 이웃에게 듣고 왔습니다. 와, 이 지속 가능한 인성 개발

0: 아파트. 아, 이거 진짜 시급합니다.
1: 그렇죠. 그리고 이걸 하자보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좀 습관이 되지 못한 상식들, 어떤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시민 공동체에서 매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무심코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혹은
0: 그쵸.
1: 나한텐 좀 탑재가 되지 않은 매너들을 의식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내가 뭘 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일단은 하는 문제여서
0: 맞아요.
1: 메타인지입니다, 생각보다.
0: 그러네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것을 뭐 주변에서 누군가가 얘기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1: 얘기하기에도 다 애매한 것들일 것 같아요. 이를테면 너는 왜 일어나서 의자를 정리하지 않니라거나 왜 너가 매번 편한 자리에 앉니라거나
0: 그런 거 진짜 모를 수도
1: 넌
0: 있겠네요.
1: 고개를 한 번도 안 굽더라. 이런 거는 보통 가까운 사람들은 얘기를 해주진 않죠. 그냥
0: 네.
1: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0: 맞아요.
1: 해주면 더 좋은 그런
0: 그쵸.
1: 영역인 것 같아요.
0: 그리고 듣고도 그냥 무심히 내가 거기에 이렇게 생각이 미치지 못하면
1: 맞아요.
0: 그냥 어디서 바람결의 소리가 들리네?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일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누적되면 나를 바꾸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들으면서, 아, 나한테는 그런 게 뭐가 있지라고도 생각하게 되고, 아, 그동안 내가 편한 자리에 앉아왔던 건 아닌가.
0: 그죠. 돌아보게 되죠.
1: 네. 그리고 누가 뭔가 먹을 것을 이렇게 챙겨주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반찬만 집어먹진 않았나? 뭐 이러면서 이 상황들에 나를 한번 떠올려 보게 되고,
0: 네.
1: 작가님의 그런 이야기를 따라서, 아, 그래. 누군가 나에게 인사를 할 때는 적어도 그 성향만큼은 마주 인사를 해주는 거. 보통 이제 목례를 하고 이렇게 탈 때도 많은데,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받았으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0: 그쵸.
1: 맛있었으면 맛있었다고. 또 친절해서 기분이 좋았으면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고 표현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덕목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0: 이거 진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럴 때는 이게 뭐 사회를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는 느낌으로 많이 교육도 받고 이런 것들
1: 맞아요. 우리 다
0: 공공예절 매너
1: 배웠어요.
0: 배웠는데 이걸 살면서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이상하게 이렇게 변형하면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다음에는 오히려 이런 매너를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
1: 맞아요.
0: 공감이 돼요.
1: 맞아요. 그래서 이런, 한번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도 귀여운 표현이잖아요. 이 인성 개발 리스트는 그렇고.
0: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인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1: 네. 그 귀여운 하자보수 정도로
0: 귀여운
1: 하고,
0: 하자보수 리스트.
1: 네. 내가 약간 이기적으로
0: 네.
1: 구는 것 같아서 혹은 좀 무심해서 좀
0: 무심해서.
1: 지키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있다면 딱 1년에 한 가지 정도를 실천하는 걸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아, 올해는 이걸 한번 해봐야지. 근데 되게 좋잖아요. 올해는 내가 항상 나 일어난 자리에 의자를 밀어넣는 사람이 되어야지. 뭐 내년에는 인사에는 항상 인사로 화답하는 소리
0: 네.
1: 내는 인사로 화답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하나씩 정해놓고 연간 프로젝트처럼 실천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저는 이게 하나씩 해서는 될것 같지가 않은데,
1: 뭐가
0: 인성 개발,
1: 떠오르시나요?
0: 뭐 여기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만
1: 맞아요,
0: 그래도
1: 맞아요.
0: 상관없긴 한데요. 지금 예를 들면, 아무튼 이게 지금 제가 40대 중반인데, 1년에 하나씩 해가지고 이게 언제쯤 인성
1: 아니에요.
0: 개발 완성하려나?
1: 아니에요. 욕심은 금물입니다.
0: 욕심
1: 하나씩
0: 부리지
1: 해야 돼요.
0: 않으려고요?
1: 하나씩 해야 합니다.
0: 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지금 버스 기사님께 들리도록 인사하는 일. 저 인사를 하면서 타긴 타거든요.
1: 네.
0: 근데 제가 스스로도 이게 인사를 한 건지
1: 맞아요.
0: 모를 수도
1: 맞아요.
0: 있겠다.
1: 그래서 여기서도 포인트는 들리도록 인사하는 거고, 적어도 그분들이 냈던 성량만큼은 내가 소리 내서 같이 인사하는 거라고 하고
0: 네.
1: 있잖아요. 저도 그냥 목례하고 탈 때가 많거든요.
0: 그렇죠. 그 목례조차 이게 누가 보면 뭐 밑에 떨어진 거 보였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이웃들하고 인사 잘 하세요? 이웃.
1: 아, 그게 그 엘리베이터에서 저도 상대방이 인사를 하면 하는데.
0: 먼저 건네는 어른이 되기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1: 맞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0: 지금
1: 우리
0: 우리는
1: 하자보수
0: 1년에 2개씩 할까요? 지금
1: 두 개씩은 해야 될것 같아요.
0: 욕심 부리게 되네요.
1: 두 개씩은 해야 될것 같고, 그좀 푹신하고 뷰가 좋은 자리는 항상 일행에게 양보하고, 뭔가 이런 것도 좀 실천해 보고 싶고요.
0: 그렇죠. 제가 이 라디오 끝나고 나서 의자를 저는 오히려 저기 끝에 밀어놓고 가는 느낌이에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답답할까 봐 그랬어요. 의자가
1: 괜찮아,
0: 답답할까 봐.
1: 괜찮아. 의자도 좀 나와 있고 싶었을
0: 네.
1: 거예요. 우리 이렇게
0: 그렇게
1: 반성문을 쓰라고 읽은 건 아닌데,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개

0: 완성본을 제출하고 있네요, 지금.
1: 그리고 전화도 저 예전에는 10대 때, 20대 때는 오히려 정말 상대방이 끊을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0: 아, 그럼 작가님은
1: 불편할까 봐
0: 1년에 5개씩 하세요.
1: 전
0: 하자보수
1: 격언관으로
0: 5개.
1: 하겠습니다. 저만 이런 거 아니죠?
0: 아닙니다.
1: 네.
0: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의 작가님 태태태라는 책 속에는 이 나를, 1인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잘 돌보고 또 좋은 이웃이 될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힌트들을 발견할 수
1: 네.
0: 있으니까요.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도 저희의 이 엉망진창 대화에
1: 합류하세요.
0: 공감을 하셨다면 한번
1: 네.
0: 합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제이슨 무라즈의 해피돌 들려드릴게요.

울타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김신지 작가와

0: 함께 오늘 황국영 작가의 유쾌한 에세이 퇴퇴퇴 만나봤습니다. 우리 수뇌부 의견이 왔습니다. 일단 참깨나라 조연출님의 요즘 보조 배터리 이거라고 합니다.
1: 출근 전 커피 한 잔과 찜질방.
0: 오,
1: 오.
0: 출근 전에 커피 한 잔과 찜질방까지? 카페에 들러서 커피 한잔 마시고 친한 사람들과 찜질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요게 이제 아 진짜 보조 배터리일 수
1: 맞네요. 근데
0: 있겠네요.
1: 이거 잘 읽어야 되네요. 출근 전에 찜질방 가신다는 줄.
0: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와, 너무나
1: 네.
0: 아침형인데 했는데.
1: 무엇을 수식한지를 잘 봐야 하는.
0: 커피는 출근 전,
1: 네.
0: 찜질방은 날 잡아.
1: 네.
0: 네. 그리고 두부 PD님.
1: 화내봤자 열맛 난다.
0: 아하. 화내봤자 열맛 난다. 예전에는 화낼 수 있을 땐 화내자, 참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주변에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다녔는데, 이젠 바뀌었어요. 화내봤자 나만 손해. 가뜩이나 기력 부족한데 화내서 뭐해요? 좀더 고급 표현으로는 요렇게.
1: 원칙은 큰일에나 적용하는 것. 작은 일에는 연민이면 충분하다.
0: 와, 이말
1: 이거
0: 멋있네요.
1: 너무 멋있는 걸로 준비해 두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 인터뷰할 때 말해야 될것 같은 아주
0: 진짜.
1: 멋있는
0: 네.
1: 주문이에요. 아, 제가
0: 아, 누구비디님, 내가 한말
1: 까미의 말.
0: 아니고 까미의 말이라고.
1: 아, 그거 까미라고 해주셔야죠. 두부의 말인 줄 알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작은 일에는 연민이면 충분하다. 저는 고급이 아니에요라고 지금 굉장히 빠르게 실시간 채팅처럼
1: 아, 네.
0: 다급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1: 네, 고급은 까미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0: 네. 근데 어쨌거나 너무 좋은데요, 이거. 연민이 부족해서 우리가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면. 그런 거
1: 그렇네요.
0: 정도는 그냥
1: 네.
0: 참자, 그냥 흘려보내자, 이렇게 많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 카페이님들도 사연 많이 보내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좋은 질문의 시간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1: 네.
0: 마무리할게요. 신지 작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끝곡은 토니 베넷, 레이디 가가의 드림 댄싱으로 준비했습니다.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경남 합천 해인사로 향하는 길 팔만대장경이 유명하지만 전 오늘 다른 걸 보러 갈 거예요. 바로 팔만대장경이 보관돼 있는 집 장경판전입니다. 장경판전은 해인사 맨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허름한 곳에 팔만대장경이 있다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창문까지 뻥뻥 뚫려 있어서 비가 오면 마구 들이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팔만대장경이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허술한 창문 덕분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건물 벽면엔 나무로 된 살창이 위아래로 나 있는데요.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햇볕이 오래 머무는 남향엔 위창을 작게 만들어서 팔만대장경의 직사광선이 다

0: 닿지 않도록 했고요. 아래 창은 크게 만들어서 판전 바닥 깊숙이 햇볕이 닿게 했습니다. 북향은 반대로 위창은 크게, 아래창은 작게 만들었는데요. 햇볕에 데워진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북향의 큰 창으로 들어온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내부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게 만든 거죠. 팔만대장경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설계한 해인사 장경판전.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시작된 논란이 헐리우드까지 번지면서 세계 영화계가 다소 뒤숭숭하다는 소식입니다. 발단은 올해 칸 영화제였죠. 개막과 더불어서 프랑스 영화인 600여 명이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뱅상 볼로레라는 인물이 프랑스 영화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일종의 공개 고발장이었는데요. 왕상 볼로레는 프랑스 TV, 라디오, 신문 매체까지 보유한 이른바 미디어 재벌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극우 정치 세력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이죠. 그가 최근 대형 극장 체인 UGC 지분까지 확보하면서 영화 투자부터 뭐 제작 배급 상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화인들은 이 부분을 우려하는데 그로 인해서 창작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열 때문에 민감한 주제를 피하게 되는 분위기도 커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죠.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첫 곡은 캐나다의 아티스트 파이스트의 노래 La Même Histoire 같은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2006년 영화죠. 파리 주 땜, 사랑의 파리 사운드트랙에 수록된 음악이죠. 제목이 딱이네요. 같은 이야기, 같은 상황, 기시감마저도 느껴지는데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저는 뉴스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 구독 서비스는 세계 각국의 뉴스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모아서 알려주는 서비스인데 뭐가 독특하냐면은 뉴스 매체의 성향을 이렇게 색깔로 그래프로 표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측 지향, 좌측 지향, 그리고 중간. 그래서 이게 T 그래프로 이렇게 뉴스마다 표기를 해줘서 그걸 볼수 있다는 거죠. 뭐 누군가는 가려서 뭐 특별히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정치 성향의 뉴스만 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런가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그렇게 한동안 구독을 해봤는데요.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뉴스 미디어는 물론이거니와 이런 엔터테인먼트, 뭐 영화 이런 제작 과정에서 정치 성향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시대로 더 가고 있는 거라는 걱정이 좀 되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영화 쪽 지원을 의무화하는 그런 정책이 강해서, 그리고 특별히 뭐 아시다시피 그런 우측 지향보다는 이 좌파라고 꼬리표를 달수 있는 그런 성향이 상대적으로 지원이나 뭐 이런 걸 많이 받았다라는 인식이 이쪽 우측

쪽, 우파 쪽에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 논리가 한국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 방송이나 뭐 이런 미디어 쪽에 그동안 좌파가 너무 장악을 하고 있었어 라는 논리잖아요. 그래서 전 정부에서도 그거를 균형을 맞춘다라는 시도, 그런 논리로 또 그걸 좌측에서 봤을 때는 탄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미디어라는 엄청난 툴이 그래서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늘 있나 봐요. 이게 중립적일 수는 없는 거구나, 현실적으로라는 생각도 들면서 뭐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 지켜봐야겠네요. 이 돈이, 재력이 동원되면, 뭐 미국 상황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런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이권에 따라서 뭐 굳이 뭐 백악관의 이야기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다그 이해관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치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복잡한 이야기 제 능력으로는 잘 풀어낼 게 아닌 것 같고요. 프랑스 영화계가 요즘은 그렇게 좌우로 줄다리기 하고 있는 모양이구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도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음악 영화 사운드트랙에서 두곡 골라봤습니다. 1992년작 더 맘보 킹스죠. 쿠바 디아스포라 이야기, 이민자의 아메리칸 드림 실현 과정을 보여준 영화죠. 안토니오 반데라스 주연, 그리고 오늘 소개할 이 곡은 반데라스가 직접 노래까지 불렀죠. 맘보 올스타즈의 연주, 그리고 안토니오 반데라스의 보컬 피처링으로요. Beautiful Maria of my soul, Bella Maria de mi alma, 내 영혼의 마리아 먼저 듣고요. 이어지는 음악은 뮤지컬 영화였죠. 2009년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8과 2분의 1, 이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먼저 나왔죠. 그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바탕으로 로브 마셜 감독이 연출한 영화 나인 사운드트랙에서요. 배우 케이트 허슨이 부르는 치네마 이탈리아노, 이탈리아 영화, 이런 제목의 곡까지 두 곡입니다. 듣고 오죠.

영화 나인의 사운드트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케이트 허스턴이 부른 시네마 이탈리아노, 이탈리아 영화 방금 들었고요. 92년도 영화 맘보 킹스, 더 맘보 킹스죠. 맘보 올스타즈의 연주로 Beautiful Maria of My Soul, 내 영혼의 마리아. 보컬 피처링에는 배우 안토니오 반데라스였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순서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의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그리고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을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998년 제71회 수상작입니다. 스코어 부문은 이탈리아의 영화감독 겸 배우인 로베르토 베니니가 연출한 그리고 주연을 맡은 인생은 아름다우죠. La vita è bella, life is beautiful에서 음악감독 니콜라 피오바니가 상을 받았네요. 주제가 부문입니다. 이번에도 애니메이션 영화 주제가가 수상했습니다. 이 디즈니사와 쌍벽을 이룬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의 Prince of Egypt,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수상자는 주제가 When You Believe을 작곡한 스티븐 슈와츠가 수상을 했죠. 1998년 오스카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부문 수상작 각각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매주 금요일에는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죠. 오늘은 1998년 제71회 수상작 전해드렸습니다. 오리지널 스코어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수상작은 이탈리아의 작곡가 니콜라 피오바니의 Buongiorno Principessa 안녕하세요, 공주님이었죠. 영화 제목은 Life is Beautiful, La Vita è Bella, 로베르토 베니니 주연 연출의 영화였고요. 주제가는 뮤지컬 음악가 작곡가 스티븐 슈와츠가 작사 작곡한 When You Believe였습니다. 목소리는 무려 미셸 파이퍼 그리고 셀리 누월스키였습니다. 이 프린스 오브 이집트, 이집트 왕자 이 작품에서 이게 모세와 람세스 이야기잖아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네. 오늘 들으신 주제곡은 그 모세스의 아내 치포라와 모세스의 친누나 미리암의 듀엣이었습니다. 자, 이제 금주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뒤풀이 음감회 이어갑니다. 이번 주에 만난 아티스트 가운데 세분 다시 한번 만나보죠. 먼저 튀르키예의 팝의 실력자, 작곡가, 가수, 프로듀서 무스타파 산달, 그의 2009년 음반 카리즈마 음반의 수록곡 아드 인티캄드, 그녀의 이름은 복수였다 라는 곡부터 듣고요. 페루의 차부카 그란다의 1981년 유작 앨범 Cada canción con su razón 모든 노래에는 각각의 이유가 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뜻깊은 그런 제목이죠. 이 음반이 발표되기 한두 해 전에 심장마비로 몸이 쇠약해진 가운데에도 앨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했는데 바로 이 음반이 그의 유작 음반이 됐는데 수록곡 마리아의 란도 이 전통 음악 스타일 란도죠. 세 번째 곡은 언더신 프랑스의 뉴웨이브 그룹의 1985년 히트곡 Des yeux noirs 그대의 검은 눈까지 세 곡입니다. 이어서 듣고 새 음행인 전한 노래로 이어가겠습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혼성 프로젝트 홈이 부르는 La Ballade du Mois de Juin, 6월의 발라드입니다. 홈, 이 프랑스의 두 사람이죠. 벤자민 미올레이,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 미올레이와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무대로 활동하는 배우 겸 가수인 기아라 마스트로야니로 이루어진 듀오입니다. 기아라 같은 경우는 유명한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엄마가 무려 프랑스의 카트린 드네브, 아버지는 이탈리아의 대배우 마르첼로 마스트로야니입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은 이 두 사람, 벤자민 비올레이와 기아라 마스트로야니 부부입니다. 당신은 부부였죠. 이 곡은 부부였던 2004년 6월에 싱글로 공개가 됐고요. 6월의 발라드라는 제목은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꽤 참혹한 사고를 복기하는 내용입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자동차 사고로 이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다는 비극, 그 기억을 하며 자책하고 있네요. 낭독하겠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그럴 수 있었으면 피했을 거야. 체념할 일도 없었을 거야. 절망할 일도 없었을 거지.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거든. 내가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를 짓밟았어. 바다로 향하면서 나는 차를 너무 빨리 몰았어. 내 뒷자리엔 기타 한 대, 그리고 3톤에 달하는 잡동사니들. 갑자기 충격과 함께 헤드라이트의 빛, 이 시야를 가득 채우더니 정막이 찾아왔어. 기억나는 건 자동차로 달릴 때는 행복했다는 것, 그리고 그때가 6월이었다는 것. 6월, 그 아름다운 달에 미리 알았다면, 그럴 수 있었다면 피했을 거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세 음향이 전하는 노래 오늘은 프랑스 듀오 홈의 2004년 발표곡 La Ballade du Mois de Juin 6월의 발라드 노래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는 DJ 선곡 요르디의 앨범 반장 잠시 후 이어집니다. 브라질의 베베우 지베우두의 So Nice Summer Samba 오늘 버전은 마리오 가우다투 주니어 리믹스 버전이네요. 음악 듣고 입으로 돌아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소중한 문장 몇 개쯤 간직하고 살아가죠. 혹시 그 중에 이 작가의 문장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헤르만 헤세, 데미안, 유리알 유이 같은 대작을 쓴 작가 헤르만 헤세는 책을 아주 사랑하는 애서가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서점과 헌책방에서 일하며 책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그런데 헤세는 책을 추천하는 것만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책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책의 외형에 이끌려 택하지 말 것. 외형적인 통일성 때문에 전집을 한꺼번에 구입하기보다는 각 작품의 가장 좋은 판본을 구할 것. 자신에게 특별히 와닿는 작품을 찾아서 텍스트를 꼼꼼히 살펴보고 고를 것. 좋은 책을 찾아 나서는 야정, 그 자체를 즐겨보라. 작가 헤르만 헤세가 제안하는 독서법이었습니다.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이탈리아의 포크 아티스트, 싱어송라이터 테레사 데 시오의 Io non mi pento, 난 후회하지 않아. 1993년 발표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2부 순서 DJ 선곡 이올디의 앨범 반장 오늘도 흥미로운 음반 한장 골라왔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2부의 새 음향에서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 듣는 음감회를 열죠. 저의 사적인 해설을 곁들이고요.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 듣는 시간 율디 앨범 반장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음반 만나보기 전에 또 지난번 소개한 음반 경청해 주시고 사연 남겨주신 분들의 이야기 몇 개 만나볼까요? 7837님께서 메리 할버슨 멋진 연주까지 잘 들었습니다. 진짜 조니 미첼 그러나 저나 글을 쓰고 곡을 짓고 노래하는 모든 영희들의 우상 아닐까? 아림님을 포함해서 새음행에 오셨던 최고운님, 사월님 등등 많은 분들이 애정을 표했던 기억도 나네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대표적이죠. 대표적이고 저는 그러나 라이브 영상을 찾아보면서 두루뭉술했던 그의 어떤 그 매력 지점을 제 취향대로 포착을 한 것 같아서 밴드를 이끄는 밴드 리더로서의 장점도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기타리스트면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그 조합을 잘 해내는 그 탁월한 사람이다. 보이스톤이 또 새롭게 발견한 거지만 그 시절에 상당히 매력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한 실황 음원이었어서 공유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오늘도 영희 페스티벌 오늘 또 고른 아티스트도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오지은 씨와도 또 주중에 만나서 영희 페스티벌 런칭하는 그 배경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사실 여자 기타리스트들을 좀 소개해볼까 하다가 지난 시간에 보너스로 만나본 아티스트죠. 현재 활동 중인 또 재즈 연주 스타일의 어떤 카테고리를 나눠서는 왼쪽이 전통적인

그런 트래디셔널한 연주 쪽이라면 가운데로 올수록 좀 메인스트림과 만나는 그런 연주자들,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경계를 허무는 실험적인 아방가르드한 메리 할버스는 오른쪽으로 치우친, 그렇다고 중간에서 너무 멀지는 않은, 근데 앞으로의 행보가 멀어질 것 같은데 뭐. 근데 태생적으로 그분이 약간 이공계통 전공하다가 실험음악가의 강의를 청강하고 자신의 전공을 버리고 기타와 작곡에 매진하게 된 경우라서요. 이 탐사, 이 실험은 평생 계속될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 느낌을 주는 아티스트. 그의 메인 디스코그래피가 상당히 쌓여가고 있고, 그리고 약간 4인조, 5인조 구성에서 이제 점점 막 인원수가 늘어나는 대형 편성으로 요즘은 활동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음악들도 소개하고 싶지만, 아무리 의리가 있다 한들, 우리 청취자분들의 청취 편의성을 생각해서라도, 메리 할버슨의 디스코그래피상의 헌정 음반이자 선배 기타리스트와 함께한 기타 듀오 음반을 골라봤습니다. 2018년, 19년쯤에 발매가 된 미국의 쿨 재즈 시대에 존경받고 또 활동하고 기타리스트이면서 작곡가인 조니 스미스라는 인물에게 헌정하는 이두 사람의 음반. 물론 주인공은 메리 할버슨이라고 제가 DJ 선곡 주제상 우기겠습니다만, 이 모양새가 좋잖아요. 후배와 선배. 아마 20년 터울 정도 나는 거던데. 그리고 빌 프리젤 같은 경우는 한국에도 팬베이스가 꽤나 탄탄할 거란 생각을 하고, 뭐 세계적인 분이니까 기타리스트 재즈 이쪽도. 근데 저는 약간 놀란 게빌 프리젤이 약간 전통 쿨 재즈 쪽으로 그래프상 치우쳐 있어서 저는 약간 오른쪽이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팻 메시니도 약간 전통과 메인스트림 중간 경계에 이 외주를 잘 타는 그런 분이네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치면은 팻 메시니와 빌 프리젤이 약간 비슷한 시기에, 아, 팻 메시니가 살짝 선배이겠네요. 그리고 짐 홀이라는 분이 또 떡하니 대선배로서 버티고 계시고, 짐 홀보다 이전 분이 오늘 그 헌정 음반의 주인공인 조니 스미스네요. 요즘 혹시 알고리즘 기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줄리안 라지라는 미국의 기타리스트 추천을 꽤나 받으실 텐데, 이분이 약간 전통을 계승하는 그런 느낌이죠. 빌 프리젤만도 아니고 짐 홀만도 아니고 이분도 상당한 역량의, 약간 사운드적으로도, 그러니까 요즘 기타리스트 한국도 그렇고 경향을 보면 일렉트릭 기타는 특히 앰프와 이렇게 짝을 이루는 조합이잖아요. 그냥 일렉트릭 기타는 울림이 거의 없어서 확성을 하려는 앰프라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재즈 기타 역사에서 뭐 일렉트릭 연주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죠. 전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일렉트릭이, 그러니까 확성이 이루어지면서 기타 음악 같은 건 특히 발전한 걸 텐데, 요즘 추세는 시뮬레이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음악 테크놀로지죠. 일렉트릭 기타 연주도 진공관이 들어있는, 아니면 뭐 솔리드 스테이트 기반의 앰프를 쓰더라도 그런 확성을 통과하지 않고, 앰프를 통한 확성을 하지 않고, 그걸 또 마이크로폰으로 수음하는 과정이 없이도 그두 과정을 다 우회해서 시뮬레이터로 기타 연주를 하는 인구도, 연주자 인구도 많아지더라.

특히나 뭐 팝이나 팝 락이나 그런 영역에서 더 많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 전통적인 기타 연주자들은 그런 경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앰프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확성된 이런 레코딩은 과거의 레코딩, 그리고 요즘도 재즈 뮤지션들을 통한, 기타리스트를 통한 음원들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게 좀 지나가는 게 아쉬운 입장에서 오늘 두 기타리스트는 어쿠스틱과 일렉트릭의 중간 형태라고 할수 있는 세미 홀로 아니면 홀로 바디 일렉트릭을 선택을 한것 같아요. 이 음반을, 이 혼조 음반을 연주하기 위해서. 그것은 이 시대적인 고증이랄까요? 지미 스미스라는 자신들의 선배 대가가 살았던 그리고 선호했던 악기에 충실하고자 그런 선택을 한것 같고, 마리 할버슨 같은 경우는 제가 본 바로는 이런 형태의 기타, 홀로 바디 일렉트릭 기타만 쳤던 것 같아요. 딴 기타 치는 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빌 프리젤 같은 경우는 솔리드 바디, 특히 텔레캐스터 연주를 주로 선호하는 것이 영상으로도 계속 확인이 됩니다. 근데 사운드가 고전적이고 뭐 고전적인 연주에 대한 헌정이기 때문에 아방가르드 기타리스트인 마리 할버슨이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싶기도 하죠. 왜 이런 시도를 했을까? 마리 할버슨 같은 경우는 교편을 잡고 있는 기타 교수이기도 하고 또 아방가르드라고 아까 설명을 했지만 그 스펙트럼이 그것만 있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당연히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통에 대한 존중, 특히나 재즈 같은 영역에서는 매우 중요할 텐데 이런 심지어는 빌 프리젤의 은사였던 적도 있답니다. 지미 스미스가 언젠가는 근데 빌 프리젤은 당시 그 은사였던 조니 스미스 교수의 교수법을 그닥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라는 인터뷰 자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수년,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참으로 내가 어리석었고 바보 같았다, 후회한다, 그런 코멘트를 했던 것을 이라고까지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수록곡 중에는 스탠다드의 그 편곡적인, 해석적인 참고로서 은사였던 조니 스미스가 그려놓았던 악보, 그 악보를 자신이 또 다시 그려서 자기가 보존하고자 그려놓은 그 악보를 참고했고, 후배인 마리 할버슨에게도 그 악보를 공유하면서 이런 프로세스들이 참 뭐라 그럴까요? 뭔가 그런 거 있죠? 오래된 도시의 그 경관 중에서도 그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복원하는 복원사. 그런 일에 대한 로망이 20대 때는 좀 있었긴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음악적인 사료를 대하는 그 자세도 마치 복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세가 엿보이는 그런 의미에서 팝의 영역, 그리고 우리 출연하는, 3명 출연하는 패널들의 입을 통해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종종 언급되는 표현이 있죠. 아메리카나. 이 아메리카나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 진 않지만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팝의 영역이나 뭐 그런 영역에서도 쓰였을 때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오히려 이런 특히 빌 프리젤 같은 작가가 세상에 내놓은 디스코그래피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은 그 아메리카나가 상징하는 미국의 문화적 정통 그거를 복원하는데 굉장히 자신의 커리어를 바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타리스트로서 뭐 새로운 작품을 쓰고 연주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이나 사운드를
시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통을 복원하는 그 작업에 대해서도 이 아메리카나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부러운 거죠. 그게 뭐 하루아침에 생겨난 어떤 문화적 상징은 아닐 텐데요. 예를 들어서 셰난도아라는 곡이 이번 헌정 그 레퍼토리로 포함이 됐는데 이게 민요적인 뿌리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뭐 작자 미상이라고 우리가 음악 교과서에서 흔히 접하는 그런 문화사적, 음악사적 자료죠. 민속학 뭐 그런 거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아무리 복원을 열심히 한다 그래도 이 사람의 접근이 뭐 역사학자적 접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뿌리에 대한 어떤 한 인간으로서의 애착이나 감사함에 대한 표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왜냐하면 시아넨도아라는 곡은 빌 프리셀이 여러 차례 라이브 무대에서도 연주를 단골로 하더라고요. 그 곡을 마치 후배인 마리 헬벌슨과 야 이거는 이런 음이야 하면서 한번 함께 그걸 공유하는 그런 의미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조니 스미스에 대해서 빌 프리셀이 자신이 젊은 시절에 야 우리 이 교수는 약간 좀 별론데 라는 시절이 있었듯이 그런 마음이 든 마리 헬벌슨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 빌 프리셀 선배 약간 이런 건좀 촌스럽고 좀 구닥다리 같아 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뭐 상상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그런 아메리카나의 전통 좀 추상적이죠. 뭐 셰넨도아 정도 그 지명이기도 하지만 그게 아이디어잖아요. 미국의 뿌리를 내린 주로 유럽 쪽에서 건너온 그리고 원주민 요소도 있잖아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그 원형의 아메리카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된 유러피언 요소들 뭐그 정치 경제 사회 뭐 등등 그리고 그 폭력 뭐 실향에 대한 뉘앙스도 포함된 것이고 또뭐 개척 그러니까 아메리카가 지금 뭐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는 요즘에서 아 그렇다면은 쉐난도아라는 이런 아련함을 느꼈던 이민 세대들, 그러니까 아메리카 건국한 뭐 100에서 200년 사이 어느 즈음에 있었을 때는 미국은 어떤 식이었을까? 지금은 약간 쇠퇴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섣불리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타임라인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도 그런 걸 상상하는 걸 즐기는 편이라서 그리고 아메리카나에 대한 언급 무턱대고 했지만 빌 프리셀의 음악도 그렇지만 처음 아 이런 게 바로 이들이 얘기하는 이들이 소중히 간직하고자 하는 그런 건가라는 첫 인상을 받은 음반은 찰리 헤이든하고 팬 매티니가 함께 발표했던 미소리 스카이라는 음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팬 매틴이나 이제 고인이 된 찰리 헤이든이 저에게는 이 아메리카나를 상징하는 재즈 아티스트입니다. 근데 그와 버금가는 빌 프리셀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대표 주자 마리 헬벌슨의 건조한 듯 여기서 그 홀로 바디 일렉트릭 기타의 그 앰프 소리와 실제 그 통의 울림이 막 섞여 있는 이 느낌도 요즘 같은 청취 환경에선 굉장히 낯선데요. 예전엔 다 이렇게 울렸을 겁니다. 그리고 기타 소리를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 좌우로 나눠 놓은 가운데 좀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메리 헬벌슨은 좀 시그니처적인 사운드 장치가 있는데 이걸 이펙터를 쓴다고만 말씀드리면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혹시 그 영화나 이런 아니면 실제로 미국에 가서 경험하신 바가 있다면 아이스크림을 파는 트럭이
이렇게 예전에 돌아다닌 적이 있거든요. 아이스크림 트럭 왔어요 하면서.

꽤나 근사한 만남이 있더라라는 생각에 오늘 음반 골라봤습니다. 총 7곡 들으실 테고요. 이따가 보너스 트랙도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금요일에 DJ 선곡 열대 앨범 반장. 오늘은 기타리스트 메리 할벌슨 그리고 빌 프리젤이 2018년 함께 발표한 조니 스미스 선배 기타리스트에 대한 헌정 음반이죠. The Maid with the Flaxen Hair. 앨범의 정식 제목은 그것입니다. 제가 고른 7곡 듣고 오셨고요. 자, 주말 안내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1부 방상현 PD가 소개하는 새 음악 플레이리스트와 함께 하고요. 토요일 2부 세계 음악인 열정.

현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입니다.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 시간이죠. 세음행이 전하는 노래 베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두 기타리스트 헬벌슨과 프리젤이 헌정하는 대상이죠. 미국의 조니 스미스의 Round Midnight 연주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평소 잘 긴장하거나 낯을 가리는 편이 아닌데도 발표나 회의, 면접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자리에선 바짝 얼어붙을 때가 있죠. 실수하면 어쩌지? 혹시라도 내가 긴장한 걸 사람들이 알아채면 어쩌지? 초조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런 걸 수행 불안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부터 부정적인 결과를 걱정하느라 마음이 불안해지는 걸 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사람들 앞에 자주 나서보고 발표도 자주 해보는 건데요. 평소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거나 실제랑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발표 시작하기 전에 참 떨리네요, 불안하네요 하고 내가 긴장했단 걸 먼저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에도 나아지는 게 없다면 사회불안장애라는 정신과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거나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정말 많이 좋아지니까요. 꼭 전문의를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2: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3: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2: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3: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2: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3: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2: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3: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2: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하나씩 바뀔 때마다 괜히 설레고 또 아쉽고 그런 마음 드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처음 만났던 날은 봄처럼 설렜고 함께 웃고 떠들던 시간은 여름처럼 뜨거웠고 어느새 추억은 가을 낙엽처럼 한가득 쌓였고 그리고 오늘 겨울처럼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겨울이 끝나면 또 뭐가 온다? 그렇죠. 반가운 봄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슬픈 이별은 잠시 마음속에 넣어두고 다음 계절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Hello, I'm your special DJ Jinjin. It's been a wonderful 5 weeks with you.

0: always help me make bright decisions. Our hard times will go by quickly.
1: It's only you, you.
0: Anyone deserves a right to be happy.
1: It's only you.
0: I'm always here for you.
2: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도란의 스페셜 DJ 진진입니다. 후후. 네, 오늘의 첫 곡은 진진의 You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벌써 5주가 지나갔고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충분히 길다. 5주면 길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말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아요. 아, 뭔가 항상 아도란에 오면 정말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특별한 기운을 제가 항상, 그리고 특별한 힘을 받고 가는 것 같았는데 오늘이 벌써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도 마무리를 잘 해서 마지막까지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이들도 응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웃으면서 헤어지고 싶은 항공이들과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엠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취향의 발견 시간입니다. 저와 MBTI는 반대지만 음악 취향만큼은 저희가 교집합이 참 많은 관계죠. 보석 같은 노래만 쏙쏙 골라오시는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화님 어서오세요. 웰컴.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아, 대화님 마지막입니다.
3: 시작하자마자 마지막이니까
2: 네. 슬프죠.
3: 조금 가라앉은 톤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2: 네. 하지만 또 마무리가 좋아야
3: 네.
2: 또 다시 만났을 때 저희가 또 웃으면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 생각해보면 네. 저희가 처음 만나고 완전히 헤어졌다가
2: 맞아요.
3: 진짜 오랜만에 지금 만난 거잖아요.
2: 맞아요. 재결합입니다.
3: 그러니까 또 헤어지게 된다.
2: 그러니까요. 아, 하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저와 대화님이 직접 선곡한 곡들로 꾸며보는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곡들로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대화님이 직접 선곡한 곡들로 꾸며보는 시간.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주제는 바로 인연입니다. 인연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만나려고 노력해서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연히 찾아와서 기억에 남는 사람도 있는데 저와 항공이들 그리고 저와 대화님 모두 우연히 연결해준 특별한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화님은 약간 우연히 만난 그리고 이렇게도 만나는구나 하는 신기한 인연 있으십니까?
3: 유독 자주 보는 사람이 있죠. 정말 우연하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독서 모임에 나갔는데
2: 네.
3: 어디 사세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집 건너편
2: 그 근처. 맞아요.
3: 그리고 그걸 알고 나서도 한동안 못 보다가 갑자기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치고 뭐 그런 식으로 자주 보게 되는 뭐 그런 사람?
2: 그런 사람들 있죠. 꼭 있죠. 약간 뭔가 이렇게 할 때
3: 네.
2: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기 헬스장에서 봤던 사람 아니야? 약간 이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3: 네.
2: 아니면 뭐 그렇게 해서 친해진 경우도 좀 있으세요?
3: 사실 뭐 친해진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2: 그렇죠.
3: 네. 하지만 제 친구들은 대부분 저와 평생 함께했거든요. 네.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진짜 인연이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2: 그렇죠.
3: 네.
2: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친구, 초등학교, 중학교가 저는 또 거의 다 이제 동네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 중에 한 두세 명은 그래도 지금까지 만나고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십몇 년, 20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만났을 때는
3: 네.
2: 마치 그때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냥 외형만 조금 변하고 뭐 직장을 들어간 친구도 있고 일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 백수인 친구도 있고 예, 그런 거 보면 참 똑같은 것 같습니다.
3: 네.
2: 자, 그렇다면 이 곡도 우연히 추천해 주시게 된 걸지 궁금합니다. 헤이즈의 해픈 우연을 골라주셨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3: 네, 아무래도 인연이라는 주제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로 떠오른 노래예요.
2: 네.
3: 가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우연히 눈을 떠보니 이 세상에 태어나 있었고 하필 내가 있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벌어지기 힘든 우연이 우연히도 계속 연속되었고,

0: 있었고 그 끝에 너가 있었다. 이 정도면 운명 아닐까라고 이제 맥락을 깔고 부르는 노래가 아닐까.
1: 그렇죠.
0: 네, 싶은데요. 음악도 정말 좋은데 네, 가사도 가사가. 좋아서 또 지금 플레이리스트 주제랑 잘 맞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1: 뭔가 필연적인 느낌을 해픈이라는 단어로 하는 게 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0: 네. 네.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네. 연인이 네. 가까워질 때에는 서로의 공통점을 필사적으로 찾는데요. 나랑 이게 비슷하다고 아무도 몰라고. 너도 거기 다녔었어 하면서 이렇게 찾고.
1: 아.
0: 그런데 멀어질 때는 필사적으로 차이점을 찾는답니다.
1: 너랑 이게 안 맞았어.
0: 그러니까요.
1: 너 커피 취향 나랑 안 맞았어. 마치 이런 것처럼
0: 네.
1: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참 어떻게 보면 유치하게까지도
0: 네.
1: 그렇게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첫 선곡은 구구단의 원더랜드입니다. 야, 저는 오늘
0: 네.
1: 플레이리스트를 전체적으로 제 데뷔 때 친구들로 좀 꾸려봤어요. 그래서 원더랜드를 이제 저희가 2집 숨가빠라는 곡을 활동할 때 아마 활동이 겹쳤던 것 같은데,
0: 네.
1: 아이오아이의 세정이랑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활동이 많이 겹쳤고, 그리고 96년생
0: 네.
1: 친구여가지고 좀 친하게 지내면서 그 기억들을 좀 새록새록, 뭔가 우연처럼 만난 친구처럼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구구단의 원더랜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활동 시기가 겹치면 좀 서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특별하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겠네요.
1: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게 최근에 제가 아이오아이 콘서트를 갔다
0: 네.
1: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선곡한 것도 있는데 뭔가 응원하게 돼요. 그때 같이 힘들었고, 물론 그때는 말 한마디 섞지 않은 그냥 따로따로인 팀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 데뷔 동기였지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서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버텨내온 그 보이지 않는 시간들 때문에
0: 네.
1: 좀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연하면 떠오르는 저와 대화님의 추천곡 헤이즈의 해픈 우연과 이어서 구구단의 원더랜드까지 들려드릴게요.

0: 네, 저와 대화님이 함께 만드는 특별한 플레이리스트 특집 두 번째 선곡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뭐 특별한 첫 만남 이런 걸 주제로 한번 골라봤는데요. 첫 만남 혹은 첫인상?
0: 네.
1: 이런 것과 관련해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로버타 플렉이라는 아티스트의 The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라는 곡이 있는데요. 네. 아주 조용한 곡입니다. 그윽하고요. 옛날 재즈 가수들이 약간 안개처럼 뿌옇게 풀어오는 듯한 좀 그런 창법으로 멋있게 불렀는데 이 느릿한 매력이랄까? 곧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음악에서 나오는 감성은 몽롱하면서도 되게 뭔가 시간의

0: 멈춘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네. 떠다니는 듯한. 그래서 이런 가사를 읊으니까 좀 처음 봤던 그때로 시간이 녹은 듯한 그런 느낌을 되게 멋있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 곡도 준비를 했고요. 또 네.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도 제가 들고 왔습니다. 네. 이선희 씨가 정말 수많은 히트곡이 있는데 네. 네. 비교적 이제 나중에 나왔던 히트곡 중에 하나이죠. 제목만 봐도 메시지는 분명하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중에 그대를 만났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도 뭐 우연, 인연 뭐 이런 만남에 관련된 좋은 노래이지 않을까 해서 골라봤습니다.
1: 아, 이 노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네. 여기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정말
0: 정말 많은 가수들이 커버해서 부르기도 했고요. 맞아요.
1: 정말 이게 저희가 딱 연습생 때 나왔던 곡이에요.
0: 네.
1: 이제 저 또 이제 열심히 데뷔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 노래가 나왔었었는데 정말 그냥 어떻게 저렇게 진정성 있게 노래를 하시며 그리고 저렇게 맑은 소리에 저 힘이 실릴까?
0: 아, 그 뭔지 알 것 같아요.
1: 네, 그게 정말 어쨌든 이선희님을 작은 거인이라고 부르는 그 힘이잖아요, 사실.
0: 그렇죠. 그 타짜의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그 소리가 달라, 소리가.
1: 아, 소리가 달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궁금해요. 약간 첫 만남이라고 저희가 주제를 정해봤잖아요. 첫 친구 또는 첫 직장 동료. 누군가와 약간 처음 만났을 때 강렬한 인상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0: 예전에 제가 북토크를 간 적이 있는데 어떤 책에 대한 해설하는 모더레이터 같은 걸 맡았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출판사에 사장님이자 네. 그 책이 나왔던 그걸 번역하신 분이 같이 자리에 오셨더라고요. 그냥 한두 마디 얘기하고 이렇게 조금 쳐다보는데 네. 아, 이 사람 나랑 되게 비슷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바로 알아챘고 그날 되게 친한 친구가 됐거든요.
1: 진짜요? 네. 어떤 특징을 보고 혹시 비슷하다라고 느끼셨나요?
0: 그냥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저랑 비슷해 보였어요. 아~ 이런 그 책의 주제가 이제 일렉트로닉 음악에 대한 거였고 그걸 번역했고 출판까지 한 사람과 그것과 관련된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 그런 것도 비슷하고
1: 맞아요.
0: 여러 가지가 아니나 다를까 네, 친해졌습니다.
1: 이게 진짜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느낀 걸 이 사람이 느끼고 있다 또는 먼저 느꼈다. 막 선배, 후배 약간 이런 느낌처럼 그 감정에 대해서 이 사람이 100%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친해지고 훨씬 깊게 친해지는 것 같아요.
0: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1: 맞아요.
0: 그냥 서로 바로 통하는 네.
1: 그냥 한마디만 해봐도 이 감정 알 거야
0: 그렇죠.
1: 약간 이런 믿음도 생기고 그러는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져온 곡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마이걸의 큐피트와 우주소녀의 모모모인데요.
0: 오늘 선곡이 다 약간 일관적이에요.
1: 그렇죠.
0: 네, 느낌이 비슷합니다.
1: 네, 저는 약간 통통 튀는 약간 둘 다 데뷔곡이에요.
0: 네.
1: 우주소녀와 오마이걸의 데뷔곡인데 일단 큐피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이제 오마이걸의 데뷔곡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신 큐피드를 소재로 한 곡이고 약간 롤러 같은 거를 신고 했었어요. 그 네. 신발이 이제 롤러 모양으로 돼가지고 그런 옛날 감성을 좀 더 살리는 그런 느낌으로 데뷔를 했었었는데 오마이걸이 저희보다 선배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물론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그룹이고 저희도 연말 무대도 같이 하고 했지만 되게 친해진 계기가 데뷔 동기여서 그렇게 친하게 지낸 것 같고 이 연습생 때 봤을 때 진짜 열심히 하고 되게 잘한다 라고 생각했던 그룹인데 너무 또 잘 됐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데뷔곡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 바로 다음 곡은 우주소녀의 모모모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주제와 가장 잘 맞는 첫 만남이라는 네. 주제와 가장 잘 맞는 게 아스트로 데뷔와 이틀 차이예요.
0: 아...
1: 우주소녀가. 근데 진짜 웃긴 게 아스트로라는 것도 스페인어로 별과 우주라는 뜻이고 네. 이제 우주소녀가 이제 동시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저희

0: 유소녀의 뭐뭐뭐까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사실 저는 약간 저의 개인적인 기억들을 조금씩 갖고 오고 있는데, 어쨌든 큐피드를 좀 소개를 시켜 드렸었는데,
1: 네.
0: 사랑의 화살을 쏘잖아요,
1: 그렇죠.
0: 큐피드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화살을 쏠수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화살을 좀 쏘고 싶으세요?
1: 아, 화살이라. 전 자신에게 쏘고 싶습니다. 이렇게
0: 어떤,
1: 돌아와서.
0: 돌아와서.
1: 제가 운동을 시작하긴 했는데 너무
0: 네.
1: 하기 싫더라고요.
0: 아.
1: 운동하고 싶어지는 화살 어디 없습니까?
0: 야, 운동을 하고 싶어지는 화살.
1: 네.
0: 저 역시도 운동을 합니다만, 정말 귀찮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저는 PT로 받아요.
1: 네.
0: 네, 선생님과의 약속이니까.
1: 하시는 분들이 거짓말 많이 하시잖아요.
0: 맞아요.
1: 자, 마지막 한
0: 아,
1: 게,
0: 맞아요.
1: 한 번도 진실인 적이
0: 자,
1: 없었어.
0: 마지막! 마지막! 하나! 아, 두개더 하자! 아, 마지막! 아,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트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거 나오면 이제, 분명 마지막 세트라 그랬는데, 분명 마지막 하나라 그랬는데, 막 하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죠.
1: 그렇죠. 남이 시키면 어쩔 수 없이 좀
0: 맞아요.
1: 자존심 상해서라도 해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건 맞는데,
0: 맞아요.
1: 힘들죠.
0: 그래서 저는 PT를 받아요. 뭔가 제 힘으로 일어나는 걸 되게 힘들어해서
1: 네.
0: 이제 선생님과의 약속을 잡아서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약속을 잡아서 운동을 하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마지막 방송이니까 대화님에게 제 사랑을 바치는 화살을 한번 쏴드리면 어떨까? 이런 소리와 함께 말이죠.
1: 아,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0: 그쵸?
1: 감동적인,
0: 예.
1: 네.
0: 얼마나 좋아요. 아이돌 한국어. 처음에 예상하셨나요? 이 섭외 들어왔을 때, 찐디에게 사랑의 하트를 받을 줄이라고. 전혀 예상
1: 아,
0: 못하셨죠?
1: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네, 제가 오늘, 네. 어떻게 스토리에다도 하나
0: 그쵸,
1: 올려야겠습니다. 너무
0: 그쵸. 예.
1: 뜻깊은 시간이었고.
0: 야, 이래서 저희가 MBTI가 정반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님의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그리고 우주소녀의 뭐뭐뭐 두곡 듣고 올게요.

0: 네, 플레이리스트 성공 요정들과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앤 메시지로 사연 보내주세요. 자, 이번에는 어떤 곡을 소개해 주실까요?
1: 이번에는 운명 같은 끌림? 네, 이런 걸 담은 노래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성시경과 아이유의 그대네요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 음악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는데 이게 노래 내용이 그거잖아요. 헤어졌던 사람인데 당신이네요. 이렇게 다시 만나는
0: 그대네요.
1: 네, 물론 음악이 좀 슬프긴 하지만 네네. 네, 우리는 어쩌면 계속 이렇게 만나는 운명 같은 그 관계인가 보다. 그런 암시를 주는 음악인데 제가 정말 정말 많이 반복해서 들었던 발라드였던 것 같아요. 네, 김영석 씨가 작곡한 곡인데 발라드 쪽에서는 그렇죠. 최고의 작곡가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도 골라봤습니다. 팝송인데요.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입니다. 해리 스타일스가 이제 원디렉션이라는 그룹에서 나와서 맞아요. 솔로로 활동할 때 그 솔로 해리 스타일스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던 그런 곡인데 얼마 전에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는 곡에 그 영화에서도 그 팀장 그분이 이 노래를 멋있게 부르는 장면이 나와서 또 최근에도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가사는 우리 아주 먼 곳에서 언젠가 어디선가 반드시 만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뭔가 이렇게 어디선가 우리 다시 만나요 같은 메시지가 있는 곡을 좀 골라보고 싶었어요.
0: 세상에는 또 8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또 만났다는 것, 그 생각보다 더 대단한 기적일지 모릅니다.
1: 그렇죠.
0: 기적같이 느껴지는 뭐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1: 저 얼마 전에 사귀었던 그 친구. 정말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0: 그래요.
1: 네, 북토크에서 만났던. 야. 얘기를 하다 보면 어쩜 다 비슷해요. 야. 네, 너무너무 비슷하고 모든 게 잘 통하는 그런 친구여서.
0: 취미까지. 네. 근데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취미 생활도 맞는 거 되게 중요하고 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마치 운명이다. 이 사람이랑 나랑은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운명을 좀 믿으시는 편인지 아니면 아이 운명은 없고 그냥 잘 맞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편이신지
1: 믿지 않죠?
0: 아,
1: 네, 믿지 않습니다. 요즘 그 MBTI에서 4주로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타로 4주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보시고 맞아, 또 재밌어 맞아. 하시는데 저는 다 안 믿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몇 번 야, 그 뭐 이렇게 믿냐? 네. 얘기했다가 아 모르는 소리 말라고 하도 제가 혼이 나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냥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요.
0: 네. 그래도 아도라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 친구도 그럼요. 없으니까. 네. 그렇죠. 운명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보통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친형도 잘 안 믿더라고요. 근데 저는 완전 운명 아니야 이거? 진짜 잘 믿어요. 그런 거. 네. 네. 팔랑귀고. 막 누가 막 그렇다 그러면 진짜 그런 것 같고 저는 약간 그런 사람이어서 저는 좀 많이 믿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저와 대화님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플레이리스트를 가져온다는 게 굉장히 재밌고 여기에서 정말 우리의 MBTI가 보인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1: 저는 지금 거의 다 조용한 노래 그렇죠.
0: 저는 굉장히 시끄러운 노래만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명 같은 끌림을 듣고 떠올렸던 곡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몬스타엑스의 무단 침입 그리고 여자친구의 유리구슬입니다.

네, 몬스타엑스의 무단 침입입니다. 뭔가 보통 무단 침입은 이제 허락 없이 남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데 약간 너 지금 난 내 마음에 들어온 거지? 너 이거 무단 침입이야? 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0: 곡입니다.
1: 그래서 강렬합니다.
0: 네, 이제 나도 너의 마음에 무단 침입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몬스타엑스의 데뷔곡을 들려드렸는데,
1: 네.
0: 저는 이게 또 저희 연습생 때 형들을 정말 멋있게 봤어요. 와, 진짜 잘한다. 그리고 주원이 형의 랩을 보면서,
1: 네.
0: 와, 이 사람 뭐야? 라고 했던, 저도 래퍼니까 정말 잘한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곡인데, 포인트가 아주 잘 살아있는 그런 무단 침입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노래는요, 도입부가
1: 예쁘네요.
0: 예쁘죠. 여자친구의 유리구슬입니다. 야, 이것 또한 저희의 연습생, 둘 다 이제 저희 선배님들이지만 지금은 너무 친하게 지낸 두 그룹이기 때문에 데뷔곡으로 일단 가져와 봤고요. 연습생 때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소의 기적,
1: 네.
0: 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더 끈끈했던 것 같아요.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너네도 고생했지? 우리도 고생했는데,
1: 네.
0: 친해지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처럼, 여자친구도 그렇고, 몬스타엑스도 그렇고, 세븐틴도 그렇고, 다 선배님들이지만 너무 친한 동료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유리구슬, 이제 비니라는 저희 멤버랑 또 신비라는 멤버, 여자친구의 신비라는 멤버가 둘이서 완전 아기 때부터 아역으로 만났던,
1: 네. 네,
0: 같이 춤췄던 동네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접점이 있어가지고 좀 빨리 친해지게 됐는데, 그래서 서로 응원하면서 더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가지고 두 곡을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약간 또 다른 운명 얘긴데요.
1: 네.
0: 유리구슬 하다 보니까 유리구슬처럼 운명은 좀 개척하는 거다라고 하시는 편이신지, 아니면 운명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지.
1: 근데 이게, 네. 나이 먹을수록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0: 어떤 느낌으로요?
1: 그러니까 정해진 운명 같은 건 없죠. 이제 그게, 네. 전제이긴 한데. 어렸을 때는, 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개척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0: 아하, 현실의 벽과.
1: 근데 또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적당히 조율하고 포기할 줄 아는 거, 그게 행복해지는 또 비결 중에 하나더라고요.
0: 맞아요. 정말 그 상황에 잘 맞춰가지고,
1: 네.
0: 잘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쯤에서 노래를 듣고 오려고 하는데, 아까 소개를 해주셨던 성시경 아이유의 그대네요, 그리고 여자친구의 유리구슬까지 이어서 듣고 올게요.

0: 자, 이제 마지막 추천곡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을 가지고 오셨나요?
1: 이번에는 임현정 씨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준비했습니다.
0: 아하.
1: 요즘 차트에 역주행해서 많은 사랑받고 있는 곡인데요.
0: 맞아요.
1: 음악 자체를 제가 선곡했다기보단 그냥 영화 얘기하고 싶어서 만약에 우리라는 영화에 삽입돼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어서 가져왔는데 그 영화 컨셉이 그거잖아요. 어렸을 때 뜨겁게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졌던 두 사람이 나중에 다시 만나는. 네, 그래서 마지막이지만 우리도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0: 자, 저 역시도 이제 마지막 곡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소개해 드릴 곡은 세븐틴의 아낀다입니다. 네, 세븐틴의 데뷔곡이죠. 네, 아낀다. 이 역시 저희가 연습생 때 들었던 노래인데 뭔가 청량함과 청춘 감성의 시작점이 된 곡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밝은 분위기의 컨셉들이 많이 없었는데
1: 네.
0: 세븐틴이 그걸 기점으로 뭔가 2016년엔 저희도 청량 컨셉으로 데뷔를 하고 청량의 뭔가 아이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너를 노래해 유후, 아껴널, 현기증 날 정도로. 막 이런 고백 같은 고백 공격이라고 하죠. 마치 제가 지금 대환님한테 하고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누군가는 사랑해라고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맛있는 음식을 또 챙겨주면서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표현 방법이 모두 다른데 평소에 부모님 또는 지인, 친구들에게 사랑한다는 마음 또는 내 마음을 좀 어떻게 전하시는 편이신지.
1: 저는 좀 반성해야 되는데, 네, 잘안 전하는데 이게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가끔씩 문자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아이고 나를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0: 이야, 오히려 역으로 그런 느낌을 주시는 건가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너무 많이 하면 기대해.
1: 아니 뭐꼭 그런 맥락은 아닌데.
0: 네네.
1: 그냥 먼저 연락하는 걸잘 못하는 타입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정말 힘들기
0: 아,
1: 때문에
0: 그렇죠.
1: 네, 쉽지 않네요.
0: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대화님은 충분히 표현하고 싶으셨지만 이제 표현적으로는 또 저에 대한 마음을 또 숨기고 계시잖아요.
1: 네. 아, 저는 오늘 당황스럽게 만드시네요.
0: 오늘 정말 그동안에 쌓였던 대화님은 좀 감히 놀리고 싶은 마음. 이 반응이 너무 재밌잖아요. 대화님이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는. 그래서 제가 DJ의 권한으로 오늘 마지막 방송인 겸 해가지고 좀 놀려봤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환님과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1: 오늘 음악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좀 시간이 빨리 간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마지막인데 조금 아쉽기도 한데, 네. 꼭 아쉬울 필요는 없는 게 계속 만날 거니까.
0: 그럼요.
1: 네. 또 저는 이제 음악을 열심히 듣는
0: 그렇죠,
1: 사람이니까
0: 그렇죠.
1: 계속해서
0: 네.
1: 활동 지켜볼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시고,
1: 네.
0: 저 역시도 오늘 마지막 방송이지만, 그래도 뭐, 아돌한과의 인연은

0: 저는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 앰퍼센드원의 캠든 마카야가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캠디 막디의 아이돌 한국어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많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곡으로는 세븐틴의 아낀다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아 그리고 대화님 잘 먹고 잘 살자.
1: 안녕.
0: 안녕. 에이 야오, 에이 야오.

권경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이 절로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냉면 가격은 전혀 시원하지 않습니다. 18,000원짜리 냉면도 이젠 뭐 흔히 볼 수 있죠. 실제로 지난달 서울 지역 냉면 1인분 평균 가격이 12,615원이었다고 합니다. 냉면, 삼계탕 등 여름 대표 메뉴가 지난해보다 3%에서 4% 올랐다고 하는데요. 원재료값, 인건비, 임대료까지 줄줄이 오른 탓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알겠는데 지갑은 또 좀처럼 납득이 안 됩니다. 폭염 예고된 올여름 음식값이라도 시원했으면 싶은데 말이죠. 이참에 덜 먹자고요? 그런 말 하시면 저 삐뚤어져서 냉면에 고기까지 싸먹을 겁니다. 네, 시원한 뉴스로 2시간 함께 할게요.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모카, The Best Thing.

TGIF. Good evening, everyone. 6월 5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이 여름엔 꼭 먹어야 하는 음식들이 있죠.

0: 냉면, 뭐 삼계탕, 콩국수, 수박 진짜 많죠. 네. 특히 여름에 냉면이랑 수박을 안 먹는 것은 이건 불법이거든요. 꼭 먹어야 됩니다. 네, 가격 낮춰달라고 하자니 또 우리 자영업자분들 생각 안할 수도 없고요. 어려운 문제네요. 자, 한분 모셔야죠. 왠지? 왠지. 집에서 메밀가루 빠서, 직접 면 뽑아서, 거기에 넣을 오이도 직접 재배해서, 직접 냉면 만들어 드실 것 같은 선생님, 크리스틴
1: Good
0: 쌤입니다.
1: evening, everyone. Hello.
0: 쌤은요, 제가 이번 거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열무김치도 그렇고, 뭐, 다른 김치도 그렇고, 다 하나하나, from scratch에서 만드시잖아요. 아, 요건
1: But I
0: 아닙니까?
1: do not have a garden. But if I had a house with a yard and a garden, I probably would have some fresh cucumbers.
0: 그런 데 가시면 안될것 같아요. 스스로 너무 고생하실 것
1: That's
0: 같아요.
1: right. That's
0: 네.
1: right.
0: 나중에 그렇게 해서 진짜 냉면 만드시면 꼭 하나 부탁드릴게요.
1: Yes.
0: 먹어보고 싶어요.
1: Okay.
0: 네. 자,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죠.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 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딥 다이브 데일리, 다양한 이슈들 만나봅니다. 자, 그리고 짧은 꽁트와 함께 하루 한 문장, 매일 딱한줄한 문장도 배워보시고요.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1: 코리아's appetite for alcohol appears to be waning, with household spending on liquor falling at its fastest pace in 7 years. The shift underscores changing social habits as the sober curious trend continues to gain ground.
0: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구의 주류 소비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술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음주를 당연하게 여기던 사회 분위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1: A colossal sandstorm soaring nearly 100 meters barreled through Harbin, China. The unusual weather, fueled by a clash between searing heat and icy winds, turned the bustling city into darkness and chaos in mere minutes.
0: 높이 100m에 달하는 거대한 모래폭풍이 중국 하얼빈을 강타했습니다. 폭염으로 달궈진 공기와 차가운 기류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도시는 단 2분 만에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1: Sweden's health authorities are telling parents to log off and be fully present with their children. They say carving out phone-free time can make a real difference in children's development and daily routines.
0: 스웨덴 보건 당국이 부모들에게 자녀와 시간을 보낼 때는 휴대전화를 치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시간이 아이들의 성장과 일상 습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1: Last year, South Korea's royal palaces welcomed a record 17.81 million visitors. With tourists from around the world pouring in, these historic landmarks are becoming the crown jewels of Korea's tourism scene.
0: 지난해 국내 고궁을 찾은 관람객이 역대 최고인 1,78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방문객 증가가 두드러지며 한국 고궁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Korea's appetite for alcohol appears to be waning, with household spending on liquor falling at its fastest pace in 7 years. The shift underscores changing social habits as the sober curious trend continues to gain ground.
0: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구의 주류 소비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술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음주를 당연하게 여기던 사회 분위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오늘 어떻게 한잔할까? 뭐 아니면 회식을 가지? 이런 식으로 했던 문화가 굉장히 컸잖아요.
1: Oh, yeah.
0: Right? 근데 이 술을 권하는 사회 이제는 옛말이 된 거죠. 뭐 대한민국의 술 소비가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요.
1: Yeah, absolutely. And I mean, it's the changing of the times and changing of generations.
0: Right.

0: So basically, there has been a fall in the spending on alcohol, of alcohol, for the last, you know, many years.
1: Yes, yes.
0: Past years. So people spent about 13,000 won, down 9% year on year. Okay. So, and it's been, this is the sharpest drop since 2019. But overall, domestic alcohol production has also fallen structurally down 17.3% over the past 10 years.
1: Wow.
0: So it seems, you know, I mean, we can talk about numbers, but the pattern, the trend is that people are spending less on alcohol.
1: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술에 쓰는 돈을 점점 줄이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트렌드로 거의 자리를 잡은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1분기 가구 주류 실질 소비 지출이 13,000원이래요. 13,000원. 이게 전년 대비 9%가 감소된 거고요. 어, 중요한 건 2019년 이후에 지금 가장 큰 감소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분기 연속 감소 흐름을 또 정말 트렌드죠. 그거를 잡고 있는 거고요.
0: And I tell you, Sam, this is not only a trend in Korea, but it's globally. Yeah. I mean, even in America, alcohol sales are just going down.
1: Wow.
0: Yeah. Wine. People are throwing away their grapes.
1: Wow, really?
0: Yeah, because it's more costly to make wine. And you know, it's just sitting there. There's no one to purchase.
1: 이게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뭐 포도주라든가 뭐가 됐든 간에 잘 안 마시게 되는 트렌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회식에서도 전 뭐 짬만 할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막상 가서도.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니까 주류 회사들에서도 이제 소주의 도수를 또 낮춘다고 얘기를 하고요. 제 주위에서도 좀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때는 왜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아, 마셔.
0: Yeah, yeah, right.
1: 근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하는 친구들은 진짜 그때는 몰랐는데 노화가 속도가 훅 하고 왔습니다.
0: That's right. 네. So people are thinking about their health.
1: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0: Korea's appetite for alcohol appears to be waning, with household spending on liquor falling at its fastest pace in 7 years.
1: 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구의 주류 소비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지금 보면 Korea's appetite for alcohol appears to be waning 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alcohol에 대한 appetite 그리고 그게 지금 waning 되고 있는 것까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Okay. So appetite, usually we describe this, oh, he's got a good appetite, or I don't have, you know, the appetite to eat right now. So it talks about, you know, your desire for food.
1: 그냥 뭔가 배고픈 거. 그리고 입맛 같은 거 있다 없다 할 때 appetite를 보통 쓰잖아요.
0: That is true. Now here in this case, appetite for means that you have a desire or a craving for specifically not food but alcohol.
1: 아, 어 그러면 먹을 거에만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0: That's right. So you can also use this for, you know, like have an appetite for luxury goods or have an appetite for extreme sports. It's like you have that kind of strong desire for something.
1: 와, 이게 appetite이 욕구 선호하는 것, 이것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네요. 와, 이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굉장히 빅, 쟤는 빅 애프타이트가 있다라고 한다든가, 뭐 진짜 나는 애프타이트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근데 그거를 넘어선. So, 특히나 for가 있을 경우에, right? So, appetite for something이라고 하면 뭔가에 대한 선호, 뭔가에 대한 욕구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for alcohol. So, 술에 대한 그런 선호나 욕구. 근데 그게 어때 보이냐면 appears to be waning 한다라고 돼 있어요. Right?
0: So it's W-A-N-E, wane. To wane is a fancy word to say that it's becoming weaker, it's becoming smaller, it's becoming less important.
1: Okay.
0: Okay. So it's like a gradual sort of decrease and gradual weakness that happens. So, enthusiasm can wane.
1: 지금 저 그 얘기 딱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다이어트하거나 운동 얘기 나올 때 when your determination wanes,
0: yes, that's
1: always think of why you started this.

0: in the first place.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 Love
0: right.
1: can wane. Okay.
0: 사랑이 약해질 수 있다.
1: Right. Popularity can wane.
0: Right.
1: So this is a great word to describe something that just kind of like.
0: 느낌 왔습니다.
1: Okay.
0: 시들해지는 거군요.
1: Yes.
0: Okay. So W-A-N-E, 점점 줄어들다, 시들해지다라고 하는 것. Decline이나 뭐 diminish 이런 단어도 쓸 수가 있겠지만 이 wane도 굉장히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사람들이 이걸 선호하는 게 술을 선호한 게 점점 줄고 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shift underscores changing social habits as the sober curious trend continues to gain ground.
0: 술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음주를 당연하게 여기던 사회 분위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The shift, 이 변화가, 그쵸, underscores changing social habits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뭔가 변해가고 있는 이제 사회적인 습관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이것을 underscore 한다는 거. 이거 밑줄 아닌가요? 밑줄? Underscore?
1: That's right. If you have an underscore, it's kind of like emphasizing or highlighting. So basically, this change is highlighting the change in social habits.
0: 음흠. 그러니까 뭔가를 강조한다는 뜻이 되겠나요? 하긴 우리 중요한 거 있으면 아래 밑줄 쫙쫙 하잖아요. So underscore는 여기서는 강조하다. 그러니까 emphasize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 하면서요? As the sober curious trend continues to gain ground 하면서 했는데 참고로 gain ground 한다는 건 점점 더 강력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데 뭐가 강력해지면서냐면 sober curious trend.
1: Okay.
0: 이건 도대체 어떤 트렌드예요?
1: Okay. This is a very new term.
0: Mm-hmm.
1: This is not like they didn't use this term before.
0: Okay.
1: So, sober curious, something curious.
0: Mm-hmm.
1: In this case, we think of like 호기심, right?
0: Mm-hmm.
1: But in this case, it's more about like you know, you're kind of exploring.
0: Mm-hmm.
1: You're open to the idea.
0: Mm-hmm.
1: You're exploring the idea of like, oh, well, you know, maybe like, should I be drinking less?
0: Mm.
1: Or should I just not drink for a month?
0: Ah.
1: You're open to the idea of exploring You're drinking.
0: 아, 오케이. So 우리는 curious 하면 그냥 호기심이 많구만 이런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요즘에 새로 어떻게 보면 새로 생긴 단어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는데
1: yes.
0: something curious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약간 한번 해볼 만한데 한번 해볼까? 관심이 가는 거군요. 오케이.
1: Yeah.
0: Okay, 근데 sober가 drunk의 반대말이니까
1: yes.
0: 나도 술을 안 마시는 거 sober한 거 어떻게 한번 해봐? 이런
1: yeah.
0: 느낌이네요.
1: Yeah, what if I didn't drink for a month? Or like, you know, and so they have these things like, you know, like a sober month and, you know, there's a movement and they don't drink for a month.
0: Right, right.
1: So a lot of that is really popular amongst younger people.
0: Right. 굉장히 젊은 크라우드 사이에서 sober curious한 뭔가 트렌드가 있다. 나 한번 술을 끊어볼까?
1: Yeah.
0: 이런 느낌.
1: Mm-hmm.
0: 아, 참고로 여러분, sober는 술이 깬 거지 의식이 깨 있는 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awake를 쓴다든가 conscious 이런 것을 써야겠죠. 그렇죠? Okay, so sober curious는 술을 줄이거나 끊어보려는 좀 그런 관심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Korea's appetite for alcohol appears to be waning, with household spending on liquor falling at its fastest pace in 7 years. The shift underscores changing social habits as a sober, curious trend continues to gain ground.
0: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Westlife with I Lay My Love on You.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A colossal sandstorm soaring nearly 100 meters barreled through Harbin, China. The unusual weather, fueled by a clash between searing heat and icy winds, turned the bustling city into darkness and chaos in mere minutes.
0: 높이 100m에 달하는 거대한 모래폭풍이 중국 하얼빈을 강타했습니다. 폭염으로 달궈진 공기와 차가운 기류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도시는 단 2분 만에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중국 하얼빈의 극단적 이상 기상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고요. 영상을 봤는데 이거 진짜 Is this the end of the world? 할 정도로 정말 먼지 폭풍이 위로 확 올라오고 뭔가가 무슨 뭐 폭발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1: You know, I was in the Gobi Desert in Mongolia and we ran into a sandstorm.
0: Oh, really?
1: And it was scary.
0: Uh-huh.
1: So we were in the car
0: okay.
1: and we had to wait. It, and it's like you can't see anything. It just covers you completely.
0: 이 어둠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1: So, but we were in the desert, so it's okay. But imagine you're in a city and you've got buildings, you've got all sorts of things, cars. Like,
0: and it, you don't even know what's causing it, right?
1: Well, yeah, that's right. So this darkness happened in just 2 minutes.
0: 와, 2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1: Yeah, and so, yeah, on the 31st of May, this sandstorm hit Harbin, China, and the winds were around 130 to 140 kilometers per hour.
0: Wow.
1: So not only is it dark, but it's like you're almost being blown away.
0: 와, 장난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어둠도 무섭지만 거기에 뭐 우리야 지금 이유를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강풍이 시속 130에서 140km의 강풍이라고 얘기합니다.
1: And you know what happened?
0: What is that?
1: A roller coaster at an amusement park. They had to stop.
0: 괜찮은
1: Their

0: 것 같아요. Right? Yeah.
1: Mm-hmm. Mm-hmm. Okay. So when you hear this word that is very similar to this, colossal.
0: Mm-hmm.
1: Okay. So Magic Mountain mm-hmm. was the big amusement park in Los Angeles.
0: You know
1: Magic Mountain, right?
0: I know. I've been there once, I think.
1: Yeah. And there is the most famous roller coaster.
0: Okay.
1: It's called Colossus.
0: Oh, Colossus,
1: okay.
0: Yes.
1: There's another place that we all know in Rome, mm-hmm. the Colosseum.
0: Mm.
1: Okay. So all of these words have to do with this word colossal,
0: okay.
1: which means it's huge,
0: mm-hmm.
1: like massive, not just like, oh, really big. No. It is extraordinarily large.
0: 이거는 그냥 huge 정도가 아닌 거네요.
1: Mm-mm.
0: 왜냐면 Colossus가 이 거인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서 온 형용사라고 볼 수 있는 colossal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정말 웅장하면서 엄청 큰이라는 뜻을 좀 줄 수가 있겠네요.
1: Yeah, it's so big that you feel like, wow, like it's disbelief.
0: Right.
1: Like you're in awe of it because of the size.
0: 와, 너무나 사이즈가 커서 우리가 너무 경악할 정도, 그렇죠? Right, so colossal sandstorm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거대한 모래폭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뭐 100m 가량 높이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근데 그게 barreled through Harbin, China. 라고 mm-hmm. 얘기를 했거든요.
1: All right, barrel. So it comes, think about a barrel.
0: Mm-hmm.
1: A barrel is a large wooden container,
0: mm-hmm.
1: usually where they store like wine.
0: Yes,
1: okay?
0: 술통 같은
1: yeah,
0: 거.
1: Yeah,
0: right?
1: that's right. So imagine the barrels rolling the barrel. What happens? It's like it picks up momentum and you can't stop
0: it. Goes faster and faster and faster.
1: That's right.
0: Okay.
1: So if you barrel through something, you're moving very forcefully and with speed.
0: 굉장히 빠르게 질주하는 느낌.
1: Yeah.
0: Right? So 이 sandstorm이 거침없이 통과를 하거나 돌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1: Yeah.
0: So barreled through Harbin. So Harbin을 통과해서 진짜 돌진을 해버린다. 이런
1: yes.
0: 느낌. 여기저기를. Okay, 연결해 볼게요.
1: The unusual weather, fueled by a clash between searing heat and icy winds, turned the bustling city into darkness and chaos in mere minutes.
0: 네, 폭염으로 달궈진 공기와 차가운 기류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도시는 단 2분 만에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the bustling cit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도시 자체를 bustling city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 Mm-hmm.
0: 이거 어떤 city인 건가요?
1: So the idea of bustling mm-hmm. means that there's a lot of people,
0: mm-hmm.
1: there's a lot of movement mm-hmm. and excitement,
0: okay.
1: and it's very lively.
0: Lively, okay.
1: Yeah. So we often describe like downtown areas mm-hmm. as bustling,
0: mm-hmm.
1: or how about like a market?
0: Yes.
1: An open market.
0: 사람들 웅성거리고
1: yeah.
0: 사람 사는 것 같고.
1: That's right.
0: Okay. Mm-hmm. So the 이 bustling city를 지금 darkness로 바꿔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조용한 곳이 아니었고 원래 굉장히 활기찬 도시였는데 그걸 어둠으로 바꾼 거네요.
1: Yeah.
0: So the bustling city는 활기 넘치는 도시, 북적이는 도시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단지 in mere minutes 만에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mere이라고 하는 건 겨우 불과 얼마 안 돼서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So in mere minutes, 불과 몇 분 만에 그랬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 colossal sandstorm soaring nearly 100 meters barreled through Harbin, China. The unusual weather, fueled by a clash between searing heat and icy winds, turned the bustling city into darkness and chaos in mere minutes.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go ahead and listen to Alex Samson with Play Pretend.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네,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2: Sweden's health authorities are telling parents to log off and be fully present with their children. They say carving out phone-free time can make a real difference in children's development and daily routines.
1: 스웨덴 보건당국이 부모들에게 자녀와 시간을 보낼 때는 휴대전화를 치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시간이 아이들의 성장과 일상습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스웨덴에서 디지털 사용 부모 권고안을 발표를 했대요. 근데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땐 휴대폰을 치우라 이런 내용이었다고 한다고요?
2: Yeah, it's true. Now. But of course, not easy to do.
1: I know. 그러니까 듣기에는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하지만.
2: I think most parents know, right? In their hearts. But they are saying when they're spending time with children to put away their phones. And also, even in the house, such as bedrooms, and when you're eating, dining table, that you should designate it as device-free zones. Meaning like, no phones when we're eating.
1: Make it a rule.
2: Make 완전히. it a rule.
1: Okay. So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지금 휴대전화를 치우고 정말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침실이나 식탁 같은 곳에서는 정말 디지털 기기가 아예 없는 공간을 만드는 거. 그걸 정말 룰로 만들어라 라고 권고를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2: And I think it's important because if you start at a young age, they get used to the idea. The boundary is set. So even when they become a teenager, it becomes a little bit easier to follow the rule.
1: 맞아요. 어렸을 때 습관이 계속 가는 거잖아요.
2: That's right.
1: 그러니까 조금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도 좀 쉽게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이렇게 최소한 집안에서는 디지털 기기 없는 공간을 정해 두는 게 좀 나름대로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벌칙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쓸 때마다 강력한 벌금이 들어갑니다.
2: You have to.
1: 네, 그래서 요거는 뭐 100원, 200원 이런 거는 안 되고요.
2: Oh, no.
1: 강력해야 돼요.
2: That's 네. right.
1: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런 습관이 아이에게 배게 되면 나중에 사회적으로도 좀 사회성 문제도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누구랑 대화를 할 때 전화기를 만지작 상대방이 만지작거리거나 그걸 계속 보거나 하면은 이미 이 사람을 살짝 지어지하게 되거든요.
2: Sure.
1: 그래서 그거를 좀 미리 좀 잡아줄 수 있는 뭔가가 됐으면 좋겠네요.
2: Sure.
1: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2: Sweden's health authorities are telling parents to log off and be fully present with their children.
1: 스웨덴 보건당국이 부모들에게 자녀와 시간을 보낼 때는 휴대전화를 치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parents들에게 log off를 해라. 쓰지 마라. 그러니까 어디에 log off 한다는 게 꼭 무슨 계정에서 이렇게 나와라. 이런 뜻보다는 그냥 거기서 전화기에서 나와라.
2: Yeah.
1: 저 쓰지 마라. Yeah.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Be fully present with their children 해라. 라고 얘기했다네요.
2: This has become a very trendy word because of the wellness movement.
1: Yes.
2: You should be present. Right? Yeah. And here, fully present, I mean, really present. And the idea is that you should have complete or give your complete attention to what you're doing at that moment.
1: Okay. And if you're fully present with your children, that means that...
2: That means that you are giving your full attention to them. Your full focus is on them.
1: Ah.
2: No distraction. You are there in the moment.
1: Ah, okay. So 그냥 단순하게 present 하면... 있어주는 거죠. 있는 거. Right? But if you're fully present하다, 그럼 거의 집중을 해라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2: Yeah.
1: 관심을 완전히 집중해라. 근데 여기서는 누구에게? With their children.
2: Yeah,
1: 아이에게
2: right.
1: 집중을 부어줘라.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2: So it's interesting because this word present, it's like, oh, you know, in school, like present, you know, you have to say, like, if the teacher, I'm here, present. So it is not just a matter of being there, but it has taken on a new definition. Yeah.
1: 완전히
2: so
1: 집중.
2: If you are present, You are not doing anything else mm-hmm. but being there.
1: Okay. okay.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2: They say carving out phone-free time can make a real difference in children's development and daily routines.
1: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시간이 아이들의 성장과 일상 습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So they say carving out phone-free time can make a real difference. 라고 얘기했는데요. Make a difference는 당연히 이제 특히나 real difference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그런 real difference를 만들 수 있냐면 carving out phone-free time. Mm-hmm. 전화를 안 쓰는 시간을 carve하는 거가 그런 게 될 수도 있다고요?
2: Yeah. So if you think about carving out time, mm-hmm. it's literally like, you know, when you make a wooden furniture,
1: yes.
2: you carve, mm-hmm. right? And you kind of shape it the way you want it, or mm-hmm. a stone, like a sculpture. Mm-hmm. So if you carve out time, you are deliberately making time mm-hmm. for something.
1: Ah.
2: And there is the feeling that you are busy, mm-hmm. okay? That you have lots of things to do, mm-hmm. but you are specifically making time for something.
1: 아, 그것을 위해서 내가 바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시간을 낸다라는 느낌인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phone-free time이라고 하는 것을 조각을 이렇게 내가지고 carve out에서 내가 실제로 만드는 거, 정말 확보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So carve out phone-free time, 휴대폰 없는 시간을 일부러라도 마련하다. 정도로 해석이 되겠네요. Mm-hmm. 자, 다시 들어볼게요.
2: Sweden's health authorities are telling parents to log off and be fully present with their children. They say carving out phone-free time can make a real difference in children's development and daily routines.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2: Let's listen to Gabriella B. with High Hopes.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뉴스 만나보죠.
1: Last year, South Korea's royal palaces welcomed a record 17.81 million visitors. With tourists from around the world pouring in, these historic landmarks are becoming the crown jewels of Korea's tourism scene.
0: 지난해 국내 고궁을 찾은 관람객이 역대 최고인 1,78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방문객 증가가 두드러지며 한국 고궁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 한국의 핫플이죠. 궁궐과 왕릉, 지난해 관람객 4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이래요. 엄청난 숫자 아닌가요?
1: Oh, this is so exciting to hear that so many people are coming and seeing the beauty of our country.
0: Yes.
1: Okay. So, yes, so many visits to royal palaces and Joseon royal tombs. And the number of visitors reached an all-time high of 17.81 million, which is about 7 times higher than in 2022. So, we knew there were foreigners coming in.
0: Yes.
1: And they were visiting the tombs, but like now it's just like whoa.
0: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관광객이 오면 아니 그냥 뭐 그런 데 다 보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이제는 정말 너무 많아져서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 이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번째가 외국인.
1: Yeah.
0: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가면 여기 무조건 가야 돼.
1: Yeah.
0: 여기 핫플이야.
1: And I do think, you know, a lot of those K-dramas, not K-dramas, but K-movies or dramas that are filmed in apparently like, like palace, kind of old historic dramas.
0: Yes. 그런 게 확실하게
1: so fun. Yeah.
0: 맞아요.
1: Yeah.
0: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K 드라마나 K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한국의 그런 궁궐이라든가 이런 거 보여주다 보니까
1: That's
0: 사람들이
1: right.
0: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또 한국인들도 굉장히 또 많이 놀러를 가죠. 그렇죠?
1: Yeah.
0: 오케이,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Last year, South Korea's royal palaces welcomed a record 17.81 million visitors.
0: 지난해 국내 고궁을

0: 찾은 관람객이 역대 최고인 1,78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South Korea's Royal Palaces welcomed 했대요. 이만큼의 visitors를 했는데 사람이 아니라 장소도 웰컴을 하나 봐요.
1: Yeah, that's right. You can. And that's why we are highlighting that because not just like we say, oh, like welcome to a guest, but actually a place can welcome tourists or visitors.
0: Okay, so 정말 어떻게 보면은 환영한다라는 뜻도 welcome이 될 수가 있겠지만 뭐 어떤 장소가 환영을 한다기보다는 맞이한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연결할게요.
1: With tourists from around the world pouring in, these historic landmarks are becoming the crown jewels of Korea's tourism scene.
0: 특히 외국인 방문객 증가가 두드러지며 한국 고궁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With tourists from around the world, 세상 여기저기에 그쵸 있는 사람 투어리스트들이 pouring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났네요.
1: So think of rain, think of liquid, pouring water into, some container.
0: 쏟아붓는 거죠.
1: Yes, 쏟아붓다.
0: Yes.
1: Yes. So it is the whole idea of that the visitors are coming in large numbers.
0: Okay. 정말 우리말로도 쏟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뭔가 많이 들어오며
1: Yeah.
0: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1: True.
0: 그렇죠? Okay. So something이 pour in 한다는 건 쏟아져 들어오다. 그만큼 대량으로 몰려온다라는 뜻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these historic landmarks are becoming the crown jewels of Korea's tourism scene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Historic landmarks들이라고 얘기가 났어요.
1: Okay, a landmark is a very significant building. It could be really anything.
0: Okay.
1: Okay, and basically, it is recognized. It is important, and because this is a historic landmark, it means that there is significance historically. So, royal tomb, a palace,
0: Okay.
1: all of these obviously are historic landmarks.
0: Right. 그러니까 landmarks라고 하는 것은 정말 땅에 마크가 딱 박혀 있는 것처럼 명소를 얘기를 하는데 꼭 그게 historic일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는 historic landmarks인 거 보니까 뭔가 역사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뜻을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So historic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되겠고요.
1: When I
0: 그렇죠?
1: first came to Korea, there was no GPS, there was no Nebi. So when I got directions, okay, you just take the taxi and tell him to something Sagori, and then you that there's a sauna there, you make a right. And so there were all these landmarks that kind of showed you how to get to a certain place.
0: 특히 이제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되셨을 때는
1: Yeah.
0: 뭐 어디서 몇백 미터 가서 뭐 이런 게
1: Yes.
0: 없으니까
1: Yeah.
0: 랜드마크로 길을 찾을 수밖에 없 는 상황
1: That's how
0: 그렇죠.
1: people used to give me directions.
0: 오케이 오케이. So 여기서 historic landmarks는 역사적 명소를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historic은 역사적으로 중요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historical 해서 al이 붙게 되면요, 그냥 단순하게 역사와 관련 있는이라는 뜻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historic landmarks들이 뭐가 되고 있냐면 the crown jewels of Korea's tourism scene이라고 하네요. Right.
1: So, the crown jewels, basically, these are the most prized or valuable assets of a collection. So, usually think of the monarchy and their crown jewels, like the literal crown or the scepters, like that stick. Those are considered crown jewels. So, if we say crown jewels of the tourism scene, it means like really valuable, really prized places.
0: 뭔가 보석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1: Yeah.
0: 그냥 보석이 아니네요.
1: No.
0: Crown jewels 하면은 이제 왕실 보물
1: Yeah.
0: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왕실 보물이라고 하면 정말 크고 중요한 자산 같은
1: Oh,
0: 거잖아요.
1: yeah.
0: 그런 의미로 좀 쓰였다고 보면 되겠네요.
1: Yes.
0: 여기서 오케이, okay, so 이런 뭐 궁이라든가 한국 고궁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 투어리즘 씬에서 여기서 씬이라고 하는 것은 분야, 뭐 산업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
1: Yes.
0: 이렇게 좀 느끼면 되겠네.
1: Mm-hmm.
0: Okay, so crown jewels.
1: Last year, South Korea's royal palaces welcomed a record 17.81 million visitors. With tourists from around the world pouring in, these historic landmarks are

0: becoming the crown jewels of Korea's tourism scene.
1: 네. 자,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요,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뉴스 표현들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들만
0: Oh,
1: 모아놨습니다.
0: yes.
1: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make a real difference, alright? So real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그러니까 actual이랑 굉장히 비슷해지는 거죠. So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다 혹은 큰 차이를 만들다.
0: Getting just 30 minutes more sleep can make a real difference.
1: Oh, this is true. 잠을 30분만 더 자도 꽤큰 차이가 난다. 이거 실제로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은요. pour in 하는 거. 몰려들다, 쏟아져 들어오다.
0: Orders were pouring in during the sale.
1: 네. 세일 기간에 주문이 엄청 몰렸어. 막 쏟아져서 들어온 거예요. 아, 그리고 Sam, 그러면 pour, pour이라고 하는 거가 pour이라는 단어.
0: Oh.
1: 그것과 발음은 똑같은가요?
0: Yes.
1: Okay.
0: Poor, poor. Yeah.
1: Pour,
0: So
1: okay.
0: you got to pay attention to the context.
1: Right. 자, 다음은요. Carve out phone free time. 일단은 phone free time이라는 건 휴대폰 없는 시간, 전화기 없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carve out 한다는 것은 일부러 그것이 없는 시간을 일부러 마련하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0: We carved out phone free time during dinner.
1: 우리 저녁 먹을 때는 휴대폰 안 쓰는 시간을 가졌어. 너무 좋습니다. 자, 웨인이라고 하는 거. 제가 예전에 살던 미국에서 살던 동네 이름도 웨인이었는데요.
0: Really?
1: 스펠링은 다르지만.
0: Okay.
1: 자, WANE 점점 줄어들다. 시들해지다.
0: My interest in that show started to wane after a few episodes. This is so true.
1: 아, 그래요?
0: This recently happened. I started watching something and I was like, I feel like I should finish it because I loved the first season.
1: Right?
0: And it was like, I can't watch it
1: anymore.
0: anymore.
1: 근데 원래 aren't you supposed to be like, oh, I'm into it. I'm so into it. I want to watch more and more and more. No?
0: Usually, if it's a good show, but if it's not, it
1: 아,
0: wanes.
1: 그 관심이 점점 시들해지는 거군요. 그래서 방금 몇 편을 보고 나니까 그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졌어 정도가 되겠고요. 자, 만약에 fully present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단순하게 거기 있는 것보다는 진짜 제대로 집중하다라는 뜻이 될수 있겠죠.
0: It's hard to be fully present when you're thinking about work all day.
1: 하루 종일 일 생각하면 정말 집중하기가 쉽지 않지 정도가 될수 있고요. 자, barrel through something. 그 통, barrel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침없이 밀고 나가다, 막 돌진을 하다.
0: I just barreled through my to-do list this morning.
1: 오늘 아침에 할 일들을 그냥 쭉 해치웠어. 진짜 막 돌진을 해가지고 다 뚫고 갔어. 이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crown jewels. 하나 갖고 싶어요. 네, 가장 소중한 자산, 대표 보물.
0: That restaurant is considered the crown jewel of the neighborhood.
1: 네, 그 식당은 동네를 대표하는 명소로 꼽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실제로 그 보석이 아닐지라도 여전히 그 보석만큼이나 특히 crown jewel만큼이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valuable한 무언가다라는
0: Could we
1: 뜻이네요.
0: say, could we say that Evening Special is a crown jewel live show here at EBS
1: Oh, yes, we can.
0: Radio?
1: Oh, yes, we can. 죄송합니다. 이게 느낌이 와가지고요.
0: Okay, yeah.
1: 확 들어왔어요. 자, sober curious.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오늘 제일 마음에 듭니다. 자, 술을 줄이거나 끊어보려는 그런 관심, 뭔가 흥미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한번 끊어볼까? sober 해볼까라는 거였죠.
0: My friend is sober curious and only drinks on special occasions now.
1: 내 친구는 술을 줄이는 중이라 특별한 날에만 마셔. 이렇게 또 완성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표현 리뷰까지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 했고요. That's it for part 1.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Deep Dive Daily 함께 할게요.
0: Okay, let's wrap up part 1 with an exciting song by Katrina and the Waves. It's Walking on Sunshine.
1: 네,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년이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책방에서 파는 것? 당연히 책이죠. 그런데 우리 책방은 책 말고 다른 것도 팔아요. 바로 새로운 기회입니다. 얼마 전 여행책 만들기 클래스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엄마랑 공동작업을 하겠거니 했는데 웬걸 오롯이 자기만의 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 정말 멋진 샘플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책은 정식 출판돼서 지금 우리 책방 1열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접 쓰고 그린 책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한 어린이. 과연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벌써 궁금해집니다. 책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 동네 책방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합니다. 딥다이브 데일리. 언어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이 이어폰이나 이어버드가 거의 뭐 필수품이죠.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시나요? 유선? 무선? 아니면 아예 스피커로 듣는 편인가요? 네, 오늘 준비한 기사는 이어폰, 그 중에서도 이어버드, 이어버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귓구멍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귀 입구에 걸치는 형태의 이어폰이잖아요. 선이 없어서 편하게 쓸 수 있어서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애정하시더라고요. 운동할 때나 이동할 때나 또 심지어 잠들 때도 말이죠. 누워서 쇼츠 보고 우리 그러잖아요. 예, 이런 습관 괜찮을지 오늘 기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샘, 샘도 그 이어폰이나 이어버드 같은 것을 자주 사용하세요?
1: Okay, so I only use it when I go on a walk. Mm-hmm. So I have my daily morning walk,
0: right?
1: And I love to listen to a podcast. Mm-hmm. I think that is the only time that I actually listen to it because I think about my hearing. Because you know, as you get older,
0: I know you always say,
1: "Yeah,
0: hey, turn down the volume."
1: You have to, because I know this because voice actors, they have the headphones on when they record so that they can hear their voice.
0: Right.
1: Do you know that voice actors lose a lot of their hearing?
0: Oh, no.
1: As they get older.
0: 청력이 정말 성우하시는 분들은 금방금방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1: Totally.
0: Oh, okay.
1: Yeah. So I do that, and then most of the time I use speakerphone, you know, that kind of thing.
0: 왠지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1: Oh.
0: 이 earbuds는 그 뭐라 그러죠? 무선이잖아요.
1: Yeah.
0: 선이 없으니까 자주 잃어버린대요, 사람들이.
1: Oh,
0: 그래서
1: yes.
0: 중고 마켓 같은데 저 왼쪽 거 있는데 오른쪽 거 있는 분 그럼 저 오른쪽 거 없어요. 막 이러면서
1: You know my son lost it two times and I said okay, three strikes, you're out.
0: Oh, no.
1: You know, but I said two strikes, you're out. I said, I'm not buying you another.
0: Oh, no. Hey, you want to hear something funny, though?
1: What?
0: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 사람들이 이런 거 막 잃어버리고 하는데, 걸치고 하는데, 갑자기 나 뭔가 발명한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1: What is it?
0: 그래서 잃어버리니까 줄을 이렇게 스트링을 걸어놓으면 안 잃어버리겠다. 근데 나중에, 아, 그게 그냥 선 있는 이어폰이지?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
1: 오케이.
0: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 Okay, well, you tried. Okay.
0: 네. 자, 오늘의 article 만나보겠습니다.
2: Deep Dive Daily.
0: 네,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할게요.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죠.
1: Is it safe to wear earbuds while sleeping?
0: 이어버드 끼고 자는 습관, 괜찮은 걸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어버드로 음악을 들으며 주변 소음을 차단하면 잠이 더 잘 오는데 귀에 손상이 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기사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잠들기 전에 이어버드를 끼고 음악이나 뭐 백색 소음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옆 사람 코골이 때문에 뭐 혹은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서 습관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실제로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몇 시간씩 귀에 꽂은 채 자도 정말 괜찮은 건지, 이어버드는 정말 과연 숙면의 친구일까요? 아니면 의외의 위험 요소일까요? 오늘 기사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기사 일부를 네 파트에 걸쳐서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합니다.
1: Many people pop in earbuds at bedtime, hoping that soothing music, guided meditations, an intentionally boring podcast, or a blast of white or pink or brown noise will drown out honking horns, a snoring partner, or racing thoughts. There is some scientific evidence behind the idea. In small studies of healthcare workers who tend to be at increased risk of sleep issues, wearing earbuds improved sleep quality and made people feel more rested.
0: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이어버드를 끼고 음악이나 명상 콘텐츠, 백색 소음 등을 들으며 주변 소음이나 잡생각을 줄이려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이어버드 사용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더 푹 쉰 느낌을 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그런

0: 소리를 막 이렇게 노래 같은 거 들으면서 귀에 끼고 막 잠들기도 하고 뭐 흔히 공부할 때 낀다 뭐 결국 공부 집중은 안 되지만 그런 거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조금 나이를 먹어가면서 오히려 완전 조용한 게 좋더라고요.
1: Yeah, I agree. Me too.
0: Right.
1: But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maybe are going through some maybe I don't know depression or anxiety or
0: Right.
1: just racing thoughts. It may be
0: This
1: helpful.
0: could help.
1: It could
0: Right.
1: help. It could
0: Okay.
1: help.
0: Alright. 자, 한 문장씩 살펴보겠습니다.
1: Many people pop in earbuds at bedtime, hoping that soothing music, guided meditations, an intentionally boring podcast, or a blast of white or pink or brown noise will drown out honking horns, a snoring partner, or racing thoughts.
0: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이어버드를 끼죠. 잔잔한 음악이나 명상 콘텐츠, 일부러 지루하게 만든 팟캐스트, 혹은 화이트 노이즈, 핑크 노이즈나 브라운 노이즈를 들으면서 경적 소리나 코 고는 소리, 머릿속을 맴도는 잡생각들을 덮어버리길 기대하는 건데요. 라는 문장들이 이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때, 그죠? At bedtime 이라는 게 잠자리에서잖아요. Earbuds를 pop in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put in이 아니라.
1: Yeah. So the reason why it's pop in is that you're doing it really quickly. It's like and very easily,
0: And
1: like
0: casually, right?
1: casually. It's like effortless. You just like feet, and it just goes right in there.
0: 왜냐면 이어버즈가 진짜 겉에 걸쳐 있는 수준이라면서요.
1: So you just like pop it in there. You can also pop in your USB. Just things that you can insert very quickly and effortlessly.
0: 아, 정말 빠르고 뭐 어렵지 않게 쉽게 툭 넣을 수 있는 것은 pop in, alright, and earbuds라고 하는 거. 이것도 양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은 복수로 earphones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겠죠. 자, 그리고요, 백색 소음을 틀어놓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색상도 나와 있어요. 뭐 핑크, 브라운도 나와 있는데, a blast of white noise가 뭘까요?
1: Okay, so a blast of something is like usually when we think of explosion, like a bomb going off, it's a blast, right? So it refers to like a strong burst of sound. Okay. And white noise, of course, is just noise that just fills the room. When you have a baby, sometimes they have a hard time going to sleep by themselves. So they Parents put in a monitor. This is white noise.
0: 그거를 일부러 해놓는 상황인 거예요,
1: That's
0: 요즘에는.
1: right. So white noise is just kind of background noise. It's meaningless. But it's like shh or shh.
0: 저 지금 약간 되게 편해졌어요. 어떻게 된 거죠? So white noise라고 하는 게 백색 소음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blast 해놨다는 거. blast가 원래 폭발을 의미하는데 그걸 좀 크게 해놔가지고 정말 편하게 만들어주는 듯한 느낌. 참고로 이 노이즈가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 뭐 화이트, 핑크, 브라운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는 고주파가 좀 섞여서 약간 날카로운 느낌의 잡음, 그리고 핑크는 낮고 부드러운 잡음이고요. 그리고 브라운은 깊고 좀 묵직한 그런 차분한 잡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되나 봐요. 그렇죠?
1: For people with ADHD, they are using brown noise to calm them down.
0: So ADHD가 있는 이런 뭐 학생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성인이라든가 그런 걸 들으면서 조금 더 침착해진
1: That's
0: 그런
1: right.
0: 도움이 된다. 자, 그리고 drown out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drown out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뭐 honking horns 빵빵 하는 거라든가 snoring partner, right? 코 고는 파트너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소리를 drown out 시키는 게 무슨 말일까요? drown 하는 거는 이렇게 물에 빠져서 뭐 사실 익사시키다 이런 뜻이잖아요.
1: So in a way, you're being like silenced by water. Okay, but of course, in this case, it's by sound, right? So Mace, there's like all this noise outside, and you're listening to something so that you don't hear the other noise.
0: So, 뭔가를 물에 넣은 것처럼 아무 소리가 안 들리게 만든다라고 할때 이걸 쓸 수가 있겠네요.
1: Make that sound disappear
0: Okay.
1: by listening to louder music or listening to another kind of noise.
0: Okay. So, drown out something or someone 이렇게 쓰게 되면 그 사람이 내는

0: 소리나 그 소리 자체를 뭐 묻히게 하다, 없어지게 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racing thoughts라는 게 나오는데요. racing thoughts는 정말 머릿속에서 레이스를 막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생각이 계속 도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어가 볼게요.
1: There is some scientific evidence behind the idea.
0: 이런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1: In small studies of healthcare workers who tend to be at increased risk of sleep issues, wearing earbuds improved sleep quality and made people feel more rested.
0: 네, 수면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들에서 이어버드를 착용한 사람들이 더 잘 자고 잠의 질도 좋아졌으며 아침에 더 푹 쉰 느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health workers를 상대로 한 그런 studies가 있나 봐요. 조사 같은 게 있었는데 근데 이 health workers들은 they tend to be at increased risk of sleep issues라고 했네요.
1: Right. If you tend to be something, it mm-hmm. means you are inclined. It mm-hmm. is most likely that they will be at increased risk of sleep issues.
0: Okay. Mm-hmm. So if you tend to do something, that means you are likely to do that.
1: That's right. Okay. So you tend to get nervous mm-hmm. in front of big crowds, you know, tend to eat a lot when you're stressed, right? It's the first thing that you are kind of most likely to do.
0: Okay. So tend to be 뭐 something 이렇게 쓰게 되면 뭐뭐한 경향이 있다 정도가 mm-hmm. 되겠습니다. Part 1 다시 들을게요.
1: Many people pop in earbuds at bedtime hoping that soothing music, guided meditations, an intentionally boring podcast, or a blast of white or pink or brown noise will drown out honking horns, a snoring partner, or racing thoughts. There is some scientific evidence behind the idea. In small studies of healthcare workers who tend to be at increased risk of sleep issues, wearing earbuds improved sleep quality and made people feel more rested.
0: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1: Let's listen to Aqua with Cartoon Heroes.

0: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Deep Dive Daily. 오늘은요. Is it safe to wear earbuds while sleeping? 이어버드 끼고 자는 습관 괜찮은 걸까?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버드를 끼고 자는 거, 뭐 잠을 더 잘 자게 해준다면 그건 분명히 뭐 매력적인데요. 하지만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기만 하는 기관이 또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습관이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닐지 귀 전문의들은 대체로 괜찮은 편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점을 걱정하고 있을까요?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1: Earbuds block more than noise. Your ears are open to the world to let sound enter, but the opening has another important role. It allows moisture out. In-ear headphones, especially ones that form a seal, some are labeled noise isolating, can trap moisture and create a breeding ground for bacteria, potentially increasing the risk of an ear infection, said Dr. Jennifer Aliono, a clinical associate professor of head and neck surgery at Stanford Medicine.
0: 이어버드는 소음만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귀는 소리가 들어오도록 열려 있기도 하지만 안에 있는 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하는데요. 특히 귀를 꽉 막아주는 타입은 습기가 갇히기 쉬운데 이렇게 되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서 귀 염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제 특히 이제 밤에 샤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에 물기가 아직 남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배출이 돼야 안전한 건데 음흠. 그 상태에서 이어버즈를 끼면 나올 곳이 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 잠깐 나오긴 했지만 그런 노이즈 아이솔레이팅 하는 거 요즘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1: 노이즈 캔슬레이션.
0: 캔슬레이션 한다는 거 아이솔레이팅 그런 것들 때문에 귀를 완전히 씰 해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sure. 내용 같네요. 그렇죠?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Earbuds block more than noise. Your ears are open to the world to let sound enter. But the opening has another important role. It allows moisture out.
0: 이어버드는 소음만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귀는 소리가 들어오도록 열려 있기도 하지만 안에 있는 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하는데요. 라고 되어 있어요. Earbuds는 block more than noise라고 합니다. Noise보다 더 뭔가 많은 것을 block한다. Right?
1: That's right. If anything is more than, it does beyond what it we expect it to do or what it should do.
0: Right.
1: So here, like earbuds, yeah, they block the noise, but they also do something else.
0: 그러니까 물론 노이즈는 막아주겠죠.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More than 무엇. 근데 특히 여기다 just를 넣어서 more than just noise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하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다. 그 이상 걸 훨씬 더 많은 것을 한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능이 더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계속 연결해 볼게요.
1: In-ear headphones, especially ones that form a seal, some are labeled noise isolating, can trap moisture and create a breeding ground for bacteria.
0: 그런데 귀 안에 밀착되는 이어폰, 특히 귀를 꽉 막아주는 타입은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요. 그 in-ear 요즘에는 사실 in-ear 이래 가지고 외래어로도 쓰거든요. 그래서 in-ear headphones 같은 거 특히나 어떤 것들이냐면 form a seal 하는 것들이라고 해요. Form a seal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Well, if you seal something, you are closing it.
0: Right.
1: Right? So a seal is something that kind of like basically like a container, for example. If you put in there food and you there are these containers that really seal the food airtight so to keep it fresh.
0: Okay.
1: So it means to block and close the gap completely.
0: 완전히 밀폐되는 것을 얘기를 하네요.
1: Completely.
0: 마치 그 뭐라 그러지? 음식 같은 거 넣는 컨테이너 같은 거 보면 사이에 그런 실리콘 같은 게 실리콘이 있어서 그게 완전히 form a seal 하는 거네요.
1: That is right.
0: Oh, okay.
1: That is right.
0: All right. 그래서 특히나 그렇게 밀폐되는 것들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Can trap moisture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Moisture를 trap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So basically you are preventing it from escaping. Mm-hmm. Just like there's a trap for a mouse.
2: Right.
1: Okay.
2: 잡았다. 이렇게.
1: Yeah, that's right. Uh-huh. You're gone. It's like, we got you. Mm-hmm. You know, you can't run away.
2: Right.
1: Right. So if it traps moisture, it keeps the moisture in.
2: 습기를 가둔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Yeah. 왜냐하면 그게 seal 해버리는 거면 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Yeah. 그렇죠? So trap 하는 것은 원래 실제로 가두다, 뭐 갇히게 하다 정도가 되겠고 moisture가 명사로 습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이건 것 같아요. And create a breeding ground for bacteria.
1: Yep, this is the key point, right? And basically, a breeding ground is a place where something is produced. Mm-hmm. Usually, we talk about like, you know, bacteria, insects, you know, breeding ground, like they kind of reproduce.
2: Right.
1: Mm-hmm. So here, it's a breeding ground for bacteria.
2: Mm-hmm.
1: So bacteria is created.
2: 그러니까 breed 하면 우리가 일부러 귀여워서 무슨 뭐 아니면 뭐 키워야 되기 때문에 키우는 걸 breed 한다고 생각했지만 꼭 우리가 누군가가 일부러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어도 여전히 그냥 단순하게 번식하다라고 할 때 breed를 쓸 수가 있겠고 그 breed 하는 ground가 그런 환경을 얘기를 하겠네요.
1: Yeah, so usually when we hear this expression a breeding ground, it's going to be negative. Like it's a breeding ground for viruses or bacteria or germs, things like that.
2: 번식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자라라 얘들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Yes.
2: Right? So a breeding ground for something. 뭔가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자, part 2 들어볼게요.
1: Earbuds block more than noise. Your ears are open to the world to let sound enter. But the opening has another important role. It allows moisture out. In-ear headphones, especially ones that form a seal, some are labeled noise isolating, can trap moisture and create a breeding ground for bacteria, potentially increasing the risk of an ear infection, said Dr. Jennifer Aliono, a clinical associate professor of head and neck surgery at Stanford Medicine.
2: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Max with Love Me Less.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Is it safe to wear earbuds while sleeping? 이어버드 끼고 자는 습관 괜찮은 걸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귀 안에 습기가 차는 것 말고도 또 하나 생각해 볼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earwax, 귀지입니다. 우리 귀는 뭐 스스로 청소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어버드를 장시간 사용하면 귀지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거나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과정이 방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다음 내용 계속해서 만나보죠.
1: If you notice earwax stuck to the tip of your earbuds, it's a clue this might be happening. Not everyone will have symptoms from impacted wax, but if your hearing seems muffled during the day, or if there's a feeling of pressure, fullness, or itching in your ear, or a ringing sound, Neiman recommended seeing a doctor for a cleaning or trying an over-the-counter earwax removal kit.
0: 이어버드 끝에 귀지가 자주 묻어나온다면 귀 안에 귀지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리가 먹먹하게 들리거나 귀가 꽉 찬 느낌, 가려움, 그리고 이명 같은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귀지 제거 제품을 사용해 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저는 짧은 지식이지만 귀지를 무조건 파는 것보다는 있는 게 원래 내추럴리 좀 좋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1: Yeah.
0: 그게 뭐 먼지 같은 거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고.
1: Right. You don't want your ears too clean.
0: Right.
1: There's a reason for earwax.
0: 근데 그게 또 너무 쌓이거나 아니면은 그게 정말 고농축으로 되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1: That's right.
0: 자, 한 문장씩 살펴볼게요.
1: If you notice earwax stuck to the tip of your earbuds, it's a clue this might be happening.
0: 이어버드 끝에 귀지가 묻어있는 게 보인다면 귀지가 안에서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earwax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 모르면 안 되겠죠.
1: Oh.
0: 귀지라는 단어, 이건 그냥 기본 생활 단어입니다. 그렇죠?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1: Not everyone will have symptoms from impacted wax, but if your hearing seems muffled during the day, or if there's a feeling of pressure, fullness, or itching in your ear, or a ringing sound.
0: 자, 여기서 귀지가 쌓여도 별다른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낮 동안 소리가 먹먹하게 들리거나 귀가 꽉 찬 느낌, 가려움 또는 이명이 생긴다면 하면서 좀 이어가 볼게요.
1: Neiman recommended seeing a doctor for a cleaning or trying an over-the-counter earwax removal kit.
0: 병원에서 귀 청소를 받거나 시중에 판매하는 귀지 제거 제품을 사용해 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완성된 문장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어떤 나쁜 증상이나 이런 거가 있진 않다. From impacted wax라고 돼 있는데 impacted wax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정말 굳어 있는 귀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부터 꼭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But if your hearing seems muffled during the day 라고 하는데요. Hearing이 muffled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2: So if I hear talk like this, this is muffled.
0: 지금 여러분들은 muffled를 귀로 듣고 계십니다.
1: Okay. A typical example. I feel most of our listeners have been on a plane. When you go up in the plane, what happens? Sometimes you have to pop your ear.
0: Oh, yes.
1: Because it sounds really muffled. That's the whole idea.
0: 먹먹한 거네요.
1: It is. It's not clear. And it's like, it's just kind of, it's that, that feeling
0: right, right.
1: that something's covering your ear.
0: Okay. 방금 지금 크리스틴 쌤이 이렇게 코를 막고 소리를 내주셨지만 clear하지 않고 뭔가 먹먹한 기분이 드는 거, 그것을 바로 muffled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들리는 것이, hearing이 뭔가 이렇게 먹먹하거나 낮 동안에, 그렇죠? Or if there's a feeling of pressure, fullness or itching in your ear, 뭔가 이렇게 꽉 찬 느낌, 뭐 가려움이라든가, 뭐 먹먹하게 들리거나, 뭐 이런 것.

0: Deep dive daily. Is it safe to wear earbuds while sleeping? 이어버드 끼고 자는 습관 괜찮은 걸까?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이어버드를 자주 사용하면 귀에 자극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귀가 가렵거나 아프다면 다른 제품으로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잠잘 때는 볼륨을 너무 크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청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겠죠. 특히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나 큰 볼륨 때문에 알람이나 화재 경보음을 놓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어버드 끼고 자는 습관이 꽤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If wearing earbuds to bed works for you and you don't have a predisposition to skin sensitivities or ear infections, experts said you don't have to worry too much about a slight risk of infection. Consider picking a pair of earbuds that doesn't seal off the ear canal completely. Some are designed to be softer and lower profile, so they're more comfortable to wear while sleeping and less likely to make your ears sore.
0: 만약 이어버드를 끼고 자는 것이 본인에게 잘 맞고 피부가 예민하거나 귀 염증이 잦은 편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귀를 완전히 막는 제품보다는 통풍이 어느 정도 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최근에는 잠잘 때 착용하기 편하도록 부드럽고 납작하게 설계된 수면용 이어버드도 출시되고 있어서 귀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기사는요, 그 이어버드 대안으로 좀 이런 거를 추천한다고 해요. 귀를 덮는 오버이어 헤드폰이라는 게 있고요. 음흠. 그리고 스피커가 내장이 된 수면용 헤드밴드가 또 있나 봐요.
1: Oh, that sounds good.
0: 네, 그래서 그리고 베개 닛 안에 넣는 얇은 플랫 스피커 뭐 이런 거 등도 있다고 하고요.
1: 와, wow.
0: 아, 진짜 이게 굉장히 사람들은 serious한 거예요. 밤에 나는 노래도 듣고 싶고 yeah. 좀 white noise도 필요하고.
1: Well, I tell you, it's interesting because there are a lot of mental issues more and more amongst young people, right. higher levels of anxiety, yeah. depression. And so I think I understand the need for something to help them to fall asleep.
0: Right.
1: Because a lot of people are dealing with mm-hmm. a lot of issues.
0: Yes.
1: So for you and I, Sam, yes. we're like, you know, we hit the pillow.
0: 등에
1: and
0: 버튼
1: like,
0: 달려 있어요. 누우면 그냥 그 꿈나라로 떠납니다.
1: You see, like likewise, right? But there are people who may need these devices. 네. Yeah.

0: 전에 그 뭐라 그럴까 그 white noise나 아니면은 intentionally boring podcast를 들으면 이제 잠이 들수 있다고 했는데요.
1: Sure.
0: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강조드리자면 저녁에 주무실 때는 evening special 듣지 마세요.
1: Oh, no.
0: 왜냐면은 너무 흥미로운
1: It'll wake
0: 나머지
1: you up.
0: 다시 일어납니다.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If wearing earbuds to bed works for you and you don't have a predisposition to skin sensitivities or ear infections, experts said you don't have to worry too much about a slight risk of infection.
0: 잠잘 때 이어버드를 착용하는 게잘 맞고 평소 피부가 예민하거나 귀 염증이 자주 생기는 편이 아니라면 감염 위험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If wearing earbuds to bed works for you. 그렇죠? 이렇게 끼고 잠자리에 드는 거가 works for you 한다면이라고 했는데 누군가에게 work 한다는 게 일하다 말고 무슨 뜻으로 쓴 걸까요?
1: Well, in this case, I mean, the expression, if it works for you, it means that it suits your needs, it is convenient for you, it is
0: Okay.
1: effective for you.
0: If that's okay.
1: 야,
0: 라는
1: 야,
0: 느낌이네요.
1: 야.
0: 괜찮다. 이게 효과가 있다면.
1: Yes, if it's good for you, that's
0: Okay.
1: basically what it's
0: Okay. So,
1: saying.
0: work for someone 하면, 뭐, 문제가 안 된다. 뭐, 잘 맞는다. 효과가 있다. 정도로 쓸 수가 있겠네요.
1: Yeah, so
0: 그렇죠?
1: especially when you're scheduling, you know, May 15th, 2 p.m. Does that work for you?
0: 예약할 때 딱이네요.
1: Totally.
0: 몇월 며칠에 몇 시, 괜찮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1: Yeah, we're having a
0: 쓴다든가.
1: meeting at 2 p.m. next Friday. Works for everybody.
0: I'm busy. 나, 됐어.
1: You're fired.
0: 너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런다든가. And you don't have a predisposition to skin sensitivities, 뭐, or ear infections, etc.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1: Yeah.
0: 여기서 skin sensitivities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피부 민감성 혹은 그런 거에서 나오는 증상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skin sensitivities는 괜찮은데 그 앞에, right? If you don't have a predisposition to skin sensitivities.
1: Okay,
0: What is it?
1: that's right. So disposition simply means a natural tendency. But if you put pre, it's before. So it's like basically very much used in medicine. If you don't have a natural tendency or inclination towards something, then to skin sensitivities in this case, it means that, yeah, you're okay. So you could have a genetic predisposition to something, to high blood pressure. So it is like, it's kind of in your DNA, or it is kind of your medical condition.
0: 아, 그러면 만약에 어떤 병이라든가 어떤 증상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predisposition이 있다는 건 그거를 get하기가 쉽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살짝 susceptible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1: In some ways,
0: Right?
1: you can. So, like, if there, I mean, I hate to bring this example, but a lot of people say, oh, there's a lot of cancer in my family, so I have a predisposition
0: Okay.
1: to the disease,
0: Okay.
1: for instance.
0: 아, 우리 가족력이 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암에 걸릴 그런 predisposition이 있다라고 하면 걸리기 좀 쉽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1: Yes.
0: 거네요. So a predisposition to something은 뭔가에 걸리기 쉬운 경향이라든가 소인이라든가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skin sensitivities라고 하면 피부 민감성 혹은 그런 데서 오는 증상을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어가 볼게요.
1: Consider picking a pair of earbuds that doesn't seal off the ear canal completely.
0: 네. 다만, 귀를 완전히 밀폐하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The ear canal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캐널이 나왔네요. 캐널. 커넬입니다, 여러분들. canal이라고 읽어주셔야 되고요. 이게 어느 부분을 정확히 얘기를 할까요?
1: Well, basically, it is kind of the passageway. You know, the ear starts here at the opening, and then it goes all the way in there.
0: Okay.
1: So it's like that sort of like passage.
0: 귓구멍을 얘기를
1: Yeah,
0: 하네요.
1: that's right.
0: 귓구멍, right? So the ear canal을 완전히 seal off 하지 않는 것을 좀 사보는 거 어떠냐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연결할까요?
1: Some are designed to be softer and lower profile, so they're more comfortable to wear while sleeping and less likely to make your ears sore.
0: 네. 또 수면용으로 나온 제품들은 더 부드럽고 크기도 작게 설계되어 있어서 잘때 착용해도 불편함이 덜하고 귀가 아플 가능성도 낮다고 합니다.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 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너 이어버드 끼고 자니? 아니면 나만 그래?
0: 인정. 이어버드 덕분에 옆집의 심야 노래방 소리를 차단할 수 있거든.
1: 밤새 끼고 자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던데?
0: 널 싫어한다고? 내가 왜 널 싫어해, 크리스틴?
1: 뭐? 뭐? 아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0: 너랑 싸운다고? 내가 왜 너랑 싸우고 싶겠어, 크리스틴?
1: 뭐야, 쟤.
0: 네, 오늘의 하루 한 문장. 이어버드 때문인 건지 도통 말을 못 알아듣는 그런 마유와 크쌤의 대화였습니다.
1: You know, when I read this, I'm like, what's going on? 이게 무슨 내용이지?
0: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어 버전에서 이 라임이 살게 되면서 재밌는 건데
1: okay.
0: 이게 우리말로 바꾸고 나니까 그 라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조금 속상하지만 좀만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한 문장은요. 크쌤의 대사였습니다. 나만 그래? 나만 그런 거야?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Oh, what a great expression.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 피싱, 문자 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splendid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요리, 뭐 혹은 친구들과 함께 요리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mm-hmm. 배우고 있어요. 우리 Zach쌤은 맛을 잘 봐요?
1: I think so.
0: 우리가 yeah. 보통 뭐 김치 만들 때도 옆에 먹어봐, 먹어봐 이렇게 입에 막 넣어주잖아요. 그럴 때 딱 먹었는데

0: 뭐가 부족해? 그 부족한 걸잘 찾아내요? You're good at finding what it needs more?
1: It depends on what kind of dish it is.
0: 그렇군요. 자, 그런데 먹었는데, 소금이 더 필요한 것 같다.
1: That
0: 그럴 때
1: one's an
0: 쓸수 있는
1: easier one.
0: 표현이에요.
1: It needs more salt.
0: It needs more salt.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사실 소금이 더 필요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 영어로 말하려니까 막상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요 문장만 외우시면 됩니다. It needs more salt.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1: It needs more salt.
0: It needs more salt 이죠. 여기서 it은 사실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그 요리를 대신해서 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사물 대신에 쓸때 it을 쓰죠. 그래서 그것은 뭐이 음식은 이라는 의미로 그것은 이라는 뜻이고요. 그게 뭐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need를 씁니다. It needs. S를 붙여줘야 되겠죠? It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needs가 되죠. It needs. It needs.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소금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더 많은 소금이라는 뜻의 more salt를 붙여주면 돼요. 우리는 소금 더 많이 필요해. We salt more need.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는 어순이 좀 다르네요. It needs more salt. 그래서 more가 salt 앞에 오는 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salt가 소금이죠, 그죠? 그래서 뭐 소금 대신에 다른 걸또 넣어도 되겠죠. It needs more salt. It needs more sugar. It needs more
1: Soy
0: 고춧가루,
1: sauce.
0: soy sauce. 뭐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미션 문장. It needs more salt. 아시겠죠? 연습해 볼게요.
1: It needs more salt.
0: It needs more salt.
1: It needs more salt.
0: It needs more salt.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패턴 연습해 볼 텐데요. 패턴은 뭔가요?
1: Well, our sentence is it needs more salt. So, it's obvious we're going to change salt. It needs more 뭐뭐.
0: 맞아요. 그래서 salt 대신에 다른 단어를 넣어서 뭐뭐가 더 필요해요라는 말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So instead of ingredients, should we put in something else?
1: Sure. It needs more time.
0: 아, 시간이 더 필요해요. 요거는 뭐말 그대로겠네요. 어떤 일에 대한 기한이 더 필요할 때. I heard you're working on a novel. Are you done?
1: Oh no, it needs more time.
0: I thought you were making a song for Maisie. Are you done with it?
1: No, it needs more time.
0: 네, 이렇게 뭐 소설을 쓰거나 음악을 만든 거나 뭘할 때, 다 끝냈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It needs more time 이라고 하면 되겠죠. Hey, look, Zach.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어때요?
1: It looks good, but why is it only gray? It needs more color.
0: 아, 색깔이 더 필요하다고요? 그렇네요. 빨간색, 노란색 이런 것좀 쓰면 좋겠네요. 네, 그림이나 디자인이 좀 심심해 보일 때, 아니 뭐옷 같은 것도 좀 심심해 보일 때, It needs more color.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It needs more color.
1: You could also say it needs more practice.
0: 예를 들어서 제가 presentation을 해야 돼요. So I'm presenting. I'm practicing in front of you. 자,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So today, 어땠어요?
1: It was good, but it needs more.

0: practice.
1: 아, 그렇죠. Presentation 네. 하는 것도 It needs more practice. 연습이 더 필요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So, what are you making?
0: Well, I'm making soup.
1: Mm-hmm.
0: Here, try some. How is the soup? 수프 맛이 어때요?
1: It's good. 맛있는데. But it needs more water. 물이 더 필요해요. 좀 짜다는 말을 돌려서 얘기한 거죠, 그죠? 네. It needs more water. 네, 재밌네요.
0: You could also say, mm-hmm. it needs more variation.
1: 아, 예를 들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전에 거랑 너무 똑같아요. 근데 좀 더 달랐으면 좋겠을 때 변화가 좀 더 필요하다. It needs more variation. 더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뜻이겠죠. Variation.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해요. 스펠링 알려주세요.
0: Variation is V-A-R-I-A-T-I-O-N.
1: 그렇죠. So variation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네, 뭐 다양함, 다양성이라는 뜻입니다.
0: It needs more depth.
1: 아,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을 썼을 때 예를 들어 글을 읽었는데 아, 너무 단순한 거예요. 글이 깊이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깊이가 더 필요해요. It needs more depth.
0: Right.
1: Depth가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발음하기가 깊이라는 뜻이죠.
0: You could say it about like a research paper or something
1: 그렇죠. Research, 연구 자료에 대해서도 말할 때도 쓸 수 있고요. 깊이가 없을 때 그냥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0: Here's a very common one. It needs more work.
1: Work.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좀 더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할 때 It needs more work라고 하죠.
0: You can also say, it needs more bass.
1: Bass. 그렇죠. Bass 소리가 더 필요하다. Bass는 여기서 bass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음악을 얘기할 때 It needs more bass, it needs more harmony, it needs more...
0: Right. It needs more high-end.
1: High-end. 좀 더 고급스러움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Maybe one more?
0: Okay. It needs more decoration.
1: Decoration. 장식이죠. Hey, this is my Christmas tree. It's just a tree.
0: Wow. When will you decorate it?
1: Well, there is decoration. Oh. There are lights.
0: Well, it needs more decoration.
1: Ah, it needs more decoration. 좀 더 장식이 필요해요.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It needs more 뭐뭐. 이렇게 요리할 때도 생활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 needs more practice, everyone.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 연습한 거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0: It needs more time.
1: It needs more time.
0: It needs more color.
1: It needs more color.
0: It needs more practice.
1: It needs more practice.
0: It needs more water.
1: It needs more water.
0: It needs more variation.
1: It needs more variation.
0: It needs more depth.
1: It needs more depth.
0: It needs more work.
1: It needs more work.
0: It needs more bass.
1: It needs more bass.
0: It needs more decoration.
1: It needs more decoration. 제 차는 it needs less decoration. 네, 인형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t needs more 뭐뭐 연습해봤고요. 이제 오늘의 대화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보세요.
2: 이거 맛 좀 봐줄래?
3: 물론이지. 내가 먹어볼게.
2: 어떤 거 같아?
3: 맛있는데 소금이 더 필요해.
1: 아, 맛을 보는 상황이네요. 그쵸? 국물 요리의 간을 보고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거 맛 좀 봐줄래? 맛을 보다라는 영어가 뭘까요, 여러분? 아실 텐데 T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뭐 할 수 있겠니? 맛 좀 봐줄 수 있겠니? Can you?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물론이지, 내가 먹어볼게 라고 했어요. 물론이지 라고 할 때는 뭐 sure, of course 이런 표현을 쓰면 될 것 같고요.
0: 뭐 해볼게, 보통 try 나와요.
1: 맞아요. 먹어보다, 읽어보다, 입어보다 다 그냥 try를 쓰면 돼요. 내가 해볼게. 요거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지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What으로 시작합니다. 너 생각은 어때? 라는 말로 풀 수 있어요. 자, 맛있는데 소금이 더 필요해. 소금이 더 필요해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연습했으니까.
0: 아하.
1: 그 앞에 맛있는데 하지만 여기까지만 더 만들면 돼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셨죠? 그러면 이제 영어로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2: Can you taste this?
4: Sure, let me try.
2: What do you think?
4: It's good, but it needs more salt.
1: 이거 맛 좀 봐줄래? 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2: Can you taste this?
1: One more time.
0: Can you taste this?
1: Can you taste this? 라고 물어봤죠. Taste가 맛을 보다 뭐라는 뜻이죠. 그래서 can you 뭐뭐 할 수 있겠어요? Taste this? 이걸 맛보다 그래서 맛 좀 봐줄래? 라는 뜻이 됩니다. Can you taste this?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물론이지 내가 먹어볼게 라고 했죠.
4: Sure, let me try.
1: One more time.
0: Sure, let me try.
1: Sure, 물론이지 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let me try 라고 했는데 let me, 제가 뭐뭐 할게요 라는 말이잖아요. 사실 직역하면 제가 뭐뭐 하도록 해주십시오. 인데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Let me try. 내가 해볼게. 네, so try는 맛을 보다, 입어보다 뭐 다 된다고 했죠, 그렇죠? Let me try. 자, 이제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어떤 것 같아? 라고 질문했죠.
2: What do you think?
1: Again?
0: What do you think?
1: What do you think? 라고 물어봤어요. What do you think? 자, 요 문장은 그냥 요대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야? 너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 이렇게 직역이 되지만 어떤 것 같아?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견을 물어볼 때 What do you think?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잭쌤,
0: mm-hmm.
1: 오늘 공원에 갈까요? What do you think?
0: Sounds good.
1: 네,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잭쌤, 우리 이제 공부할까요? What do you think? 우리 초록색 옷을 입을까요? What do you think? 뭐 무엇에든지 다 넣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어떤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맛있는데 소금이 더 필요해.
4: It's good, but it needs more salt.
0: It's good, but it needs more salt.
1: 억양도 잘 살려주셨네요. It's good. 이렇게 올라가면 네. 아, 그 뒤에 이어서 더 뭐가 있구나라는 네. 힌트가 되죠.
0: 맛있다 아니고 맛있는데.
1: 맞아요. 맛있어 근데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뒤에 but이 왔습니다. It's good, but it needs more salt. 맛있어, 맛있는데 소금이 더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맛을 보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즉 같이 대화를 통해서 봤고요. Can you taste this? Let me try. What do you think? It's good, but it needs more salt. 다 굉장히 주옥 같은 표현들이네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들으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0: Okay,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2: Can you taste this?
4: Sure, let me try.
2: What do you think?
4: It's good, but it needs more salt.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0: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1: 자, 이제 listen and repeat 시간입니다. 오늘의 문장 뭐였죠?
0: It needs more salt.
1: 자, 앞에 it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it은 약간 엇박자로 들어가는 것처럼 it 이렇게만 발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It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해 주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it needs 이렇게 짧게 발음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needs, d-z 소리죠. z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more가 아니에요. more 여러 개의 모음 소리가 있지만 다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 연습해 주세요. more 근데 이 more도 빨리 발음하면 그냥 more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sort라고도 하는데 이 단어는 하나의 음절이죠. 그리고 중간에 저 L 발음, 특히 이제 끝에 오는 L 발음은 O 발음이에요. 그래서 혀는 앞으로 쭉 와서 윗니 뒤쪽에 붙지만 혀의 뒤쪽, 목구멍 쪽은 약간 목구멍을 막는 느낌으로 O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salt 살짝 T 발음 해주면 되겠네요. 우리 함께 연습해볼까요?
0: It needs more salt.
1: It needs more salt.
0: It needs more salt.
1: It needs more salt. Good job. 자, needs more salt. 특히 이제 이 표현은 요리할 때 우리가 지금 배웠으니까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도 salt, sugar, pepper 뭐 이런 것만 넣어서도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요리할 때 꼭 한 번씩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표현들 쭉 배워봤잖아요. 요리할 때 이런 표현들 한 번씩 꼭 사용해 주시면 실생활에 사용을 해야 우리가 기억에 남으니까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복습을 꼭 해야 되겠네요.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0: Terrific job, everyone.
1: 자, 우리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생생 대화문도 있으니까 대화문만도 따로 들으면서 또 복습하기 전에 우리가 토요일에 복습하니까 직접 딕테이션도 여러 번 해보는 것도 좋은 거겠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케일린과
0: Zach였습니다.
1: Speak now.
0: Start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일부러 그러나 싶을 만큼 거침없는 가족의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쏟아내는 통에 가족이 입을 열 때마다 불안해지죠. 어떤 말은 칼보다도 날카로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유야 어쨌든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죠. 폭언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그 말을 듣는 게 괴롭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진심이 아니었더라도 상처받았다 하고 얘기하면 폭언을 한 상대방의 감정, 마음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행동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순간의 감정과 생각, 사실은 내가 가족에게 듣거나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아요. 폭언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내 표현 습관을 바꾸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은 많은 말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 말에 사랑과 위로, 응원이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오늘은 Easy English 6월호 32조 그리고 금요일 5일이군요.
1: Our first Friday of June.
0: 네, 자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어디에선가 튀어나온 스쿠터 혹은 뭐 잘 타고 다니시는 건 뭐죠? 이렇게
1: the kickboard.
0: Kickboard. 네.
1: e-scooter.
0: 네, e-scooter. Yeah. 깜짝 놀란 적 있으세요?
1: Not really, because I don't go that fast. I try to go slowly. 저는 이제 도시에서 이제 단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0: 아, 선생님은 이제 걸어가고 있던 페데스트리언의 입장이고 누군가가 그렇게 스쿠터를 타고 갑자기 확 골목에서 튀어나온다든지
1: 아, 제가
0: 이런 경우.
1: 걸어가다가,
0: 네네.
1: oh yeah, all the time.
0: 그렇죠.
1: All the time. In
0: 예.
1: the city, especially, you have so many scooters. You have to be really, you have to be alert.
0: 그렇죠.
1: You have to be really alert.
0: 그러니까 oblivious 하면 안 된다니까요.
1: 아무 생각 없이 걸으면 안 되고, you have to stay alert.
0: 네, oblivious 해야 된다고. 아, 아니라
1: 하면,
0: 반대로 alert 해야 된다고.
1: alert.
0: 네, alert 정신 바짝 차리고,
1: Stay awake.
0: 네, 약간은 긴장을 하면서 사방을 돌아보며 가야 된다. 아이
1: Yes.
0: 참, 네. 자, 물론 안전한 지역은 그렇지 않더라도요. 그렇게
1: Sure.
0: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바람에 이 함께하고 있는 소라 씨는 뭐라고 반응도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일 경우에는 뭐예요? 라고 한다든지 놀랬잖아요? 라고 한다든지 조심해 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이런 반응을 하지도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1: That's right.
0: 자, 이런 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말로 들어보시죠. 어머머머. 저 스쿠터가 갑자기 튀어나왔지 뭐야?
1: 나도 봤어. 내 옆으로 아주 가깝게 지나가더라.
0: 그래. 뭐라고 반응도 거의 못하겠더라고.
1: 이런 골목길은 사실 위험할 수 있지. 특히 밤에는.
0: 진짜 그래. 더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겠어.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두 사람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스쿠터 한 대가 확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반응을 하기도 전에 이제 모든 상황이 이미 종료가 됐긴 했지만 이런 골목길에서 조심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 Gotta be very careful.
0: 네,
1: Stay alert.
0: 그렇습니다. Stay alert. 우리가 항상 조심한다고 할때 be careful은 잘 아는데 우리가 stay alert.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잘 정신 차리고
1: 정신
0: 다녀라.
1: 바짝 차리고.
0: 네, stay alert는 또잘 익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Right?
0: 자, 먼저, 야, 저 스쿠터가 갑자기 튀어나왔어.
1: That scooter came out of nowhere.
0: That scooter came out of nowhere. 라고 하는군요. 자, 스쿠터, 소형 뭐 오토바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 Right.
0: 스쿠터가 came, 튀어나왔어. 어디에선가부터. Out of nowhere.
1: Right.
0: 네.
1: You can also say the scooter popped out of nowhere. He
0: Popped
1: just
0: out of
1: popped out
0: nowhere.
1: of, 빵! 하고 popped out of nowhere.
0: 네.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1: Right.
0: 네. 팝콘 튀겨지듯이 팍
1: Popped.
0: 튀면서 튀어나왔다.
1: Popped. Popped.
0: Popped. 근데 선생님 좋은 말씀 주신 게, popped out of nowhere 하면은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선가부터 튀어나왔어.
1: Right.
0: 라는 뜻으로 pop. 결국 appear의 얘기라고 생각이
1: Yeah,
0: 들어요.
1: he came out, appear, showed up,
0: 그렇죠.
1: sure.
0: 드러냈다 모습을 그런
1: Right.
0: 뜻으로 pop이 쓰이는 경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
1: 갑자기 떠올랐어.
0: 네. 그런 경우도 something popped into my head.
1: 가끔 보영쌤은 저랑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0: 네.
1: 막뭐딴 생각하다 갑자기 she pops in my head. Like, 뭐, 아, 이런 내용 예전에 보영쌤이랑 나눈 적 있었지. 또
0: 진짜요?
1: 다른 비즈니스 상황에서 Like, you suddenly, I think of you suddenly in different situation, you popped in my head.
0: Popped in my head. 아, 그렇구나. 그럴 때 있구나. 저도 그럴 때 있어요,
1: Really?
0: 선생님. 맞아요.
1: I'm sure,
0: 그
1: yeah.
0: TV에서 이서진 씨볼 적에
1: 아이, 왜
0: 항상
1: 이러세요?
0: 우리 그럴 때 우리 주치쌤 얼굴이 popped into my head 돼요. 네.
1: 서진 씨, 죄송해요.
0: 아니에요, 왜 죄송해요. 자, 그렇게 느닷없이 어떤 경우에 머릿속에 탁 떠올랐다라고 할 적에 기억이 떠올랐다 할때 pop into my head, popped into the head 이런 말 쓰더라고요.
1: 이 맥락에 randomly잖아요. You just
0: 네.
1: randomly you think about something, randomly show up. So the scooter just randomly came out of nowhere.
0: 맞아요. Randomly라는 말이 그 느닷없이,
1: That's
0: 밑도
1: right.
0: 끝도 없이라는 앞뒤 없이라는 말이 randomly. 여기서도 came out of nowhere. 이 out of nowhere 하게 되면 느닷없이 어디선가 갑자기라고 할때 out of nowhere. 실제 그 많은 뭐 영어로 된 드라마라든지 영상물을 보실 때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겠습니다.
1: Right.
0: 네.
1: So suddenly something comes or appears out of nowhere.
0: 네, out of nowhere.
1: That's right.
0: 그렇죠. 자, 그랬더니 하는 말은, 그래, 나도 그거 봤어.
1: I saw that.
0: I saw that. 나도 봤어. 이 말이죠. 이럴
1: Right.
0: 때 보통 나도 봤어. 라는 것 때문에 I saw. 까지만 하고 문장을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1: Right.
0: 우리나라에서 볼 적에. 근데
1: Sure.
0: 그게 아니라 that까지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1: Yeah.
0: 그러니까 I saw that.
1: Yeah.
0: 그죠?
1: 나도 그것을 봤으니까. I saw that.

0: way 하면 너무나
1: 네.
0: way too 그냥 too close 해도 괜찮은데 too를 정말 강조하기 위해서 way too close to you.
1: Way too close to you.
0: Right.
1: 그렇죠. 그래서 위험한다는 거, 위험하다는
0: That's
1: 거죠.
0: right.
1: It passed way too close to you.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가 이제 내 옆으로 멈췄는데, 내 옆으로 지나가다가 내 옆에서 멈췄는데,
0: Right.
1: 그 차가 나한테 너무 바짝 붙어서 멈추더라. 마치 나에게 말이라도 걸려는 것처럼 할
0: Right.
1: 때, That car stopped way too close to me. 이렇게 말할 수
0: Right.
1: 있다는 거죠.
0: Way too close.
1: Way too close.
0: So it was almost scary that
1: 네.
0: the car is close to you. 가끔 이렇게 하잖아요. Wow, that was way too close.
1: That was way too
0: That
1: close.
0: was almost dangerous. Almost got hurt.
1: 그렇습니다. 그때는 실제 거리상의 close라는 말이 아니라 that was way too close라고 할 때는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만큼 사고가 날수 있는 지경에 아주 가까이 다가갔다라는 뜻으로 좀 추상적인 말이 되겠습니다. That was way too close. 큰일 날 뻔했다에 해당이 되는 말이고요. 여기서는 실제 거리가 아주 가까이 지나갔다. It passed way too close to you. 네,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That scooter came out of nowhere.
3: I saw that. It passed way too close to you.
1: It passed way too close to you.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아직 가슴이 뛰는 걸 가라앉히지 못한 소라 씨는 나는 글쎄 뭐라고 반응도 거의 못 하겠더라고.
0: I barely had time to react.
1: I barely had time to react. 네,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반응을 거의 할수 있는 시간도 없었다라는 말로 하자니 조금 덜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what about in English, 선생님? React라는 말 어떻게 여기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0: So the reason why you would react to a situation, if it's a dangerous situation, your reaction is to avoid the situation, to move away to somewhere safe. But he moved by, he passed by so quickly, you had no time to react.
1: 그러니까 저기서 만약에 스쿠터가 오는 걸 내가 미리 봤더라면 I could have moved back a little bit. 내가 조금 뒤로 뭐 멈춰 있다던가 I could have stopped walking. 그냥 걸어가는 건 멈출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럴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I barely had time to react. 이렇게 미리 미리 내가 조심하려고 반응을 취하는 것을 바로 react라고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럴 시간이 거의 있을락 말락했다. 라는 뜻이 바로 I barely had time to react가 되는군요.
0: I barely had time. 이거 리액트 할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있었어요.
1: 네.
0: 그런데 너무너무 아슬아슬해서
1: 네.
0: barely had time.
1: 그러니까
0: Barely.
1: 거의 없었다는 말이군요.
0: Almost no time.
1: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하고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거나 즉각 움직여서 피하거나 막거나 이게 react가 되는 건데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 겨우 피할 수 있었다는 뜻으로는 말이 I barely had time to react가 되겠습니다.
0: 이런 상황에서
1: 네.
0: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주 순간적으로 Whoa, that was close.
1: That was close.
0: 이렇게 표현했었을 것 같아요.
1: 네.
0: Whoa, that was close.
1: 그게 이제 일종의 리액션이 되는 거군요.
0: Reaction, yeah.
1: 야, 큰일 날 뻔했네. 이런 뜻으로.
0: Whew, that was close.
1: That was close. 정말 큰일 날 뻔했군. 이런
0: Yeah.
1: 뜻으로. 여기서는 I barely had time to react. 늘 말씀드리지만 이 barely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barely. 이제 부사로 해서 내가 barely had time 하게 되면 뭐뭐 할수 있는 시간이 아주 조금은 있긴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0: 거의 없었던
1: 거의 없었다는
0: 없었는데
1: 거죠.
0: 조금만 있었어요.
1: 조금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I barely had time to react. 그랬더니 이제 케빈은 얘기가 이미 나온 김에 하는 말이 이런 골목길은 사실 위험할 수 있거든. 특히 밤에는.
0: These side streets can be tricky, especially at night.
1: These side streets can be tricky. 자, 우리 loose tiles 얘기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그런 타일들은 미끄러울 수도 있어. They can be slippery라고 했었던 거 있죠? 똑같은 뜻으로 can be가 또 쓰인 겁니다. 이런 골목길들은 tricky 할 수가 있어. 자, 먼저 side street라는 단어부터 먼저 볼게요.
0: So we're talking about side. There are main streets, big streets, and on the sides of the main streets, there are smaller streets in each block, right? So we call them side streets.

0: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면 도로라든지 큰길 옆에 있는 작은 길들, 골목길을 가리켜서 side streets가 되겠군요.
1: They're smaller streets.
0: Smaller streets,
1: That's
0: 그렇죠.
1: right.
0: 좀더 작은 규모의 거리라고 할수 있을 텐데, 그런 side street에서 갑자기 확 튀어나오니까 그 걸어가고 있다가는 놀랄 수가 있겠죠. 자,
1: Right.
0: 이것들이 tricky 할수 있다. Tricky, tricky. 자, 어떤 뜻일까요?
1: Tricky. So when something is tricky, number one, it can be something that's unsure. I'm not sure, but it can also be dangerous. Right? So you're unsure and dangerous. So things that are tricky.
0: 선생님, unsure 하면서 dangerous 한게 우리말로 뭐게요?
1: 애매한
0: 애매하게,
1: 거죠.
0: 그렇죠. 애매하게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대놓고 저건 진짜 위험한 거야라고 하기에는 꼭늘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게 위험한 이럴 때 tricky를 쓸수 있습니다. 이게 또 까다로운 이런 뜻도
1: 맞아요.
0: 되잖아요.
1: 까다롭다.
0: 그렇죠.
1: Tricky.
0: 까다로운 것도 왜 까다로워요? 애매하니까
1: 애매하기
0: 까다로운
1: 때문에.
0: 거거든요.
1: That's right.
0: 그래서 여기서도 these side streets can be tricky. 특히나 밤에는.
1: Yeah. Especially at night.
0: Especially at night.
1: Yeah.
0: 이때 specially가 아니라 especially at night라고 하는
1: Right.
0: 거. 헷갈리기 쉬운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especially, 특히 especially. 네.
1: 특별한 거는 special이고,
0: 네네.
1: especially. 여기서는 특히, especially
0: 그렇죠.
1: at night.
0: 맞습니다. 비교적으로 특히나 더라고 할때 especially at night. 특히 밤엔 더 그렇다고. 네,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I barely had time to react.
3: These side streets can be tricky, especially at night.
0: 네, these side streets can be tricky, especially at night. 그랬더니 소라 씨는 그래, 정말 그래.
1: Seriously.
0: Seriously.
1: Seriously.
0: 우리말로
1: 오,
0: 진짜. 예, 이
1: 진짜로.
0: 말이죠. Seriously. 그러면서 아무래도 내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해야겠어.
1: I need to stay way more alert.
0: 네, 드디어 나왔다. Stay alert.
1: Stay
0: 이
1: alert.
0: 표현. I need to stay way more alert. 네.
1: 여기서 그냥 stay alert 해도 되는데,
0: 네.
1: 훨씬 더, 정말, 진짜로,
0: 네.
1: way more, so much more than now.
0: 네. 아까도 it passed way too close to you라고 해서 way라는 말이 강조하는 기능으로 쓰여 있는데 여기서 똑같이 I need to stay way more alert라고 해서 훨씬 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군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I need to stay way more alert.
0: I need to stay way more alert. 나는 그래야지 앞으로 뭐 이런 각오도 다지면서 아무래도 내가 그래야지 않겠어? I need to 이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이 부분 들어볼게요.
2: Seriously, I need to stay way more alert.
0: 네, 자, 전체 대화 들어보죠.
2: That scooter came out of nowhere.
3: I saw that. It passed way too close to you.
2: I barely had time to react.
3: These side streets can be tricky, especially at night.
2: Seriously, I need to stay way more alert.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여러분과 함께 각 문장 두 번씩 크게 말해볼게요.
1: Let's go.
0: 저 스쿠터가 그냥 갑자기 튀어나왔지, 뭐야? That scooter came out of nowhere.
1: That scooter came out of nowhere.
0: 나도 봤어. I saw that.
1: I saw that.
0: 네 옆으로 너무 바짝 가까이 지나가더라. It passed way too close to you.
1: It passed way too close to you.
0: 내가 뭐라고 반응도 거의 못하겠더라고. I barely had time to react.
1: I barely had time to react.
0: 그러니까 이런 골목길은 정말 위험할 수가 있어요. These side streets can be tricky.
1: These side streets can be tricky.
0: 특히 밤에는 그래. Especially at night.
1: Especially at night.
0: 진짜 그래. Seriously.
1: Seriously.
0: 이제 더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겠어. I need to stay way more alert.
1: I need to stay way more alert.
0: 여기까지입니다.
1: 예! All right. Great job, everyone.
0: 네, 또박또박 저희하고 함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네, 그래서 잘하셨다고 이렇게 환호를 해드린 거예요.
1: Very good.
0: 네, 자, I need to stay라는 것을 따로 이렇게 뽑아서 패턴으로 한번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보시면은 34쪽에 나와 있거든요.
1: Okay.
0: 이 I need to 하면은 나는 뭐뭐를 해야 돼 이런 말이잖아요, 선생님.
1: Right, right.
0: 전 보통 I need to만 나오면 꼭 I need to go.
1: I need to go.
0: 네, I need to go. 이걸 떠올려요.
1: 화장실 가는
0: 거예요? 화장실 가야 된다고.
1: 왜 이렇게 앉아보자라고 했어? I need to go.
0: I need to go.
1: 더 짧게. Gotta go.
0: 네, gotta go.
1: gotta go.
0: 네, 나 진짜 가야 돼. 어딜 가겠어? 화장실로 라고 할 때 I need to go 이렇게 말한 right. 경우가 있는데 I need to는 이렇게 나 뭐뭐 해야 돼 라는 말을 좀 가볍게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Right. 네, 여기서는 stay가 뒤에 이어졌는데요. stay 다음에 보통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오게 되면요. Right.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겠다라는 말이 돼요.
1: Right. 그러니까 I need to stay.
0: I need to stay. 그러니까 right. I need to stay까지만 말하면 난 어디 안 가고 여기 있어야 돼 라는 yeah. 의미가 또 될 수 있잖아요.
1: Right.
0: 근데
1: right.
0: I need to stay alert. I need to stay calm. Yeah. I need to stay more close to right. you. 뭐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yeah. 말이 되는 거죠.
1: I need to stay thin because I can't wear my clothes properly.
0: 그렇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yeah. 옷에 내 몸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1: Right.
0: 여기서는 I need to stay calm in situations like this. 뭐 이렇게 말하면 이런 상황에선 침착함을 유지해야 돼요. 뭐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 교재 right.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Stay calm.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ooch.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정보. 구텐베르크 덕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본래 지식은 소수의 권력자들만이 향유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지식을 담은 책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왔죠. 이런 출판에 도움을 받은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콜럼버스입니다.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에게 지리책을 선물받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천체 위치 추산표라는 천문학 책을 만났습니다. 덕분에 미지의 땅으로 탐험을 떠날 용기를 낼 수 있었죠. 이렇듯 구텐베르크 인쇄술의 발명은 지식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고 세상은 그때부터 더 큰 진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발디는 밝고 섬세한 감각을 주체할 수 없는 작곡가였습니다. 비발디가 만든 선율은 바로 즐길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리듬은 당장이라도 춤을 출 수 있을 만큼 활기차죠. 비발디 곡들은 마치 구름을 뚫고 나오는 빗줄기처럼 한순간에 강렬한 대비로 터져나옵니다. 특히 사계는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바로크 양식을 보여주면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페카쿠시스토 연주로 비발디 사계 2번 G단조 작품 8번 여름 3악장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링크북스에서 펴낸 송현석 작가의 책, 이토록 흥미로운 클래식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 클래식 관련 책들은 참 많은데요. 이 책이 갖고 있는 또 재미난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과 사람,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 사람이라 함은 우리의 클래식 음악가들입니다. 거장들이죠. 짝을 맺어서 비교하듯이 그들의 개성을 다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고른 그 지점은 비발디와 하이든을 같이 나란히 늘어놓으면서 소개한 바로 그분이었어요. 비발디는 너무나 자유분방한 사람이어서 왜 그런 사람 있죠? 그냥 어디에 놔도 확 튀고 이게 남일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구설수에도 좀잘 휘말리는 그런 사람? 비발디는 좀 그런 셀럽이었고요. 하이든은 그에 비하면 이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김부장처럼 근면성실하고 묵직하고 충직한 공무원 같은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제가 음악으로 조금 더 선호하는 것은 비발디이기 때문에 비발디의 그 특히 이제 또 여름이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도 여름 한번 들어줘야죠. 그래서 비발디의 사계를 다루고 있는 그 부분을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고요. 이 비발디라고 해서 내내 늘 주목받고 사랑받았던 것은 아니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어느 시기에는 한 200년 가까이 거의 음악사에서 잊히듯

사라진 적도 있고요. 그러다가 비발디가 다시 또 클래식 음악계뿐만 아니라 대중음악가들의 사랑을 받게 된그 기점이 뭐냐면 20세기 초에 이 비발디의 대규모 필사본이 발견이 되면서 그 이슈가 이제 터지면서 다시 또 비발디가 너무나 이렇게 화려하게 부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덕분에 오늘은 비발디의 사계 여름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2시까지 북카페와 함께 흘러가 주시죠. 존박의 굿데이, 융진의 걷는 마음 두곡 듣고 가시죠.

북카페만의 이야기 큐레이션이죠. 일간 카페인 만날 시간입니다. 이번 주 일카 주제는 나만의 보폭이었습니다. 오늘은 악보 위에 그 리듬, 그 박자, 보폭을 신경 쓸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메트로놈입니다. 그 메트로놈을 따라가면서 이야기 전달해 볼게요. 바로 만나보시죠.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는 피아노 위에 작은 메트로놈을 올려두는 것입니다. 똑딱똑딱 기계가 뱉어내는 그 일정한 박자에 맞춰 손가락을 움직이는 훈련을 하죠. 정해진 속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손가락이 머뭇거리면 묘하게 박자가 어그러지고 연주는 금세 엉망이 되고 맙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 역시 우리 머리맡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메트로놈 한 대를 켜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살에는 어느 대학에 가야 하고 30살 무렵에는 번듯한 직장을 구해야 하며 마흔이 되면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자산을 모아야 한다는 식의 견고한 사회적 시간표 말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그 차갑고 일률적인 박자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느라 우리는 행여나 남들보다 한 박자라도 늦어질까 늘 숨을 헐떡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음악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연주는 그 기계적인 박자를 기꺼이 벗어 던질 때 탄생하곤 했습니다. 클래식 음악, 특히 쇼팽이나 리스트로 대표되는 낭만주의 시대의 악보에는 템포 루바토라는 아주 매력적인 연주 기호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탈리아어로 도둑맞은 시간 혹은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뜻을 가진 이 말은 연주자가 곡의 흐름과 자신의 감정에 맞춰 의도적으로 연주의 속도를 자유롭게 느리거나 당길 수 있도록 허락하는 마법 같은 기법입니다. 애절하고 서정적인 구간에서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한없이 느리고 부드럽게 건반을 누르고 감정이 폭발할 때는 거침없이 템포를 끌어올려 뜨거운 열정을 쏟아냅니다. 메트로놈의 억압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연주자 스스로가 음악의 주인이 되어 곡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가장 아름답고 다정한 일탈의 순간인 셈이죠. 우리의 인생 역시 수많은 악장으로 이루어진 한 곡의 기나긴 교향곡이라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을 연주하는 세상에 단 한 명뿐인 지휘자입니다. 타인이 정해놓은 메트로놈 박자에 맞춰 기계처럼 건반을 두드리는 삶은 결코 나 자신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맑은 하늘의 위로를 받는 순간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앉아 온기를 나누는 시간 앞에서는 템포를 한껏 늦추어 그 행복을 오래오래 음미해 보십시오. 반대로 내 심장을 거세게 뛰게 하는 무언가를 마주했다면 세상의 속도와 무관하게 거침없이 속도를 높여 열정적으로 달려나가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템포가 조금 늦춰지거나 빨라진다고 해서 내 인생의 연주가 실패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예측할 수 없는 나만의 호흡과 템포 루바토가 더해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름답고 울림있는 명곡으로 완성될 테니까요.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세상이 재촉하는 시끄러운 메트로놈 소리를 과감하게 꺼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린의 로바토 띄워드렸습니다. 이번 주 나만의 보폭으로 일간 카페인 한편한편 모두 오늘까지 다섯 편 이렇게 펼쳐봤는데요. 어떠세요? 예, 따라오시는 동안에 혹시 그동안 좀 조급했던 내 마음이 약간 생동감 있게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런 자유로운 거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준비한 주제이기도 했고요. 이 템포 로바토, 이 클래식 음악 세계에도 오래전부터 이런 자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 오래된 고전적인 자유, 우리 마음에 품고 인생을 내가 내 인생이니까 지금 내 마음에 맞게 나에게 필요한 것대로 이렇게 좀 조정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올리비아 딘의 So Easy, 그리고 바우터 하멜의 브리지까지 두곡 듣고 이제 더 클래식 열어볼게요.

0: 유튜브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만약 세상이 멸망하고 나와 도서관만 남는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꺼내게 될까? 이 질문의 답이 될 오늘의 책도 꺼내보겠습니다.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1951년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참혹한 폐허 속의 서울. 포탄에 무너져 내린 건물들 사이로 유일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명동의 미군 PX입니다. 초콜릿 냄새와 싸구려 향수 냄새, 그리고 두꺼운 미군용 목포의 매캐한 먼지 냄새가 뒤엉킨 이 거대한 실내 시장은 살아남은 자들이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벌이는 처절하고도 소란스러운 생존의 투기장입니다. 20살의 앳된 처녀 이경은 이 북새통 한가운데 자리한 초상화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경이 맡은 일은 미군들이 내미는 낡은 흑백 사진 속 애인이나 가족의 얼굴을 화가들에게 그려달라고 주문하고 흥정하는 것입니다. 번쩍이는 미제 비단 위에 싸구려 물감으로 그린 조잡한 초상화들. 그 사이에 서 있는 이경의 두 눈에는 그 어떤 생기도 삶에 대한 의지도 깃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밖의 풍경보다 더 끔찍하게 무너져 내린 폐허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끔찍한 폭격으로 두 오빠가 눈앞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영혼이 부서져 버린 어머니는 스스로를 차가운 냉골 방에 가둬버렸죠. 집에도 이 소란스러운 일터에도 이경이 숨을 쉴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끄럽고 경박한 초상화부 한 구석에 세상의 모든 소음과 완벽하게 단절된 듯한 한 중년의 화가가 앉아 있습니다. 진짜 캔버스 대신 싸구려 미제 스카프 위에 시시한 초상화를 그리면서도 그의 굽은 등에는 어떤 거룩하고도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키도. 먼 훗날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불리게 될 화가 박수근을 모델로 한 인물입니다. 이경은 잿빛 물감을 뒤집어 쓴 듯 우울하고 조용한 이 남자에게서 폭격으로 무너진 자신의 텅 빈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기이하고도 거대한 위안을 발견합니다. 전쟁이라는 무자비한 괴물이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있는 이 참혹한 미도파 백화점 건물 안에서 오직 예술이라는 조용한 불씨를 품고 묵묵히 붓을 쥐고 있는 오키도, 그리고 전쟁의 트라우마로 하얗게 질려버린 20살의 연약한 이경. 두 사람은 서로의 시린 어깨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강하솔의 섬 듣고 왔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 폐허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화려한 봄꽃이 아니라 어쩌면 잎을 모두 떨구고도 끝내 겨울을 버텨내는 그 앙상한 나뭇가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더 클래식에서 펼친 작품, 한국 문학의 거목이시죠. 박완서 작가의 데뷔작입니다. 나목. 으로 펼쳐봤어요. 이 소설 줄거리 살짝 더 읊어드릴게요. 이 주인공 이경은 전쟁 중 폭격으로 두 오빠를 잃고 상실감에 휘말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잃고 넋이 나가버린 어머니는 집에서 이경을 유령처럼 대하고요. 이 집과 미군 PX라는 이 서글픈 일터를 오가면서 이경 역시 완전히 질식할 것 같은 기분을 자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시끄럽고 경박한 화가부 한 구석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는 중년 화가 오키도가 이경의 눈에 들어오죠. 그는 이경의 유일한 숨구멍이자 동경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오키도에게 기대고 싶었던 이경은 오키도의 집까지 찾아가는데요. 거기서 마주한 것은 가나

하고 팍팍한 예술가의 현실, 그리고 그가 캔버스에 그려둔 어느 앙상한 나무 그림이었습니다. 이경은 그 시커먼 나무를 보면서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죽어버린 고목이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죠.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이경은 그 나무 그림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잔인했던 전쟁이 끝나고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 사이 오키도는 세상을 떠났고 이경은 평범한 가정을 꾸려 무던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경은 우연히 오키도 화백의 유작전에 가게 됩니다. 화려하고 번듯한 갤러리의 따뜻한 조명 아래 전쟁의 끔찍한 가난 속에서 오키도가 그토록 묵묵히 그려냈던 그림들이 고요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들을 조용히 둘러보던 이경은 갤러리의 가장 깊은 곳에 걸린 한 그림 앞에 멈춰 섭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이경이 오키도의 춥고 어두운 방에서 보았던 바로 그 나무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가난한 여인들이 추위 속에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고 있고 그 한가운데에 잎사귀 하나 없이 앙상하고 시커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스무 살의 이경은 이 나무를 보고 모든 생명력을 잃고 완벽하게 죽어버린 고목이라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중년의 이경이 다시 마주한 나무는 결코 죽어버린 고목이 아니었습니다. 굵고 굳센 뿌리는 꽁꽁 얼어붙은 차가운 대지를 맹렬하게 움켜쥐고 있었고 잎을 모두 떨구어버린 시커먼 가지들은 마치 봄의 햇살을 갈망하듯 하늘을 향해 당당하고 꿋꿋하게 뻗어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경의 두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립니다. 아, 그것은 고목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목이었다. 잎사귀를 모두 잃고 헐벗었을지언정 그 시커먼 껍질 속에는 기어이 돌아올 찬란한 봄을 위해 뜨거운 수액을 맹렬히 뿜어올리는 살아있는 나무, 나목이었던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잔인한 겨울이 그녀의 두 오빠를 빼앗고 청춘의 꿈을 부수고 오키도라는 예술가를 초상화부로 내몰았을 때 그들은 완전히 죽어버린 고목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 참혹한 폐허 속에서도 기어이 살아남아 차가운 슬픔을 견뎌내며 조용히 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이 번진 이경의 시야 너머로 춥고 시린 1951년의 명동 거리를 묵묵히 걸어가던 오키도의 굽은 등과 차가운 캔버스 앞에 앉아 끝내 붓을 놓지 않았던 그 거룩한 침묵이 선명하게 환생합니다. 세상이 무너진 끝의 시간에서도 우리 안의 생명은 결코 죽지 않고 언땅 깊숙이 뿌리를 내린 채 버티고 있었다는 그 찬란한 진실. 이경은 한겨울에 모진 비바람을 맨몸으로 견뎌내고 서 있는 그림 속 나목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오랫동안 이경의 영혼을 옥죄고 있던 전쟁의 깊은 트라우마가 비로소 봄눈 녹듯 조용히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오늘은 무너진 폐허 속에서도 끝내 봄을 기다리는 생명력. 박완서 작가의 나목 꺼내봤습니다. 이어서 이영훈이 부른 오늘의 안녕 띄워드렸어요. 죽은 듯 보이는 시커먼 나무 껍질 속에도 뜨거운 봄을 향한 수액이 맹렬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 절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삶도 그렇게 보여도 다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잠시 잎을 떨구고 버텨내는 시간, 그 나목의 시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 소설이 전달을 해줍니다. 애틋하면서도 단단한 위로죠. 이게 바로 우리가 폐허가 된 세상의 끝에서도 이 작품 꼭 챙겨가고 싶은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카페인님들 어떤 시간 보내고 계실까요? 혹시 그 세상의 매서운 바람 앞에 잠시 헐벗고 서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당신의 굳센 뿌리가 이 차가운 대지를 뚫고 봄을 맞이할 거라는 것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늘 책장 조용히 덮겠습니다.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제철 사문 가지고 김신지 작가 와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오늘 어떤 책 펼쳐보게 될지 기대하시면서 입으로 건너가시죠. 1부 끝곡으로 박효신, 박성현이 함께 부른 곡 바람이 부네요 띄워드릴게요. 금방 다시 만나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지금 이 계절 가장 알맞게 잘 익은 산문을 찾으세요.
1: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제철 산문. 오늘도 제철 산문 가지고 김신지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작가님, 작가님만의 어떤 좀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끌어올리는 주문이라든지 어떤 태도 이런 거 있어요? 의식 같은 거?
1: 뭐 주문이나 의식까지는 아니지만 그 항상 휴대폰 메모장에 윗부분에 써있는 말이 있습니다. 네. 오늘 대충이라도 한다.
0: 오늘 대충이라도 한다. 오늘이 중요한 거네요?
1: 네. 대충도 중요하죠.
0: 대충이라도.
1: 왜냐하면 제가 진짜 잘 미루거든요. 아. 제가 그 불편한 마음으로 노는 걸 정말 잘해요.
0: 네.
1: 뭔가 원고 마감을 미리 하면 되는데 네. 꼭 그 하루 전날 막 스스로를 과거의 나를 원망하면서 막 하거나 막 네. 이걸 너무 여러 번 겪고 나서

0: 오늘 대충이라도 한다. 이 말이 정말 명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원고도 첫 문단, 첫 문장이라도
1: 아,
0: 파일 열고
1: 조금이라도.
0: 써놓는다든지. 그러면 다음날 실제로 일을 착수해야 될때 조금은 마음이 시작해 둔게 있어서.
1: 그쵸.
0: 근데 그게 아예 제로 베이스에 시작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스스로의 약간 성격과 그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1: 네.
0: 오늘 대충이라도 한다. 요거를 좀 신조처럼. 잘안 돼요, 근데.
1: 그러니까 휴대폰 메모장에 그렇게 맨 위에다가 보이게끔 한 다음에 좀 많이, 삶이 좀 바뀌었는지 여쭙고 싶었거든요.
0: 근데 실제로 그래도 진짜 조금이라도 시작해 놓는 것을 해놓고 나면은 의외로 오늘이라는 하루 안에서 그 진짜 대충 했는데 마음이 약간
1: 네.
0: 뿌듯하고 다음 날은 조금 더 가뿐하게 시작하고 이거를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경험하니까 아, 그래, 진짜 오늘 대충이라도 해놔야지라고 생각은 하게 됐어요. 근데
1: 저
0: 단지
1: 동의 돼요.
0: 단점은
1: 네,
0: 그
1: 단점?
0: 메모장에 맨 위에 적어놓잖아요.
1: 네.
0: 매일 있는 표어 같은 거니까 거기를 안 읽고 그 뭔지 아시죠?
1: 처음에야 눈에
0: 네.
1: 들어오지만, 나중에는.
0: 그렇게 됐어요.
1: 그쵸.
0: 와닿는다고 지금 해주셨잖아요.
1: 네, 저, 최근에 이제 헬스장 막 이제 다니고 있는데, 24시간 막 열려 있거나 이러면, 원래 저 같으면, 아유, 오늘은 가봤자 뭐 지금 한 20분 하고 금방 또 나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30분 미만이면 내일 제대로 가자, 이런
0: 맞아요,
1: 타입이었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그냥 무조건 간다. 가서 정말 15분 하고 나와요. 근데 이거 괜찮더라고요.
0: 맞아요. 안 하는 것보다
1: 느낌이.
0: 훨씬 낫죠.
1: 예,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15분이라도 간단 말이죠.
0: 맞아요. 근데 0과 1은 완전 다르잖아요. 안한게 0이고, 뭐라도 한게 1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진짜 하는 게 낫죠.
1: 그러니까 이게 한5 정도를 해야 한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기준에서 보면 사실 1 하려면은 그냥 뭐 다른 날좀 몰아서 하지 뭐 싶을 수도 있는데 그게 또
0: 맞아요.
1: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0: 맞아요. 내일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1: 맞아요.
0: 오늘 안 제대로 해보는 거. 그런 게 여러 우리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겪은 일 아닐까요?
1: 네. 이게 일상을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이렇게도 노력을 해보고 저렇게도 노력을 해보고 신 작가님 거의 표어처럼 만들어서
0: 네.
1: 휴대폰 안에다가 넣어놓고 가끔 눈이 그것을 안 보고 지나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
0: 맞아요.
1: 같습니다.
0: 맞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누군가의 삶의 태도 같은 걸
1: 네.
0: SNS든 프로그램에서 보게 되면은, 아, 정말 되게 좋다라고 따라해 볼 때도 있고 그런 것
1: 최근에 좀 그렇게 따라해보고 싶다,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하는 말이 있었나요?
0: 같아요. 최근에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게
1: 네.
0: 그, 나 혼자 산다에 김신영님이 나오셔서 아픈데 그날 하루를 이제 집안일을 혼자 사니까 이것저것 되게 부지런하게, 진짜
1: 네.
0: 부지런하게 해놓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아프고 피곤하지만 양말 누가 대신 빨아주냐고. 슬픈 신영이가 내일 빨아야 돼요. 라고 하면서.
1: 아, 슬픈 신영이가.
0: 근데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은 그 일을 대신해줄 사람이 없는데 그럼 아프면 아프다고 너무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면 그냥 더 아프고 힘들어져 버린다. 그러면서 이 지금 해야 될 일하고 그게 사실 내일의 나를 위해서 오늘의 내가 해놓는 거잖아요. 또이
1: 네,
0: 맥락도 좀
1: 그렇죠.
0: 이어지는 것 같은데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좀더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됐다. 아프더라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1: 맞아요.
0: 오늘 해야 될 일? 이걸 해놓고 사는 게 어른으로서 자기가 자기를 챙기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했는데 저도 그한 장에 양말 누가 빨아줘요? 슬픈 신영이가 빨아야 돼요.
1: 아,
0: 갑자기 가슴이
1: 네.
0: 쿡 박히면서 아, 그렇지. 아픈 건 아픈 거고, 아프니까 더잘 먹고,
1: 그쵸.
0: 따뜻하게 푹 자고,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집안일을 해놓고, 그걸 이렇게 밀어버리거나 뭐 쌓아놓지 않는 거. 그게 어른스러운 하루를 보내는 일이겠구나 생각하기도 했어요.
1: 내가 나를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쵸?
0: 맞아요.
1: 아마 한살한살더 나이 먹고 어른이 되어 갈수록 더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랜만에 좀 질문 던져볼까요? 지금 수뇌부는, 내가 나를 챙기는 방식으로 좀더 어른스럽게 이렇게 돌본다 하는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예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니면 뭐 주문도 좋고요. 아까 저의 마감을 미루지 않으려고 만든 오늘 대충이라도 한다나 작가님의 그 헬스장
1: 15분이라도?
0: 15분이라도 갔다 온다 이것처럼
1: 네.
0: 요즘에 어떤 그런 한 단계 더
1: 그쵸.
0: 어른스러워진 삶의 태도 같은 거를
1: 맞아요.
0: 뭐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도 아 이런 거 생각나요. 전 요즘 뭐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
1: 그쵸.
0: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시도인 거죠. 그러니까
1: 맞아요.
0: 뭐 완성하지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좀 시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1: 맞아요. 그
0: 네.
1: 뭐 완성이란 게 있을까요? 그런
0: 아,
1: 생각하면 또 그래요. 우린
0: 맞아요.
1: 늘 그렇게 헬스장 15분처럼만 살아가도 충분하다.
0: 그 자연스럽게 제가 이동한 거 느껴지세요? 저뭐 800m 뛰네, 뭐올 연초에 500으로
1: 맞아요,
0: 줄여가지고
1: 맞아요.
0: 신시작하니 어떻게 목표 줄수 있느냐, 막
1: 맞아요.
0: 이렇게 했던 거 자연스럽게 물론 헬스장에서의 이제 러닝머신이 있긴 하지만 이게 그쪽으로 이제 집착하지 않으려 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시간으로
1: 그리고
0: 옮겨갔어요.
1: 뭐 운동이든 저는 뭐 기록 같은 것이든 어떤 습관을 들일 때는
0: 네.
1: 지금의 자기한테 맞는 방식이 또 있는 것 같아요.
0: 그쵸.
1: 그게 연구하지도 않고 작년에 나한테는 뭐 요가가 잘 맞았지만 올해 나한테는 러닝이 잘 맞는 사람도 있어. 그 시도가 좀 활기를 줘서
0: 네.
1: 올해 나한테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이 그렇게 스리슬쩍 옮겨간 것은
0: 스리슬쩍.
1: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맞아요.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신시작가님 아침 잘 챙겨 드세요? 아침 식사?
1: 아, 저도 그것도 바뀌었네요. 저는 아침을 아예 안 먹는.
0: 원래 안 드시는 분들도
1: 네,
0: 많잖아요.
1: 20, 30대에는 진짜 그랬어요.
0: 네.
1: 아침이 그렇게 원치도 않았고요. 근데 좀 기력이 없어진다는 것이
0: 이제 나를 챙기기 위해서.
1: 느껴지고, 빈속에 커피는 정말 안 좋다는 생각을
0: 아.
1: 하면서, 요즘엔 아침에 이제 삶은 달걀 하나를 먹고, 혹은 집에 뭐 야채나 과일 있으면
0: 네.
1: 그거 한 조각 먹고 커피를 마시게 되었죠.
0: 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시도하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아침에 진수성찬 먹는단 말이에요. 뭐 그냥 아무튼 양으로
1: 맞아.
0: 되게 많이 이거 다 저를 챙기는 그런
1: 진짜
0: 행위거든요.
1: 그런 게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진짜 입맛이 없거든요. 진수성찬으로 활기를 갖고
0: 네.
1: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일단
1: 사람마다 다른 거죠.
0: 일어나기 싫은데 그냥 맞다 그 먹어야지 이런 느낌으로 일어나고 싶고 입맛이 돌아요. 이게 습관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1: 맞아요.
0: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예, 좀 밤에 좀 굶고자는 편이라. 빨리 음식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1: 그렇네요.
0: 저에게.
1: 그런 또 차이도 있겠네요. 그 약간 카페인 여러분들도 궁금하네요. 이렇게 옛날에는 뭐뭐 했는데 지금은 나를 위해서 뭐를 좀 하게 되었어요. 챙기게
0: 그렇죠.
1: 되었어요. 뭐.
0: 변화가 있죠?
1: 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영역에 해당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사연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음악을 듣고 와서 오늘의 책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내가 챙기는 행위들을 좀 얘기를 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 듣고 가시죠. 자우림의 홀라 띄워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철 산문 오늘의 책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은 황국영 작가의 퇴퇴퇴라는 산문집 가지고 왔습니다.
0: 오늘 만날 책 제목이 도발적입니다.
1: 제목 아주 과감하지 않나요?
0: 네, 읽어보고 싶어요, 자꾸만. 황국영 작가의 퇴퇴퇴. 오. 이 황국영 작가님, 이 루이치 사카모토의 그 작품. 나는
1: 맞아요.
0: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수 있을까? 이거 우리말로 또 옮긴
1: 네,
0: 번역가시군요.
1: 번역가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과 글을 짓거나 옮기는 일을 하고요. 이 퇴퇴퇴가 이 작가님의 첫 번째 산문집이에요.
0: 네.
1: 그래서 제목 보고, 오, 무슨 내용이길래? 하고 궁금해지시기도 할것
0: 그
1: 같은데,
0: 표지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1: 맞아요. 이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다, 기분이 가라앉고 생각이 자꾸 엉킨다, 이런 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심오한 해답이 아니라 어쩌면 작은 주문 하나일지도 모른다 하면서 작가에게 그것이 그런 주문이 바로 퇴퇴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퇴퇴퇴 하는 순간 생각해 보면
0: 네.
1: 뭔가를 무르고 싶을 때,
0: 그쵸. 취소하고 싶을 때.
1: 네, 아니면 리셋하고 싶을 때 우리
0: 맞아요.
1: 사회에서 아니면 저는 누가 약간 불길한 소리 하면 야 빨리 퇴퇴퇴해라.
0: 진짜 우리 그런 거 누가 맨 처음 정해서 퍼뜨린
1: 그렇네요.
0: 걸까요? 너무 궁금한데 왜 모두 알고 있죠? 우리 세대는 다 알아요.
1: 너무 궁금하다. 최초의 한국인이 궁금하네요.
0: 그 퇴퇴퇴.
1: 퇴퇴퇴에 대해서 그래서 작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퇴퇴퇴는 불경한 침뱉기나 비겁한 무말하기보다 하루의 안전 운전을 위한 브레이크이자 엑셀이다. 가래떡 마냥 줄줄이 뽑혀 나오는 못난 생각과 말을 싹둑 끊어내는 가위질이자 사소한 일에 너무 허우적대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건네는 응원. 손이 많이 가는 나를 데리고 살기 위한 비밀스러운 부적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0: 네.
1: 방금 우리가 리셋이나 모르고 싶은 그런 순간처럼 이 부정적으로 내달리는 생각을 끊어내야 할 때도 퇴퇴퇴라는 주문인 거고, 혹은 뭐에 너무 빠져 있을 때
0: 네.
1: 엑셀을 밟아서 이 상황, 생각에서 나와야 될 때도 이 퇴퇴퇴를 쓴다. 그러니까 오늘의 나를 위한 부적이기도 하고 브레이크도 되어주면서 어떤 상황에 악셀도 되는 그런
0: 네.
1: 주문으로서 이 퇴퇴퇴를 평소에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제목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0: 와, 이 가래떡 비유하셨잖아요, 지금 작가님이.
1: 네.
0: 이거 머릿속으로 상상하니까, 시각적으로 그려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멈춰 살고 싶은데 지금 가래떡이 계속 나온다면.
1: 가래떡 마냥 줄줄이 뽑혀 나오는 못난 생각과 말.
0: 어떡해. 그럴 때 이제 딱 멈춰 세울 수 있는
1: 싹둑, 네.
0: 싹둑 가위. 아, 브레이크, 이런 거. 아, 퇴퇴퇴 필요할 때가 있네요. 사실, 누가 어떤 말 하면, 퇴퇴퇴 이런 식으로 취소하는 어떤 의식을 갖긴 했지만, 내 개인적으로 그것을 막 주문화해서 생각해 본 적은 또 없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음악 나가기 전에 막 여러분 주문이 있으신가요?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거창한 어떤 표어 같은
0: 네,
1: 것을 떠올리셨을
0: 맞아요.
1: 것 같은데, 황국영 작가님의 퇴퇴퇴처럼 나도 약간 자주 쓰는 말 습관이 나의 주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브레이크일 수도 있는 뭔가를 하겠죠.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좋아한다 하는
0: 네.
1: 분들도 있고요. 왜그 양희연 선생님의 뭐, 그러라 그래. 이게 책 제목으로도 나왔잖아요. 그것도
0: 그렇죠.
1: 어쩌면 그 사람만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말이기도 한것 같고, 장원영님의 럭키비키도 비슷한 거 아닐까요?
0: 그러네요.
1: 그쵸. 나만의 주문인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어쩌면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0: 네.
1: 작가님의 예시처럼.
0: 그래서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퇴퇴퇴라고 하는 이 책을, 이 표지도 너무 재밌고,
1: 네.
0: 이래가지고, 이 수박 이미지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너무 재밌어서 어떤 얘기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까 좀 기대가 되기도 했는데.

0: 하는데 그중에 어떤 부분부터 만나볼까요?
1: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작가님 특유의 위트와 해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0: 네.
1: 그런 것에 피식피식 웃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촌들이여 부디 땅을 사세요.
0: 사세요?
1: 우리가 왜 산문집 보면 처음에 목차를 훑어볼 때
0: 네.
1: 여기서 무슨 얘기할까? 이러면서 궁금해지고 있는 재밌는
0: 맞아요.
1: 목차가 있잖아요. 사촌들이여 부디 땅을 사세요. 어떤 글인지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0: 네, 듣고 가시죠.

예전부터 참 신기한 속담이라고 생각했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내 배가 아프지? 상상해봤는데 아무래도 속담을 만든 사람이 땅을 산 사촌이랑 안 친해서 그랬던 것 같다. 만약 친했다면 기뻐했어야지. 나한테 텃밭 한마지기라도 떼어줄지 모르는데 도리어 설렐 일 아닌가? 사촌의 토지 매매 소식에 몸이 아플 정도로 입속에 예민한 인간이라면 더더욱 어깨춤을 춰야 맞는 것 같은데 희한하다니까. 꼭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내 땅을 뺏어간 게 아닌 다음에야 손해볼 일도 딱히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사촌, 친구, 이웃들이 너도 나도 땅을 사면 좋겠다. 그 땅에 건물을 올리고 새를 놓고 무대를 깔아 풍악을 울리면서 더 잘 살아주기를 바란다. 나는 그저 어쩌다 그 땅에 초대받으면 간간이 구경이나 하면서 내 걱정만 하고 살면 되는 극강의 호화를 누리고 싶다. 도둑놈 심보로 비는 모두의 안녕이랄까? 사촌의 부귀영화를 향한 나의 탐욕은 물질적인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 가족과 친구, 지인 모두가 광활한 마음의 땅을 사서 취향대로 꽃과 나무를 심고 좋아하는 소동물을 돌보며 원하는 크기의 연못을 꾸려 자기만의 정원을 가꾸길 바란다. 안팎으로 풍요롭도록, 주머니도 마음도 빈곤하지 않도록. 가까운 이가 새로운 취미나 운동, 공부, 덕질에 빠졌다고 하면 손을 꼭 잡고 아이고 축하해요, 경사가 났네 정말 이라는 말부터 줄줄 쏟아내는 것도 같은 연유이다. 아, 이걸로 내 사촌이 가진 마음의 땅이 더 비옥해지겠구나. 그의 생활이 더 신나질 테니 나도 조금 더 신나지겠네. 참 잘됐다. 주변에 웃는 사람이 많으면 반드시 나도 웃을 일이 많아지는데. 성미가 착하지 못한 나는 이렇듯 지독한 이기심으로 내 주변의 행복을 기원한다. 주변인들이 마음의 땅에 심어놓은 좋아하는 것들의 정원에 대해 말할 때면 나는 안도한다. 무언가를 즐기거나 어떤 대상에 심취하고 누군가를 응원한다는 건 활기가 있음을 의미하고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놀이터와 지칠 때 도망갈 수 있는 임시 피난소를 가졌다는 말이기도 하니까. 책이든 영화든 춤이든 게임이든 동물이든 신발이든 사람이든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현실에 치이고 쫓기다가도 그 대상과 관련된 것을 보면 반사적, 즉각적으로 기분이 나아지는 무기를 지녔다는 뜻이다. 그런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에너지를 채워줄 급속 충전 보조 배터리를 추가적으로 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덕분에 쉽게 꺼지지 않고 오랫동안 쌩쌩하여 상대적으로 강해진다. 주변에 강한 사람이 많다는 건 든든한 일이다. 그렇다고 사촌의 땅과 남의 집 담장만 기웃거릴 수는 없으니 나도 나만의 정원을 살뜰히 가꾼다. 덕질의 화원 옆에는 취미의 숲과 배움의 개울이 있어서 여행, 운동, 레저, 수집, 외국어 등 이런저런 풀을 심었다. 만족의 역치가 놀라울 정도로 낮은 인간이 이렇게 수많은 보조 배터리를 달랑달랑 달고 다니니 쉽게 즐거울 수밖에 없었다. 부정적인 생각과 침잠하는 감정이 나의 전력을 무섭게 잡아먹는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급속 방전을 막을 방도를 찾지 못한 나는 여러 곳에서 수시로 충전하며 나의 전원을 유지한다. 물론 사촌들도 나도 항상 좋을 수만은 없을 테고 고통과 슬픔을 나눠야 하는 일 역시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 해도 그

지난한 시간들을 함께 버틴 후 또다시 땅을 보러 다닐 것이다. 손바닥만한 노지 위에도 텐트를 치고 둘레에 촘촘히 꽃을 심어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맛있는 술 한 잔을 홀짝이며 어린 시절 아스팔트 위에서 땅 따먹기 하듯 한 칸씩 영토를 넓혀나가며 그렇게 살고 싶다. 떠올려 보니 내가 어릴 적 살던 동네에서는 분필로 선을 긋고 1번부터 한 칸씩 땅을 차지하다 마지막에 얻을 수 있는 땅을 천국이라고 불렀다.

0: 황국영 작가의 책 퇴퇴퇴 읽어봤고요. 이어서 악뮤의 소문의 낙원 띄워드렸습니다.
1: 아니, 글과 음악이 너무 또잘 붙는데요. 그쵸?
0: 맞아요. 우리 두부 PD님이
1: 네.
0: 너무너무 지금 고심하면서 이렇게 또 연결을 다 짓고 계십니다.
1: 어우, 아주 이 황국영 작가님의 쓰신 글의 의도와
0: 네.
1: 악뮤의 그 소문의 낙원이
0: 찰떡처럼.
1: 찰떡처럼 붙었어요.
0: 그쵸.

0: 지독한 이기심으로서 이제 출발한 내 주변에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1: 맞아요.
0: 재밌어요.
1: 그의 생활이 신나지면 나도 더 신날 일이 늘어나겠지. 주변에 웃는 사람이 많으면 나도 웃을 일이 많아진다는데 나는
0: 네.
1: 이런 이기심으로 주변 사람들의 뭐 덕질이든 새로운 취미든 운동이든 공부든 응원한다라는
0: 네.
1: 거잖아요.
0: 투자죠, 투자.
1: 네.
0: 나의 행복을 위한 투자.
1: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0: 네.
1: 이 글의 그 제목이 아까 사촌들이여 부디 땅을 사세요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관점의 전환이죠. 내 땅을
0: 그렇죠.
1: 뺏어간 것도 아닌데 사촌이 넉넉하고 넉넉해지면은 보다 여유로운 마음과 태도로 나를 대할 테고 그러면
0: 맞아요.
1: 그 사람의 여유에서 나오는 어떤 나에 대한 바뀌는 변화 같은 것들이
0: 네.
1: 나의 콩고물일 수도 있다.
0: 그쵸.
1: 뭐못 사는 것보다야 사촌이 잘 사는 게 좋지 않은가? 에서 이제 실제 땅에서 또 마음의 그 영토를 넓혀가는
0: 네.
1: 일까지 이어지면서 글이 전개가 돼서 뭐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과도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0: 이 생각도 발상의 전환이어서 재밌기도 하지만, 그 말의 표현들, 말맛들이 너무 살아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사촌의 부귀영화를 향한 나의 탐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탐욕까지나? 그리고 사촌의 부귀영화. 이런 표현도 너무 재밌고. 근데
1: 맞아요.
0: 귀엽잖아요.
1: 그것도 귀엽지 않나요? 덕질의 화원 옆에는 취미의 숲과 배움의 개울이 있어서 여행, 운동, 레저, 수지, 외국어 등 이런저런 풀을 심었다. 이것도
0: 와.
1: 각자의 정원을 떠올리게 돼요, 머릿속으로.
0: 맞아요. 이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은 그런, 그쵸?
1: 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나를 급속 충전할 수 있는 작은 보조 배터리들을 여러 개 달고 사는 것이 유리한 삶일 수 있다라는 것도 은연중에 전해주고 있고요.
0: 진짜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니까 정말 급속 충전 가능한 보조 배터리 달고 사나?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1: 15분 헬스.
0: 헬스가 급속 충전 배터리는 아닌 것 같고요.
1: 방전되나요?
0: 그것은 뭐랄까,
1: 하지만
0: 고행에
1: 그
0: 가까운.
1: 15분을 통해 내가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어떤 뿌듯함, 자기 효능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루에 분명한 활력이 알게 모르게 돼주고 있을 거예요.
0: 알게 모르게 살짝
1: 그렇,
0: 넣어서
1: 알게
0: 이제.
1: 모르게. 왜냐면 그거
0: 네.
1: 가지 않았을 때는 역시 나는 의지가 없어. 이렇게 되면서 조금 자기 비하를 하잖아요.
0: 아우, 전 비하하지도
1: 아, 그래?
0: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죠. 근데 어쨌거나 미니 효능감 좀 있긴
1: 미니
0: 하더라고요.
1: 효능감 있죠?
0: 괜찮던데요? 15분으로 또 이렇게? 뭐 이런
1: 맞아요.
0: 느낌?
1: 맞아요.
0: 그런 건 있었고.
1: 그것도 여기 해당할 것 같아요. 보조 배터리에.
0: 보조 배터리에.
1: 네.
0: 이 카페인님들 보조 배터리 어떤 거 달고 계시는지. 물론 북카페인 거 알아요. 아는데 북카페 말고도 또 어떤 거 있는지
1: 네.
0: 궁금합니다.
1: 그니까요. 그리고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지 안 아프신지도 한번 관점의 전환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그의 여유가 나에게도 전해지는
0: 네.
1: 내 주변에 웃는 사람이 많아지면 나도 웃을 일이 늘어난다. 이렇게
0: 맞아요.
1: 생각할 수 있다면 더 훨씬 마음도, 내 마음도 같이 여유로워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렇죠. 이 수뇌부 혹시 보조 배터리 어떤 거 갖고 계신지.
1: 지금
0: 네.
1: 되게 보조 배터리 빌려달라는
0: 아니요.
1: 말투로 너 지금.
0: 아, 저 있어요. 저 오래 갑니다. 괜찮아요. 오래 가고 괜찮고. 아무튼 내 몸을 휴대폰에 비유를 해버리면 진짜 나 방전됐어. 우리 이런 말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진짜로 시각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1: 맞아요.
0: 돌보게 되지 않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이책 속에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데리고 그럭저럭 잘 살아볼 수 있는 노하우들이 촘촘한데요.
0: 네.
1: 예를 들어 방금 이 보조 배터리 이야기한 것처럼 나한테 얼마만큼의 일을 시키고 얼마만큼의 휴가를 줘야 될지 사실 막막하잖아요. 잘 알기도 어렵고. 그래서
0: 그렇죠.
1: 그냥 나를 핸드폰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딱 핸드폰에게 해주는 만큼만 나한테 해주는 거다. 계속 돌리다가도 꺼지기 전에 충전하고, 긴 시간 버텨야 될 때는 저전력 모드를 유지하고, 열이 나면 식히고, 용량이 꽉 차면 비운다.
0: 네.
1: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생각하니까 조금 더 나를 운용하기가 쉬워진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작가님의 이 구체적인 팁들이 좀 재밌어요. 집에서 이제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채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잠옷을 벗고 이제 환복을 하는 거죠.
0: 네.
1: 평상복을 입고 이거는 많이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되게 저는 표현이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출근지는 거실이니까 잠시 눕고 싶을 때도 침실로 가면 경로 이탈이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거실 빈백을 갓길 삼아 잠시 졸음쉼터로 쓴다.
0: 졸음쉼터.
1: 그렇죠. 거실에 빈백이 하나 있는데
0: 네.
1: 방에 가서 침대에 누우면 경로 이탈이고
0: 그렇죠.
1: 빈백을 졸음쉼터로
0: 그 정도만
1: 쓴다.
0: 우리가 할수 있죠.
1: 네, 그런
0: 졸음쉼터.
1: 식으로 이런 자기

0: 요리를 어떻게 하면, 뭐, 책상을 일도 하는데 쓰고 밥을 먹을 때도 쓰는데, 그럴 때 다른 의자에 앉으신대요. 이런 식으로,
1: 이런
0: 네.
1: 디테일이 정말 많은 변화를
0: 맞아요.
1: 가져오죠.
0: 자신을 위한 이런 작은 디테일들을 챙기면서 시스템을 좀 만드는 거죠. 내가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책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읽다가도 가만히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들,
1: 네.
0: 나에게 필요한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1: 이 밥도 그냥 안 드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냥 이게 습관적으로, 먹어야지, 이런 느낌 아닐 것 같아요. 뭔가 나를 돌보는 느낌으로 잘 챙기실 것 같은 느낌?
0: 우리 작가님의 아침처럼.
1: 그렇죠. 네, 그렇게 잘 드실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진짜로 그 새참을 차리듯이 나에게 이렇게 밥을 차려준다? 이런 것들?
0: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자신을 좀 관찰하면서 발견하게 된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변화들이 아닐까 싶어서요. 한번 이 스스로의 삶을 잘 돌보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저처럼 그 나훈산에서 우리 김신영님의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어른은 자신을 어떻게든 챙기면서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1: 네.
0: 거지라고 생각하신 적 있다면 이 책도 분명히 빠져서 읽으실 것 같습니다.
1: 한분더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읽어주실 건가요?
0: 네, 다음 부분은 글 제목이 계속 이렇게 살면 그것도 창피하니까.
1: 갑자기 왜 우리를 그렇게 굉장히 지금 많이 얼러주고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았는데 갑자기 계속 그렇게 살면 창피하니까라고 하시니까
0: 네.
1: 자세를 바로잡게
0: 자,
1: 되는데요.
0: 어떤 창피함과 계속
1: 네.
0: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또 무엇인지 한번 이 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낭독 듣고 가시죠.
0: 하루 5분이면 오케이. 홈트 루틴. 출근길에 배우는 10분 상식. 귀차니스트도 할수 있다. 정리의 습관. 유튜브 썸네일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주치는 문구들이다. 먹고 살기 바쁘고 신경 쓸게 넘쳐 누구나 쉽게 부담 없이 무리하지 않고 같은 말로 안심시켜주지 않으면 그 무엇도 시작하기 어려운 우리를 증명하는 단어들. 옳은 줄 알고 멋진 줄 알면서도 막상 내가 하려니 막막한 실천들. 운동과 정리만 해도 이런데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언감생심, 엄두도 나지 않는다. 그래서 치명적인 나쁜 점을 지우는데 급급하게 산다. 더 좋은 사람은 고사하고 하자 보수하기만도 버거워 급한 땜질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남들은 당연히 지키는 상식이 몸에 익지 않아 아차 싶은 순간들도 많았다. 부끄럽지만 10대 후반까지는 전화를 하면 상대방이 끊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충분히 시간을 두고 끊는다라는 의식이 없었다. 뒤에 사람이 오는데 문을 잡지 않고 닫아버린 일도, 옆자리에 물병이 있는데 내가 목이 안 마르다고 물을 따르지 않은 일도, 누구의 발을 밟고 나서 얼른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한 일도 수두룩할 것이다. 많은 사람과 함께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제일 편한 자리에 앉아버리거나 누군가는 고기를 굽고 있는데 딸려 나온 반찬들을 집어먹느라 정신이 없거나 하는 그런 내 행동을 인식조차 못하다.

아이쿠 하고 뒤늦게 반성했던 순간들을 더듬어 보면 이보다 더 무신경하고 무례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해왔을지 스스로도 감을 못 잡겠다. 사실 진짜들을 말하기엔 너무 부끄러워서 그나마 귀여운 수준의 이야기들만 꼽고 있는데도 끝없이 꼬리를 문다. 모른다고 용서되지 않는 일들도 있지만 어쨌든 알면서 안 고치는 것이 더 나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루에도 몇 번씩 아차차 하면서 습관이 안된 상식들을 입력시키려 했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수 있는, 가능하면 누구나 하는 게 좋은 보수 작업이니까. 거기에 가끔 욕심을 내서 부담 없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할수 있는 아주 작고 만만한 선의들을 찾는다. 처음부터 다 잘하려고 하면 중간에 포기하게 될 테니 최대한 사소하고 품이 덜 드는 일부터 해나가는 것이 첫걸음으로는 적당하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지금 내가 현재 신경 쓰고 있는 사소한 실천들을 고백하자면 예컨대 의자를 잘 넣는 일 같은 것이다. 은행이나 도서관에서 일어나면서 빙 돌아간 혹은 뒤로 빠진 의자를 제자리에 얌전히 되돌려 놓는 것. 다음은 기사님에게 들리도록 인사하는 일이다. 누군가가 스스로 기꺼이 인사를 할 때는 적어도 그분들이 냈던 성량만큼 소리내서 같이 인사를 하려고 한다.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하면 고맙습니다. 개인의 선택이지만 나는 하는 쪽이 더 멋져 보였고, 그래서 꼬박꼬박 하기로 했다. 업그레이드 버전은 맛있었을 때는 맛있었다고, 친절했을 때는 덕분에 기분이 좋았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서비스의 제공은 의무지만 서비스의 질과 태도는 개인의 역량이며 거기에 감동받았을 때는 전달하는 것이 생각보다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루에도 몇 번씩 퇴퇴퇴로 긴급 처방을 하는 나의 어설픔과 비겁함을 이런 시도들이 조금씩 메꿔가 주기를 기대하며 체크박스가 칠해진 지속 가능한 인성 개발 리스트를 1년에 딱 하나씩만 늘려가는 것부터. 우선은 일단은.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금요일 김신지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는 책은 황국영 작가의 책 퇴퇴퇴고요. 지금 허회경이 부른 나와 내 이웃에게 듣고 왔습니다. 와, 이 지속 가능한 인성 개발 리스트. 아, 이거 진짜 시급합니다.
1: 그렇죠. 그리고 이걸 하자보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좀 습관이 되지 못한 상식들, 어떤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시민 공동체에서 매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무심코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혹은
0: 그쵸.
1: 나한테는 좀 탑재가 되지 않은 매너들을 의식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내가 뭘 못하고 있는지를
0: 네.
1: 알아야 일단은 하는 문제여서
0: 맞아요.
1: 메타인지입니다, 생각보다.
0: 그러네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것을 뭐 주변에서 누군가가 얘기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1: 얘기하기에도 다 애매한 것들일 것 같아요. 이를테면, 너는 왜 일어나서 의자를 정리하지 않니라거나, 왜 너가 매번 편한 자리에 앉니라거나,
0: 그런 거 진짜 모를 수도
1: 넌
0: 있겠네요.
1: 고개를 한 번도 안 굽더라. 이런 거는 보통 가까운 사람들은 얘기를 해주진 않죠. 그냥
0: 네.
1: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0: 맞아요.
1: 해주면 더 좋은 그런
0: 그쵸.
1: 영역인 것 같아요.
0: 그리고 듣고도 그냥 무심히 내가 거기에 이렇게 생각이 미치지 못하면
1: 맞아요.
0: 그냥 어디서 바람결의 소리가 들리네?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일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누적되면 나를 바꾸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들으면서, 아, 나한테는 그런 게 뭐가 있지라고도 생각하게 되고, 아, 그동안 내가 편한 자리에 앉아왔던 건 아닌가.
0: 그죠, 돌아보게 되죠.
1: 네. 그리고 누가 뭔가 먹을 것을 이렇게 챙겨주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반찬만 집어먹진 않았나? 뭐 이러면서 이 상황들에 나를 한번 떠올려 보게 되고,
0: 네.
1: 그 작가님의 그런 이야기를 따라서, 아, 그래. 누군가 나에게 인사를 할 때는 적어도 그 성향만큼은 마주 인사를 해주는 거. 보통 이제 목례를 하고 이렇게 탈 때도 많은데,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받았으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0: 그쵸.
1: 맛있었으면 맛있었다고. 또 친절해서 기분이 좋았으면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고 표현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덕목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0: 이거 진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럴 때는 이게 뭐 사회를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는 느낌으로 많이 교육도 받고 이런 것들
1: 맞아요. 우리
0: 공공
1: 다
0: 예절 매너
1: 배웠어요.
0: 배웠는데 이걸 살면서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이상하게 이렇게 변형하면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다음에는 오히려 이런 매너를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 공감이 돼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한번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도 귀여운 표현이잖아요. 이 인성 개발 리스트는 그렇고.
0: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인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1: 네. 귀여운 하자보수 정도로
0: 귀여운
1: 하고,
0: 하자보수 리스트.
1: 네. 내가 약간 이기적으로 구는
0: 네.
1: 것 같아서 혹은 좀 무심해서 좀
0: 무심해서.
1: 지키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있다면 딱 1년에 한 가지 정도를 실천하는 걸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아, 올해는 이걸 한번 해봐야지. 근데 되게 좋잖아요. 올해는 내가 항상 나 일어난 자리에 의자를 밀어놓는 사람이 되어야지. 뭐 내년에는 인사에는 항상 인사로 화답하는

0: 소리 내는 인사로 화답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하나씩 정해놓고 연간 프로젝트처럼 실천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저는 이게 하나씩 해서는 될것 같지가 않은데,
0: 뭐가
1: 인성개발,
0: 떠오르시나요?
1: 뭐 여기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만
0: 맞아요,
1: 그래도
0: 맞아요.
1: 상관없긴 한데요. 지금 예를 들면, 아무튼 이게 지금 제가 40대 중반인데, 1년에 하나씩 해가지고 이걸 언제쯤
0: 아니에요.
1: 인성개발 완성하려나?
0: 아니에요. 욕심은 금물입니다.
1: 욕심
0: 하나씩
1: 부리지
0: 해야 돼요.
1: 않으려고요?
0: 하나씩 해야 합니다.
1: 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지금 버스 기사님께 들리도록 인사하는 일. 저 인사를 하면서 타긴 타거든요.
0: 네.
1: 근데 제가 스스로도 이게 인사를 한 건지
0: 맞아요.
1: 모를 수도
0: 맞아요.
1: 있겠다.
0: 그래서 여기서도 포인트는 들리도록 인사하는 거고, 적어도 그분들이 냈던 성량만큼은 내가 소리 내서 같이 인사하는 거라고 하고
1: 네.
0: 있잖아요. 저도 그냥 목례 하고 탈 때가 많거든요.
1: 그렇죠. 그 목례조차 이게 누가 보면 뭐 밑에 떨어진 거 보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이웃들하고 인사 잘 하세요? 이웃.
0: 아, 그게 그 엘리베이터에서 저도 상대방이 인사를 하면 하는데.
1: 먼저 건네는 어른이 되기,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0: 맞아요. 그렇네요. 그러려다 우리
1: 우리는
0: 하자 보순.
1: 1년에 2개씩 할까요? 지금?
0: 두 개씩은 해야 될것 같아요.
1: 욕심 부리게 되네요.
0: 두 개씩은 해야 될것 같고, 그좀 푹신하고 뷰가 좋은 자리는 항상 일행에게 양보하고, 뭔가 이런 것도 좀 실천해 보고 싶고요.
1: 그렇죠. 제가 이 라디오 끝나고 나서 의자를, 저는 오히려 저기 끝에 밀어놓고 가는 느낌이에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답답할까봐 그랬어요. 의자가 답답할까봐.
0: 괜찮아. 의자도 좀 나와 있고 싶었을
1: 네.
0: 거예요. 우리 이렇게
1: 그렇게.
0: 반성문을 쓰라고 읽은 건 아닌데,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네요, 지금.
1: 그리고 전화도 저 예전에는 10대 때, 20대 때는 오히려 정말 상대방이 끊을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0: 아니, 그럼 작가님은
1: 불편할까봐.
0: 1년에 5개씩 하자. 하자
1: 전
0: 보수
1: 격월간으로
0: 5개.
1: 하겠습니다. 저만 이런 거 아니죠?
0: 아닙니다.
1: 네.
0: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의 작가님 태태태라는 책 속에는 이 나를, 1인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잘 돌보고 또 좋은 이웃이 될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힌트들을 발견할 수
1: 네.
0: 있으니까요.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도 저희의 이 엉망진창 대화에
1: 합류하세요.
0: 공감을 하셨다면 한번
1: 네.
0: 합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제이슨 무라즈의 해피돌 들려드릴게요.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김신지 작가와 함께 오늘 황국영 작가의 유쾌한 에세이 퇴퇴퇴 만나봤습니다. 우리 수뇌부 의견이 왔습니다. 일단 참깨나라 조연출님의 요즘 보조 배터리 이거라고 합니다.
1: 출근 전 커피 한 잔과 찜질방.
0: 출근 전에 커피 한 잔과 찜질방까지? 카페에 들러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친한 사람들과 찜질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요게 이제 아 진짜 보조 배터리일 수 있겠네요. 맞아요.
1: 근데 이게 잘 읽어야 되네요. 출근 전에 찜질방 가신다는 줄.
0: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와, 너무나 아침형인데 했는데
1: 무엇을 수식한지를 잘 봐야 하는.
0: 커피는 출근 전, 찜질방은 날 잡아. 네. 그리고 두부 PD님
1: 화내봤자 열만 난다.
0: 아. 화내봤자 열만 난다. 예전에는 화낼 수 있을 땐 화내자, 참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주변에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다녔는데 이젠 바뀌었어요. 화내봤자 나만 손해. 가뜩이나 기력 부족한데 화내서 뭐해요? 좀 더 고급 표현으로는 이렇게.
1: 원칙은 큰일에나 적용하는 것. 작은 일에는 연민이면 충분하다.
0: 와, 이 말 멋있네요.
1: 너무 멋있는 걸로 준비해 두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 인터뷰할 때 말해야 될 것 같아. 아주 멋있는 네. 주문이에요.
0: 누비디님, 내가 한 말 아니고 까미의 말이라고.
1: 아, 그럼 까미라고 해주셔야죠. 저 두부의 말인 줄 알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그럼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작은 일에는 연민이면 충분하다. 저는 고급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실시간 채팅처럼 다급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1: 네, 고급은 까미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0: 네, 근데 어쨌거나 너무 좋은데요. 이거 연민이 부족해서 우리가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면 그런 거 정도는 그냥 참자, 그냥 흘려보내자 이렇게 많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 카페인님들도 사연 많이 보내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좋은 질문의 시간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신지 작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끝곡은 토니 베넷 레이디 가가의 드림 댄싱으로 준비했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세상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또 어른이 되어 아이를 낳는다는 건요. 아마도 그건 가족을 만들고 든든한 사회 울타리 안에서 한 대 어울려 살아간다는 걸 텐데요. 충청남도 천안시에선 이런 삶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인구 교육 교사들을 양성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총 40개 학교 5천 명의 학생을 만나 다양한 가족 형태와 양성 평등,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꿈꾸게 되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2: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1: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2: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1: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어디서 이런 글을 봤어요. 나한테 계속 상처를 주는 사람을요, 사포라고 생각하래요. 사포 아세요? 거친 표면을 문질러서 매끈하게 다듬을 때 쓰는 그 사포 말이에요. 상처를 받으면 당장은 마음이 좀 긁히잖아요. 그래서 아플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반짝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언젠간 더 단단하고 반짝이게 될 내 모습을 떠올리기. 그렇게 또 한 번 힘을 내보고 싶은 밤입니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아일릿의 노래 Love All the You 들으면서 6월 5일 금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사포 보신 적 있으세요? 만져보면 진짜 까끌까끌해요. 뒷면은 좀 약간 황토색이고 시커먼 부분이 까끌까끌하게 돼 있잖아요. 가끔은 사람의 말도 그래요. 가시돋친 것처럼 까끌까끌해서 듣는 사람이 상처받을 때 긁힐 때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까끌까끌한 사포를 거치고 나면 물건이 매끈하고 반짝이는 것처럼 상처를 거친 사람만이 또낼수 있는 그런 빛도 있을 테니까요. 오늘 혹시라도 가시돋친 말에 상처를 받으신 바다님들 계실 텐데 기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지나면 분명히 그럴 날이 올 거예요. 어떤 날? 단단해지는 날. 빛나는 사람이 될수 있을 테니까 오늘의 그 상처 사포로 깔끔하게 문질러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한테 다 얘기하세요. 상처 준 사람들. 제가 다 혼내줄 테니까, 정승재 경청.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노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1045, 무료인 반디앱으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이죠. 꾀꼬리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신 분, 그분이 오시는 날, 케이신님과 함께하는 코너, 이 노래를 들어요. 오늘도 좋은 노래들, 또 재미난 이야기 함께할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고양이 구경하는 페스티벌입니다. 고양이를 구경한대요. 페스티벌에서.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미니애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매년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고 하네요. 이름하여 웨지 라이브 캣 투어. 이게 무슨 축제냐면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귀여운 고양이 있어요. 보러 오세요. 라고 신청을 하면

그 집에 고양이가 있다고 표시가 되는 거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표시된 길을 따라서 걸으면서 이웃집 창문에 있는 고양이를 구경하는 거예요. 길을 막 걷다가 창가에 고양이가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아이돌 본 것처럼 박수치고 환호하고 난리가 난다 그러네요. 이 축제가 2019년에 처음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수십 명 정도 모이던 작은 행사였는데 이제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아주 큰 이벤트가 됐다고 합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창가에 앉아 있을 뿐인데 사람들이 함께 걷고 웃고 좋아하고 사진 찍고 막그 모습 상상만 해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정승재의 경청, 예나의 노래 캐치캐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생각의 재료에서는 고양이 구경하기 페스티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외지 라이브 캣투어라고 한대요. 외지는 그 축제가 열리는 동네 애칭이래요. 그러니까 외지라는 동네를 걸어 다니면서 창가에 앉아 있는 고양이들 구경하는 투어인데, 저도 영상을 봤거든요. 사람들 딱 모여가지고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고양이 구경하려고 전국에서, 아니 전국이라고 해봤자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이면 정말 넓잖아요. 거기서 다 모여든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고양이도 귀엽고 그걸 또 보겠다고 오는 사람들도 귀엽고, 이 축제가 올해는 6월 24일에 열린다고 하네요. 또 어떤 고양이들이 창가에서 사람들을 맞이해 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NCT Wish의 고양이 릴스, 볼빨간 사춘기와 백현이 함께 부른 노래죠. 나비와 고양이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장르든 어떤 선물이든 예측 불가의 즐거움이 찾아오는 시간, 장르불문 생선물. 오늘은 앞에서 고양이 얘기 나왔으니까 고양이 관련 퀴즈 한번 나가보죠. 고양이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울음소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고양이가 야옹 이렇게 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고양이 자랑 페스티벌 어디서 열린다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미국이었잖아요. 미국에서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혹시 어려워하실 파자님들을 위해서 친절한 보기가 나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두 동물 소리를 표현한 거예요. 미국에서 쓰는 1번 바우와우, 2번 네이, 3번 미야오, 4번 오잉크. 어느 동물인지 생각이 드세요? 고양이 소리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1번 바우와우, 2번 네이, 3번 미야오, 4번 오잉크. 이 중에서 고양이 소리는 몇 번일지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거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엠 메시지로 지금 보내주시고요. 정답을 보내주시는 동안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추가 부릅니다. 키스 어 키티.

0: 추의 노래 키스 키티 듣고 왔습니다. 장르불문 생선물 오늘 퀴즈는 이거였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영미권에서 표현한 고양이 소리는 몇 번일까요? 보기 다시 들어드릴까요? 1번 파와우 파와우, 2번 3번
1: 미야오.
0: 4번 오잉코 오잉코 오잉코 오잉코. 이 중에 고양이는 3번 미아오였죠. 1번은 뭘것 같아요? 바우아우. 맞아요. 강아지. 바우아우! 바우아우! 이렇게 운다 그러고요. 2번은 네이가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말. 에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걸 네이!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4번 오잉크가 뭔지 좀 궁금하시죠? 오잉크. 오잉크는 이거예요. 오잉크 오잉크 오잉크 오잉크 오잉크 오잉크. 돼지 소리 납니다. 우리는 꿀꿀 그러는데, 어잉크, 어잉크, 어잉크, 어잉크, 어잉크. 그래서 정답은 3번 미아오였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네 분께 선물 드릴 거니까요.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당첨 게시판 확인해 보시고, 내 이름 아이디가 있으면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십시오. 노래 한곡 듣고 이 노래를 들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코린 베일리 레의 노래입니다. Put your records on.

0: 평범한 순간도요. 좋은 노래가 함께하면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지고요. 나 자신도 빛나는 주인공이 된 기분이 들죠. 오늘은요. 평범한 하루를 영화처럼 바꿔주는 노래들. 나를 영화 속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노래들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어요. 이분이 영화 속 여주인공이 된다면 어떤 장르가 어울릴까요? 로맨틱 코미디, 청춘 멜로, 스릴러, 그리고 액션까지 어떤 장르든 다 어울릴 것 같은 개신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정말.

0: 저는 원래 청순 가련한 약간 멜로 영화의 주인공이고 싶거든요.
1: 그거는
0: 그런데 제 현실은 약간 로맨틱 코미디인 것
1: 맞아. 로맨틱 코미디에 되게
0: 같아요. 네,
1: 어울려요.
0: 약간 그런 것 같아요.
1: 아니, 이번 뮤직비디오에서도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지만
0: 맞아요.
1: 본격적으로 연기할 생각은 없으세요?
0: 근데 제가 말투가요, 선생님, 이렇잖아요.
1: 왜? 그런 캐릭터가 필요할 수
0: 아니,
1: 있잖아.
0: 근데요, 맨날 그런 로맨틱 그런 말투가 안될것 같아요. 저는 제 말투가 너무
1: 딱 로맨틱 코미디예요.
0: 너무
1: 그러니까 아니,
0: 유치하잖아요.
1: 정확하게 얘기하면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밝은 남자의
0: 네.
1: 아니다. 좀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안경 쓰고 막 이렇게
0: 지적이고?
1: 지적이고 막그 여자 잘 모르는데 케이시님이 접근해서 남자로 만들어가는 과정.
0: 오,
1: 그거 괜찮죠?
0: 약간 엽기적인 그녀 같은 뭔가
1: 전지현 씨 느낌처럼
0: 풋풋한.
1: 맞아요.
0: 아, 오.
1: 놀러 와, 묻는 다음에
0: 근데
1: 데리고 다니고.
0: 그러고선 진지한 거 연기가 안 되잖아요. 갑자기 막 이제 사랑이 무르익었어. 그런 다음에 고마워. 널 만난 건내 가장 큰 행운이었어. 이렇게.
1: 잘하는데?
0: 엥?
1: 너무
0: 기대치가
1: 좋네요. 아니
0: 0이라서 그렇잖아요.
1: 진짜로, 아니 진짜 케이시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그러면 장르로 비유를 해본다면 뭘까요?
0: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근데
1: 로맨틱 코미디지
0: 로맨틱
1: 맞죠?
0: 코미디 같아요. 저는 제 일상이
1: 그래, 너무 좋아요.
0: 가지가지하고 그냥 가지가지하고 진짜 로맨틱하고 싶긴 한데 막 로맨틱하다가도 너무 웃기고 그냥 코미디예요.
1: 그러니까 저번 주에 낭만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0: 네.
1: K씨는 낭만과 같다.
0: 네, 맞아요.
1: 그런 느낌.
0: 그럼 이제 낭만을 찾으려고 본이 뒤에서 이제 풍경을 감상하고 있는데
1: 아직도 안
0: 현실은
1: 내려왔구나.
0: 거기서 새똥 맞는 약간 그런 느낌. 뭔지 알죠?
1: 새똥.
0: 매연
1: 새똥을 차라리
0: 맞고.
1: 몸으로 맞는 게 나아요. 그
0: 왜요?
1: 본넷 위에 떨어지면 그 변색돼요.
0: 아니, 선생님, 닦으면 되죠. 그럼 무슨 차를 그럼 이고치고 살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차는
1: 아니,
0: 밖에서 다니는
1: 저는
0: 거니까요.
1: 괜찮은데,
0: 예. 네.
1: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그럴 수
0: 아유, 너무 싫을
1: 있으니까.
0: 것 같아. 혹시 선생님 차 타려면 발 털고 타야 돼요?
1: 아니요, 그런 게 어딨어요.
0: 선생님 본인 뒤에 앉아 있어도 돼요, 그럼?
1: 아, 그건 좀. 누가 진짜로 본넷 위에 올라간 적이 한번 있는데,
0: 진짜요?
1: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옆에 햇빛 좋은 날 이렇게 옆으로 살짝 각도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쏙 들어가 있어요. 진짜로. 본넷 위에 앉지 마세요, 정말.
0: 네, 알겠습니다.
1: 앞에서
0: 네.
1: 제가 꼭 로맨틱 코미디부터 스릴러, 액션까지 모든 장르가 어울리는 KC님일 거다 그랬지만,
0: 네.
1: 약간 멜로 느낌도 괜찮을 것 같고, 로맨스, 이런
0: 맞아요.
1: 느낌. 지난 수요일에 멜로 영화 OST처럼 아름다운 신곡을 발표하셨습니다.
0: 네.
1: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0: 오!
1: 너무 좋다,
0: 진짜
1: 정말. 그쵸, 저
0: 좋다.
1: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
0: 와.
1: 그냥 곧바로 그냥 후렴구는 입에서 팍팍 나오잖아요.
0: 너무 좋아요,
1: 어떤
0: 진짜.
1: 곡이에요? 제목부터 소개를 차근차근 해주시죠.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작사 직접 하셨다
0: 네,
1: 그랬어요.
0: 제가 직접 했고, 제가 거의 한 10년, 데뷔하고 10년 동안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가벼운 사랑 얘기도 했었고, 막 찐한 이별 노래도 해봤고, 근데 어느덧 뭔가 언제 한번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많이 노래를 부르고, 가사를 쓴, 그래서 그 대체 사랑이 대체 뭘까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완성은 뭘까? 사랑의 결말은 또
1: 사랑의
0: 뭘까?
1: 결말,
0: 이렇게
1: 완성.
0: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결혼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대체 이 사랑이 뭘까?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노래를 쓰게 된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마음일까 싶기도 하고, 내가
1: 어디서
0: 원하는,
1: 나온 마음일까?
0: 네, 도대체 이 사람을 보면서 막 이제 너무 사랑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잖아요.
1: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나, 그런데?
0: 근데 또 그런 사랑을 또 하고 싶어 하고,
1: 하고
0: 우리는.
1: 싶어 하는 거지, 그런 사랑이 실제로 존재해요?
0: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완전
1: 있겠죠?
0: F니까.
1: 완전 예쁘니까.
0: 너무 사랑하면, 그러니까 무슨 마음일까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이 정의를 좀한것 같아요, 이 노래 안에서.
1: 그런데, 진짜 그런 게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에 사랑은 없는 것 같아. 보통 되게 사소한 걸로 막
0: 맞아요.
1: 싸우고 서로 손해 안 보려고 노력하고 이러면
0: 네.
1: 그거는 나를 모든 걸다줄수 있는 그런

0: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으면
1: 네.
0: 그런 서로 손에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발견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1: 그쵸. 근데 이게 계속해서 저는 사랑의 모양이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진짜 영화처럼 맨날 막 보면 막 서로 막 좋아서 미칠 것 같고 맨날 보고 막 이럴 것 같고 막다 핑크빛일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힘든 것도 같이 겪으면서 같이 단단해지고 약간
0: 그치,
1: 그런 게
0: 맞아.
1: 사랑 같아요. 그래서 제 가사에도 어떻게 왜 특별하겠어? 그럼에도 우린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지금 생각한 건 맨날 우리가 만나서 맨날 특별한 걸할수 없고 맨날 행복할
0: 그럼.
1: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제가 이제 생각하는 사랑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0: 나는 아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사랑의 완성은 어떤 모습일까? 그게 결혼일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1: 맞아요.
0: 결혼은 아니더라도, 나는 나중에 나이 좀 들어서 둘이 손잡고 이렇게 산책하는 느낌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느낌이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었고,
1: 맞아요.
0: 또 얼마 전에 서로 되게 사랑하는 노부부가 우리나라가 아니었나? 쇼츠에서 봤는데,
1: 맞아요.
0: 23분 차이로 돌아가셨다고, 한분 먼저 돌아가시고, 손꼭
1: 제
0: 잡고.
1: 로망이잖아요,
0: 그러니까,
1: 그거.
0: 그런 느낌이 진짜 사랑의 완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1: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고 나서 제가 혼자 내린 결론은 저는 절대 영원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거는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0: 영원한 건
1: 절대
0: 절대
1: 없어!
0: 없어.
1: 그러니까 영원한 건 진짜 없는데 그 사람을 너무 많이 사랑하면 내가 안 믿는 이 영원이라는 자체를 약간 믿고 싶어지고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늙어가면서 서로를 이제 우린 영원할 수 있어 하면서 서로를 속이는 거 아닐까?
0: 서로를 가스라이팅하는 느낌?
1: 그러니까 약간 서로를 속이는 거죠. 아름답게 속이면서 이렇게 영원할 것 같아 하면서 서로를 이제 속여가면서 함께 늙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 오랫동안 함께인 거가
0: 서로를
1: 사랑이 아닐까?
0: 계속 들키지 않고 속이는 것?
1: 네. 근데 나는 그걸
0: 맞아.
1: 평생 속일 수 있다고 하면 전 그게 진짜인 것 같거든요.
0: 그러면 그게 속인다라는 것 자체가 마음이 편해지진 않는다는 거잖아요. 제가 온영쌤이랑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좋은 건지
1: 네.
0: 두근거리는 사람이 좋은 건지 어떤 게 사랑인 것 같아요?
1: 저는 근데 두근대는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약간
0: 보통
1: 편함이 사랑이라고
0: 어느
1: 생각해요.
0: 정도 걸려요? 두근대는 거 없어질
1: 저는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0: 한 3주?
1: 아이, 선생님. 전 근데 맨날 계속 매시간 두근거리진 않지만 자주 설레요. 자주 상대방이 막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 1년 설렜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막 2년 뒤에도 갑자기 문득 설렘이 찾아오고
0: 후진할 때 이렇게
1: 그게
0: 후진할 때
1: 뭐야?
0: 막뭐 후진할 때뭐
1: 아, 이렇게
0: 이렇게
1: 목 잡아주고. 아,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좀 상대방의 예쁜 모습을 계속 찾는 것 같아요.
0: 예쁜 모습.
1: 그 사람의 좋은 점을 계속 찾는 것 같아요.
0: 일부러? 되게 좋은 성격이다.
1: 시간이 지나면 사실 나쁜 점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0: 맞아요.
1: 저는 그냥 계속해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고 그 사람의 그런 부분들 내가 또 어디 사랑해줄 이 구석이 없나 하면서 계속 그 좋은 점을 찾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0: 진짜
1: 네.
0: 정말 좋은 스타일이다.
1: 아니, 우리 사랑하는 관계인데 서로를 미워하고 그런 시간 아깝게 버리지 말고 이 사람의 좋아하는 모습을 계속
0: 맞아,
1: 찾아주고
0: 좋은
1: 그
0: 모습만 봐야
1: 마음을 좀
0: 돼. 그렇게 노력해야
1: 키워가면
0: 돼.
1: 노력해야 돼,
0: 인간관계도
1: 사랑도.
0: 다 노력하는 거고. 아니,
1: 그렇지.
0: 부모 자식 관계 뗄래야 뗄수 없는 그
1: 그렇지.
0: 진득한 사랑도 서로 노력해야 된다니까?
1: 당연한 건 없어요. 저는
0: 맞아요.
1: 부모님이랑도 얘기하거든요. 우리 서로 당연한 건 없어요.
0: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1: 그러니까 엄마니까 봐줘 이런 것도 안 되고 뭐 딸이니까 나는 엄마한테 막 해도 돼.
0: 그러면 안
1: 나는 가끔
0: 돼.
1: 엄마한테 화풀이해도 돼.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저는 당연해야 된다고 하고 저는 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선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
0: 근데 진짜 난리가 났어요.
1: 왜요?
0: 뮤직비디오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저 여주인공 때문에 감정몰입 잘
1: 제발.
0: 되셨어요?
1: 안 됐죠. 저도 처음 본 사람이랑
0: 자,
1: 연기해야
0: 카메라 롤!
1: 되는데.
0: 스타트! 이보다 사랑할 수.
1: 진짜.
0: 막 이렇게 했어요?
1: 아,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0: 본인
1: 잘
0: 연기에
1: 못했어요.
0: 점수를 준다면.
1: 아우, 전 너무 부족하죠. 저는 20점이에요, 20점.
0: 어떻게?
1: 너무 예쁘죠, 저?
0: 어머!
1: 어머, 너무 예쁘잖아, 나.
0: 누구야?
1: 남자 배우님이세요.
0: 아니!
1: 최연기님이라고.
0: 최윤기님이랑?
1: 연규
0: 최영규님이랑?
1: 최연규님.
0: 어머, 같은 곳을 바라보네?
1: 그럼요.
0: 어머,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사랑인가 보다.
1: 그렇지.

0: 오, 저거. 어머!
1: 왜, 왜,
0: 아니, 손잡는 신이 있었어요?
1: 왜? 내 손도
0: 그거 아이돌
1: 잡고.
0: 하는 거 아닌데?
1: 아니, 나중에 봐도 돼. 더 심한 것도 나와요.
0: 더 심한 게 나와요?
1: 네, 포옹도 해요, 나중에.
0: 정말.
1: 아, 저는 그냥 제 노래를 듣고 이 영상, 이 뮤직비디오로 제 노래가 좀다 설명이 됐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0: 너무
1: 아까
0: 좋은데, 근데,
1: 말했
0: 진짜?
1: 듯이 이 노래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간이 우리는 닳지 않아? 아깝지 않아라는
0: 나
1: 구간이거든요.
0: 지금 너무 열받는다,
1: 왜요?
0: 진짜. 아니,
1: 왜요?
0: 저한테 먼저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해 주실래요라는 한 번도 제안을 저는 들어본 적이
1: 아니,
0: 없거든요.
1: 선생님이 뮤직비디오 나오면 너무
0: 너무
1: 좋겠지만,
0: 좋지. 그 화제성은 1일 거 아니야. 화제성은.
1: 하지만
0: 예.
1: but
0: but
1: 근데 여기
0: 노래를 죽이긴 싫다 이거죠.
1: but 노래를 죽이는 게 아니라 but 선생님 너무 바쁘시고
0: 아니, 안 바빠요.
1: 아니 바쁘세요.
0: 예.
1: 선생님 바쁘세요.
0: 아, 나 바쁜 거구나.
1: 바쁘세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뮤비가 완성이 됐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네.
0: 그 무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1: 알았어.
0: 노래를
1: 네.
0: 저번 주에 예고해 주셨잖아요.
1: 맞아요.
0: 오늘은, 와, 라이브로 불러주신다고요.
1: 네.
0: 너무 감사합니다.
1: 떨리죠.
0: 떨려요?
1: 저는 네,
0: 떨려요?
1: 그럼요.
0: 가수도 떨려요?
1: 에이, 그럼 맨날 떨죠. 저는 맨날 떨어요.
0: 진짜로?
1: 네, 전잘 떨어요.
0: 노래할 때도요?
1: 예.
0: 그러시구나. 오늘도 떨릴 것 같아요? 약간
1: 그럼요.
0: 어떠세요? 느낌은?
1: 뭔가 선생님 앞에서 부르면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0: 리버브 없이 저는 인이어 빼고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K씨님의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라이브로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1: 예.
0: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0: 와, 어쩜 좋아요, 정말. 케이시님의 아름다운 신곡, 낭만이 가득한 신곡인데, 어떡해요? 아니, 막 음정이 막, 막, 약간 반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게 왜 없어요? 왜 없어? 아니, 이게 진짜로 저 궁금한 건데, 연습해서 그래요?
1: 연습도 하고, 근데 이제 약간 사람이 들뜨고 막 이러면 살짝 샵되고 그러긴 해요.
0: 아, 그래요? 네. 너무 멋있다, 진짜. 그냥 음원을 그냥 씹었네, 진짜.
1: 아니에요. 떨려가 잘 못해서.
0: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1: 저 원래 좀 잘 떨어요. 잘 떨어요, 저는.
0: 아니, 이상을 팍 쓰면서, 아유, 잘 떨어요.
1: 잘 떨어요, 저는.
0: 어떡하면 좋아요, 정말.
1: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0: 아,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들어요 주제가 나를 영화 속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노래. 오늘 이 주제잖아요.
1: 네.
0: 이 노래 덕분에 저는 지금 눈 감고 들었거든요. 멜로 영화 주인공이 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대박난 것 같은데 앞으로 쭉쭉 더 대박나는 케이시님이. 근데 너무 대박나면 여기 금요일날 방송할 시간이 되세요?
1: 아, 선생님, 그래도 우리 이제 19 때, 그래도 빼고 와야죠.
0: 아, 그렇겠죠?
1: 그럼요.
0: 아무리 잘 돼도, 그쵸?
1: 그럼요.
0: 죄송해요. 뭐 이런 거 안 할 거죠?
1: 아니, 약간 반대로. 아, 이제 케이시님 이제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아. 이러는 거 아니죠, 이제?
0: 제가요?
1: 네, 경청.
0: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1: 간판 돼가지고 경청 이제 막.
0: 진짜. 방금 듣고 온 케이시님 노래처럼 아름다운 곡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나를 영화 속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노래?
1: 저는 데이식스 분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이 노래를 들으면요. 뭔가 막 도전하고 싶어지고, 막 실패해도 막 넘어져도 막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0: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평상시에?
1: 전 많아요.
0: 예를 들어서?
1: 전 도전하고 싶은 거요? 저는, 못하는 거긴 한데.
0: 예.
1: 뭔가 좀
0: 뭔데요?
1: 오래오래 5km 달리기 이런 거.
0: 5km 달리기 아직 못 해봤어요?
1: 예. 4km까지밖에 러닝을 못 해봤고요.
0: 아, 금방 숨이 많이 차요?
1: 네, 숨이 차고, 페이스 조절을 못 해가지고.
0: 그러면 그 1km에 몇 분 정도로 달리세요? 7분? 8분?
1: 1km에 한 7분인 거, 7분 된 것 같아요.
0: 7분 정도로?
1: 네.
0: 4km까지 하고, 아, 나 이제 못 하겠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1: 이렇게,
0: 진짜?
1: 네.
0: 그러면 10분 페이스로 가면 되지.
1: 아, 근데 또 오래 뛰잖아요. 그럼 10분 페이스로 가면 또 너무 오래 뛰니까 힘들어요.
0: 그렇게 되면 한, 그러네, 5km 달리려면 40분 넘게 걸리겠다. 그럼 또 너무 힘들고.
1: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전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0: 네.
1: 진짜 뭔가 글에 대해서 엄청 더 공부해보고 싶기도 하고. 해보고 싶은 건 진짜 많아요. 세계 일주도 해보고 싶고.
0: 세계 일주.
1: 그리고 막 보트 운전도 해보고 싶고요, 제가. 배.
0: 저도 그건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
1: 해보고 싶죠.
0: 그런데 수영을 못해서 좀 물이 무섭긴 한데, 그래도 그 안전만 보장된다면 거기서 운전면허 따야 되는 거죠, 그것도.
1: 그럼요.
0: 그런 것도 좀 저도 해보고 싶고 그러는데.
1: 다 해보고 싶어요.
0: 케이시님이 가져오신 나를 영화 속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노래,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모두 청춘 영화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식스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0: 정승재의 경청 데이식스의 노래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 들었습니다. 뭔가를 도전하고 싶은 노래라 그랬는데
1: 네.
0: 응원곡 같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되게
1: 그쵸.
0: 빠르고 그리고 다 같이 헤이! 뭐 이런 것도 나오네요.
1: 맞아요.
0: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노래를 들어요. 나를 영화 속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노래 만나보고 있는데 닉네임 덕혜우님.
1: 오.
0: 이분이 낭만 가득한 노래를 보내주셨어요. 영화 라라랜드의 OST, Another Day of Sun 이라는 노래래요. 혹시 라라랜드 보셨어요? 케이시님은?
1: 완전 인생 영화.
0: 저못 봤는데. 왜요?
1: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그걸 막
0: 저
1: 보셔서요?
0: 진짜 영화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1: 아니,
0: 라라를.
1: 진짜.
0: 언제쯤 영화죠, 이게?
1: 이거 꽤 됐어요.
0: 진짜?
1: 네.
0: 이게 어떤 장르예요?
1: 약간 뮤지컬이 좀 가미된 것 같아요. 중간에 막 춤도 추시고 노래도 추시고
0: 예.
1: 이제 어쨌든 한 커플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둘다 음악 한 명이 음악하고 약간 둘다 음악 약간 그런 느낌 같이 탭댄스도 추고 하여튼 약간 뮤지컬 영화 같은 거예요.
0: 뮤지컬 영화예요. 라라가 LA예요?
1: 네. 그래서 LA 막그 천문대 앞에서도 같이 막 춤추고 막 그래요. 너무
0: 정말.
1: 황홀한데 막
0: 그러니까 뮤지컬을 영화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1: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애매한 게또 스토리가 있긴 해요. 영화처럼 스토리가 있고 막다 있어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이제 노래를 하면서 같이 춤을 추고 약간 그런
0: 그럼
1: 느낌.
0: 음악 영화라고 봐야 되네요.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서 인생 영화구나.
1: 너무 재밌어요.
0: 재밌는 그 인생 영화라고 픽을 하셨던 이유가 줄거리예요, 아니면 음악과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1: 전
0: 그래요.
1: 줄거리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음악이랑 이런 뭐라고 하지? 두 분의 약간 또 너무 좋았고 그 스토리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도 어쨌든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0: 예.
1: 저 현실을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남자분이 그 피아노 건반 하시는 분이고
0: 예.
1: 여자분이 아마 그 연기를 하시는 연극 배우인가 약간 그러시는 분인 거예요. 다둘다 예체능하시는 분이라서
0: 예.
1: 그 현실 속에서 사랑을 하면서 막 사랑도 했다가 둘이 또막 이제 막 고난도 겪고 이런 게 너무
0: 오,
1: 보면서 막
0: 되게
1: 빠져들었어요.
0: 궁금하다.
1: 너무 재밌어요, 진짜.
0: 영화 오프닝 장면에 이 노래가
1: 네,
0: 나온다면서요.
1: 맞아요.
0: Another Day of Sun. 꽉 막힌 LA 고속도로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온다 그러네요.
1: 네.
0: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막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춤도
1: 네.
0: 추고 막
1: 막
0: 그런다면서요.
1: 본닛 위에 올라오고 막 그래요.
0: 이 노래를 들으면 진짜 아주
1: 네.
0: 막 평범한 출근길, 등굣길 이게 되게 뮤지컬처럼 느껴지는 그런 노래인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맞아요.
0: 그쵸?
1: 그러면 괜히 그 지하철 계단 내려갈 때 옆에 손잡이 타고 내려간다요. 뭔지 알아요?
0: 타고 내려간다, 왜?
1: 그
0: 뭔지
1: 미끄럼틀,
0: 알지?
1: 그 손잡이 미끄럼틀처럼
0: 뮤지컬처럼?
1: 쭉 내려가는 것처럼.
0: 그거 걸리지 않아요?
1: 걸리긴 하지 말라고 하겠죠.
0: 거의 고무 거기에 이렇게 딱 이렇게 청바지 이렇게 되면 되게
1: 아,
0: 뜨거워질 것
1: 걸린다고.
0: 같은데. 해본 적 있으세요? 해본 적 있으실 것 같아.
1: 학교 다닐 때.
0: 그러니까.
1: 그 선생님한테 엄청 혼나고.
0: 거기 항상 거기 이렇게 타고
1: 에,
0: 내려갔죠?
1: 그래서 나중에 교복 치마 뒤에가 반질반질했어요.
0: 그러니까.
1: 그 손잡이 같은데 많이 타면 반질반질해져요.
0: 겁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1: 해봐야 돼요, 일단.
0: 말괄량이 스타일이었었구나.
1: 맞아요,
0: 학교 다닐
1: 맞아요.
0: 때도.
1: 맞아요.
0: 선생님들한테 등짝 맞고 막 그랬어요?
1: 근데 또 예쁨 받았어요.
0: 예쁨?
1: 네.
0: 진짜?
1: 태세 전환.
0: 선생님들이?
1: 제가.
0: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예뻐했었어요?
1: 예뻐했어요, 네.
0: 오, 이유가 뭔것 같아요?
1: 모르겠어요.
0: 외모, 아니면 성격, 아니면
1: 그런 거.
0: 공부를 잘해서?
1: 아니요, 그냥 이제 잘못했으면 바로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바로 이제
0: 아, 그러니까
1: 선생님들 잘
0: 잘못은 많이
1: 지내고
0: 하는데,
1: 바로
0: 잘못했다면 곧바로
1: 에,
0: 사과하는.
1: 변명되지 않고
0: 변명되지 않고, 무조건 저의 잘못입니다. 꾸짖어 주십시오.
1: 네.
0: 죽여 주시옵소서.
1: 마음껏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분이 풀릴도록
0: 아,
1: 하십시오 이렇게
0: 선생님이 분이 풀리려고 이렇게
1: 아 그런
0: 혼내는
1: 건
0: 건 아닐
1: 아니죠
0: 거
1: 아 그쵸
0: 아니에요.
1: 아 그럼
0: 그러셨구나.
1: 네
0: 덕혜우님이 추천해 주신 노래, 영화 라라랜드 OST, Another Day of Sun 이 노래를 1부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요. 저희는 2부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 피싱, 문자 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0: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코너 이 노래를 들어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케이시님과 바다님이 한 가지 주제에 맞춰서 골라오신 노래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뭘까요, 케이시님?
2: 네, 나를 영화 속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노래들입니다.
1: 맞습니다. 우리 아까 1부 마지막 곡으로 라라랜드 OST 들었었는데 네. 라라랜드가 그렇게 재밌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평상시에 영화 많이 보세요? 자주?
2: 전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다른 막 일반 사람들이 드라마 보거나 막
1: 그런 것처럼?
2: 너튜브 보는 것처럼 전 그냥 영화를 항시 보는 것 같아요.
1: OTT로 보세요? 아니면 극장 가서 보세요?
2: OTT로도 보고 극장에서도 보고 섞어서 봐요. 네.
1: OTT 몇 개 그러면 가입하셨어요?
2: 가입은 한 두 개 했고 이제 두 개는 이제 친구 거.
1: 두 개는 친구 거. 공유해요.
2: 같이 공유해요.
1: 그래서 총 네 개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2: 그 정도 합니다.
1: 아, 네. 그렇구나.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2: 근데 전 모든 장르는 다 좋아해요. 네, 그 SF 물도
1: SF도
2: 너무
1: SF도 좋아하세요?
2: SF도 너무 인터스텔라 그것도 제 인생 영화거든요.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1: 그것도 저 안 봤어요. 저는 진짜 영화 본 게 거의 없어요.
2: 하여튼 그것도 좋아하고 로맨스도 좋아하고 뭐 로맨틱 코미디, 멜로, 뭐 액션, 스릴러, 범죄 다 봐요.
1: 한국 영화는요?
2: 한국 영화도 봐요.
1: 한국 영화 좋아하세요?
2: 네.
1: 한국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장르는? 그것도 뭐 여러 가지로 다?
2: 네, 여러 가지로 다 좋아요.
1: 저는 영화 그러면 너무 재밌는 게 그 검사 나오고 나쁜 사람 나오는 그런 게 난 너무 재밌어.
2: 맞아요. 뭔가 통쾌하잖아요.
1: 네.
2: 맞아요.
1: 그런 느낌이 난 너무 좋아서.
2: 난 로맨스가 그렇게 좋아요.
1: 로맨스? 로맨스는 영화보다 약간 드라마가 재밌지 않아요? 한
2: 뭔가
1: 12부작 뭐 이런
2: 그 드라마는 그걸 한 번에 못 보니까 그걸 계속 막 조마조마하면서 막 길게 약간
1: 다음 주에 또 기다려야 되니까
2: 봐야 되는데 영화는 너무 보면서 여운이 너무 남고 한 그 두 시간만 여운 남고
1: 정말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나면 끝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게 되잖아요.
2: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저게 사랑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런 사랑이 진짜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런 사랑을 내 인생에 가져오겠어. 약간 이런 이렇게
1: 사랑의 완성을 한번 해보겠어. 그런 최근에 본 영화가 뭐예요?
2: 최근에
1: 너무 부러운 사랑.
2: 너무 부러운 사랑? 저는 이거는 한 몇 대 번 세네 번 본 것 같아요. 노트북.

0: 노트북?
1: 노트북. 전 노트북 같은 사랑하고 싶어요.
0: 노트북이 우리나라 영화예요?
1: 아니요, 우리나라 영화 아니고 외국 영화인데요. 이거
0: 예.
1: 오래됐어요, 노트북.
0: 아, 그래요? 노트북.
1: 이게요, 뭐, 어쨌든 사랑의 소설을 담고 있는데,
0: 예.
1: 다 그렇죠. 똑같이 있고, 너무 사랑하다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이제 뭐 해피엔딩이든 새드엔딩으로 나누긴 하는데, 전이 엔딩이 너무 좋았던 건, 그, 두 사람이, 같이 죽어요. 맨 마지막에. 같이 늙어서, 잘 살다가 같이 늙고, 한날 한시에 같은 베드에서 죽어요.
0: 원래 스포를 좋아하세요? 그냥 못 보게 만드네요.
1: 근데 노트북은
0: 진짜.
1: 아직 안본 사람이 없어요.
0: 저안 봤거든요.
1: 그러니까
0: 정말.
1: 그러면은 까먹으세요, 그럼. 네.
0: 까먹을까요?
1: 네.
0: 나를 영화 속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노래. 우리 바다님들은 어떤 노래를 또 가져오셨을지
1: 오.
0: 바다님들이 보내주신 추천곡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2: She may be the face I can't forget, the trace of pleasure or
1: 네,
2: regret.
1: 로망이었어요. 서점에서 남자 만나는 거. 영화 이 노팅힐을 보면 보셨죠, 이 영화는. 여기서 너무 극적이게 만나잖아요. 갑자기 띨링 하고 들어왔는데.
0: 너무 웃겨 정말. 엘비스 코스텔로의 She라는 노래. 아, 이건 진짜 계속 듣고 싶다.
1: 와, 이 영화도 너무 좋죠.
0: 다음 노래도 너무 좋은데.

0: 들으시면서 눈치채셨겠지만 애니메이션 OST예요.
1: 라푼젤의 OST예요.
0: 맞아요. 맨디 무어의 노래 When Will My Life Begin.
1: 와, 너무 좋아요. 저도 감정이 풍부해져서 이런 노래를 해보고 싶어요. 이런 뮤지컬 같은 노래.
0: 아, 뮤지컬에서 되게 잘하시겠다, 진짜.
1: 감정이 없어, 감정.
0: 감정이 없어. 너무 좋은 노래였고, 다음 노래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1: Come with me. 우와! 나 다 알아. 너무 좋죠. In a world of pure
0: imagination. 이것도 OST 느낌 확 나잖아요.
1: 네, 맞아요. 영화 OST예요.
0: 예, 영화 윙카의 OST. 아. 주연 배우가 직접 불렀어요. 티모시 샬라메가 부른 퓨어 이매지네이션.
1: 너무 황홀했어요. 초콜릿을 다룬 영화거든요.
0: 초콜릿?
1: 네. 초콜릿을 만드는 저기예요.
0: 아, 너무 좋다.
1: 아, 진짜 다 먹어보고 싶었는데.
0: 이 다음 노래는 저 알아요.

0: 싸이의 노래 연예인입니다. 정말 명곡이에요.
1: 그러니까요. 기분이 확 좋아지네요. 네.

0: 너무 좋아요.
1: 아, 너무 좋아. 이거 누구야? 축제 때 이런 노래 탁 들으면 얼마나 좋아. 다 같이 뛰잖아요.
0: 물
1: 뿌리고 막. 아.
0: 그러니까.
1: 이렇게 또 우리 바다님들 추천곡 만나봤습니다. 케이시님은 어떤 노래 들을 때, 나 지금 완전 영화 속 주인공이잖아. 이렇게 느끼는지 궁금하니까. 그 다음 노래도 곧바로 한번 들어보죠.
0: 네, 저는 네. 아이유님의 팔레트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 들으면, 아, 나는 지금의 나로도 충분하다 하면서 약간 성장의 서사를 담고 있는 노래예요.
1: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 아, 나 이제 충분히 잘 컸다?
0: 네. 나 지금 괜찮아. 약간 이렇게 토닥이는 거 아니고, 아니, 나 진짜 나로 괜찮은데? 나로 만족해. 약간 이런 노래예요.
1: 그럼 이미 나는 성장했다? 그런 느낌이야?
0: 더할 거긴 하지만.
1: 아, 근데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라는 노래. 성장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뭐
0: 네,
1: 이런 거네요.
0: 네, 맞아요.
1: 성장 영화의 주인공. 케이시님은 어떠세요? 지금 나로 충분하다 아니면 부족하다?
0: 아,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몰라요. 비교하는 게 다르니까. 그냥 뭐,
1: 근데
0: 이렇게.
1: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안 올 것 같은데,
0: 그렇죠?
1: 그쵸?
0: 근데 그냥 막 충분하다까지는 아니지만,
1: 예.
0: 와, 그래도 이렇게 10년 넘게 노래를 하고 있다니, 그건 진짜
1: 대견하다까지인
0: 느낌이고, 아, 나 진짜 충분하다. 나 미쳤다.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1: 아, 나 미쳤다까지는 아닌데.
0: 와, 나 미쳤다. 이런 건 아닌 거고.
1: 근데 대견하다.
0: 대견한 것 같긴 해요.
1: 가장 성장했었던 순간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0: 가장 성장했다고 느끼는 순간, 아, 나 지금 완전 많이 늘고 있구나를 느낀 건 있었어요.
1: 아, 음악적으로?
0: 네. 뭔가 한번 역주행을 한번 하고, 이제 사람들이 제 노래를 많이 찾아듣기 시작했거든요.
1: 예.
0: 그러면서 무대를 진짜 많이 했어요.
1: 오.
0: 근데 무대를 진짜 많이 하다 보니까 늘고
1: 늘어요?
0: 있는 게 느꼈어요.
1: 와, 정말.
0: 네.
1: 그러니까 라이브를 많이 해봐야 되는구나.
0: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뭐 아무리 혼자 연습실에서 노래를 한들, 이 무대 경험을 진짜 많이 하다 보니까, 와, 는다라고 느꼈어요.
1: 아, 무대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0: 그쵸. 아무리 연습을 해가도 무대에서는 100%를 발휘하기가 진짜 힘들대요.
1: 아, 그러면 제 직업으로 얘기하면 현장 강의를 많이 해보면
0: 그런
1: 강의가 느는 그런
0: 네,
1: 느낌이네.
0: 왜냐면 변수도 너무 많고.
1: 맞아요.
0: 그렇죠. 막 한 가지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1: 맞아.
0: 그래서
1: 성장했다라는 느낌. 아니면 마음적으로 성장했다. 인간이 성장했다. 이런 느낌도 든 적 있어요?
0: 인간이 성장했다요? 그런 적 있어요. 저 한번 제가 저한테 나쁘게 대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 같았으면 진짜
1: 네.
0: 막 울고불고 나한테 왜 그러지?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진짜 화가 나서 막 따지거나 감정적으로 했을 텐데 제가 이제 좀 이제 크니까 그 감정 소비 자체를 그 사람한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아무런 대응도 이렇게 하지
1: 그래.
0: 않고 그냥 뒤돌아선 적이 있었어요.
1: 맞아, 그것만 뭐. 아니, 그게 진짜 삶에 되게 지혜인 것 같더라고요.
0: 일을 하다 보면 어쨌든 인간적으로다가 부딪히는 일이 무조건 생기더라고요.
1: 맞아.
0: 근데 그때 성숙하게 행동했었을 때가 제가 진짜.
1: 진짜
0: 아,
1: 성장한 거지.
0: 네, 아, 나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1: 그럼요.
0: 했었어요.
1: 아니, 이 팔레트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0: 네.
1: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한대요. 나는 그냥 쉬는 게 좋고 진한 보라색을 좋아한다. 라고.
0: 아.
1: 케이시님은 뭐를 좋아하고 뭐를 좋아합니까?
0: 아, 그러게요.
1: 응?
0: 저요? 저는
1: 본네트를 좋아하고.
0: 아, 그러니까요. 저는 뭔가
1: 낭만을 좋아하는
0: 비욘디의 냄새를 진짜 좋아하고.
1: 비욘디의 냄새.
0: 비욘디 냄새를 진짜 좋아하고.
1: 예.
0: 해가 딱 지기 직전을 무서워해요.
1: 무서워해요?
0: 뭔가 소름 돋아요. 막 지구가 종말할 것 같고 그런 쎄함이 올 때가 있잖아요. 가끔 머리 숙여서 감을 때 등지가 서늘할 때 있죠. 그때 느낌을 저는 그 노을이 질 때 느껴요.
1: 머리를 왜 숙여서 감아요?
0: 여자들은 머리 숙여서 감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머리 숙여서 감을 때. 머리 기니까 여자들은.
1: 아, 그래요? 나 처음 알았어 지금.
0: 앞으로 이렇게 숙여서.
1: 아니, 저 어렸을 때 그 세숫대야에다가 더운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0: 맞아요, 맞아요.
1: 지금 샤워기가 있어도 그렇게 감경이가 있어요?
0: 여자들은 머리가 기니까 가끔 숙여서 감을 때 있으면 가끔 그럴 때 등 뒤가 괜히 서늘해요. 뒤에 귀신이 서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노을 질 때 뭔가 그게 막 서늘해. 막 진짜 막 종말이 올 것 같고.
1: 종말이 올 것 같아요?
0: 막 그 센치한데 그 센치함이 또 좋아.
1: 그럼 노을 싫어하시겠네요.
0: 근데 좋아, 좋아.
1: 아, 그런데
0: 그 끝나, 좋아요. 세상이 끝나가는 그 감정이 너무 좋아요.
1: 네. 너무 들어보고 싶은 노래 지드래곤이 피처링한 아이유의 노래 팔레트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모두 성장 영화의 주인공이 돼볼까요?

0: 아주 독특하게 끝나는 노래였습니다. 지드래곤이 피처링하고 아이유가 부른 팔레트 같이 듣고 왔습니다. 역시 아이유님의 그 상큼한 목소리가 잘 어울리는 노래였고요. 케이시님 이번에 또 소개해 주실 노래는 어떤 곡이에요?
1: 라나 델 레이의 Young and Beautiful이라는 노래인데요.
0: 이건 또 무슨
1: 저
0: 노래일까?
1: 한동안 제가 한때 꽂혀 있었던 노래였었는데 뭔가 그냥 이 노래만 나오면 제가 뭔가 갑자기 그 순간이 엄청 느리게 흘러가면서 내가 영화 속한 장면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0: 이 노래 자체가 좀
1: 엄청
0: 슬로우
1: 웅장,
0: 모션,
1: 네, 약간 슬로우 모션처럼.
0: 뭐 이런 느낌으로.
1: 근데 이게 딱 진짜 뭔가 우아하고 웅장하고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라나델레이라는 분을 한동안 저 엄청 빠져 있었었어요. 그냥 뭐 음색도 엄청 특이하시고 또 가사말도 너무 좋아가지고 한동안 엄청 빠져 있어서 저는 이 노래만 들으면 바로 그냥 뭔지 알죠? 이렇게 또 뭔지 아니죠? 뭔가 영화 속한 장면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0: 그럼 로맨틱 코미디 영화보다는 좀 약간 몽환적인 로맨스
1: 맞아요,
0: 그런
1: 맞아요,
0: 느낌?
1: 맞아요, 맞아요. 뭔가 엄청 큰 저택에 깜깜한데 혼자 외롭게 있는 느낌.
0: 그럼 또 무섭잖아요.
1: 고혹적인 그런 느낌. 고혹적인.
0: 고혹적인. 정말 이런 걸 가지고 가지가지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1: 그렇죠, 그렇죠. 가시가 많은 장미꽃 같달까?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0: 마지막으로 골라오신 노래도 소개해 주실래요?
1: 이 노래는요, 아델의 Someone Like
0: 아, 이
1: You.
0: 노래는 알죠.
1: Someone like you. 이건데, 이거 너무 좋아요. 나를 잊어도 괜찮아. 대신, 넌 행복해야 돼. 하면서, 약간 멜로 영화죠.
0: 이 노래 많은 가수분들이
1: 커버를 하셨었죠. 맞아요,
0: 커버했잖아요. 저기
1: 맞아요.
0: 그 비긴 어게인에서도 많이
1: 맞아요,
0: 나오고,
1: 맞아요.
0: 그쵸?
1: 맞아요.
0: 맞아.
1: 너무 좋아요. 감정이 끝인 것 같아요. 이 아델의 노래는.
0: 아델 노래 너무 잘해. 그쵸?
1: 목소리가 일단 너무 사기시고. 진짜.
0: 사기예요. 사기 캐릭터
1: 네.
0: 아델의 노래 Someone Like You까지. 와. 나를 잊어도 괜찮아. 대신 너 행복해야 돼라는 노래라면
1: 네.
0: 이별 후에 듣는 노래겠네요.
1: 그쵸. 근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이 노래는 별로였거든요. 날 잊어도 괜찮아. 대신 너 행복해야 돼. 반대였어요. 날 잊지 마. 나는 행복하지만 넌 행복하면 안 돼. 이거였거든요.
0: 지금은 그러면
1: 지금은
0: 한
1: 좀.
0: 단계 성장했구나.
1: 근데 너 행복해야 될까진 모르겠어요. 너무나 내가 행복할 건데. 그래도 날 잊어도 괜찮아. 여기 중간까지 온것 같아. 날 잊어도 괜찮아.
0: 날 잊어도
1: 하지만
0: 괜찮아.
1: 너는 좀덜 행복해. 약간 이 정도?
0: 정말.
1: 아직 성장하지 못, 성장 중이다.
0: 성장
1: 라고.
0: 중이네.
1: 성장 중이다라고.
0: 성장통을 앓고 계신 케이시님이
1: 네.
0: 골라온 두곡 듣겠습니다. 몽환적이고 슬픈 멜로 영화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노래. 라나 델레이의 Young and Beautiful. 아델의 Someone Like You.

0: 라나델레이의 Young and Beautiful, 아델의 Someone Like You. 아델의 이 음색은 정말 약간 허스키하면서도 호소력 짙으면서도, 그쵸?
1: 맞아요.
0: 뭐지, 정말?
1: 뭔가 사연 있어 보여요.
0: 목에 뭐가 있을 거야. 모래가 약간 있나? 난 진짜 어쩜 너무 좋아요. 오늘 케이신님과 바다님들이 골라주신 노래 덕분에 청춘 영화 주인공도 한번 돼보고 애니메이션 OST 많이 들어봐서 주인공 또 돼보는 것 같고 멜로 영화도 너무 좋고.

0: 내가 작가가 되어서 내가 연출을 해서 내 인생을 만들 수 있잖아요.
1: 그럼.
0: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면 되겠는걸?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그 주인공을 만들어서 그 영화를 내가 인생에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 오,
0: 뭔지
1: 멋있다.
0: 알죠?
1: 뭔지 알아요. 예,
0: 뭔지
1: 잘 알고
0: 알죠?
1: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내가 연출을 하고 내가 각본을 써서 내 인생의 주인공을 내가 만들 수 있잖아요.
1: 아니, 주인공이잖아요, 정말.
0: 그러니까
1: 누구나
0: 이
1: 자기 인생의
0: 캐릭터를
1: 주인공이지.
0: 만들 수 있는 거지.
1: 근데 캐릭터 더 과해지면 안 되는데.
0: 나이가 들면 좀
1: 아니에요,
0: 줄겠다.
1: 너무 좋아요, 지금도.
0: 하여튼 그래서 잠깐만. 내 인생을 진짜 나는 그럼 이제 어떤 주인공으로 살아갈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많아졌어요.
1: 생각이?
0: 너무 설레졌어요, 갑자기.
1: 갑자기.
0: 나머지 인생을 어떤 주인공으로 살까?
1: 나머지
0: 이러면서.
1: 인생은 너무 많잖아. 너무
0: 어떤
1: 길잖아.
0: 캐릭터로 살까? 이러면서.
1: 이 캐릭터로 살 생각은 없고,
0: 아니,
1: 조금
0: 이
1: 변한.
0: 캐릭터로 살지만 이제
1: 예.
0: 어떠한 또 이제 에피소드가
1: 그쵸.
0: 있을지 너무 기대돼요, 갑자기.
1: 내일 일어날 일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0: 그러게.
1: 될지 모르는 그런
0: 그러게.
1: 인생이라서 참 즐거운 것
0: 너무
1: 같다라는
0: 재밌어요,
1: 생각도
0: 갑자기. 네.
1: 해봅니다. 오, 지금 인생이 갑자기 즐거우신 K씨님과 함께 했고요. 우리 바다님들도 이 노래를 들어요 해서 함께 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별그램, 반디 앱메시지, 그리고 샵1045. 짧게 보내면 얼마요? K씨님, 짧으면? 50원,
0: 50원.
1: 길면 50원 두
0: 100원.
1: 개, 100원.
0: 네.
1: 맞아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케이신인가는 다음 주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0: 감사합니다.
1: 나를 영화 속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노래, 바다님들의 추천곡 중에서 세곡 듣고 오겠습니다. 엘비스 코스텔로의 She, 맨디 무어의 When Will My Life Begin, 티모시 샬람의 Pure imagination.

정승재 경청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바다님들이 어떤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901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생선님, 저 아무래도 짝사랑 시작한 것 같아요. 같은 반 친구라고 그냥 생각했었는데 언젠가부터 걔가 웃으면 심장이 좀 떨리고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는 괜히 눈 마주쳤다가 어색해질까봐 부끄러워서 피해가고요. 근데 부끄러워서 계속 피하니까 대화 나눌 기회가 안 생겨서 좋아하기 전보다 사이가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선님 저좀 도와주세요. 요즘 제 마음 같은 노래 트레저 오빠들의 달아리 신청합니다. 트레저 오빠들의 그래서 여학생이네요. 여학생이 남학생을 짝사랑하는 느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말고 제가 어디선가 봤거든요. 제가 연애 팁을 드릴 수는 없고

어디서 보니까 그러래는데요. 이성 친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동성 친구라고 생각하고 대하면 된대요. 잘 몰라요. 저도 안 해봤어요. 신청해 주신 노래 같이 듣겠습니다. 트레저 오빠들의 노래입니다. 다라리.

9018님의 신청곡 트레저의 노래 다라리 다라리라리라리 너무 좋은데요. 다라리라리라리. 다음은 0550님의 신청 사연입니다.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신청합니다. 이 노래 봄 여름 분위기에 딱 맞아요. 경청해서 꼭 듣고 싶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우리 바다님들 이 노래 아실까요?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이 노래는 2003년에 나온 곡인데 보컬분 목소리가 정말 몽환적이고 멜로디는 되게 막 산뜻하고 막 그렇답니다. 0550 바다님이 왜봄 여름 분위기에 어울리는 곡이라고 했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바다님들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러브홀릭의 노래입니다. 러브홀릭.

0550님의 신청곡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듣고 왔습니다. 뮤직 페스티벌에서 들릴 만한 노래, 되게 신나는 노래 같이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허소현님이 보내주신 신청곡을 볼게요. 요즘 고민이 많아요. 친구들은 다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저만 제자리에서 헤매는 기분. 공부도 진로도 친구 관계도 딱 정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괜히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된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그때 윤하의 답을 찾지 못한 날이란 노래를 알게 됐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요. 오늘 꼭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다고 누구나 그런 날 있는 거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저와 같이 답을 찾지 못해 답답했던 분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윤하의 답을 찾지 못한 날 들려주세요. 답 없어요, 인생에. 맞아요. 정답은 없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누구나 불안한 거고요. 앞이 안 보이니까. 난 지금 헤매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다 필요한 과정이에요. 와, 정말 그래서 인생이 살 만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방황이었다고 생각하고, 틀렸다고 생각하고, 헤매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보면, 와, 그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렇게 아름다운 게 인생이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 노래 들으면서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허소현 바다님이 신청하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윤하의 노래입니다. 답을 찾지 못한 날.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6월 5일 금요일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부터 주말이죠. 다들 주말에는 미뤘던 늦잠도 좀 자고 그러잖아요. 좋아하는 일도 하나쯤 해볼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노래는 산들이 부르는 같이 걷는 길입니다. 우리 바다님들 코 잘 자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년이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책방에서 파는 것? 당연히 책이죠. 그런데 우리 책방은 책 말고 다른 것도 팔아요. 바로 새로운 기회입니다. 얼마 전 여행책 만들기 클래스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엄마랑 공동작업을 하겠거니 했는데 웬걸 오롯이 자기만의 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 정말 멋진 샘플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책은 정식 출판돼서 지금 우리 책방 1열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접 쓰고 그린 책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한 어린이. 과연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벌써 궁금해집니다. 책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 동네 책방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시작된 논란이 헐리우드까지 번지면서 세계 영화계가 다소 뒤숭숭하다는 소식입니다. 발단은 올해 칸 영화제였죠. 개막과 더불어서 프랑스 영화인 600여 명이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뱅상 볼로레라는 인물이 프랑스 영화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일종의 공개 고발장이었는데요. 왕상 볼로레는 프랑스 TV, 라디오, 신문 매체까지 보유한 이른바 미디어 재벌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극우 정치 세력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이죠. 그가 최근 대형 극장 체인 UGC 지분까지 확보하면서 영화 투자부터 뭐 제작 배급 상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화인들은 이 부분을 우려하는데 그로 인해서 창작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열 때문에 민감한 주제를 피하게 되는 분위기도 커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죠.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첫 곡은 캐나다의 아티스트 파이스트의 노래 La Même Histoire, 같은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2006년 영화죠. 파리 주 땜, 사랑의 파리 사운드트랙에 수록된 음악이죠. 제목이 딱이네요. 같은 이야기, 같은 상황, 기시감마저도 느껴지는데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저는 뉴스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 구독 서비스는 세계 각국의 뉴스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모아서 알려주는 서비스인데 뭐가 독특하냐면은 뉴스 매체의 성향을 이렇게 색깔로 그래프로 표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측 지향, 좌측 지향, 그리고 중간. 그래서 이게 T 그래프로 이렇게 뉴스마다 표기를 해줘서 그걸 볼수 있다는 거죠. 뭐 누군가는 가려서 뭐 특별히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정치 성향의 뉴스만 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런가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그렇게 한동안 구독을 해봤는데요.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뉴스 미디어는 물론이거니와 이런 엔터테인먼트, 뭐 영화 이런 제작 과정에서 정치 성향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시대로 더 가고 있는 거라는 걱정이 좀 되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영화 쪽 지원을 의무화하는 그런 정책이 강해서, 그리고 특별히 뭐 아시다시피 그런 우측 지향보다는 이 좌파라고 꼬리표를 달수 있는 그런 성향이 상대적으로 지원이나 뭐 이런 걸 많이 받았다라는 인식이 이쪽 우쪽, 우파 쪽에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 논리가 한국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 방송이나 뭐 이런 미디어 쪽에 그동안 좌파가 너무 장악을 하고 있었어 라는 논리잖아요. 그래서 전 정부에서도 그거를 균형을 맞춘다라는 시도, 그런 논리로 또 그걸 좌측에서 봤을 때는 탄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미디어라는 엄청난 툴이 그래서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늘 있나 봐요. 이게 중립적일 수는 없는 거구나, 현실적으로라는 생각도 들면서 뭐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 지켜봐야겠네요. 이 돈이, 재력이 동원되면 뭐 미국 상황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런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이권에 따라서 뭐 굳이 뭐 백악관의 이야기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다그 이해관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치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복잡한 이야기, 제 능력으로는 잘 풀어낼 게 아닌 것 같고요. 프랑스 영화계가 요즘 그렇게 좌우로 줄다리기 하고 있는 모양이구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도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음악 영화 사운드트랙에서 두곡 골라봤습니다. 1992년작 더 맘보 킹스죠. 쿠바 디아스포라 이야기, 이민자의 아메리칸 드림 실현 과정을 보여준 영화죠. 안토니오 반데라스 주연, 그리고 오늘 소개할 이 곡은 반데라스가 직접 노래까지 불렀죠. 맘보 올스타즈의 연주, 그리고 안토니오 반데라스의 보컬 피처링으로요. Beautiful Maria of my soul, Bella Maria de mi alma, 내 영혼의 마리아 먼저 듣고요. 이어지는 음악은 뮤지컬 영화였죠. 2009년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8과 2분의 1, 이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먼저 나왔죠. 그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바탕으로 로브 마셜 감독이 연출한 영화 나인 사운드트랙에서요. 배우 케이트 허슨이 부르는 시네마 이탈리아노, 이탈리아 영화 이런 제목의 곡까지 두 곡입니다. 듣고 오죠.

영화 나인의 사운드트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케이트 허스턴이 부른 시네마 이탈리아노, 이탈리아 영화 방금 들었고요. 92년도 영화 맘보 킹스, 더 맘보 킹스죠. 맘보 올스타즈의 연주로 Beautiful Maria of My Soul, 내 영혼의 마리아. 보컬 피처링에는 배우 안토니오 반데라스였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순서 EBS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의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그리고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을 연대 순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998년 제71회 수상작입니다. 스코어 부문은 이탈리아의 영화감독 겸 배우인 로베르토 베니니가 연출한 그리고 주연을 맡은 인생은 아름다우죠. La vita è bella, life is beautiful에서 음악감독 니콜라 피오바니가 상을 받았네요. 주제가 부문입니다. 이번에도 애니메이션 영화 주제가가 수상했습니다. 이 디즈니사와 쌍벽을 이룬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의 프린스 오브 이집트,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수상자는 주제가 When You Believe을 작곡한 스티븐 슈와츠가 수상을 했죠. 1998년 오스카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부문 수상작 각각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매주 금요일에는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죠. 오늘은 1998년 제71회 수상작 전해드렸습니다. 오리지널 스코어,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수상작은 이탈리아의 작곡가 니콜라 피오바니의 Buongiorno Principessa, 안녕하세요 공주님이었죠. 영화 제목은 Life is Beautiful, La Vita è Bella, 로베르토 베니니 주연 연출의 영화였고요. 주제가는 뮤지컬 음악가 작곡가 스티븐 슈와츠가 작사 작곡한 When You Believe였습니다. 목소리는 무려 미셸 파이퍼 그리고 샐리 누월스키였습니다. 이 프린스 오브 이집트, 이집트 왕자, 이 작품에서 이게 모세와 람세스 이야기잖아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네. 오늘 들으신 주제곡은 그 모세스의 아내 치포라와 모세스의 친누나 미리암의 듀엣이었습니다. 자, 이제 금주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뒤풀이음감회 이어갑니다. 이번 주에 만난 아티스트 가운데 세분 다시 한번 만나보죠. 먼저 튀르키예의 팝의 실력자, 작곡가, 가수, 프로듀서 무스타파 산달, 그의 2009년 음반 카리즈마 음반의 수록곡 아드 인티캄드, 그녀의 이름은 복수였다라는 곡부터 듣고요. 페루의 차부카 그란다의 1981년 유작 앨범 Cada canción con su razón, 모든 노래에는 각각의 이유가 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뜻깊은 그런 제목이죠. 이 음반이 발표되기 한두 해 전에 심장마비로 몸이 쇠약해진 가운데에도 앨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했는데 바로 이 음반이 그의 유작 음반이 됐는데 수록곡 마리아 란도, 마리아의 란도, 이 전통 음악 스타일 란도죠. 세 번째 곡은 언더신, 프랑스의 뉴웨이브 그룹의 1985년 히트곡 Des yeux noirs, 그대의 검은 눈까지 세 곡입니다. 이어서 듣고 새 음행인 전한 노래로 이어가겠습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혼성 프로젝트 홈이 부르는 La Ballade du Mois de Juin, 6월의 발라드입니다. 홈. 이 프랑스의 두 사람이죠. 벤자몽 미올레이,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 미올레이와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무대로 활동하는 배우 겸 가수인 기아라 마스트로야니로 이루어진 듀오입니다. 기아라 같은 경우는 유명한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엄마가 무려 프랑스의 카트린 드네브, 아버지는 이탈리아의 대배우 마르첼로 마스트로야니입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은 이 두 사람, 벤자몽 비올레이와 기아라 마스트로야니 부부입니다. 당신은 부부였죠. 이 곡은 부부였던 2004년 6월에 싱글로 공개가 됐고요. 6월의 발라드라는 제목은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꽤 참혹한 사고를 복기하는 내용입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자동차 사고로 이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다는 비극. 그 기억을 하며 자책하고 있네요. 낭독하겠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그럴 수 있었으면 피했을 거야. 체념할 일도 없었을 거야. 절망할 일도 없었을 거지.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거든. 내가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를 짓밟았어. 바다로 향하면서 나는 차를 너무 빨리 몰았어. 내 뒷자리엔 기타 한 대, 그리고 3톤에 달하는 잡동사니들. 갑자기 충격과 함께 헤드라이트의 빛, 이 시야를 가득 채우더니 정막이 찾아왔어. 기억나는 건 자동차로 달릴 때는 행복했다는 것, 그리고 그때가 6월이었다는 것. 6월, 그 아름다운 달에 미리 알았다면, 그럴 수 있었다면 피했을 거야.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행 세 음향이 전한 노래 오늘은 프랑스 듀오 홈의 2004년 발표곡 La Ballade du Mois de Juin 6월의 발라드 노래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는 DJ 선곡 요르디의 앨범 반장 잠시 후 이어집니다. 브라질의 베베우 지베우뚜의 So Nice Summer Samba 오늘 버전은 마리오 가우다투 주니어 리믹스 버전이네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이영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이탈리아의 포크 아티스트, 싱어송라이터 테레사 데 시오의 Io non mi pento, 난 후회하지 않아. 1993년 발표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2부 순서 DJ 선곡 이올디의 앨범 반장 오늘도 흥미로운 음반 한장 골라왔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2부의 새 음행에서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 듣는 음감회를 열죠. 저의 사적인 해설을 곁들이고요.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 듣는 시간 율디의 앨범 반장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음반 만나보기 전에 또 지난번 소개한 음반 경청해 주시고 사연 남겨주신 분들의 이야기 몇 개 만나볼까요? 7837님께서 메리 할버슨 멋진 연주까지 잘 들었습니다. 진짜 조니 미첼 그러나 저나 글을 쓰고 곡을 짓고 노래하는 모든 영희들의 우상 아닐까? 아림님을 포함해서 새음행에 오셨던 최고운님, 사월님 등등 많은 분들이 애정을 표했던 기억도 나네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대표적이죠. 대표적이고 저는 그러나 라이브 영상을 찾아보면서 두루뭉술했던 그의 어떤 그 매력 지점을 제 취향대로 포착을 한 것 같아서 밴드를 이끄는 밴드 리더로서의 장점도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기타리스트면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그 조합을 잘 해내는 그 탁월한 사람이다. 보이스톤이 또 새롭게 발견한 거지만 그 시절에 상당히 매력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한 실황 음원이었어서 공유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오늘도 영희 페스티벌 오늘 또 고른 아티스트도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오지은 씨와도 또 주중에 만나서 영희 페스티벌 런칭하는 그 배경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사실 여자 기타리스트들을 좀 소개해볼까 하다가 지난 시간에 보너스로 만나본 아티스트죠. 현재 활동 중인 또 재즈 연주 스타일의 어떤 카테고리를 나눠서는 왼쪽이 전통적인 그런 트래디셔널한 연주 쪽이라면 가운데로 올수록 좀 메인스트림과 만나는 그런 연주자들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경계를 허무는 실험적인 아방가르드한 메리 할버슨은 오른쪽으로 치우친 그렇다고 중간에서 너무 멀지는 않은 근데 앞으로의 행보가 멀어질 것 같은데 뭐 근데 태생적으로 그분이 약간 이공계통 전공하다가 실험음악가의 강의를 청강하고 자신의 전공을 버리고 기타와

작곡에 매진하게 된 경우라서요. 이 탐사, 이 실험은 평생 계속될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 느낌을 주는 아티스트. 그의 메인 디스코그래피가 상당히 쌓여가고 있고, 그리고 약간 4인조, 5인조 구성에서 이제 점점 막 인원수가 늘어나는 대형 편성으로 요즘은 활동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음악들도 소개하고 싶지만, 아무리 의리가 있다 한들, 우리 청취자분들의 청취 편의성을 생각해서라도, 메리 할버슨의 디스코그래피상의 헌정 음반이자 선배 기타리스트와 함께한 기타 듀오 음반을 골라봤습니다. 2018년, 19년쯤에 발매가 된 미국의 쿨 재즈 시대에 존경받고 또 활동하고 기타리스트이면서 작곡가인 조니 스미스라는 인물에게 헌정하는 이두 사람의 음반. 물론 주인공은 메리 할버슨이라고 제가 DJ 선곡 주제상 우기겠습니다만 이 모양새가 좋잖아요. 후배와 선배. 아마 20년 터울 정도 나는 거던데. 그리고 빌 프리젤 같은 경우는 한국에도 팬베이스가 꽤나 탄탄할 거란 생각을 하고 뭐 세계적인 분이니까 기타리스트 재즈 이쪽도 근데 저는 약간 놀란 게빌 프리젤이 약간 전통 쿨 재즈 쪽으로 그래프상 치우쳐 있어서 저는 약간 오른쪽이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팻 메시니도 약간 전통과 메인스트림 중간 경계에 이 외주를 잘 타는 그런 분이네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치면은 팻 메시니와 빌 프리젤이 약간 비슷한 시기에 아, 팻 메시니가 살짝 선배이겠네요. 그리고 짐 홀이라는 분이 또 떡하니 대선배로서 버티고 계시고 짐 홀보다 이전 분이 오늘 그 헌정 음반의 주인공인 조니 스미스네요. 요즘 혹시 알고리즘 기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줄리안 라지라는 미국의 기타리스트 추천을 꽤나 받으실 텐데 이분이 약간 전통을 계승하는 그런 느낌이죠. 빌 프리젤만도 아니고 짐 홀만도 아니고 이분도 상당한 역량의 약간 사운드적으로도 그러니까 요즘 기타리스트 한국도 그렇고 경향을 보면 일렉트릭 기타는 특히 앰프와 이렇게 짝을 이루는 조합이잖아요. 그냥 일렉트릭 기타는 울림이 거의 없어서 확성을 하려는 앰프라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재즈 기타 역사에서 뭐 일렉트릭 연주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죠. 전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일렉트릭이 그러니까 확성이 이루어지면서 기타 음악 같은 건 특히 발전한 걸 텐데 요즘 추세는 시뮬레이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음악 테크놀로지죠. 일렉트릭 기타 연주도 진공관이 들어있는 아니면 뭐 솔리드 스테이트 기반의 앰프를 쓰더라도 그런 확성을 통과하지 않고 앰프를 통한 확성을 하지 않고 그걸 또 마이크로폰으로 수음하는 과정이 없이도 그두 과정을 다 우회해서 시뮬레이터로 기타 연주를 하는 인구도 연주자 인구도 많아지더라. 특히나 뭐 팝이나 팝락이나 그런 영역에서 더 많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 전통적인 기타 연주자들은 그런 경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앰프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확성된 이런 레코딩은 과거의 레코딩 그리고 요즘도 재즈 뮤지션들을 통한 기타리스트를 통한 음원들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게 좀 지나가는 게 아쉬운 입장에서 오늘 두 기타리스트는 어쿠스틱과 일렉트릭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저는 세미 홀로 아니면 홀로 바디 일렉트릭을 선택을 한것 같아요. 이 음반을, 이 혼조 음반을 연주하기 위해서. 그것은 이 시대적인 고증이랄까요? 지미 스미스라는 자신들의 선배 대가가 살았던 그리고 선호했던 악기에 충실하고자 그런 선택을 한것 같고, 마리 할버슨 같은 경우는 제가 본 바로는 이런 형태의 기타, 홀로바디 일렉트릭 기타만 쳤던 것 같아요. 딴 기타 치는 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빌 프리젤 같은 경우는 솔리드 바디, 특히 텔레캐스터 연주를 주로 선호하는 것이 영상으로도 계속 확인이 됩니다. 근데 사운드가 고전적이고 뭐 고전적인 연주에 대한 헌정이기 때문에 아방가르드 기타리스트인 마리 할버슨이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싶기도 하죠. 왜 이런 시도를 했을까? 마리 할버슨 같은 경우는 교편을 잡고 있는 기타 교수이기도 하고 또 아방가르드라고 아까 설명을 했지만 그 스펙트럼이 그것만 있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당연히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통에 대한 존중, 특히나 재즈 같은 영역에서는 매우 중요할 텐데, 이런, 심지어는 빌 프리젤의 은사였던 적도 있답니다. 지미 스미스가 언젠가는. 근데 빌 프리젤은 당시 그 은사였던 조니 스미스 교수의 교수법을 그닥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라는 인터뷰 자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수년,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참으로 내가 어리석었고 바보 같았다, 후회한다, 그런 코멘트를 했던 것을 이라고까지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수록곡 중에는 스탠다드의 그 편곡적인, 해석적인 참고로서 은사였던 조니 스미스가 그려놓았던 악보, 그 악보를 자신이 또 다시 그려서 자기가 보존하고자 그려놓은 그 악보를 참고했고, 후배인 마리 할버슨에게도 그 악보를 공유하면서, 이런 프로세스들이 참 뭐라 그럴까요? 뭔가 그런 거 있죠? 오래된 도시의 그 경관 중에서도 그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복원하는 복원사. 그런 일에 대한 로망이 20대 때는 좀 있었긴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음악적인 사료를 대하는 그 자세도 마치 복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세가 엿보이는 그런 의미에서 팝의 영역, 그리고 우리 출연하는, 세 명 출연하는 패널들의 입을 통해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종종 언급되는 표현이 있죠. 아메리카나. 이 아메리카나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진 않지만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팝의 영역이나 뭐 그런 영역에서도 쓰였을 때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오히려 이런 특히 빌 프리젤 같은 작가가 세상에 내놓은 디스코그래피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은 그 아메리카나가 상징하는 미국의 문화적 정통 그거를 복원하는데 굉장히 자신의 커리어를 바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타리스트로서 뭐 새로운 작품을 쓰고 연주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이나 사운드를 시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통을 복원하는 그 작업에 대해서도 이 아메리카나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부러운 거죠. 그게 뭐 하루아침에 생겨난 어떤 문화적 상징은 아닐 텐데요. 예를 들어서 셰난도아라는 곡이 요번 헌정 그 레파토리로 포함이 됐는데 이게 민요적인 뿌리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뭐 작자 미상이라고 우리가 음악 교과서에서 흔히 접하는 그런
문화사 쪽, 음악사 쪽 자료죠. 민속학 뭐 그런 거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아무리 복원을 열심히 한다 그래도 이 사람의 접근이 뭐 역사학자적 접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뿌리에 대한 어떤 한 인간으로서의 애착이나 감사함에 대한 표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왜냐하면 샤넨도아라는 곡은 빌 프리젤이 여러 차례 라이브 무대에서도 연주를 단골로 하더라고요. 그 곡을 마치 후배인 마리 헬벌슨과 야 이거는 이런 음이야 하면서 한번 함께 그걸 공유하는 그런 의미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조니 스미스에 대해서 빌 프리젤이 자신이 젊은 시절에 야 우리 이 교수는 약간 좀 별론데 라는 시절이 있었듯이 그런 마음이 든 마리 헬벌슨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 빌 프리젤 선배 약간 이런 건좀 촌스럽고 좀 구닥다리 같아 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뭐 상상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그런 아메리카나의 전통 좀 추상적이죠. 뭐 샤넨도아 정도 그 지명이기도 하지만 그게 아이디어잖아요. 미국의 뿌리를 내린 주로 유럽 쪽에서 건너온 그리고 원주민 요소도 있잖아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그 원형의 아메리카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된 유러피언 요소들 뭐그 정치 경제 사회 뭐 등등 그리고 그 폭력 뭐 시장에 대한 뉘앙스도 포함된 것이고 또뭐 개척 그러니까 아메리카가 지금 뭐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는 요즘에서 아 그렇다면은 샤넨도아라는 이런 아련함을 느꼈던 이민 세대들, 그러니까 아메리카 건국한 뭐 100에서 200년 사이 어느 즈음에 있었을 때는 미국은 어떤 식이었을까? 지금은 약간 쇠퇴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섣불리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타임라인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도 그런 걸 상상하는 걸 즐기는 편이라서 그리고 아메리카나에 대한 언급 무턱대고 했지만 빌 프리젤의 음악도 그렇지만 처음 아 이런 게 바로 이들이 얘기하는 이들이 소중히 간직하고자 하는 그런 건가라는 첫 인상을 받은 음반은 찰리 헤이든하고 팬 매티니가 함께 발표했던 미소리 스카이라는 음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팬 매틴이나 이제 고인이 된 찰리 헤이든이 저에게는 이 아메리카나를 상징하는 재즈 아티스트입니다. 근데 그와 버금가는 빌 프리젤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대표 주자 마리 헬벌슨의 건조한 듯 여기서 그 홀로 바디 일렉트릭 기타의 그 앰프 소리와 실제 그 통의 울림이 막 섞여 있는 이 느낌도 요즘 같은 청취 환경에선 굉장히 낯선데요. 예전엔 다 이렇게 울렸을 겁니다. 그리고 기타 소리를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 좌우로 나눠 놓은 가운데 좀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메리 헬벌슨은 좀 시그니처적인 사운드 장치가 있는데 이걸 이펙터를 쓴다고만 말씀드리면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혹시 그 영화나 이런 아니면 실제로 미국에 가서 경험하신 바가 있다면 아이스크림을 파는 트럭이 이렇게 예전에 돌아다닌 적이 있거든요. 아이스크림 트럭 왔어요 하면서 신호가 그 음악으로 울렸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 방식의 기계 방식의 전기 모터가 기계적인 장치로 엔진과 결부돼 있어서 속도가 느려지면은 음악도 굉장히 처지게 들리고 그리고 다 팔고 동네에서 벗어나서 속도를 내는 아이스크림 트럭에서는 또 굉장히 빠르게 들리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메리 할버슨의 일단 시그니처적인 어떤 소리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저에게는.
빌 프리젤 그리고 마리 헬버슨 이 조합이 뭐 투어도 하는 것 같은데 꽤나 근.

감사한 만남이 있더라라는 생각에 오늘 음반 골라봤습니다. 총 7곡 들으실 테고요. 이따가 보너스 트랙도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금요일에 DJ 선곡 열대 앨범 반장. 오늘은 기타리스트 메리 할벌슨 그리고 빌 프리젤이 2018년 함께 발표한 조니 스미스 선배 기타리스트에 대한 헌정 음반이죠. The Maid with the Flaxen Hair. 앨범의 정식 제목은 그것입니다. 제가 고른 7곡 듣고 오셨고요. 자, 주말 안내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1부 방상현 PD가 소개하는 세음행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하고요. 토요일 2부 세계 음악인 열전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입니다.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 시간이죠. 세음행이 전하는 노래 베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두 기타리스트 할벌슨과 프리젤이 헌정하는 대상이죠. 미국의 조니 스미스의 Round Midnight 연주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소중한 문장 몇 개쯤 간직하고 살아가죠. 혹시 그 중에 이 작가의 문장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헤르만 헤세, 데미안, 유리알 유이 같은 대작을 쓴 작가 헤르만 헤세는 책을 아주 사랑하는 애서가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서점과 헌책방에서 일하며 책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그런데 헤세는 책을 추천하는 것만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책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책의 외형에 이끌려 택하지 말 것. 외형적인 통일성 때문에 전집을 한꺼번에 구입하기보다는 각 작품의 가장 좋은 판본을 구할 것. 자신에게 특별히 와닿는 작품을 찾아서 텍스트를 꼼꼼히 살펴보고 고를 것. 좋은 책을 찾아 나서는 야정, 그 자체를 즐겨보라. 작가 헤르만 헤세가 제안하는 독서법이었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2: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3: 매일 20분钟
2: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3: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2: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3: 만나요.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피하려는 요리 크로우소나 使い方 보다. 이때 요리라는 거는 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고요. 크로즈도나 使い方, 폐쇄적인 이용 형태가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굉장히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는데, 뭐 비공개로 한다, 뭐 친구들만 볼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여기에서는 폐쇄적인 이용 형태가 늘고 있다는 거죠.
1: アテンションデトックスは常に誰かに見られ反応される環境から一時的に距離を取り。
0: attention detox, attention detox는 항상 누군가에게 미랄에 보여지고 한노사레르 강교, 반응을 받는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교리오 토리, 거리를 둔다.
1: 自分の感覚や感情を守るための行動として、若い世代の日常に浸透し始めているようです。
0: 자신의 감각 또는 감정을 마모르 타메노 코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와카이 세다이노 니치조니 신토스루 신토스루 하면 침투하다죠. 침투한다는 것은 점차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의역을 할수 있어서 젊은 세대의 일상에 점차 자리 잡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의 뭐 일거수일투족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그들의 반응을 보고 이런 식으로 SNS를 사용했다면 요즘에는 좀 이런 것은 벗어나자. 내가 비공개 처리를 하고 폐쇄적으로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attention detox, 자, attention detox라고 합니다. 이미 오강가에 나가라. 요거 기대 ください.
2: 若い世代の行動や消費を読み解くキーワードとして注目されているのがアテンションデトックスです。アテンションデトックスとは、スマートフォンや SNS、インターネットなどから一定時間離れ、過剰な情報や刺激から自分の注意、アテンションを解放する取り組みのことです。私たちは日常的に大量の情報にさらされており、通知やニュース、SNS の更新などに常に気を取られがちです。その結果、集中力が低下したり、気づかないうちに精神的な疲れが溜まったりすることがあります。こうした状態を改善するために注目されているのが、アテンションデトックスです。若い世代の SNS の使い方は、ここ1、2年で大きく変わりました。不特定多数からの視線や反応を避けるような、よりクローズドな使い方が広がっています。アテンションデトックスは、常に誰かに見られ、反応される環境から一時的に距離を取り、自分の感覚や感情を守るための行動として、若い世代の日常に浸透し始めているようです。
1: 26ページ土曜のやりとり。
0: 자, 오늘의 대화입니다.
1: 最近 SNS を見ているとすごく疲れることが多い。
0: 요즘 SNS를 보고 있으면 すごく 疲れることが 多い. 정말 피곤할 때가 많아.
1: わかるよ。特に自分の投稿に対する反応が気になってしまうんだよね。
0: わかるよ。이해해. 공감해. 특히 지분 노 토고 토고라고 하는 거 이거는 투고 이렇게 한자가 적혀 있는데 주로 인터넷에 글이나 사진 등을 올리는 것 이것도 토고라고 하죠. 요즘 자주 듣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특히 내 게시물에 대한 한노가 기니나떼 시마오다요네 반응이 신경 쓰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게시글을 올렸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좋다고 할 것인지 또 반박글이 있는지.
1: 이네の数とかつい何度も確認しちゃう。
0: 이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좋아요입니다. 그래서 이 네는 카즈소가 좋아요 수 같은 걸 쓰이 쓰이는 나도 모르게 그만 이런 뜻이거든요. 무심코 그러니까 자꾸 여러 번 확인하게 돼.
1: 시카모つい人と比べちゃうし。
0: 게다가 자꾸 히토토 크라베르 남이랑 비교하게 되고
1: それに見ていないと話についていけない気がして。
0: 話について行く 하면은요 이야기를 ついていくの 따라간다라는 거거든요. 즉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乐.
2: 오,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1: 别太拼了.
2: 아, 그렇군요.
1: 不要太辛苦.
2: 아, 현대 사회. 아, 不管怎么样.
1: 叫人太拼了，对是对，不过现在年轻人不太喜欢拼啊，对，对吧？他们的想法不是说他们就懒，嗯，他们不是追求懒，嗯，但是不要追求太拼了，所以可能年纪大的人觉得你们应该拼一点，年纪大的人就觉得年轻的时候应该拼一点，应该拼，对对对，那就你的。
2: 养老比较保证。对，而且年轻的时候不拼，什么时候拼呢？对对对对对对，有体力的时候，嗯，加紧。好，좋습니다。别太拼了。 그렇지만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세 단어 보겠습니다. 필사적으로 하다, 악착같이 하다, 무리하다.
1: 拼.
2: 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데 무리하다라는 말까지 해석이 되는 거니까 아. 不用太拼了。 이게 제목이 맞는 거예요. 别太拼了。嗯。但是特别重要的时候，该拼也得拼。啊，对对对对对，没错没错，就关键时刻。比如说你高考。对，没错。你不拼怎么办呢？是是，필사적으로 하다.
1: 拼命。啊，这个有点可怕，命也不要了。
2: 有时候，有时候，有时候。

0: 프로젝트.
1: 项目.
0: 项目. 실은 사실은.
1: 其实.
0: 其实 서두르다 다그치다.
1: 赶.
0: 赶. 일찍 서두르다.
1: 赶早.
0: 赶早. 길을 서둘러 가다.
1: 赶路.
0: 赶路. 오, 赶路. 늘 줄곧 항상.
1: 总是.
0: 总是. 마음을 놓다.
1: 放心.
0: 放心, 放心. 끝까지 다 못하다.
1: 做不完.
0: 做不完. 일의 강도를 높이다.
1: 上强度.
0: 上强度. 이 표현도 참 재미있는데요. 그대로 上强度라고 해서 强度가 이제 강도죠. 그리고 이제 上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강도를 높인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上强度.
1: 对.
0: 예.
1: 上是动词在这儿.
0: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사죠.
1: 意思是加强度的意思.
0: 그러니까 이제 더 강하게.
1: 对对.
0: 원래 上 그대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높은 강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강도를 높이다.
1: 对对对.
0: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동사로 쓰인 겁니다.
1: 没错.
0: 예. 그래서 상 强도.
1: 아, 这话听起来有点可怕。
0: 可怕. 적어도 최소한.
1: 起码.
0: 起码.
1: 这个词一般读的时候，韩国语也是一般强调，
0: 啊，对，强
1: 对
0: 调，
1: 吧？
0: 对，没
1: 所以
0: 错。
1: 中文读的时候也是，起码不是这样，起码。
0: 起码，이렇게起码。오늘일은오늘끝낸다。
1: 今日事今日毕。
0: 그렇죠 B가 이제 마치다라는 뜻이죠.
1: 对，就是完成的意思。
0: 对，所以보통 학교 졸업하는 거 B에
1: B에
0: 그 해야 되는 업을 다 마쳤다.
1: 没错
0: B에.
1: 한국语是 주예.
0: 그렇죠. 한국에서는 졸업. 예, 중국에서는 필업. 이렇게. 그래서 今日事, 今日毕. 다크서클.
1: 黑眼圈.
0: 黑眼圈.
1: 大熊猫.
0: 对, 大熊猫. 판다곰. 주의하다, 신경 쓰다.
1: 注意.
0: 请注意. 예, 注意, 注意. 적당한 정도에서 그치다.
1: 适可而止.
0: 适可而止. 是, 적당한 때가 되면은 可而止. 멈추세요. 止, 정지하다죠. 그래서 适可而止. 지쳐 쓰러지다, 기진맥진하다.
1: 累垮.
0: 累垮. 손해보다 수지가 맞지 않다.
1: 不划算.
0: 예, 划算이 이제 수지가 맞다죠. 그래서 不划算. 손해보다 수지가 맞지 않다. 동료.
1: 동시.
0: 동시. 스트레스, 압력.
1: 야리.
0: 야리. 압박을 주다.
1: 施加 야리.
0: 施加가 더하다. 施加 야리, 압박을 주다. 스트레스를 완화하다.
1: 缓解 야리.
0: 缓解, 완화하다. 缓解 야리. 긴장을 풀다, 이완시키다, 느슨하게 하다.
1: 放松.
0: 放松, 放松, 放松.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你这两个月也太拼了吧。这个项目其实不用这么赶。我也不知道为什么，不做就总是不放心。工作是做不完的，别给自己上强度。那最起码也要今日事今日毕吧。今日事也可以是明日事啊。 你看看你，黑眼圈都出来了。是吗？我都没注意到。努力是好事，但也得适可而止。你这样累垮了身体，不划算，还让同事们都很有压力，没必要。周末咱们出去走走，放松放松吧。
0: 너요 두 달 동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1: 你这两个月也太拼了吧.
0: 그러니까요. 你这两个月, 两个月 그대로 이제 두 달이죠. 요 근처, 최근. 그러니까 你这两个月也太拼了吧. 너무 무리해서 일하는 거 아니야?
1: 这个拼字真的其实挺常用的.
0: 그렇죠.
1: 对不拼的人也常用，你得拼一拼呀。 你怎么一点也不拼呢？所以我觉得今天我们的听众朋友们就把这一个字学的特别好，特别顺也不错。이또
0: 최근에 많이 쓰게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점점 这种生活节奏啊，很快，对，而且拼了。嗯，这个以前我觉得还是中国的那个生活节奏明显的比较慢。没错，
1: 我刚来韩国的时候，那时候韩国人常常说你们中国人慢慢的，我们韩国人快快的。哎呀，现在。
0: 都一样，
1: 现在都快快的，
0: 都快快，
1: 现在都快快的，
0: 다 빨라요 요즘에.
1: 没错。

0: 不管是韩国人还是中国人，都一样快。이 프로젝트 그렇게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잖아.
1: 这个项目其实不用这么赶。这个项目
0: 이 프로젝트죠? 其实 이거 뭐 실제로 不用这么赶，赶 서두르다 급하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아? 아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하면 계속 마음이 불안해.
1: 我也不知道为什么，不做就总是不放心。
0: 我也不知道为什么，我也不知道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为什么 不做 하지 않으면 总是 늘 언제나 不放心 아, 안심이 안 돼요. 미리미리 해놓는 어떤 그런 습관 좋은 습관이긴 한데. 拼了就有点 过分了, 그죠? 不放心, 아, 일은 해도 끝이 없어. 너무 무리하지 마.
1: 工作是做不完的，别给自己上强度。
0: 그러니까요. 工作是做不完的, 일이라는 게 做不完, 해도 끝이 없어요. 끝날 수가 없습니다. 요다오리, 做不完的,别给自己, 자기 자신에게 上强도, 일부러 上强도, 업무 강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크게 주지 마. 不要上,别上强度. 그래도 최소한 오늘 일은 오늘 끝내야지.
1: 那最起码也要今日事今日毕吧。
0: 아, 最起码也要今日事今日毕吧.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끝내야지. 그런데 이것 개념도 약간은 就 自己的想法 吧. 这是我应该做到的和今日要做到的不一样, 그죠? 今日事今日毕吧. 아하, 오늘 일이 내일 일로도 될수 있는 거잖아.
1: 今日事也可以是明日事呀。
0: 그러니까, 에, 저 灵活야.
1: 活得轻松一点呢。对对对,
0: 今日事也可以是明日事啊. 오늘 일이 내일이 될 수도 있잖아.
1: 就是。
0: 对对对,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좀 재밌던 말은 내일 할 일을 오늘 하지 말자. 약간 요거하고도 비슷한데요.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경우에는 내일 해도 될 일인데도 오늘 해버리는 거죠. 그래야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일 놀수 있느냐? 不一定.
1: 没错，他要做后天的事。
0: 그러니까 매번 미래를 사는 거죠.
1: 对对对，
0: 아,
1: 很辛苦，
0: 很辛苦啊。
1: 很辛苦，很辛苦。他不是身体辛苦，他是他的心很辛苦。
0: 对对对，
1: 他精神很辛苦。
0: 因为明天不要牺牲到今天了。
1: 今天，今天多么宝贵啊！
0: 哎，今天是今天，
1: 是，
0: 明天是明天，
1: 没错
0: 啊。对，所以说今日事今日毕吧。那个今日事也可以是明天事啊。哦，좋습니다。너좀봐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좀봐다크서클까지생겼어。
1: 你看看你，黑眼圈都出来啦。
0: 你看看你，看看你，너를봐봐，黑眼圈，그대로다크서클또出来了，나왔어요，생겼습니다，또出来了，어，그래，어나전혀몰랐는데，
1: 是吗？我都没注意到。
0: 哎，我都没注意到，太忙了，그래서거기그우리25쪽의 교재에 좀 과장되긴 했지만 그림에 보면은 그 남성의 그 눈가가
1: 比大熊猫还黑。
0: 对,没错。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적당해.
1: 努力是好事，但也得适可而止啊。
0: 그러니까요. 努力是好事，열심히 노력하는 거 好事，좋은 일이에요. 但 하지만 也得适可而止，적정선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适可而止。 그러다가 몸만 가지면 너한테도 손해고 또 동료들한테도 부담 주는 거야.
1: 你这么累垮了身体不划算，还让同事们都很有压力，没必
0: 没
1: 要。
0: 必要，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니 저양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저양 레이 콰라 身体 몸이 상합니다. 레이 콰라 몸이 상해요.
1: 垮了，坏掉了。
0: 对, 坏掉了, 몸 망가져요. 상해요. 不划算, 올바르지 않아요. 그거 결코 맞는 얘기가 손해입니다. 거기다가 하이랑 동시에만 동료들에게 또 헌요 야리 스트레스 부담 줍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이럴 수도 있고.
1: 对呀，其实我也挺努力的，可是他太努力了，这样领导好像觉得我不太努力的感觉，对吧？
0: 그러니까요. 没必要, 그럴 필요 없어. 주말에 우리 나가서 바람도 쐬고 좀 쉬자.
1: 周末咱们出去走走，放松放松吧。
0: 放松，咱们出去走走。

0: 越来越坏的。
1: 当然，
0: 韩国好像2年前有一个年度的字就是脑斧，
1: 哦，脑斧，
0: 就是脑袋
1: 对，
0: 坏掉了。
1: 对，坏掉
0: 哎，就是这个小视频啊，很短的这种视频。
1: 对对，没错，就是玩游戏 game 하는 건得해야합니다，适可而止，그대로적당히해야된다。농담도좀적당히해야지사람울겠다。
0: 开玩笑也要适可而止啊，人家都快哭了。
1: 그럴수있어요。네、적당히해야됩니다。开玩笑，농담도也要适可而止，적당히해야지人家사람이快哭了。아이에게 사탕은 적당히 먹게 해야 한다.
0: 孩子吃糖得让他适可而止。
1: 当然，孩子吃糖，사탕을먹다죠。사탕먹는거 得 뭐뭐해야되면让他그아이로하여금适可而止，적당히 먹게 해야 한다. 두 번째, 放松. 긴장을 풀다, 이완시키다, 느슨하게 하다. 주말에 음악을 들으며 햇볕을 쬐니 한결 여유로워졌어.
0: 周末听歌晒太阳，整个人都放松了。
1: 아, 듣기만 해도 很放松, 舒服. 네, 그죠? 周末, 주말에 听歌, 음악을 듣고 晒太阳, 아주 여유롭게 일광욕, 햇볕을 쬐니까 整个人, 몸이 전체가 다 온몸이 또 방송으로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방송.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근육이 풀린다.
0: 泡个热水澡，能放松肌肉。
1: 泡个热水，이게 이제 시작할 때 자오죠. 热水澡, 그러니까 몸을 이제 담근다. 예, 그래서 뜨거운 물에 목욕하는 건데, 热水澡는 여기서 몸을 담근다. 방송. 지로. 근육이 싹 풀린다. 근육뿐만이 아닙니다. 예, 마음도 싹 풀어집니다.
0: 没错，没错，所以这个半身浴泡着其实是很舒服的。
1: 对，很好。심호흡몇번 하고 어깨에 힘좀 빼.
0: 深呼吸几下，让肩膀放松下来。
1: 아이, 很好。深呼吸，심호흡이죠. 그대로 심호흡 几下, 몇 차례 하고 나서 让肩膀 어깨 放松, 放松, 放松 下来, 어깨 힘좀 빼. 이 肩膀 어깨가 되는 거죠. 27쪽입니다. 신링 지탕.
0: 经历过一点磨难，反而会让自己变得更坚强。
1: 经历过一点磨难，그대로작은시련을겪고나면은反而되려让自己变得更坚强，단단하게한다。본문내용다시한번듣겠습니다。
2: 你这2个月也太拼了吧！这个项目其实不用这么赶。
3: 我也不知道为什么，不做就总是不放心。
2: 工作是做不完的，别给自己上强度。
3: 那最起码也要今日事今日毕吧。
2: 今日事也可以是明日事啊，你看看你，黑眼圈都出来了。
3: 是吗？我都没注意到。
2: 努力是好事，但也得适可而止。你这样累垮了身体不划算，还让同事们都很有压力，没必要。周末咱们出去走走。放松放松吧。
1: 점머쇼 이렇게 말해요. 28쪽입니다. 모든 일을 다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
0: 不要什么事都想自己一个人干。
1: 그러니까요. 不要什么事，모든 어떤 일이라도 想自己一个人干，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게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니야.
0: 开口求助并不丢人。
1: 칼코 말하다, 치우주 도움을 청하다, 빙不결코 아닙니다. 띠우런 창피하다. 퇴근하면 더 이상 일 생각은 하지 마.
0: 下了班就别再想工作的事了。
1: 그러니까요. 下了班퇴근하고나서别再想，더이상생각하지마세요。무엇을工作的事了。일생각은하지마세요。반드시성공해야만한다고생각하지 마.
0: 别总想着非得成功不可。
1: 그러니까요。别总想着뭐뭐만생각하지마세요。뭐를非得반드시뭐뭐해야된다。成功不可，성공해야된다。건강을잃으면다잃는거야。
0: 健康没了，什么都没了。
1: 当然，健康没了，건강을잃어버리면什么都没了，다잃어버리는거야。느낌대로말해요。
0: 跟着感觉说，
1: 오늘일은오늘끝낸다。
0: 今日是

0: 今日必.
1: 今日是, 今日必.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그날 안에 다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报告,明天交不行吗?
0: 不行啊, 今日是, 今日必, 别拖.
1: 你对自己这么狠?
0: 哼哼, 不是狠, 是怕明天 又有新活儿。
1: 울고 싶어요.
0: 不容易啊。
1: 不容易, 不容易. 生活就是这样.
0: 打工人更不容易。
1: 아, 过日子嘛.
0: 没错。
1: 忍耐一下. 자, 단어 볼까요? 보고서.
0: 报告。
1: 报告, 제출하다.
0: 交。
1: 交, 미루다.
0: 拖。
1: 拖, 독하다, 매섭다.
0: 狠。
1: 狠, 일, 업무.
0: 活。
1: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칼바람 같은 거 뺏었습니다.
1: 북극과 가장 가까운 땅 그린란드.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을 걷다 보면 낯선 표지판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그린란드에만 있는 개썰매 전용도로 표지판입니다. 썰매견들이 이끄는 개썰매는 뱃길마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의 발이 되어 그린란드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누이트족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후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풍경이죠. 언덕을 오를 때면 지친 개들을 위해 사람이 직접 썰매를 밀기도 한다는데요. 하나의 팀이 되어 혹한의 날씨를 뚫고 달리는 그린란드의 사람과 개. 그들의 우애 좋은 썰매길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2: 출발을 외치자 그는 재빨리 올라타고 썰매견들은 기다렸다는 뜻이 총알처럼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서른의 동반자 개썰매와 함께 먼 길에 올랐습니다.
1: EBS 사운드 세계 테마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기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토요일입니다. 파트 7의 날이죠. 아, 우리가 애국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또 그것이 결국은 사회에서 또 여러분이 인정받는 기본이 돼요. 토익 점수, 요즘 만점 흔하다 그러죠? 별로 흔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이 계속 받아서 그렇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만점 받으세요. 받으시면 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관리하던 친구가 지금 프로야구 통역사로 일하는데 토익 만점 받아서 생긴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활동 잘하고 있는데 그 다 공부 열심히 하는 만큼 사회에서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공부 열심히 하셔서 또 애국하시기 바라겠어요. 147-8 같이 보시죠. 이 발표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147은 그런 거고요. 또 148번은 이 레스토랑이 문을 다시 열 때 이용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면 147은 the main purpose를 밑줄을 그으시고 what available reopens 이런 게 이제 키워드죠. 다시 문 열 때 뭐가 이용 가능한가 또는 구입 가능한가 뭐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본문을 같이 보시죠. Attention pasta fans. 파스타 팬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Starting July 10th. 7월 10일부로 시작하여. 자, 여기서 네 가지를 암기합시다. 언제부로 시작하여 요 표현이 starting, beginning, as of 또는 effective. 그 뒤에 July 10th 나오면 같은 뜻이에요. 다시 한번 starting, beginning, as of, effective, July 10th. 7월 10일부로 The Spaghetti Mania Branch, Spaghetti Mania 지점은 in downtown Riverton

0: 지점은 will be temporarily closed. 임시 폐쇄될 거예요. For 10 days, 열흘 동안 to complete interior upgrades, 인테리어 업그레이드를 완성하기 위하여. 근데 이 업그레이드는 aimed at enhancing your dining comfort, 당신의 식사 편안함을 높이고자 목표를 둔 그런 업그레이드예요. 공사 때문에 문을 잠시 닫는다는 걸 공지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죠. 그래서 147번 정답은 A번, to inform customers of a temporary shutdown of a restaurant. 이 고객들에게 레스토랑의 임시 폐쇄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번역을 못하는 학생도 있어요. Inform A of B예요. 알았죠? 그래서 A에게 B를 알리다를 Inform A of B로 번역해요. 이걸 막 오브 있다고 그냥 고객들에게 레스토랑의 임시의 셧다운에 막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번역하지? 이를 버리면 안 된다고. 알았죠? Inform A of B, A에게 B를 알리다. 그래서 A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계속 보시죠. We truly value our guests. 우리는 우리의 손님들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are making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기울이죠. To improve your overall experience. 여러분의 전반적인 그런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The restaurant is scheduled to reopen on July 20th. 이 7월 20일에 다시 문을 열 예정이에요. 이제 다시 문 열면 뭘 구입 가능한가, 뭘 이용 가능한가가 문제 있었죠. 그럼 이제 잘 읽어이죠. Featuring updated interior decor, 그래서 업데이트된 인테리어 데코, 장식을 특징으로 하고, and a redesigned seating layout, 다시 설계된 좌석 레이아웃, 그 배치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하죠. In addition 뒤에 답 준다. 게다가, in addition, 게다가, we'll be introducing new side dishes. 그 이제 발음은 side dishes 이렇게 읽어도 좋아요. 같은 자음이 겹치면 한번 발음하죠. 그래서 새로운 side dish도 이제 도입할 거예요. Fresh salad와 디저트 selection을 to our 메뉴에 이제 추가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이 additional menu items에서 답이 D번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갖고 모든 문제가 풀렸어요. 시험장에서는 뒤에 읽을 필요 없이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야죠. 우린 연습해야 되니까 읽습니다. During the renovation period 때, customers, 고객들은 are welcome to visit our Spaghetti Mania location in nearby Lakeview. 근처 레이크뷰의 그 매니아 이 지점을 방문해도 좋습니다. To enjoy their favorite dishes. 그들이 좋아하는 식사를 즐기기 위해서.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and continued support. 당신의 이해심과 계속되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재의 장점이 뭐라고요? 세븐도 녹음해 드립니다. 147-8 본문 함께 듣습니다.
1: Attention, pasta fans. Starting July 10th, the Spaghetti Mania branch in downtown Riverton will be temporarily closed for 10 days to complete interior upgrades aimed at enhancing your dining comfort. We truly value our guests and are making every effort to improve your overall experience. The restaurant is scheduled to reopen on July 20th, featuring updated interior decor and a redesigned seating layout. In addition, we will be introducing new side dishes, fresh salads, and dessert selections to our menu. During the renovation period, customers are welcome to visit our Spaghetti Mania location in nearby Lakeview to enjoy their favorite dishes.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and continued support.

EBS 김대균 토이킹 파트 7 진행 중입니다. 149에서 151번 같이 보시죠. 가장 늦은 시간이 언제냐 이런 거예요. 주중에 이 입장이 허가되는 가장 늦은 시간. 그러면 이제 What is the latest time? 해놓고 이제 On a weekday 이렇게 밑줄을 그어두시면 좋아요. 이거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단문독해 연계 문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나중에 그렇게 풀릴 거예요. 그 다음 150번.

What is stated about the center's free admission days? So, 무료 입장일에 대해서 명시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며칠 며칠은 무료입니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시되고 있는 게 뭐냐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 151번은 단체 방문, 그룹 비짓에 대해서 암시되는 거. 그럼 그룹 비짓, 이걸 밑줄을 그어 두셔야죠. 그러면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Visiting the Seoul Aviation Experience Center, 서울 항공 경험 센터예요. Aviation 하면 비행, 항공 이런 쪽입니다. Public hours, 이제 공식으로 이제 개방하는 시간이 Monday through Friday 9 a.m. to 7 p.m. 이렇게 나왔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7시. 토요일은 달라요. 토요일은 10시에서 5시. 그 다음 잘 봐요. 우선 7시에 밑줄을 그어두세요. 위에 평일, 아까 평일에 마지막으로 입장이 되는 시간이 언제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7시가 문 닫는 시간인 거 밑줄 그어두시고 Last admission is allowed 45 minutes before the closing time. 이 문 닫는 시간 45분 전에 마지막 입장이 허용되면 평일에는 7시에 문 닫으니까 6시 15분이 마지막 시간대죠. 계산이 되죠? 그 7시와 지금 문장 합쳐지면 149번 답이 C. 이런 문제 뭐라고요? 단문독해 연계 문제란 말이에요. 단문독해 연계 문제로 이게 풀렸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보시죠. On Fridays, 금요일에 The center opens at 8 a.m. 이 센터는 8시에 문을 엽니다. Exclusively for annual pass holders. 오로지 연례 패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지자들에게만 문을 열어요. 그리고 계속 보시죠. Ticket prices. 티켓 가격, general admission. 일반 입장은 18,000원. Annual members. 연회원은 무료. 그리고 college students. 대학생들은 with valid ID, 유효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을 때 free, 무료라 그랬어요. Each student, 각 학생은 may bring one companion at no cost. 동료를 무료로 한 명 데려올 수도 있어요. 한 친구는 공짜. Admission includes access to all flight simulation exhibits. 그래서 이 입장료에는 모든 비행 시뮬레이션 전시에 접근을 포함합니다. 자, 그리고 Free Admission Dates가 아까 언급이 있었는데 이제 풀리네요. 무료 입장일 2월 5일, 5월 18일, 8월 10일, 11월 3일 4개 있네요. 그래놓고 On these days, 이 날에 Residents of 서울, 서울 시민은 may enter without paying. 지불할 필요 없이 돈 내지 않고 입장이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서 150번이 풀리죠. 150번 정답은 B. They allow free entry for local residents. 현지 주민들에게 무료 입장을 허용한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가보죠. Group reservations. 해서 이 단체 예약. Group of 8 or more visitors. 해서 이제 8명 이상의 방문객들의 그룹은 must book their visit. 그들의 방문을 예약해야 됩니다. At least 10 days in advance. 적어도 열흘 먼저. 그러면은 151번 이제 풀리죠. D번 미리 예약하십시오. They require advance booking of at least 10 days. 적어도 열흘에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D가 정답이에요. Optional services, 어떤 선택사항의 서비스, 예를 들면 such as guided tour나 아니면 private lounge나 and customized schedule과 같은 거. 그래서 가이드를 동반한 관광, 개인 라운지, 맞춤 스케줄과 같은 그런 선택 서비스도 are available, 이용 가능합니다. Ticket purchase, 티켓 구매, tickets can be reserved online. 이것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약이 가능하고 또한 bought at the entrance, 입구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뭐 여기는 사실은 이제 안 읽어도 문제는 풀었죠. 그래서 아까 그 10 days in advance에서 냉철하게 풀고 뒤는 돌아볼 것도 없어요.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여러분이 세븐의 시간 안배를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149에서 151 함께 듣습니다.

0: Visiting the Seoul Aviation Experience Center. Public hours, Monday to Friday, 9 a.m. to 7 p.m. Saturday, 10 a.m. to 5 p.m. Last admission is allowed 45 minutes before closing time. On Fridays, the center opens at 8 a.m. exclusively for annual pass holders. Ticket prices. General admission, 18,000 won. Annual members. Free. College students with valid ID. Free. Each student may bring one companion at no cost. Admission includes access to all flight simulation exhibits. Free admission dates. February 5th, May 18th, August 10th, and November 3rd. On these dates, residents of Seoul may enter without paying. Group reservations. Groups of 8 or more visitors must book their visit at least 10 days in advance. Optional services such as guided tours, private lounges, and customized schedules are available. Ticket purchase. Tickets can be reserved online or bought at the entrance.
1: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5월, 6월 토익 만점 강의 노트에 하단에 이제 My Grandfather로 시작하는 4번입니다. 아, 4번부터 보죠. 이게 저 바느질하다, 이 SEW와 씨를 뿌리다, SOW는 sow라고 발음이 같다 그랬죠. My grandmother taught me how to sow. 제 할머니가 나에게 바느질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When I was young,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됐고요. The costume designer, 의상 디자이너는 had to sew the torn sleeve, 찢어진 소매를 꿰매야 했다. Before the performance, 이 공연 전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SEW, 바느질하다. Sew a button, 단추를 달다죠. Sew a label onto a shirt, 셔츠에 라벨을 꿰매다. 우리는 라벨, 영어 발음은 label. Sew by hand, 손으로 바느질하다. 이런 건데요. 이제 똑같은 발음이에요. S-E-W. 근데 S-E-W랑 S-O-W가 똑같은 발음인 걸 우리 애청자는 다 외워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파트 1에도 이게 다 들리는 단어거든요. 들어서 풀어야죠. 그죠? 이제 씨를 뿌리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OW. Farmers sow the seeds in early spring. 농부들은 이른 봄에 씨를 뿌립니다. The gardening team, 그 정원 관리 팀이 will sow grass, 잔디 seed, 잔디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Around the new community center, 새 커뮤니티 센터 주변에. 자, 그래서 이제 뭐 소우가 많이 나오는데요. 5번으로 넘어가겠어요. Careless remarks. 이 부주의한 발언이 can sow doubt among customers. 고객들에게 의심의 씨앗을 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비유적인 의미로도 SOW가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SOW, 씨를 뿌리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sow seeds, sow doubt, sow confusion, 혼란을 야기하다, 혼란의 씨를 뿌리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exploratory, reluctant to, contrary to, 이게 그 토익 ABCD 그 파트 5의 보기에 나왔던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몇 가지 보여드려 봅니다. An exploratory survey, 그 실험적인 조사예요. Led by the province's chief geologist. 이 도의 수석 지학자, 지질학자죠. 지질학자가 이끄는 그런 설문조사예요. 이 탐험적인 조사. 마커스 바넷이 이끄는 이 탐험적인 조사가 will evaluate, 결국 평가할 것이에요. Whether Silver Mist Cave가 could become a tourist attraction, 관광 명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exploratory가 일종의 그 어떤 탐사적인 조사죠. 그래서 이게 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exploratory mission, exploratory survey 이런 식으로 이제 예문이 나오죠. 이게 답으로 나왔을 때 학생들이 많이 틀려가지고 그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거기 예문 하나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The research team began an exploratory study. 그 연구팀, 조사팀은 탐사 연구를 시작했다. Of the newly discovered cave, 새로 발견된 동굴에 대해서. 이럴 때 이제 형용사로 exploratory가 답으로 나온 바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김대균 토익킹을 200% 활용하는 방법. LC는 물론이고 RC까지 모든 본문을 미국, 영국, 호주 등등 다양한 발음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실전 감각을 익혀보시고요. RC도 들으시면서 공부해보세요. 특히 파트 7의 시간 모자라신 분들은 이 오디오 파일을 많이 활용해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So 선생님, are you ready?
1: I'm ready.
0: To review everything we learned this fabulous week.
1: Oh yes. 네, 우리 한 주 또 열심히 손으로도 써보고 입으로 영작을 했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오늘 페이지 넘버 38의 weekly review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뭐 아이 여름이 다가온다라고
0: yes.
1: 해서 걱정하는 부모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약 누락으로 뭐 방 업그레이드 제안하는 호텔도 있었고요. 다 리뷰 해보겠습니다.
0: 좋아요. Alright, let's head on over to Monday. On Monday, we took a look at a dialogue between two moms talking about how summer break is just around the corner.
1: 그렇죠. 방학에 대한 두려움을 겪고 있는 두 엄마의 고민이었습니다.
0: 네.
1: 자, 가볼게요. 여름방학이 다가오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네. 자, 나눌게요. 여름방학이 와.
0: Summer break is coming.
1: 그리고 난 이미 두통이 있어.
0: And I already have a headache. Summer break is coming and I already have a headache.
1: 네.
0: 네, 두통 있다 할 때는 have a headache.
1: 맞습니다.
0: 근데 어를 잊으시면 안 돼요.
1: 맞아요. ache로 끝나는 그런 아픈 증상 대부분은 어를 붙였죠.
0: 맞아요. I have a backache.
1: Right. 그리고 여름방학 얘기를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summer break이라고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데
0: 네.
1: summer vacation이라는 것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실제로
0: 네.
1: 쓰고요.
0: 네. 네.
1: 근데 쌤은 캐나다에서 네. 보통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할 때 브레이크를 더 많이 쓰셨나요? 아니면 vacation을 더 많이 썼나요?
0: Summer break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물론 vacation 쓰는 분들도 있는데
1: 네네.
0: 근데 저는 느낌이 vacation은 뭔가 어디 여행 가거나
1: 아,
0: 놀러 가는 느낌이 좀 더 나요.
1: 꼭 떠나야 된다는
0: 네.
1: 느낌이 있으니까 꼭
0: yeah.
1: 그럴 필요는 없는데
0: yes.
1: 그렇죠? Right, 두 번째 문장입니다. 강습이나 몇 개 듣게 할까 생각 중인데 그렇다고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싶진 않고 자, 난 생각 중이야.
0: I'm thinking.
1: 그들을 보내는 것에 대해
0: about sending them
1: 몇 개의 수업들에
0: to a few classes.
1: 하지만 난 그 은행을 깨고 싶진 않아.
0: But I don't want to break the bank. I'm thinking about sending them to a few classes, but I don't want to break the bank.
1: 네.
0: 선생님, what does break the bank mean?
1: 나의 피기뱅크, 뭔가 돼지 저금통이 깨지는 거니까 결국 돈이 많이 든다는 뜻이 되겠죠.
0: 맞아요.
1: Right.
0: Yeah.
1: 그래서 돈을 쓰게 되는 내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요. Right? 혹은 그 돈을 break the bank를 하게 만드는 어떤 사건을 주어로 써도 되겠습니다.
0: Yeah,
1: 그렇죠?
0: for example, I don't want to break the bank.
1: Right.
0: 그리고 that vacation broke the bank for me.
1: Right.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스타일로 다 써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숨 돌릴 여유가 좀 필요해. 나 벌써 완전 지쳤어. 자, 난 그냥 약간의 공간이 필요해.
0: I just need some room.
1: 숨을 쉴.
0: To breathe.
1: 난 이미 완전 타버렸어.
0: I'm already burned out. I just need some room to breathe. I'm already burned out.
1: 네.
0: 정말 좋은 표현들 너무 많아요. Room to breathe. 뭔가
1: 네.
0: 숨 쉴 공간이니까 좀 쉴 수 있는
1: 맞아요.
0: 그런 여유죠.
1: 여유가 좀 필요하다. 나 숨도 못 쉬겠어. 답답해.
0: Yeah.
1: 이런 느낌이. 된 것 같고요. 여기서 room은 방이 아니라 여유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0: Yes.
1: 자, 그리고 I'm already burned out. 아, 우리가 번아웃이 온다, 번아웃이 온다 하는데 아,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쓸 수 있다는 거.
0: 맞아요.
1: 알아두시면.
0: 형용사로 쓸 때는 근데 ed를 넣으셔야 돼요.
1: Right.
0: 그래서 burned out.
1: Burned out. Very nice.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Let's take a listen.
2: Summer break is coming and I already have a headache.
3: I'm thinking about sending them to a few classes, but I don't want to break the bank.
2: I just need some room to breathe. I'm already burned out.
3: I hope we can make it through this summer in one piece.
2: Maybe I should sign my kids up for the EW summer camp.
0: And on Tuesday, we took a look at a dialogue between wife and husband.
1: 맞습니다. 이 여름 캠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이었죠? 가보겠습니다.
0: 네.
1: 애들한테 스트레스 받기 전에 이번 여름 캠프에 대해 얘기 좀 해보자고. 자, 우린 얘기할 필요가 있어.
0: We need to talk.
1: 이 여름 캠프에 대해.
0: About this summer camp.
1: 그 아이들이 우리를 그 벽으로 몰아가기 전에.
0: Before the kids drive us up the wall. We need to talk about this summer camp before the kids drive us up the wall.
1: 네. 누군가를 벽 위로 이렇게 몰아간다는 건 너무나 싫으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그렇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뭐 짜증나게 한다. 정말 미치게 만든다. Uh-huh. 정도로 이제 해석이 가능한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0: Yes.
1: All right.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캠프에 큰 돈이 들지 않으면 좋겠는데라고 했는데요. 난 봐라.
0: I hope.
1: 그게 우리에게 들지 않기를.
0: It's not going to cost us.
1: 팔과 다리를.
0: An arm and a leg. I hope it's not going to cost us an arm and a leg.
1: 네.
0: 네, 조금 전에 배웠던 break the bank하고 비슷한 표현인데요. cost an arm and a leg.
1: 네.
0: It means it's very expensive.
1: Right. 팔다리라고 하는 건 진짜 가격을 어떻게 보면 매길 수가 없잖아요.
0: Mm-hmm.
1: 그만큼 굉장히 valuable 한 것이기 때문에 팔다리를 써도 되고요. Of fortune 이라는 단어도 있죠.
0: Yes, you 네. can say something costs a fortune.
1: Mm-hmm. fortune이라고 하는 것이 큰 돈을 또 의미를 할 수가 있거든요.
0: Mm-hmm.
1: 그래서 그게 든다 같은 의미가 되겠죠.
0: 맞아요. Mm-hmm. 원어민들이 다 자주 쓰는 표현들이에요.
1: That's right. 자, 세 번째 문장은요. 한숨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자고. 자, 그걸 생각하자.
0: Let's think of it.
1: 기회로
0: as a chance.
1: 휴식 시간을 잡을
0: To catch a break. Let's think of it as a chance to catch a break.
1: 네, 여기 지금 보면 chance라는 게 나왔는데요. 물론 opportunity라는 단어도 있어요. 기회라고 할 때. 근데 opportunity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improve를 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얘기를 할 때 좀 많이 쓰게 됩니다.
0: 맞아요.
1: 그쵸? 뭔가 potential이 엄청나게 있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0: 네.
1: 여기 같은 경우에는 chance도 충분하죠.
0: 맞아요. 뜻은 사실 똑같은데 chance는 으흠. 느낌이 조금 더 가벼워요.
1: 으흠, 가볍게. 네. 오케이. So catch a break 할 chance로 생각을 하자.
0: 으흠.

0: 무겁게 생각하지 말자.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Alright, let's take a listen.
2: We need to talk about this summer camp before the kids drive us up the wall.
3: I hope it's not going to cost us an arm and a leg.
2: Let's think of it as a chance to catch a break.
3: Yeah, I'm running on fumes dealing with them all day.
2: It's a win-win. They level up their English and we don't lose our minds for once.
1: And on Wednesday, we took a look at an ad for this English summer camp.
0: 네, 영어와 자신감을 한 번에 가져간다라고 하는 Easy Riding 여름 캠프였죠.
1: 네, 맞아요. 하지만 this is fictional.
0: Oh, yes.
1: We don't actually run a summer camp, but maybe we should.
0: Not just yet, but you know. 자, 가보겠습니다. 자녀에게 EW 여름 캠프와 함께 영어에 몰입할 기회를 주세요. 자, 당신의 아이에게 기회를 주세요.
1: Give your child a chance.
0: 영어 안으로 다이빙할.
1: To dive into English.
0: 그 EW 여름 캠프와
1: With the EW summer camp. Give your child a chance to dive into English with the EW summer camp.
0: 네, 여기서도 chance가 나왔습니다.
1: 네.
0: 그렇죠? 그래서 이거가 뭐 제대로 될지 아닐지 몰라도 한번 그런 기회는 주자. 이런 느낌을 좀 가볍게 간 거죠. 그렇죠?
1: Yes.
0: All right. 자, 재미있고 직접 체험하는 활동들로 가득 차 있어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자, 그건 꽉 차 있어요.
1: It's packed.
0: 재미있고 손들을 얻는 활동들로
1: With fun hands-on activities
0: 그들이 영어를 익힐 수 있게
1: So they can pick up English
0: 자연스레
1: Naturally, it's packed with fun hands-on activities so they can pick up English naturally.
0: 네,
1: 네 이 hands-on activities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0: Mm-hmm.
1: This means that you actually can go and do and try things yourself.
0: 아.
1: You can actually use your hands and do things.
0: 뭔가로 손을 뭐 써본다든가
1: mm-hmm.
0: 실제 경험을 얘기를 할 때
1: yes.
0: hands-on.
1: Yeah.
0: Oh, okay.
1: You're not just learning from, you know, a professor who's just telling you what, you know,
0: 그쵸.
1: theories or things like that. You I can actually try them out.
0: You see something, you actually touch it.
1: Yeah.
0: You know, you experience it.
1: 네.
0: 그게 바로 hands-on이 되겠죠.
1: 맞아요.
0: Right. 그리고 쌤, pick up 하는 게 뭐였죠?
1: 아, pick up라는 거는 이제 습득하는 건데 이제 좀 가볍게 자연스럽게 뭐를 이제 배우는 거죠.
0: 꼭 클래스룸 안에 앉아서 뭘 하는 거라기보다는 보면서 어깨 너머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를 pick up하는 것이다.
1: 특히 어린아이들은 they pick up languages
0: 그렇죠.
1: really quickly.
0: Right.
1: Yeah.
0: 그래서 언어를 어린아이들은 금방 쉽게 쇽 하고 픽업하는 거죠. 여기 영어 있네. 내가 픽업해 가야겠다.
1: Yes.
0: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자, 탄탄한 영어 실력은 기본이며 자신감까지 덤으로 따라옵니다. 자, 강한 영어 실력들은 단지 시작입니다.
1: Strong English skills are just the beginning.
0: 자신감은 옵니다.
1: Confidence comes
0: 보너스로.
1: As a bonus. Strong English skills are just the beginning. Confidence comes as a bonus. 네, 뭔가 come as a bonus라고 하면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0: 네.
1: 네. When you go shopping, right? Usually like at a department store,
0: right.
1: if you buy skincare products, they'll give you a lot of samples, right? Or they'll give you like a gift.
0: Yes, yes.
1: And they'll say, oh, this comes as a bonus.
0: As a bonus. 이거는 그냥 딸려오는 거예요.
1: 네.
0: 이거만 사면요.
1: 맞아요. Okay. Or maybe even at work, you can hear this, right? You have your salary.
0: Right.
1: And then maybe something else comes as a bonus.
0: Right. 뭔가 이거는 기본이고 이거는 옆에는 뭐 자동적으로 딸려오는 것이다. 보너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3: Give your child a chance to dive into English with the EW summer camp. It's packed with fun, hands-on activities so they can pick up English naturally. Strong English skills are just the beginning. Confidence comes as a bonus. By the time they head home, you will see a whole new side of your child. Spots are filling up fast, so sign up today.
1: On Thursday, we took a look at a conversation between a hotel guest and a person working at the hotel.
0: 네, 예약 누락으로 방 업그레이드를 제안하는 호텔이었죠. 자,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네요. 고객님의 예약이 확인이

0: 안 됩니다. 자, 뭔가 맞지 않아요, 여기.
1: Something is off here.
0: 당신의 예약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1: Your reservation isn't showing up. Something is off here. Your reservation isn't showing up.
0: 네.
1: 뭐가 좀 이상해요. 뭐가 살짝 뭐 정상 같지 않아요.
0: 맞아, 맞지가 않아요.
1: 그럴 때는 something is off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0: 아, 정상 트랙에서 off가 좀 떨어진 거니까 뭔가 이상한데. 근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완전히 틀린 거라기보다는
1: 네.
0: 조금 뭔가 벗어난 느낌.
1: 맞아요.
0: 그렇죠?
1: 네.
0: 분명히 여기를 뭐 찾아온 거고 당신도 confirmation number가 있고 기타 등등 한데 뭔가 off다.
1: 네.
0: Right?
1: 선생님 얼굴 오늘 조금 부으셨네요.
0: Is my face a little off today?
1: Yeah, yeah. You seem a little off. Did you have ramen late at night yesterday?
0: Exactly. 꼭 그렇게 해주셔야겠습니까?
1: 네.
0: 네. 자, 두 번째는요. 저희 쪽에서 예약이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건 보입니다.
1: It looks like
0: 당신의 예약이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1: Your booking didn't go through
0: 우리의 끝에서
1: On our end. It looks like your booking didn't go through on our end.
0: Go through 한다는 거가 뭔가를 통과한다는 뜻도 있고 겪는다라는 뜻도 되지만요. 이런 예약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돈 거래 같은 것이 처리된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겠죠.
1: Yes. When you swipe your credit card
0: right.
1: and it works.
0: Yes.
1: You pay for the item. That means the transaction went through.
0: 맞아요. 그래서 all your payment went through.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쓰게 되겠죠.
1: Mm-hmm.
0: 자, 세 번째는요. 무슨 말씀이시죠? 저한테 예약 확인 번호도 있는데요. 자, 무엇을 당신은 의미하나요?
1: What do you mean?
0: 전 심지어 확인 번호도 있어요.
1: I even have a confirmation number. What do you mean? I even have a confirmation number.
0: 네. 여기서 confirm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뭔가를 제가 한번 가서 확인해 볼게요. 이런 느낌의 체크가 아니라 확정된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1: That's
0: 그렇죠?
1: right. Mm-hmm.
0: 오케이. 그런 넘버도 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도전해 주세요.
1: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Something is off here. Your reservation isn't showing up. It looks like your booking didn't go through on our end.
3: What do you mean? I even have a confirmation number. Where else am I supposed to find a hotel at this hour?
2: This is on us. I'll upgrade you to a four-room suite at no extra charge.
1: And on Friday, we were so excited about this upgrade that we decided to post it online.
0: Oh, yes. 자, 호텔방에서 기분 내기 가볼게요. 호텔 예약이 펑크 나는 바람에 운이 다했다고 생각했다. 자, 내 호텔 예약은 실패로 끝났다.
1: My hotel reservation fell through.
0: 그리고 난 생각했다.
1: And I thought.
0: 내가 운이 다했다고.
1: I was out of luck. My hotel reservation fell through and I thought I was out of luck.
0: 네. 왠지 fall through 하면 뭔가 잘 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얘는 반대죠, 그렇죠?
1: 네.
0: So fall through는 실패한 겁니다.
1: 뭔가 crack이나 hole이 있어요. Hole, 구멍이요. 그 사이에 이렇게 빠져나간 거예요.
0: 하면서 떨어진 거군요.
1: 네.
0: 잔인한 예문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밤 10시인데다가 예약이 다 차서 순간 멘붕이 왔다. 자, 그건 오후 10시였다.
1: It was 10 p.m.
0: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예약되었다.
1: And they were fully booked.
0: 그래서 난 기겁했다.
1: So I freaked out.
0: 1초 동안.
1: For a second. It was 10 p.m. and they were fully booked. So I freaked out for a second.
0: 네. 여기서 freak out 하는 것은 정말 기겁하고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그래서 나 이거 어떡해? 이런 느낌입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은요. 하지만 그때 뜻밖에도 호텔 측에서 날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해줬다. 대반전이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군. 자, 하지만 그때
1: But then,
0: 불현듯
1: out of the blue,
0: 그들은 날 업그레이드 했다.
1: They upgraded me to
0: 스위트로
1: to a suite.
0: 이야기 반전에 대해 이야기하자니
1: Talk about a plot twist. But then out of the blue they upgraded me to a suite. Talk about a plot twist.
0: Out of the blue라고 하는 거는 out of the blue sky가 되겠죠.
1: 맞아요.
0: 그래서 파란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린다든가
1: yeah.
0: 그래서 기대치 못한 것을 표현하겠죠.
1: That's right. When you don't expect something and something happens.
0: That's right. 자, 그리고 talk about something something 이렇게 얘기 나오면 뭘 얘기해라 라는 명령어가 아니라 아, 그런 것을 바로 이런 상황 두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추임새 감탄사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1: Yeah.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리슨 업, 에브리원. 귀가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This is 귀가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4: I'm Peter Binton.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t's Saturday today, so we'll do our weekly review.
3: 자, 이번 주 다섯 개의 기사 하나하나 다시 만나보면서 중요한 표현도 한번 보고 요약문에 여러분이 빈칸 채우기 연습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청취 연습이죠. 자, BTS 컴백 관련된 기사 첫 번째 기사로 다뤘었죠. 정말 오랜 기간 기다렸잖아요, 팬들이. 그래서 made a long awaited return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문장에서 들어볼게요.
4: BTS made a long awaited return with a large scale concert in Seoul, marking their first group performance in nearly 4 years.
3: 4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BTS의 브랜드 파워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하면서 maintains strong brand power 이런 말이 있었어요.
4: Despite competition from newer groups, BTS maintains strong brand power.
3: Okay.
4: Let's listen to the original.
5: BTS made a long-awaited return with a large-scale concert in Seoul, marking their first group performance in nearly 4 years. Members RM, Jin, Suga, J-Hope, Jimin, V, and Jungkook reunited to promote their new album Arirang. The free event drew massive crowds and global attention, reflecting the group's enduring popularity. The concert blended modern performance with traditional Korean elements, including Hanbok-inspired fashion and a historic palace setting. Directed by Hamish Hamilton, the production emphasized cultural identity while delivering a visually ambitious show. The album explores themes of belonging and identity, while the comeback signals a new phase with a global tour and streaming content. BTS return also highlights their influence on culture, tourism, and the global music industry. Analysts expect a strong economic footprint, while their fan engagement continues to up their global reach. Despite competition from newer groups, BTS maintains strong brand power, positioning their comeback as a pivotal moment for K-pop's future direction.
3: 좋습니다. 자, 기사 내용이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니까 이해가 잘 가셨죠? 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책 38페이지에 보면 빈칸이 있습니다. 거기 펜을 들고 한번 채워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 피터 쌤이 드릴게요.
4: BTS reunited for a major comeback concert drawing global attention and massive crowds.
3: 자,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reunited, 재결합했다. 그거 과거형이죠. reunited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4: And the second word was massive, 대규모 crowds, 관중.
3: 대규모 관중을 이제 끌어모았죠. 컴백 콘서트에서. 자, 그렇게 해서 요약문 1번을 완성해봤고요. 자, 두 번째 요약문 갑니다. 빈칸 채워보세요.
4: Their return highlights cultural influence, strong fan connections, and impact on K-pop.
3: 자, 뭘 부각시킨다는 단어가 동사로 들어가야 되죠. Their return highlights, S 붙인 단어, highlights, 그 단어가 첫 번째 단어고.
4: And second one, strong fan connections.
3: 그렇죠. 팬덤과의 어떤 결속력을 말하겠죠. 그렇게 해서 BTS 기사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화요일은 나사의 아르테미스 2호 달 탐사 임무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지구의 어떤 궤도권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인류가 가장 멀리 간 이번 탐사 미션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Beyond the confines of the Earth 이런 문구가 있어요. Confines가 말 그대로 하나의 어떤 제한 영역 같은 거니까 그걸 이제 넘어서서 갔다는 얘기로 나왔던 문구입니다.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4: This mission represents a crucial step toward re-establishing a sustained human presence beyond the confines of the Earth.
3: 자, 그 다음에 우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멀리 간 이번 우주 탐사였었는데 무인 우주선은 물론 더 멀리 갔죠. 유인 우주선 기준으로는 farther into space than ever before였었거든요. 문장에 넣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4: The nearly 10-day journey will test spacecraft performance while carrying humans farther into space than ever before.
3: 좋습니다. 자, 그럼 전체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5: NASA launches Artemis II mission to the moon.
6: NASA's Artemis II mission marks a major milestone in human space exploration, sending four astronauts around the moon for the first time in over half a century. The crew launched aboard the Space Launch System with the Orion capsule. This mission represents a crucial step toward re-establishing a sustained human presence beyond the confines of the Earth. The nearly 10-day journey will test spacecraft performance while carrying humans farther into space than ever before. NASA highlighted the mission as essential preparation for future lunar landings and long-term habitation. The Artemis program looks to eventually establish a moon base and, in turn, support future missions to Mars. The mission also reflects growing global competition, particularly with China's plans for lunar exploration in the coming decade. Backed by contractors like Boeing and Northrop Grumman, the program validates years of development despite high costs. Artemis II sets the stage for future missions, with NASA setting its sights on a lunar landing near the moon's south pole by 2028.
3: 자, 그럼 두 개의 문장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NASA.
4: NASA launched Artemis II, sending astronauts around the moon after decades.
3: 발사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NASA launched, ED 붙은 단어, launched Artemis II가 들어가야 되고요.
4: And the second word, sending astronauts, 우주 비행사.
3: Astronauts, S 붙은 복수형 astronauts, around the moon after decades. Okay. 50년이나 지났잖아요. 마지막으로 달 탐사한 건 유인 우주선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약문 갑니다.
4: The mission tests spacecraft systems and prepares for future lunar landings.
3: 오케이. 자, 우주선에 해당하는 단어 spacecraft가 첫 번째 단어에 들어가야 되고요.
4: And the second word, future lunar landings.
3: 그렇죠. 달 표면에 어떤 착륙을 말하는 거니까 lunar라는 단어가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가면 두 개의 요약문이 완성이 됩니다. Okay, moving on to Wednesday.
4: It was the article about Netflix raising all their prices. So this phrase really fitting across the board.
3: 그렇죠. 전반에 걸쳐서란 얘기인데 요금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금제 시스템 전체 걸쳐서 인상이 있었다는 의미로 쓰인 문구였는데 문장에서 먼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4: Netflix has increased subscription prices.

0: across the board for the first time since early 2025.
1: 자, 마지막으로 요금 인상을 했던 것이 2025년 초인데 그 이후로 처음으로 구독 요금제를 전면 인상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Across the board 잘 들으셨고 그다음에 이런 요금제를 인상을 하는 이유를 이제 들면서 다양한 신규 포맷으로 지금 콘텐츠를 다양화시키고 있다는 얘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diversify into new formats.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0: The price increase comes as Netflix continues to invest heavily in content and diversify into new formats such as live events and video podcasts.
1: 지금 막 라이브 행사 같은 걸 생중계한다든가 스포츠 행사가 가장 대표적일 것 같아요.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팟캐스트와 같은 영상이 있는 팟캐스트를 간다든가. 몇 년 뒤부터는 아카데미 시상식도
0: 그렇죠.
1: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 판권을 따내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좋습니다. 자, 기사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빈칸 채우는 요약문 만들어 볼게요.
2: Netflix raises prices across the board. Netflix has increased subscription prices across the board for the first time since early 2025, reflecting its evolving business strategy. The ad-supported, standard, and premium plans have all crept up, along with fees for additional users outside a household. These changes signal a broader adjustment as the company seeks to balance costs with expanding services. The price increase comes as Netflix continues to invest heavily in content and diversify into new formats such as live events and video podcasts. Reports suggest that executives justify higher fees by emphasizing the platform's growing library and production ambitions. The company plans to significantly boost its content spending, aiming to strengthen its competitive position in the streaming market. Rising subscription costs also align with Netflix's broader financial goals, including increased revenue driven by both pricing and membership growth. The company expects advertising income to expand rapidly as part of this strategy. Like many major streaming platforms, Netflix is raising prices to move closer to long-term profitability in a cutthroat industry.
1: 자. 첫 번째 문장 잘 들어보시고 빈칸 채워보세요. 요약문 1번입니다.
0: Netflix increased subscription prices across all plans to support growing content investments.
1: 자, 구독 요금을 올렸다는 얘기니까 거기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subscription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0: And the second one, content investments, 투자.
1: 그렇죠. S를 붙여야 되죠.
0: Mm-hmm.
1: Content investments. 그래서 콘텐츠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요금제의 구독료를 인상했다. 자, 두 번째 문장. The company.
0: The company aims to boost revenue through pricing, ads, and expanded entertainment offerings.
1: 회사의 전체 매출을 올리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단어는 revenue가 들어가야 됩니다.
0: Second word, entertainment offerings.
1: 뭔가 제품 같은 걸 offerings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여기서 이제 영상들이나 이제 콘텐츠를 말하겠죠?
0: 네.
1: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So offerings에서 붙여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Moving on to Thursday.
0: Nvidia and their shift in strategy going away from just the chips to more software and open source. So this was fitting for the whole industry. Ever-changing artificial intelligence landscape.
1: 엔비디아가 그 반도체 제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소스 그 니모클로라고 하는 플랫폼을 공개하면서 여러 기업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놨잖아요.
0: 네.
1: 그 이유가 나중에 엔비디아 칩을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뭔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자, ever-changing artificial intelligence landscape은 정말 급변하는 인공지능 산업에서 계속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약간 피벗을 하는 거죠, 이거는요.
0: Nvidia, led by Jensen Huang, is moving beyond chip making to become a central platform in the ever-changing artificial intelligence landscape.
1: 좋습니다. 자, 그다음 accelerate open source innovation. 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이 오픈 소스 기반의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0: The move positions the company to stay competitive globally, especially as Chinese firms accelerate open source innovation.
1: 좋습니다. 자, 전체 엔비디아 기사를 그럼 다시 들어볼게요.
2: Nvidia shifts strategy for stronger position in AI future.
3: NVIDIA, led by

0: platform with added safeguards. NVIDIA aims to create a more durable ecosystem that drives demand for its underlying computing power. This strategy also challenges major AI developers such as OpenAI, Anthropic, Google, and Meta by reducing their pricing power. By encouraging widespread adoption of open tools, NVIDIA keeps the market fragmented and maintains its central role. The move positions the company to stay competitive globally, especially as Chinese firms accelerate open-source innovation.
1: 두 개의 문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약문 1번.
2: NVIDIA is shifting from chip making toward building platforms for future AI systems.
1: 자, 반도체 제조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니까 chip mak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가야 되고요.
2: The second word, building platforms.
1: 그렇죠, 복수형. Platforms for future AI systems. 미래 AI 시스템을 위한 플랫폼 구축으로 전략을 좀 전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mm-hmm. 확대를 하고 있는 거죠.
2: 네.
1: 피벗을 하거나. 자, 그다음 두 번째 요약문 볼게요.
2: Its open source strategy aims to maintain dominance while increasing demand for its hardware.
1: 자, 첫 번째 빈칸에는 오픈 소스 전략이라는 단어 strategy가 들어가야 되고요.
2: The second word, dominance.
1: Maintain dominance while increasing demand for its hardware. 자, dominance가 들어가야 되죠. Dominance는 이제 시장 지배력을 의미하는 단어죠.
2: Mm-hmm.
1: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다뤘던 기사는 아이들의 그 스크린 시청 시간 이것을 좀 제한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영국 정부의 권고한 기사였어요.
2: Yeah, and the main message, better safe than sorry.
1: 후회하는 것보다는 좀 안전하게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 접근이라는 얘기였거든요.
2: Mm-hmm.
1: 한 시간 이하로 줄이는 게 뭐 확실하게 이뤄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러면 안전하다. 그럼 이렇게 가는 게 낫다는 얘기잖아요.
2: 그렇죠. Yeah. So in the sentence, officials emphasize a better safe than sorry evidence-based approach as research continues to develop.
1: 특히 진행 속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빠른 오늘날의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정서 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ffect emotional regulation 이 말이 나왔습니다.
2: Research further suggests that fast-paced digital content may overstimulate young children and affect emotional regulation.
1: 좋습니다. 자, 기사 내용 전체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New guidance limits screen time for young children. New government advice recommends putting a cap on screen time for children under 5 of 1 hour daily, with stricter guidance for younger toddlers. Officials emphasize a better safe than sorry evidence-based approach as research continues to develop. The guidance also encourages shared screen use and alternatives like reading or interactive play. Experts draw attention to links between excessive screen use and reduced sleep and a drop-off in physical activity. Research further suggests that fast-paced digital content may overstimulate young children and affect emotional regulation. Scientists note that modern media differs significantly from older programming, potentially influencing early brain development. Families report practical challenges in reducing screen exposure, especially when balancing daily responsibilities and routines. Parents acknowledge both reliance on devices and efforts to introduce healthier habits. The guidance ultimately aims to support families while recognizing modern realities, encouraging gradual change rather than strict cold turkey elimination of technology.
1: 자,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약문 1번.
2: New guidance recommends limiting young children's screen time and encouraging shared use.
1: 첫 번째 단어는 이제 정부에서 새로운 지침이나 권고안이 나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new 다음에 들어갈 빈칸은 guidance가 돼요. 단수형으로 guidance. Okay?
2: Second one, and encouraging shared use.
1: 이건 이제 부모와 아이가 같이 시청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Mm-hmm. Shared use란 건. 자, 요약문 하나 더 갈게요. Experts.
2: Experts warn excessive screen exposure may affect sleep, behavior, and early development.
1: 그렇죠. 자, excessive가 들어가야 됩니다. 과도한 스크린 노출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2: And as well as sleep and early development, it affects behavior.
1: 그렇죠. 뭔가 행동이나 초기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Behavior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기사들 다시 한번 들어보고 요약문들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다.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웰컴 어보드.
5: 입이 트이는 영어.
6: 헬로 앤 웰컴 백 에브리원. 땡큐 포 조이닝 어스 원스 어게인 온 입이 트이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4: Hello, thanks for joining us, everyone. I'm Jennifer Clyde.
6: 자, 이번 주에 썼던 다섯 개의 사연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요. 좋은 표현들 복습해보는 토요 복습 시간입니다. Okay, let's start with Monday.
4: Yes, on Monday we talked about mobile games. And a mother playing mobile games with her son. And then how she started to get really competitive and beat her son often. And her husband would say, What you doing? What's mama doing with her son? It was a very cute story.
6: Right. 자,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좋은 표현들 다시 만나볼게요.
7: Mobile games with my son. My second grade son is really into a mobile game called Roblox these days. I also really enjoyed games like StarCraft and Sudden Attack back when I was young. I used to go to PC cafes all the time. But I have a lot of responsibilities now that I'm an adult, so I've been trying to stay away from games. Then one day, after my son kept asking, I finally gave in and started playing a shooting game with him. Since I am used to using a keyboard, it took quite a while to get used to playing on a phone. My son kept taking me down with headshots using just the basic weapon. I was annoyed, And I started to get competitive. Now I've leveled up, and it cracks me up whenever I take down his character. My husband laughs along with us, saying, What kind of mom gets so excited about beating her own son? When I play games, it takes me back to my carefree childhood.
6: 네, 여러 게임 사연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어른이 돼서는 게임을 좀 덜 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responsibilities를 풀었거든요. 자, 문장에 들어보세요.
4: I have a lot of responsibilities now that I'm an adult.
6: 그렇죠. Now that 그러면 이제 뭐뭐이다 보니라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어른이 이제 되어서 해야 할 일이 좀 많다 보니까 게임을 못한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난 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 뭐 맡고 있는 책임이 많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도
4: I have a lot of responsibilities as the leader of the team.
6: 한 번 더요.
4: I have a lot of responsibilities as the leader of the team.
6: 그렇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럴 때 여러분이 responsibilities 생각해내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뭘 좀 피하려고 하다, 거리를 좀 두다 그러면 구동사를 좀 써야 됩니다. Stay away from
4: I've been trying to stay

0: away from games.
1: 게임을 좀 애써 외면하며 지내왔다. 그런 얘기였었죠. 자, 유혹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좀 멀리하려고 노력한다.
0: I try to stay away from places that might tempt me.
1: 식단할 때요. 네. 뭐 먹자거리를 지나간다든가 이런 게 너무 고통스럽지
0: yeah.
1: 않습니까?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다면 막 유혹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을 멀리 하려고 노력한다. I try to stay away from places that might tempt me. Okay. 가급적이면 밤늦게 뭘 좀 먹지 않으려고 한다.
0: I try to stay away from snacking late at night.
1: 그렇죠? Snacking 자체가 간식을 하는 행위를 말하니까요. Stay away from snacking 하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 뭐에 좀 꽂히다, 뭘 계속하게 되다, 중독의 의미로 쓸 수 있는 표현이 get hooked on.
0: Is it okay to get hooked on a game like that?
1: 그렇게 게임에 빠져도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이고요. 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에 아이들이 중독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0: I don't want my kids to get hooked on sugary foods.
1: 단 음식 자꾸 먹다 보면 또 계속 찾게 되잖아요. 그런 취지의 이야기죠. So I don't want my kids to get hooked on sugary foods 하면 단 음식이죠. 설탕이 들어간 단 음식. 좋습니다. 자, 화요일 주제는 이제 다이어트 관련된 이야기였었는데 열심히 식단하고 운동을 하고 계신데 아내가 이제 여행을 가서 혼자 있다 입이 심심해서 피자를 시켰는데 아유 그만 한 판을 다 먹게 돼서 좀 후회가 밀려왔다. 그렇지만 다이어트는 또 내일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주신 서연이었습니다. 재밌었었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고 표현들을 만나볼게요.
2: My diet starts tomorrow. I've been exercising regularly lately to improve my health. I do step mill workouts every day and really work up a sweat. I want to lose weight, so I've been cutting back on alcohol and paying attention to what I eat. But a few days ago, my wife went on a trip, leaving me home alone. Normally, I would have just eaten something simple and moved on. But being alone made me hungry for no good reason. I ended up ordering a pizza. I meant to have just a few slices, but I finished the whole thing while watching TV. I felt a wave of regret as soon as I was done eating. It feels like my diet always starts tomorrow. Still, I try not to be too hard on myself. Days like that help relieve stress every once in a while.
1: 자, 운동한다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스텝밀 타면서 막 그 땀 흘린다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땀을 빼다 그 의미로 쓰는 표현이 work up a sweat입니다. 그것도 연습 다시 한번 해볼게요.
0: I do step mill workouts every day and really work up a sweat.
1: 그 러닝머신은 영어권에서는 트레드밀이라고 한 단어로 쓰고 천국의 계단이라고 부르는 그 기계는 step mill 두 단어로 쓰기도 하고 한 단어로 쓰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의 강도가 좀 높아야 된다.
0: The exercise should be intense enough to work up a sweat.
1: 그렇죠. 특히 체중 감량의 목적이 있으려면 일정 시간 이상 좀 해야 되죠. 뭐 계속 그렇게 땀을 좀 흘리는 운동이 돼야 된다. So the exercise should be intense enough to work up a sweat. 좋습니다. 자, 그걸 직접 고치느라 진땀 뺐다. 이럴 때 쓰셔도 돼요.
0: I worked up a sweat trying to fix it myself.
1: 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나 혼자 하려고 했다.
0: Yeah.
1: 그럴 때 쓰는 게 이런 거예요. So I worked up a sweat trying to fix it myself.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말에 괜히에 해당하는 별다른 이유 없이 for no good reason.
0: Being alone made me hungry for no good reason.
1: 혼자 있으니 괜히 배고프더라고요. 우리가 통한기 문장으로 이어 문장이죠. 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목이 좀 아프기 시작했다.
0: My wrist started to hurt for no good reason.
1: 저도 지금 네 번째 손가락이 왜 아픈지 모르게 자꾸 아파요. 계속 보는데도. 그러니까 뭐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할 때 붙여보세요. So it's for no good reason. So my wrist started to hurt for no good reason.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랬다. 자, 그 다음. 식단을 관리하다. Watch what one eats. 이렇게 쓰는 게 무난하게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0: Weren't you watching what you eat?
1: 식단 관리 중 아니었어요? 그럴 때도 Weren't you watching what you eat? Okay? 나는 식단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계속 찌고 있다.
0: I'm gaining weight even though I watch what I eat.
1: I watch what I eat. 이 자체가 식단 관리.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식단 관리를 하려고 좀 노력하는 중입니다.
0: I'm trying to watch what I eat now that I'm getting older.
1: 그렇죠. 그럴 때 쓰면 무난하죠. I'm trying to watch what I eat now that I'm getting older. 나이가 좀 들어가니 식단 관리를 하려고 더 노력하고 있다. 자, moving on to Wednesday.
0: Yes, on Wednesday we talked about using AI for homework, especially among elementary kids. There was a sixth grade student who actually wrote in with a story. So let's listen to it first and then go over the patterns.
2: Using AI for homework. I am a student and I have just started six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During a debate recently at my after-school academy, I saw my friends using AI. Some of them were even using AI to handle all of their school and academy homework. I had searched online and analyzed things all by myself, so seeing that made all the effort I put into my homework feel pointless. The friends who used AI for advanced analysis even got praised for their work. The thought of using AI myself crossed my mind. But a few days later, our teacher asked if anyone had used AI. My friends answered honestly that they had. That day, the teacher said, "Try not to use AI for your own sake." After hearing that, I resolved to do my homework using only my own abilities.
1: 자, 첫 번째 복습해봤으면 하는 단어가 이 handle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뭘 처리하다라는 뜻인데 AI를 이용해서 숙제를 다 해결해온 친구들도 있었다. 그런 문장을 영어로 바꿀 때 썼던 단어입니다. So handle all of 이렇게 할게요.
0: Some of them were even using AI to handle all of their school homework.
1: 준비 절차는 전부 내가 담당했다. 그런다면
0: I handled all of the preparations.
1: 그 일을 전부 내가 다 할 수는 없었다. 그럴 때도
0: I couldn't handle all of the work myself.
1: 그렇죠. 양이 많든 난이도가 높아서 그랬든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양은 아니었다. 이런 말이죠. So I couldn't handle all of the work myself.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이런 말 이제 강조할 때 for one's own sake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도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0: Try not to use AI for your own sake.
1: 그렇죠. 자신을 위해서라도 되도록이면 AI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특히 과제 같은 거 할 때 얘기죠. 자,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제발 좀 운동 좀 해라. 그런다면
0: For your own sake, please start exercising.
1: 운동하라고 그렇게 강권할 때 쓸 수 있는 말이네요. 자, 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0: I decided to do it for my own sake.
1: 그렇죠. For my own sake. 남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해. 자, 그 다음에 건강 관련된 이야기하면서는 항상 in the long run 이런 거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0: That will be more helpful in the long run.
1: 길게 보면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자, 장기적으로 이 선택지가 더 효율적일 것 같다.
0: I think this option will be more effective in the long run.
1: In the long run. I think weightlifting helps you build more muscle and then it kind of supports your joints better. So in the long run, it's going to help you stay healthy.
0: Right.
1: So in the long run 같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상황에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목요일 주제는 여섯 명의 친구가 전부 다 결혼을 안 해서 이렇게 서로 연락하면서 서로 우정을 돈독하게 아직도 지켜나가고 있다. 세월이 40년이 지났는데도 네.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좋은 표현들 만나볼게요.
3: Who is the wealthiest? I turned 60 this year and started the second chapter of my life. 40 years ago, I made a promise with six friends. We all remembered it and kept our promise. None of us got married, either by choice or by circumstance. But we are all still legally single. I was the reason we all stayed single. I was in a situation where I had to remain unmarried. My friends said they would stand by me. So all six of them have lived the same way. I am the only one living in Korea now, and the others all live abroad. We stay in touch through regular video calls. Maybe we're still a bit immature, but we sometimes talk about random topics. Once, we discussed who is the richest. We ended up deciding it's people who are single. No matter how much money people have, they have to pass it on to their children. So some people envy us for not having kids.
1: 자, 약속을 한다 하면 you make a promise.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 you keep one's promise.
0: We all remembered it and kept our promise.
1: 우리 모두 그것을 기억하고 약속을 이행했다. We all remembered it and kept our promise. 자, 그녀는 약속을 반드시 좀 지키는 편이다.
0: She always keeps her promise.
1: She always keeps her promise.

0: 좋습니다. 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1: I did everything I could to keep my promise.
0: 할수 있는 건 다했다의 어감이죠. 그런
1: 네.
0: 의미의 최선을 할 때는 I did everything I could to keep my promise. 그래서 I did my best 대신에 이런 표현으로도 대체해서 꼭 써보세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상황 설명할 때 상당히 유용했다고 생각하는 콜로케이션 패턴인데 be in a situation where 이거 많이 씁니다. 연습 잘해두세요. 별표 쳐놓으시고
1: I was in a situation where I had to remain unmarried.
0: 내가 독신으로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고요. 난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 I was in a situation where I had to do two things at once.
0: 그쵸?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이 겹쳐서 바쁠 때 있잖아요. 정신 없거나. 그 의미입니다. So I was in a situation where I had to do two things at once.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독신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메인 테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결혼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Tie the knot. 오랜만에 보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1: How did none of you tie the knot?
0: 아니, 어떻게 전부 다 결혼을 안한 거예요? 그런 질문이었죠. How did none of you tie the knot? 오케이. 우리 중에 그녀가 가장 먼저 결혼을 했다.
1: She was the first of us to tie the knot.
0: 우린 처음 만난 지 1년 후에 결혼했다.
1: We tied the knot a year after we first met.
0: 그렇죠. 결혼의 의미로 여러분이 입에 붙여서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Okay, moving on to Friday. 어제 주제는요?
1: We talked about coconuts. Mm-hmm. Talked about the flesh, the juice, everything about coconuts. How nothing goes to waste.
0: How it's used in cuisine, cosmetics, juice, oil, everything, right? It's called the tree of life for that reason.
1: Mm-hmm. 들어볼까요?
0: 네.
1: Okay.
2: Coconuts. Coconuts are the fruit of a palm tree that grows in tropical regions. They are widely produced in Southeast Asia, India, and the Pacific Islands. Because many parts of the tree can be used in different ways, it's sometimes called the tree of life. Inside the fruit, there is clear coconut water and white flesh. Coconut water is refreshing and rich in electrolytes, so it's a great natural drink for quenching thirst. The flesh can be eaten as is, or used to make coconut milk and coconut oil. Coconut oil is used not only in cooking, but also in cosmetics. The fibers from the shell are used to make everyday items, like ropes and mats. Thanks to its sweet and nutty aroma, it's also widely used in desserts and drinks. Coconuts are an important food source in tropical regions, and are commonly used in the cuisine of countries like Thailand and India.
0: 야자수 나무의 여러 부분이 다양하게 활용된다의 의미로 be used in different ways가 있었어요. 전치사 in 잘 챙기시고요. 갑니다.
1: Many parts of the tree can be used in different ways.
0: 해당 기기는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1: The device is used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the user's needs.
0: Depending on the user's needs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니즈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그 식재료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That ingredient can be used in different ways.
0: That ingredient can be used in different ways. 좋습니다. 자, 어디 어디의 정통 요리 얘기할 때 cuisine이란 단어 잘 기억하시고 발음도 정확히 해주세요.
1: Coconuts are commonly used in the cuisine of countries like Thailand and India.
0: 태국이나 인도 요리에 이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Coconuts are commonly used in the cuisine of countries like Thailand and India. 자, 그 다음에요. 태국 요리는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서 우리 남편은 별로 안 좋아한다.
1: My husband doesn't like the cuisine of Thailand because of the spices.
0: 뭐 고수가 가장 대표적이고.
1: Maybe cilantro, yeah.
0: 레몬그라스? 뭐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고 아니신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So my husband doesn't like the cuisine of Thailand because of the spices. 이게 이제 향신료라고 보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려지다가 go to waste인데 전혀 버려지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요.
1: Nothing goes to waste.
0: 그렇죠. 통한 게 문장으로 외웠던 문장이죠. Nothing goes to waste. 다시 한번 복습.
1: Nothing goes to waste.
0: 아이고, 이걸 그냥 다 버리자니 너무 아깝다. Let's go.
1: It's a shame to let it go to waste.
0: 이 아깝다에 해당하는 뭐 표현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상황인 shame도 되게 좋아요. 아유, 이거 버리자니 너무 아깝네. It's a shame to let it go to waste. 다 버리지 않고 동료들한테 나눠줬다 그런다면요.
1: Instead of letting it go to waste, I gave it to my coworkers.
0: 그렇죠. 동료들에게 하나씩 나눠줬다. So go to waste.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Okay, I guess that's all the time for today.
1: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us. Enjoy the rest of your week.

고님, 몇 달 전에 읽어주셨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럴 땐 무슨 책이 좋을까요?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반말 축하해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못하는 거 빼고 다 해드립니다. 축하, 응원, 위로, 명랑, 쾌활, 진지, 진솔, 밥, 친구까지 다 해드리는 곳. 여기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기다릴게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today on this fine weekend.
0: Which means it's time for...
1: Review!
0: Review! 자, 이번 주는 우리가 table manners, table etiquette. 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왜냐면 우리가 식사나 요리에 관한 그런 표현들을 배워봤잖아요. 우리 배웠던 표현 중에 please pass me the salt, please pass me the cup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었는데 보통 음식 먹을 때 우리는 저 앞에 있는 걸 이렇게 서서 이렇게 쭉 손을 뻗어서 가져올 때가 있는데 서양에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 앞이나 이렇게 음식 위로 팔을 뻗는 거가 별로 이렇게 그 good manner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It's not good to have your arm stretched over someone else's food. Right, Zach?
1: Right.
0: 네, 그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please pass me 뭐뭐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1: Sometimes you might still have to reach across someone and then you would say, pardon my reach.
0: 아, pardon my reach. 제가 이렇게 팔을 뻗는 거,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팔을 뻗는 경우는 괜찮겠지만 그런 경우는 차라리 그 사람한테 저걸 좀 주세요라고 물어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pardon my reach 이런 표현들도 알아놓으면 좋겠네요. 굉장히 공손한 말이죠. 자 그리고 please pass me the cup 했는데 컵을 줬는데 그냥 받지 마시고 thank you라고 하는 것도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웠던 표현들 쭉 한번 복습 시작해 볼까요? Let's go on with Monday.
1: Okay, let's jump right in.
0: 오케이, on Monday, what did we learn?
1: Monday's expression was, please pass me the cup.
0: 자, 이 표현 기억나시죠? Please pass me the cup. 네, 컵을 좀 건네주세요. 인데 그 컵이니까 the cup이라고도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대화의 앞부분 먼저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I'm so thirsty.
3: There's some water in the pitcher.
0: 나 너무 목말라.
1: I'm so thirsty.
0: I'm so
1: thirsty. T-H-I-R-S-T-Y.
0: 그렇죠. 그래서 thirsty는 목이 마른, 배가 고프는 hungry. 요 두 개를 꼭 구별해서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자, I'm so thirsty라고 했더니 물병에 물이 좀 있어.
1: There's some water in the pitcher.
0: 빈칸에는
1: pitcher, P-I-T-C-H-E-R.
0: 그렇죠. 그래서 pitcher가 우리는 보통 맥주를 피처 단위로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피처는 그 담는 용기의 이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물을 담아놓을 수도 있는 거고 주스를 담아놓을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Great. Please pass me the cup.
3: Here you go.
0: 잘 됐다. 그 컵 좀 건네줄래?
1: Great. Please pass me the cup.
0: Please
1: pass me the cup. Pass is P-A-S-S.
0: 그쵸. So please pass me the cup 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 여기 있어.
1: Here you go.
0: Here you
1: go. G-O.
0: Here you go 라고 해서 당신 여기서 가세요 라는 뜻이 아닙니다. 건네줄 때 쓰는 표현이죠. 그냥 here 라고만 해도 되지만 here you go 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 우리가 복습해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대화 들어볼게요.
2: I'm so thirsty.
3: There's some water in the pitcher.
2: Great. Please pass me the cup.
3: Here you go.
0: All right, let's move on to Tuesday.
1: Okay, Tuesday's expression was, I'll wash the ingredients.
0: I'll wash the ingredients 라고 했죠. 자, 그래서 wash는 여기서 씻다고 ingredients는 재료인데 여기 있는 이 요리를 위한 그 재료들이니까 the ingredients라고 했고요. I'll로 시작했는데 나 뭐뭐 할게, 내가 뭐뭐 할게 이렇게 좀 의지를 나타내거나 할 때는 I'll로 문장이 시작한다고 했었죠. 자, 그럼 대화의 앞부분 먼저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시작해볼까요?
2: Let's start making dinner.
3: Good idea. What should I do?
0: 저녁 식사를 만들기 시작하자.
1: Let's start making dinner.
0: Let's start.
1: Mm-hmm. 우리의 start.
0: S-T-A-R-T.
1: 네,
0: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죠. Start English. Start. 자, let's start making dinner라고 했더니 좋은 생각이야.
1: Good idea.
0: 난 뭘 할까?
1: What should I do?
0: What should I do? Should는?
1: S-H-O-U-L-D.
0: 맞습니다. So what should I do?는 제가 뭘 할까요?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었죠.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I'll wash the ingredients.
3: Then I'll prep the meat.
0: 내가 재료를 씻을게.
1: I'll wash the ingredients.
0: Ingredients. 스펠링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I-N-G-R-E-D-I-E-N-T-S.
0: 맞아요. 조금 길고 헷갈리는 스펠링이긴 한데 잘 외워두세요. 그리고 ingredients는 재료라는 뜻도 되지만 뭐 속성, 요소라는 의미도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그럼 내가 고기를 준비할게.
1: Then I'll prep the meat.
0: 어, once again?
1: Then I'll prep the meat. P-R-E-P.
0: 이게 prepare를 줄인 표현이라고 했죠. 그리고 preparation도 prep으로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prep, P-R-E-P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많이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I'll prep the meat. 그리고 meat는 모든 육류를 다 통틀어서 meat라고 하는데 참고로 소고기는 beef라고 하고요. 돼지고기는 pork. 닭고기는 그냥 chicken이라고 하죠. 양고기는 뭐라고 하나요? lamb이라고 할까요, Zach쌤? mutton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mutton. 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화요일 대화 내용 쭉 받고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2: Let's start making dinner.
3: Good idea. What should I do?
2: I'll wash the ingredients.
3: Then I'll prep the meat.
0: All right, let's go to Wednesday now.
1: Moving on to

0: Wednesday, the expression was,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1: 양파를 써는 게 어때요? 라는 질문이었죠.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자, 그래서 why don't you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뭐뭐 하는 게 어때요? 라는 제안이었지 너 왜 안 해? 라는 뜻이 아니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수요일에 대화를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 텐데요. 앞부분 먼저 시작해 볼게요.
2: I'm done washing the vegetables.
3: Great.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1: 채소 씻는 거 다 했어.
0: I'm done washing the vegetables.
1: I'm
0: done. D-O-N-E.
1: 그렇죠. D-O-N-E. Done. I'm done. 이라고 하면 그냥 그 자체로도 다 끝냈어요. 나 다 했어요. 라는 말이라고 했죠. I'm done washing the vegetables. 라고 해서 채소 씻는 것. 다 했어요 라는 의미죠. So ing가 와서 washing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채소는 vegetables이죠. 스펠링은 조금 어렵지만 V-E-G-E 다음에 tables가 오면 돼요. 발음은 조금 다르지만. 자, 채소 씻는 거 다 했다고 하니까 잘했어. 양파를 써는 게 어때? 라고 했죠.
0: Great.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1: Great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0: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1: So, 빈칸에는 why.
0: Capital W-H-Y.
1: 네, 그리고 chop이 chop, chop, chop, 쑥닥쑥닥, 뭐 싹둑싹둑이라는 이렇게 써는 소리를 바탕으로 만든 그러한 의성어입니다. chop, 그래서 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흔하게 쓰는 썰다인데 그럼 어떻게 썰어줄까라는 말로 뒤에 이어서 얘기를 하죠. 자, 뒷부분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Sure. How do you want them?
3: Please slice them thinly.
1: 알았어. 어떻게 썰어줄까?
0: Sure. How do you want them?
1: Sure. How do you
0: want them? W-A-N-T.
1: 네, 그것들을 어떻게 원해?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썰어줄까로 의역할 수 있는 표현이죠. How do you want them? 자, 어떻게 해달라고 하죠? 얇게 저며줘.
0: Please slice them thinly.
1: 빈칸에는
0: thinly, T-H-I-N. L-Y.
1: 맞습니다. 그래서 thinly가 들어가는데 slice 자체가 얇게 썰다, 저며 썰다 라는 뜻이죠. So please slice them. 까지만 해도 얇게 써는 건데 thinly니까 더 얇게 썰어달라. 뭐 이런 말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요일도 복습 끝났습니다.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2: I'm done washing the vegetables.
3: Great.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2: Sure. How do you want them?
3: Please slice them thinly.
1: All right, let's move on to Thursday now.
0: Okay, Thursday's expression was, you have to keep stirring.
1: You have to keep stirring. 계속 저어줘야 해요 라는 말이었죠. Stir가 젓다라는 의미였고요. You have to 뭐뭐는 뭐뭐를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로 보통 요리할 때는 그 조리법을 꼭 따라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The sauce is boiling.
3: Turn down the heat.
1: 소스가 끓고 있어.
0: The sauce is boiling.
1: 자, 이 단어 boiling. 일단 스펠링은요?
0: B-O-I-L-I-N-G.
1: 네, 그리고 우리의 보글보글이랑 비슷한 표현이라고 했죠. So 우리 잭쌤은 boggling.
0: 네,
1: it's boggling. 저는 boggling이 더 좋네요. It sounds funnier. 자, 그래서 the sauce is boiling 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불을 줄여 라고 했죠.
0: Turn down the heat.
1: Turn down the heat. 빈칸에는
0: turn, capital T-U-R-N.
1: 맞습니다. 그래서 turn down 이라고 하면 어떤 걸 줄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줄이다, 뭐 온도를 줄이다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So turn down the heat 라고 했어요.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

0: 그래서 또 빈칸 채우기 마저 해볼까요?
1: Should I cover the pot?
2: No, you have to keep stirring.
0: 냄비 뚜껑을 덮을까?
3: Should I cover the pot?
0: 빈칸에는
3: Cover. C-O-V-E-R.
0: 네, 덮다라는 뜻이죠. Cover. Should I cover the pot? Pot이 냄비이고요. Should I를 시작하면 뭐뭐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고. 자, 그랬더니 아니, 계속 저어주어야 해.
3: No, you have to keep stirring.
0: 그쵸? No, you have to.
3: Keep stirring. K-E-E-P 들어가요.
0: 맞아요. 그래서 keep는 뭐뭐 상태를 유지하다, 뭐 계속해서 하다라는 뜻의 표현이었죠. You have to keep stirring.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요일도 다 복습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더 대화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The sauce is boiling.
2: Turn down the heat.
1: Should I cover the pot?
2: No, you have to keep stirring.
0: All right, now Friday.
3: Okay, Friday's expression was, it needs more salt.
0: It needs more salt. 소금이 더 필요해요라는 말이었죠. 자, 소금이 더 필요하다. 약간 맛을 볼때쓸수 있는 표현이었는데, 이때 우리가 배웠던 다이얼로그의 또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1: Can you taste this?
2: Sure, let me try.
0: 혹시 맛좀 봐줄 수 있어?
3: Can you taste this?
0: Can you?
3: Taste. T-A-S-T-E.
0: 그쵸? Taste this라고 해서 taste는 맛을 보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맛이라는 뜻도 있죠. 근데 taste가 맛을 보다라는 질문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동사로도. 그래서 can you taste this라고 하면 이것의 맛을 볼수 있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말했더니 물론이지 내가 먹어볼게라고 했네요.
3: Sure, let me try.
0: Sure, let me.
3: Try, T-R-Y.
0: 네, try는 뭐 시도해보다라는 뜻인데, 해보다라는 의미로 뭐 먹어보다, 입어보다, 읽어보다, 뭐다 되죠, 그렇죠? 그래서 try 알아두면 아주 좋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또 나머지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1: What do you think?
2: It's good, but it needs more salt.
0: 어떤 것 같아?
3: What do you think?
0: What do you
3: Think. T-H-I-N-K.
0: 그쵸? What do you think? 어떤 생각이야,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라는 뜻이지만, 그냥 어떤 것 같아? 라는 아주 가벼운 질문이 될수 있어요. What do you think?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랬더니, 맛있는데 소금이 더 필요해.
3: It's good, but it needs more salt.
0: It's good. 맛있어. 라는 말인데, 약간 여기서 뉘앙스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It's good.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맛있어인데, It's good. 이렇게 좀 뒤로 올리면, 아, 근데 뒤에 뭐가 더 남아있구나.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It's good, but, 하지만, It needs more salt. 자, 빈칸에는 needs가 들어가는데요. 스펠링은?
3: NEEDS.
0: 그쵸. NEEDS. needs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But it needs more salt. Good job. 자, 그럼 금요일의 대화도 다시 한번더 듣고 올게요.
1: Can you taste this?
2: Sure, let me try.
1: What do you think?
2: It's good, but it needs more salt.
0: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다 복습을 해봤습니다. 우리 배웠던 표현들 다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복습하면, 그컵좀 건네주세요.
3: Please pass me the cup.
0: 제가 재료를 씻을게요.
3: I'll wash the ingredients.
0: 양파를 써는 게 어때요?
3: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0: 계속 저어주어야 해요.
3: You have to keep stirring.
0: 소금이 더 필요해요.
3: It needs more salt.
0: 자,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영어가 훨씬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습 따로 해주시고요.

0: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되고,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때는 생생 대화문 사용하시면 돼요.
1: Magnificent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이는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것 정말 힘든 일이죠. 가족의 빈자리를 실감하게 되면 커다란 상실감이 닥칩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은 우리에겐 마음으로도 가족을 떠나보내는 두 번째 이별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떠난 가족에 대한 추억,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고인은 버거운 기억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언제든 떠올릴 수 있는 존재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잘 먹고 잘 자는 사소한 일상부터 채워나가면서 차츰 새로운 나날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그 슬픈 마음을 나누세요. 처음엔 견디기 쉽지 않았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삶의 새로운 의미로 남을 겁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Happy weekend. This is Juju.
0: 네. 자, 이번 주 내내 우리가 함께 했던 내용은 그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그런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였고요.
1: Right.
0: So be careful 이런 말도 있었고 Stay alert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1: Stay alert.
0: 네.
1: When you stay alert, you're staying wide awake and being careful.
0: 아, 그러니까 be careful 하면 그냥 조심하세요. Be careful 이런 말이 되는데
1: right.
0: stay alert 하면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1: right.
0: 조금 주변을 살피면서 있어라. Stay
1: yes.
0: alert. A-L-E-R-T가 되겠습니다.
1: Alert.
0: 네. 제 이런 많은 표현들이 있었는데 모두 일상에서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본 적도 있었고 또 말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들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1: Right.
0: 자, 모쪼록 사고 없는 그런 일상 되시기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1: All right.
0: 네, 교재 우리 6월호 39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1: Okay.
0: 그 월요일, 그 6월 1일 시작한 표현이었는데 그 바닥이 이렇게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 울퉁불퉁 되어 있는 곳이 있으니 조심해라 라는 말도 있었고 그 바람이 좀 부니까 이 그 난간, 네, 이게 기대는 그런 행동 하지 말라고 그런 말도
1: right.
0: 있었죠.
1: So we're talking about it could be windy that evening.
0: Mm-hmm.
1: So be careful near the railing.
0: Yes.
1: Railing.
0: 그렇죠.
1: Yeah.
0: 네. 그래서 이제 그 항상 조심해라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Railing 하게 되면 이 난간을 가리키게 됩니다. 네.
1: Right.
0: 자, be careful near 하면은 뭐뭐 근처에서는 조심해. Be careful near the railing. But be careful near the door 하면 문 근처에서 조심해 이런 말도 있을 수 있겠고요.
1: Right.
0: 왜냐면 오늘 밤 좀 바람이 부는 날씨라서 그렇다는 거죠.
1: That's right.
0: 네. It's a little windy tonight.
1: It's a little windy tonight.
0: 네. 그래서 내가 생각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일 뻔 했지 뭐니.
1: 뻔한 거죠.
0: 네.
1: I almost leaned over the railing without thinking.
0: Without thinking. 생각하는 과정이 없이라는 말 그대로 without thinking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그리고 watch your step 이란 말 있었는데 발을 이렇게 디딜 때 걸어가면서 조심하라고 watch your step 이란 말이 있었어요.
1: Watch your step.
0: 네. 자, 월요일이니까 하도 예전 거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까 봐 미리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대화 들어볼까요?
2: Wow, the view up here is amazing.
3: It really is. But be careful near the railing. It's a little windy tonight.
2: Good point. I almost leaned over.

0: Over the railing without thinking.
1: Yeah, and watch your step, too. The floor is a bit uneven over there.
2: 네, 그렇습니다. 자, 응용 문제 2번 해볼까요, 선생님?
3: Okay.
2: 머리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세요.
3: Watch your head.
2: Watch your head.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3: Simple.
2: 네, watch 하면 뭐뭐를 조심해라. 다치지 않게 라는 말이 되죠.
3: Be careful not to hit your head.
2: 네.
3: Watch your head.
2: Watch your head. 그렇군요.
3: Right.
2: 자, 이제 다음 화요일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3: Okay.
2: 40쪽에 있는데요. 그 요즘 그 전화기 보느라고 아래만 계속 보느라고 그 바로 몇 발자국 앞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선생님.
3: That's right.
2: 네.
3: We're constantly like looking at our phone. You're not paying attention.
2: Right.
3: Not paying attention to your surroundings.
2: 바로 저겁니다. Yeah. You are not paying attention to your surroundings. 하면은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You are not paying attention. 선생님, 그래서 so people
3: right.
2: keep looking down on your phone.
3: Right.
2: 굉장히 많이 아래만 보고 다니는 경우 있잖아요.
3: 네.
2: 그래서 왜 길 건널 때 신호등이 있을 때 신호 그 불빛 바뀌는 것이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경우 있어요.
3: 길게.
2: 네.
3: 맞아요.
2: 불 그 라이트가.
3: So it's kind of sad that it's so dangerous looking at your phone when you're crossing the street. So these green lights and red lights,
2: yes.
3: they're warning you, telling you to wake up.
2: Right. they're on the ground, really.
3: That's
2: 바닥에
3: right.
2: 있어서 그런 경우. 참 똑똑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it's a smart move. 그런 생각도
3: right.
2: 했지만서도 한편으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kind of sad. 조금 마음이 안 됐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3: Right, right.
2: 네.
3: Exactly.
2: 그렇죠. 자, 화요일 대화 이제 들어보세요.
1: They're doing road work. Be careful near the edge.
0: Oh, I didn't even notice that hole.
1: Yeah, and watch out for loose tiles, too. They can be slippery.
0: Thanks. I was too busy looking at my phone.
2: 네, 바로 이거죠. I was too busy. 내가 너무 바빴잖니. I was too busy. 뭐 하느라고? Looking at my phone. 내 전화기 보느라고.
3: Yeah, I was too busy looking at my phone. I was so into my phone.
2: I was so into my phone.
3: Yeah.
2: 네, 내가 아주 전화기에 빨려 들어갈 듯이 into my phone, 빠져 있었다. 모두 정신이 없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3: That's right.
2: 자, 들뜬 바닥 타일들도 조심해라 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게
3: right.
2: 바로 loose tiles였습니다.
3: Yeah. loose
2: 네.
3: 뭔가 헐렁헐렁한 것도 loose고 뭔가 이게 잘 안 맞춰져 있는 것도 loose인데
2: 네.
3: like my clothes can be loose if it's not a tight fit
2: right
3: it's a little big for me
2: 그렇습니다
3: it's loose
2: 네 right? but that's the style
3: it could be my loose style
2: 네 그렇죠
3: my fashion
2: 어 그리고 또 좀 긴장한 사람한테 여유를 좀 가져 긴장 풀어
3: loosen up
2: 네 그럴 수도
3: loosen
2: 있죠
3: loosen up
2: 네 그러니까 loose가 꼭 나쁜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3: That's 그러니까 right.
2: 몸을 좀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loosen 해라 L-O-O-S-E-N을 붙여서 동사로 써서요 loosen
3: right.
2: up 하면은 좀 힘을 빼고 여유를 가지라고 loosen up 이렇게도 yeah. 하더라고요.
3: Relax.
2: 네,
3: right.
2: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우리 1번 해볼까요, 선생님?
3: Okay.
2: 나는 거기에 그 사람이 서 있는지도 몰랐다.
3: I didn't even notice him standing there.
2: 네, I didn't even notice. 기억나시죠? 나는 뭐뭐를 눈치채지도 못했어. 알아채지도 못했어. I didn't even notice him. 그 사람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건데 그 사람이
3: right.
2: 거기 서 있었던 거를 몰랐다. I didn't even notice him standing there.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 Perfect.
2: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화요일 2일 대화를 이렇게 살짝 복습해 보셨습니다.
3: Okay.
2: 자, 이제 슬슬 기억이 아, 그래, 맞아 하고 좀 더 뚜렷하게 되살아날 법한 수요일 대화로 넘어갈게요.
3: All right, Wednesday.
2: Wednesday 41쪽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에스컬레이터에 오르는데 꼭 난간 손잡이를 잘 붙들어라 해서 handrail 이란 말이 나오게 되고요. 가방 이렇게 잘 챙기라고. 네. 이렇게 그 몸에 잘 붙이고 있으라고
3: yeah.
2: 이런 말도 나옵니다.
3: Keep your bag close to you.
2: Keep your bag close to you. 네 몸 가까이에 close to you 이렇게 붙이고 있으라고.
3: Right.
2: 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3: Close to your body.
2: 그렇습니다.
3: Yeah.
2: 자, 대화 들어볼까요?
0: This station is so crowded today.
1: I know. Hold the handrail when you get on the escalator.
0: Yeah,

0: People are pushing from behind.
1: Exactly. And keep your bag close to you.
0: Good point. You never know.
2: 네, 그렇죠. 자, keep your bag close to you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keep your 뭐뭐 close to you를 응용을 할 수 있을 때
3: sure.
2: 이제 아이들 데리고 식당에를 갔단 말이죠. 예를 들면 혹은 무슨 전시회를 갔어요.
3: Sure.
2: 근데 아이들이 You know, kids can get wild, really. 그러니까 막 그냥 여기저기 run around 하고 뛰어다닐 수가 있거든요.
3: 어린아이들, 그렇죠?
2: 아주 어린아이들. 그렇죠. 이제 10대에 넘어갔는데 그러긴 좀 힘들고요. 이제 어린아이들이 그럴 수 있을 때
3: right.
2: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와서 아이들 좀 잘 챙겨주세요. 아이들 너무 뛰어다니지 않게 잘 좀 챙겨주세요.
3: Yes.
2: 혹은 길 잃어버리지 않게 챙겨주세요. 라고 부모님들에게나 부탁을 할 때 keep your children, please keep your children close to you.
3: Right.
2: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3: At all times.
2: At all times. 어떤 경우에라도 at all times. Keep your children close to you
3: right.
2: at all times. 어떤 경우라도 아이들 손 놓지 말고
3: right.
2: 가까이에 데리고 있으라고.
3: At all times means always.
2: 네.
3: All the time, right?
2: All the time. 그러니까 yeah. 어떤 경우에라도란 말이 되겠죠.
3: That's right.
2: 그래서 keep your bag close to you라고 했는데요.
3: Mm-hmm.
2: 자, 여권은 지금 응용 문제 2번입니다.
3: Okay.
2: 여권은 금고 안에 두세요.
3: Keep your passport in the safe.
2: 네, keep your passport in the safe. 네, 이런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3: Okay.
2: 네, 어디 어디에 꼭 두세요라고 할 때 아까는 close to you였지만 이번에는 in the safe라고 위치를 가리키는 말을 좀 달리 바꿔봤습니다.
3: 금고죠, like safe.
2: Safe, 그렇죠.
3: Do you have a safe at home?
2: No.
3: No, I don't have one either.
2: 네, 뭐 넣을 게 별로 없어요.
3: 저도요.
2: 네, 서랍에나 넣어두지. 네, 네.
3: That's right.
2: Safe 한 자리가 safe가 되는 거죠, 뭐.
3: Absolutely.
2: 네, 자 이제 목요일 순서 갑니다. 4일 right. 순서였죠. 42쪽인데요.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막 그 케이블 같은 경우, 전선 같은 거 바닥에다가 얽히설기 된 채로 두게 되면
3: right.
2: 사고 나기 십상이다라고 말할 때 그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이 있었습니다.
3: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2: 네.
3: 아, 너 그러다가 이제 무조건 사고 난다 너. yeah,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2: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그러니 그 말이 의미하는 거는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3: yes.
2: 또 있을까요?
3: Yeah. There's a sense of you know, you better change. You better you know be careful. Don't do what you're doing now.
2: 아,
3: It's too dangerous.
2: 그렇구나.
3: Change your behavior.
2: Change your behavior.
3: Yes.
2: 그렇습니다. Or change the setting maybe? 그러니까
3: sure.
2: 그 세팅을 좀 바꾸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3: Yeah.
2: Something's got to be done about it.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yeah. 있다라는 말이 되겠군요.
3: So what you're doing now,
2: 음. It's
3: dangerous.
2: 음. Stop
3: doing it.
2: 그렇습니다.
3: I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2: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3: Yeah.
2: 빨리 발생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다, 사고다라는 뜻으로 뭐 직역하자면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3: Yes.
2: 자, 여기서는 충전 케이블이 바닥에 막 이렇게 널려져 있었던 stretched 되어 있었던 상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3: Mm-hmm.
2: 대화 들어보세요.
0: Ah, I almost tripped over that charger cable.
1: Yeah, it's been stretched across the floor all morning.
0: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1: I know. I meant to move it, but I completely forgot.
0: Please do that before someone actually gets hurt.
3: Mm-hmm.
2: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please do that before someone actually gets hurt. 누군가
3: right.
2: 정말로 다치기 전에 꼭 좀 그렇게 move it, 치워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 Right.
2: 네.
3: Here, move it means... Don't leave it there. It's dangerous. Move to a safer location.
2: 그렇습니다.
3: Yeah.
2: 좀 안전한 곳으로 좀 이렇게 옮겨달라라는 말이 되겠죠.
3: Right.
2: 자, 응용 문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3: Okay.
2: 내가 너한테 문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사실 너무 바빴어 라는 말을 한번 영어로 해보려고 해요. 1번입니다.
3: I meant to text you, but I was too busy.
2: 네, I meant to text you, but I was too busy. 그러니까 마음은 내가 그게 아니었는데 라는 뜻으로 말할 때 I meant to 다음에 동사를 이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3: Right.
2: 그때 며칠 전에도 I meant to call you 하면 내가 너한테 전화 안 그래도 하려고 했어. I meant to text you, 문자 하려고 했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3: Right.
2: 네.
3: So the word text, 문자를 동사화시켜서
2: 네.
3: text, to text someone, send someone a text message.
2: 그렇죠.
3: 한 단어로
2: 네.
3: text you.
2: So text me, 그러면 나한테 문자 하세요.
3: That's right.
2: 네.

0: 부터 느닷없이 스쿠터가 튀어나왔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대화였습니다. 먼저 들어보세요.
1: That scooter came out of nowhere.
2: I saw that. It passed way too close to you.
1: I barely had time to react.
2: These side streets can be tricky, especially at night.
1: Seriously, I need to stay way more alert.
0: 네, that scooter came. 자, 저 스쿠터가 왔어요. 어디서 왔냐면 out of nowhere, 느닷없이 어디에선가라고 하는군요.
3: So if something comes out of nowhere, it comes unexpectedly.
0: 아,
3: Like surprise.
0: 그렇구나.
3: 슝.
0: 그러니까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튀어나왔다 할 때,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느닷없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할때 쓰는 말이 out of nowhere가 되는데, 이제 비슷한 말로 in the middle of nowhere라는 표현을 열심히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요.
3: 그런 표현 있죠.
0: 네.
3: In the middle of nowhere.
0: In the middle of nowhere. 그러니까 보통 아무것도 없는 한가운데, 아주 외딴 곳, 이렇게 말할 때.
3: You are far from everything. Middle of nowhere.
0: 아, 그렇게 말하니까 확 느낌이 사네요.
3: Like nothing nearby.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의 어떤 대학을 말할 때
3: 맞아.
0: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그래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밖에 할게 없어. 뭐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3: Right.
0: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The college is in the
3: In
0: middle
3: the
0: of,
3: middle of nowhere.
0: is in the middle of nowhere.
3: 그 아이비리그 대학교 중에 코넬 대학 있잖아요.
0: 네네.
3: 유명한 코넬 유니버시티. Beautiful campus. It's in Ithaca, New York. Ithaca is in the middle of nowhere. Outside of Ithaca, there's like nothing. Just trees and forest and miles of nothing. It's in the middle of nowhere.
0: 아주 그냥 공부밖에 못하게끔
3: Just go and
0: 하다
3: study.
0: 보니, 네.
3: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구나, 애들이.
0: 그런가 봐요. 네. 그러니까 in the middle of nowhere.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3: Yes.
0: 정말 연락도 잘 닿지도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장소라고 할 때. in the middle of nowhere. 여기서는 out of nowhere라고 해서 느닷없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3: That's right.
0: 네. 그러면서 이제 골목길이란 뜻의 표현으로 side streets가 나왔어요.
3: Oh, yeah, very common expression. Side street. So there's a big street or main street, and there are many small streets in between, right?
0: Uh-huh. 아,
3: So they're called side streets.
0: side street. 그러니까 뭐 작은 길이라기보다 그 메인 길 뒤쪽에 있는 어떤 길이라고 봐서 골목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3: Side streets.
0: side street can be dangerous라고 해서 can be tricky 좀 애매하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해서 tricky라고 한다고 했죠.
3: Yeah. So something dangerous can be tricky, or something difficult can be tricky. Like the exam was very tricky. The final test was very tricky. 일부러 선생님이 어렵게 만들었어요. 트리키하게.
0: 저는 그걸 트릭을 썼다, 뭔가 속임수를 썼다
3: 속임수 썼다.
0: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되나 싶었는데 뭐꼭뭐 연관되는 게 있긴
3: 뭐
0: 있겠죠.
3: 틀리지 않습니다.
0: 네,
3: 네.
0: 그렇지만서도 여기서는 약간 애매하고 까다롭다라는 뜻으로
3: That's
0: 쓰는
3: right.
0: 것이 tricky가 되겠네요.
3: Tricky.
0: 네, 자, 그러면서 나는 이제 더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겠다.
3: That's right. I need to stay way more alert.
0: 네, I need to stay way more alert. 그러니까 be
3: Right.
0: alert 하면은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고 있는 이란 말이 되는데, stay alert 하면은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3: 긴장해. Stay
0: 네,
3: alert.
0: stay alert.
3: Be alert.
0: 그렇죠, be alert.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조금 해이해지지 말고 계속 그래라. Stay alert. Stay는 그런 뜻으로 쓰였다는 거.
3: Yes.
0: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대화를 해봤는데요. 이제 응용 문제 해볼게요.
3: Okay.
0: 아니, 저 아이가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나왔지 뭐예요?
3: That kid came out of nowhere.
0: That kid came out of nowhere.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3: That's right.
0: 혹시 관련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번 이런 표현들을 응용하셔서, 이용하셔서 영어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3: Perfect.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3: And this was
0: Jude. 네,
3: 주...
0: 이번 한 주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자,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3: Easy
0: Easy English.
3: English.

0: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대지진에서도 살아남은 건물이 있다고? 1923년 일본 도쿄에 규모 7.9의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거의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불타버렸지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호텔만은 굳건히 자리를 지켰죠. 이 건축가의 위대한 내진 설계 때문이었는데요. 지진이 많은 환경에 맞추어 이른바 조립식 객실을 만들어 하나로 연결한 겁니다. 그 결과 호텔 건물은 지진의 충격을 나누어 받아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죠. 이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특별한 설계, 세상의 많은 건물들을 또 생명들을 구한 셈이네요.

0: Well, they've never been dealt with before.
1: Yeah,
0: And it's all to
1: a
0: do with
1: lot of people live,
0: us
1: yeah.
0: expanding, us encroaching on various areas, moving into areas we weren't before, which means humans come into contact with more species. The other bad news is that whereas some of these snakes are going to keep going and will live in the city, Snake in the City sounds like a great title for a film.
1: no, it does. Well, it could be, yes.
0: But there are other snakes that are more vulnerable that may well face extinction in certain areas because of climate change and other issues. So we could see snakes meeting humans in some areas and snakes disappearing entirely in others.
1: 그래요. 사람이 독사와 마주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긴데요. 기후변화 때문에 독사의 서식지가 점점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대요.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독사의 서식지가 무려 25%나 증가해서 사람들이 사는 이런 인구 밀집 지역으로 이 독사들이 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2050년, 2090년 쯤에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보면 이대로 간다면은 독사 물림 사고가 상당히 늘 수 있다. 아우 너무 무섭습니다. Let's have a look at the word human encroachment.
0: Yes, encroachment is some kind of intrusion, some kind of advancement into somewhere you don't belong, where you shouldn't
1: right.
0: be, or somewhere that belongs to someone else. So, for example, if I was to get up from my microphone, I won't do it now, Sue, don't worry, and I was to walk over to Sue's microphone, push her out of the way and start speaking into it, I would be encroaching on her space. I would be taking over her space without permission,
1: right.
0: Without asking, without invitation.
1: So the angle that this word takes is that the humans should not be where they are, that they are encroaching, they are sort of taking over land
0: yes.
1: where animals used to, I guess, roam?
0: Well, still are, but if they encroach, then, well, those animals will be forced to live within these urban or suburban areas.
1: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human encroachment라는 것은 인간이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영토를 침범해서 거기까지 가서 산다는 얘기가
0: 네.
1: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인간이 살고 있는 도시지역 또 뭐 뱀이 그쪽에 가서 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양방향으로 다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독사의 서식지도 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 동물들이 살았던 지역을 우리가 침범해서 거기서 살고 있다. 그런
0: yeah.
1: 의미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많아진다.
0: Yes, yeah, so the snakes are minding their own business. It's all about us encroaching on them.
1: Got it.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densely populated areas.
0: A densely populated area means there are lots of people. It's heavily populated. If something is dense, it has a lot of something within it.
1: 그래요. Dense. 굉장히 빽빽하다. 그 밀도가 높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Dense라는 게 근데 슬랭으로 썼을 때는 좀 안 좋은 뜻이 될 수 있거든요.
0: I don't know.
1: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너무 댄스하다.
0: 아,
1: 죄송해요.
0: 너무
1: 기분 나쁘셨죠?
0: Yeah, you don't want to say that to someone because it can in slang mean that somebody you're calling someone stupid. You're
1: 그래.
0: saying that they're not clever.
1: 그렇습니다. 지금 예시로 좀 보여드렸는데 댄스라는 게 좀 머리가 안 좋다라는 슬랭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원래 의미는 빽빽하다, 밀도가 높다. 여기서는 densely populated areas니까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A WHO-led study warns that rising temperatures and human encroachment could push billions of people into high-risk zones as deadly snake species migrate into densely populated areas by 2050 and 2090. Another headline from Tuesday, summer favorite watermelons are found to be packed with health benefits. Here's the headline.
0: New research suggests that watermelon could do more than quench your thirst. It may help improve heart health, fight cancer, and even aid weight loss due to its dense nutritional profile.
1: 수박에는 여러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단순한 수분 보충 기능을 넘어 심장 건강 유지와 암 예방, 심지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0: It's good news for all of us because I think almost everybody loves watermelon.
1: Yes.
0: Very few people don't,
1: mm-hmm.
0: but if you do, it's really good news because it's really good for you. It's got like if you look at a standard cup of diced watermelon, it's got 46 calories, just 9.

0: 예, 될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뭐 장기적으로 가는 건또 아니네요.
1: Yeah. It made me kind of wonder because I know a lot of baseball players. If you, especially if you watch movies or see close-ups, a lot of them like to chew bubble gum, especially when they're in the batter's box. So maybe it allows them to focus better on pitches coming in. So or I don't know, but maybe it is something behind that that's actually proven scientifically.
0: 네. 지금 이게 BBC 보도에 따른 건데,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를 다 끌어모아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BBC 측에서 뭐 발표라기보다는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터키 연구에 따르면은 매일 30분 이상 껌을 씹으면 스트레스 완화, 뭐 불안 감소에 도움이 된다. 수술 전에, 어떤 불안감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국내 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뭐 여러 가지 다양한 유럽의 연구도 뭐 포함이 돼 있고 여러 가지 그 씹는 것과 관련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해서 낸 기사입니다. Right, let's have a look at acting as something.
1: Acting as something is like taking on the role of something. So you are doing this. That could be similar or exactly as what it's talking about.
0: 무엇의 역할을 하다. Today, Jason is acting as our newscaster, but on a daily basis, you act as a husband and a father and a friend, and then, of course, you act as a sportscaster when you're doing your other jobs as well. 뭐 이런 식으로 이제 act as는 어떤 역할을 하다인데요. Chewing food thoroughly, 아주 이제 천천히 꼼꼼하게 씹는 행동이 it acts as a vital blood pump for the brain. 뇌를 위한 그 혈류 펌프 역할을 해준다. Alright, what's heightened memory?
1: Heightened would be like raising the level, raising the bar on something. So if you think of heightened, you think of how, you know, the word height in there, you might think of how tall something is or something that's going up. So think of it in that way as it's improving your memory, as it would be saying in the article.
0: 고조되고 고양된 거, 높아진 것이 heightened입니다.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자, 그다음에 기억력 향상 이렇게 또 해석을 할수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hewing food thoroughly acts as a vital blood pump for the brain, delivering cognitive and digestive benefits, including heightened memory, reduced stress, and enhanced calorie control, according to the BBC. And recently, more than 1,000 people dressed as Marilyn Monroe gathered together for a special event. Let's have a listen.
1: More than 1,000 people dressed as Marilyn Monroe gathered for what would have been the legendary blonde bombshell's 100th birthday, setting a new Guinness World Record.
0: 매력적인 금발 미녀의 대명사인 전설적 배우 마릴린 먼로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먼로의 분장을 하고 한자리에 모여 이 부문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Tell us more.
1: Yeah, so a total of 1,037 Marilyn Monroe impersonators gathered. This was in downtown Palm Springs. And yeah, they set a new record. The former record stood at just 254 impersonators. That was back in 2020 in Australia. And people, the organizers, they were hoping to get 500 impersonators, but yeah, they got much more than they bargained for with over 1,000, more than double their intended goal.
0: So 1,000 people dressed in that iconic white dress in, is it the 7-Year Itch?
1: I don't know the exact movie, but yeah,
0: 네.
1: the title anyways. But yeah, I think
0: 그래요.
1: we know the iconic dress that she's always wearing.
0: 네, 그렇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너무나 아이코닉한 흰색, 그 바람에 날리는 그 치마 있잖아요. 바로 이제 7년 만에 외출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했었는데, 영어로는 7-year itch거든요. 그 영화 속 그런 그 모습을 좀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1,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1926년 6월 1일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살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1960

정재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 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2: Easy Writing.
0: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Saturday, the 6th of June. I'm your host, 최수진. 자, 잠시 후 뉴욕타임스 기사들이죠. 바로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Let's start the second hour with a song. It's Vanessa Williams, Save the Best for Last.

News coverage with the New York Times. Well, it's time to review Monday's news coverage. 요즘 유행하고 있다는 whimsy 트렌드에 대해 다시 듣겠습니다.